0: 페니 메게 혼욱 탄산기 송치의 개진시기 지론이 동안 야민상을 류 다와 개발하 직접 수지 시진핑기 중앙 구조 속배 내체티 페란전총 운인의 롱 조주 코웨 된제 최고 슈바탄 란전총 등위탄 세슝기레 된 예수 생각 페기 데니탄 피게 健康 탄산 도피치기 된진시 탐진체니 된지탄 조주 시베 시든 제도체 대비 지조링로 대립전기 편중사와 조준체 교배 년수능효 로지나 란전총 등위탄 세슝기 정용기 미리카기 미말라 된지니지체니 전조기 셈바티 탄산 등송기 도피로 교체토 타덴타 타다라 멍주체기 차주락타 딩섭체육시 샴라 태고르키 선주슈기 딜료다오 탕벼체지니 표랑윤총기 계급기 타덴타 타다라 멍주체기 차주 비등규 족두 수위시바 응외수 락타르체니 탄잠서규기 특송 대차 사년타 변주타 지조폐기 탄잠망초 대규례준제 용규라 끄디통치 침루기 겐송 야구체육시 란윤총 미마투초 균윤행카 침루례튼 은윤행카 침주추 추전슈바 양평林铁, 随意提顿别提托年，别提他电塔，他的蒙住借提来屯，陈平间塔，陈田间提屯站苏拉巴拉，春季有时，他站电力充气，屯中电力用塔，他站超过车呢，屯中超过车就是，俺做陈平间提车的托年，他站车给皮件也不谈，脚不用去就引些什么事，电力塔皮件健康，他站多些借提屯进些，军队他们进前年，屯这塔。 九九，西边西屯，制度界点边制作人路停入前期，平均十八组军火大切割。第二，罗继孔，直接书记习近平给中央国资操办内车贴，培养军从五年内龙州主考委电车结果修正，培养人民立刻去立起盲测了难为俺就赢。俺就落了眼呢，别别端头角。罗继呢，让军从等于给中央给民立刻去密码通知内车前呢，乘坐起三八天。 松江区骆驼塘面对的都是团结及七十七来交钱去。人才了，这里协同他右边坦藏所，拉南面边监控松江区包车，坦藏村塘清洗松县有时。罗长杰罗家总来接上等于技术机王定文杰，军图坦藏古西塘旁边小区所住个，长面军图具体查具我们团呢。 拉那边被监控松开他，地基点被清洗中间区别坚持了三十几个月。王定文提，年深就得不严，第二当月是引擎特送去跟着业务库他，忙错的拆过他，刚按热锅烧的那段昂汤不下呢，赞助他忙错了，我弄美国话写起就引些什么事。记者就用起就团中明白，人女有个立足起，第二王定文提推的那么跟图。
1: 全军级别来给三十一。况且你知我，向邓伟堂创作当真做，陈明，团结界松都职位，人民是九九麻辣做不汤，工人你我们创作团地沟卡头都是汤，蒙顿西多七八九百，向永启党员来级别，西林图西苏巴汤，忙做了七十九八，跟着差不多去给你们说七八七七八有时。罗家总罗吉不向邓伟的恩人七零六六点。
0: 俺做西林图跟着他去谈西区主干部，那段车子光开他去七六七的月起什么事？罗家总来接上去忙做边田停住的，他在城民来级别，年达了那最西到七八用的多。现在我来跟着团子，俺们先他去几多百，落得不多些什么事？铁蛋这娃儿，谈上说那边从那创起来，人不像等于的，对他那么跟托，当作用车就，西林就用车就了车顿车托。 谈咱们的明山林间了明年，忙嘛，你们准他，特送沙田，忙错了是不是说？第二天全部送了他们进去去了。团员的来给充值了点呢，特送沙田塘，门口他打了用钱去。从那充的人不想等于提书记，天眼红给，俺最大的才叫俺人提，忙嘛，在我身边，你们点给钱去。第二俺去三年塘门口，你们书记叫我这组钱呢，谈咱忙错的。 特送沙田都市安徽电动动力油钱什么事？罗晋呢？阳性假期为啥突了？你个别他点他，他的了蒙州县级辖区边境区组队解决了，从这三步投票。团里他呢？谈什么他了？团里都是。

0: 所长所起来的天界呢，餐厅经济团结门系巧用的电动党业绩。接了年度革命女婿这批老罗，通知所查了，哥们估计去培训去重建托呢，啥家团结巧对细节策略特别业绩。餐厅经济团结跨岗的改革，根据腾讯级别直接彻底不了了。唐长期根据一党的路边直接来说团结巨人恰长话谈，个人点别，在西脱学一个呢，恳切西面不测所做签约。
1: 你为路线人，通知所在北大对吧？木头谷地大呢？团在通知结束他，东家开店东啊，所给吃的贵，从来没给吃肉蛋的，没体外忙活，点给给坑局吃啊，娘特别节约。那么从最马干南修建玉米这些给，各做前辈三块八了。听我创作了团来明白，忙做给永不少被特别冷呢，今日喇叭就不困难用。通知所在做村，俺做他你是来修图穷了，老大的国政干预。 昨晚你日新，七月七日所做瓦汤，坑里切菌，我妈用过的口水送谢绝不止。我们的姐妈的，你们来看看，团子的白菜、木头、羊肚、羊子的，人鱼的白带对吧汤？沙雕坑区天天天光，我端定色切的，康庄沙雕汤脏去通煮，装作人边，你们的边角了，你们云吞吞白切吧汤。玉米村那吃的，也看最多点吧汤。
2: 团来打个，忙错秋季季冷铺路，各托把起子月季，点个种吃着不？经过明年我就吃油脂。三九高速三位，唐山一个过，羊汤三九点位，洋洋一点过，忙最团内领位，忙心给保障。错为牛牛龙门边，关山一坨了。他的天气三十不定，很久农村年轻人过，特别农村。
0: 三九秋对的菜，三九团队观众喜不的吃。三六一，下面那不菜没推荐。宁志创业的包总去金刚松江塘，把那一个香味，他也能不如区别。过去听众过去头，哪桌天空忙做起，不空了酒了，是亏不的。谢谢拿手。
1: 三六零一，宁志创业包总去哪桌十九新部落，每天不点别日记，日暮相亲，有几多的呢？ 沙雕那日天气给出了吹雪的气降新月，包总给那设计给看了几千尺，我不就我过他怎么行不通？天呢，也可给看人家送件寄人了，忙错给每通六星图片不空时间是，包的呢，年轻谈恋爱的狗他，黑马了也是狗真惨死难不通，那才开在也就送就送了他怎么行呢？沙雕可有看涨天，那吹天空凭什么操作新月？
0: 对于人不弱，对面健康松江的门系托，拿出天空肯给解决他，忙错了不怕了，估计其他人解决他。三年批件动位，刚在新竹七十个月。人文球场松江也不差的，拿出去三九路的呢，秋季去热火沙发对吧？冷露了天气，批件动完了，新年定最旺多。包总去，你们的拿着木梯子，拿着去，大王点给托个钱呢，拿些王家松落叶，就去托他们团聚前边。
3: 芒草那里松开土脚不嘛些，那对团里去贴个偏不脱根土样脚呢，把的球球用为伸手皮肉皮。长毛床垫，冬日床垂，玉米七零七青土，偏米土里边那是木松叶。听我讲起，日间项目队呢，错七的七个月皮，那是有些当呢，你们来看土修个节，讲起起来呢，让我相信得当恰当讲心，新脚不烫。
0: 新米加过所钱呢，日趟那在给俺院那么多军动位，连个钱米贵吧了，让金去过咋了？让我相信得不了，那您看那了，用不过了去卡些穷，些钱人去，太大了些不是？况且让我相信装备用不起，平时有扛啥了，过了真些加不嘛些，出国了路边这天，革命警察的枪当托别，错啊，俺们为几多送些不是？
1: 孙三点不说钱呢，让我相信，为了给他钱吧。 孙三点数钱呢？让我相亲去团里批个点不用为门市银，包总去让军军新竹村里看他，拿来亲戚看他念头，日间让我相亲去孙三天宫用些他点数，要去借钱的让我相亲去孙三天宫西沟走转呢，孙三那个你给居民你度娘钱托，三天拿出可有谈惨别，孙三点数钱呢？团里给门市军长呢点多当月。
0: 明儿早用所米特的店内代表拿出让我相亲的片，模拟当国际新白糖，餐厅进开店时的团里配件穷瓦糖价，对面拿菜样松江土白，也看给块肉上不吃得起月。新来汤，你们这吃汤，啥都吃的，让我相亲来店内，忙做了爸爸的穷瓦糖，团里多不起来当哇，团里配件当他了，忙求爸爸的穷月，包总去开来汤，点心新团。
2: 年底节松都这位偏见东当三对堂接待当的，偏见让我相信团练扩展期的问题，团练前期年底这些。来里团座节奏的解决了阿堂，他用机器绕着蓝色团结前不的，地主堂所长组织纠结扩展连女马天人工建立节解决了所谓国内让我相信速度前边形成了孙上堂那些从蓝节关闭刚爱别提他最多别是。让我相信团练体总体相同重叠短期新增创作甚至所住的前面忙做推荐我不知道什么了把他的电波向外的规矩投入是接着你都讲明你是这样的路路贴个的其中能修行新推了原本国的体出家学生中的推荐热烈强用爸爸的国的体学生新入是我们在玉米巴上去七里喇叭的中的错误一个月别原本用了电波没不是让我相信地主你们的抗土修别去空气那些木泥基撒在建造浪边，且嘞喇叭的居民规划果真嘞用不点不充油皮。
1: 原来苏木娘这个标个历史当地，首先穿戴银边人们相亲三多年穿不上短吧。播种去团练谈不谈？你不苏木姐娘这定时用完的规定当年，人们相亲团练给苏男人谈，军退切入担心。团练谈不某些点多当地，米特不点内特别拿出人们相亲别段点心你准备。记录你到你是怎样落入，总用给人们相亲给几团在人谈，过去松动心呢？团练给是全总用给俺谈不了吧谈。听来你被连女多不起动物谈前天进去连女洗擦所干准的让我相亲连母谈前母谈让我相亲阿达律师恰所听在那个就让我三百钱呢不为让我相亲给个给三个村大一辈的队员听来送去连男连锁大呢让我相亲大过地主领他陪路他中路苏日去律师电视组帮忙时地主娘连他给他们亲日客的律师周先南昌老年单位创设计预告他查中年归期从来没接触单元年末时贴特别表彩他恰成为团练扩展来保卫人们相亲了实际青年忙不脱不的记录你多年学长的落入中国实习村大街中路民居施工局解决表达入场艰难区别他结果给停入地主烈日前天进去别段开给确诊脱不至于团练局团建觉得为新旧前夕改用给团练情报局结果他的给表里别村难区域军吸穷为拿出民居代表内金赞吃东忙不如不怕穷为怕的不为人们相亲团练呢培给结构松根他便就培给了京东前边孙娘特别存在昔日孙卓林给下面那么村母推荐让军给参加了店内随军行走来培给了规定单位国的去陈总席孙西纳若纳
2: 因为刘先生让军给杀掉行走来培给去团为了习俗不同与不同对内成真行列恰得当地成绩情不同所知察觉即应阿所停入及确定了在行走区土恰得当有事习近平及陆里行列培给去马拉军吧因为刘先生让军给杀掉行走来培给去先家的命令责任求个为了救救他用其不同培养军中及成真行列组中起了他的曲席接入你都下面女婿责任罗内接入你都下面女婿责助罗帕的短吧行走来确定进去蒙西中西做不同将用及行着成绩丁从列地做物进吧行着确定妥当堂所谓察觉得系前令秋对确定协助界列地情不松起得决了点吧日定秋日明白堂行列团在及不在定价空地所列国前部居天家的马拉对不在前的秋用堂人不忙啊秋对及借及日定行列确定间偏见及得决了马拉对于不是明白了中央及总统去协助协助了明明能出解题目的出具的这个行别执行了松江切不堂拉杰的学别明明能出规矩及前列先定把松江女婿责任松江切不堂本种行着 APP 及现在协助毕业了电力现在把出动了这段去通过了开联帮顿切吧协定及现在国国卡移动协助学生干过当给三队里边巡逻团新的新兵失去提查厅国家对于团结切不接力忙错没定提阿堂解冻他怎么了拼不投也不是明白了新竹城西没动了新起投当堂新竹可是查到的日数索家堂自行起人民的城镇建起大动作蒙骗新兵起其女中央及总堂去当重建的团系苍马的七八堂让中级城镇行列组装体恰过内新南土我所拉林达的军不是
1: 杀掉电视批给给干内内民三娃
0: 타자 링뉴 딥수칸키 균딘키 코르규 냠수 미치키 딘 쿠르투게 유바타 규림 시부 랭규 코르규 토베 튜즈 춘중 토바마세 레갸 라르송데 편제 치루 슈긴 칭유제 타사 총게 딱즈추 팅럽 싱레 튜레 링키 긴고와 로산딘 진키 테다시바타 콩키 만츠 링뉴 딥수칸키 튜부 하자야부유 링뉴 추간 진네 닌주르르 림바탕부 샤모갸마 니도안타 신유 갸마 십경업주 연퉁기 유바타 로시보로 퉁기 친자 미조베 딥수 치단기 수규키 딥수레 튜부 망투슈진 친유 제시샤 디네 장종기 첸젤라 디네 사드 신뢰 딥수기 튜고르키 체가 레조와타 딥수 튜뉴 치르동웨 순냠 퇴베 뒤리시리 로마진 서법 토와타 최제마웨 정충 차겐 미세진레 종용기 신조레기 뷰제 링이라 유린 춘진 포유 타자 정진 신뢰 첸제 나초 총셉도 튜규 기캡 충마타 신조 튜기레 샴디 슈디 사드 딥수 간네 네미세웨 수균 신조레기 남추 고바타 갈레 치시 튜즈 링부 고웨 신왕 키남바르 베드 균도 친유
2: 신조바라 바바라 딥부 용웨 탑람 양수 당와 yuele babkyu zaba sewa dara rikdiin xingde peje ki tuyongla babzani mangcuo babara chukjur yongwara guidi xe ju tishi. Rangchong ki chengzin ki tuyongjin tang, xingjur babara nyamdi dingsab yongwa tajong ki xingjole ki chengzin tuyongle ki kochi gyun tu tuku sangtu donga tang. Chile xingjur ba sabar gyunam jin ki gwane sojong che di chengzin lak zee sabar tang tuyongle ki namba sabar ti mangcuo la babara dinbu tang chukjur yongwe dekjur nyudin xidu yuwa che ju. 宁日成绩的公布讲的总成绩行列三对宁日决定是威尔牛瑞堂人女成绩在世的起宁西内与国堂从被陪伴餐厅进去所在居住西部铁格的通托本内三内铁给陪伴比大起给他确在堂根据一季托在切入宁丁清月时天堂下集铁东茶总来地与三内铁给行着被铁格的从所牛托被铁米陪伴起天丁团在军丁内文章中我这几个月时 제로 니동 야민 뉴스쟁아 로로 차도네 태동 팅 업주 아니 제발아 최종 형법 고로 치자 당 뉴스 접든 하 신입시 천딘 진키 내 딥주 당 천딘 신제 당 모제 딥주 제발네 표바 긴감 소자 당 신조 튼제 리뉴 십자 제배 바라 랑종기 정진 신뢰기 튼례 코지 노르신 후다 제디 차도네 앙토 림바 당 차도네 원조로 모제 제바 차도네 태종 제바제 사드 신조 튼제 튼제 당 총주로 제주 제배 탑람 조로 주르게 없이 지롱 제부로 당외 강종 사도로 배윤시 정진 튼진 자료에 신타를 넘부 사바를 교구축 명하라 정진 락제 강종기 총셉도 균투 시종내 견딘 튼례를 튼진 자료와 당 미리 가기 망조로 편바 도신 유입시 검달 제마라 랑종기 신조래기 정진 멍시 뒤구 균투 뒤구 창토단에 정진 변조르기 팅럽 신례를 튼진 자료의 군유 침부되디 사료 총셉 초용내 다르게 용하라 제담해비 돕슈
0: Sendolinge, some day leap to Tindi, Sangur Gundu Gunjun Litsena, Titi Shibin Nang Tun Ka, Tama, Rimbe Chen Yen Jun Shu Simbi, Lizendi, Zumjikin Gunan Kin, Sir Wanda Lata, Shipsi, Chengunan Kin, Pusan Jum Dulaji.
3: Tandani, Beijing Ki, Chusu Guba Daji.
4: Kamanga, Sangur.
5: Semolinje, Kunkamsa, Shamla, Jessine, Gamang and Sanguru Nianjun Shuin. Jesse Junini, Junhua, Mima, Chidun Jigabki, Jenkam, Koryu Chimchunki, Chidun Chimlu, Chapter Tunju Gorki, John Dara Gotsuashi, John Taki Nanguna, Chimluji, Tunzan Zota, Sinzin Chimjur Tunira, Kileji, Ninsun Chetupsola, Sedi, Dings of Chayusu Yuching, John Da Juni, John Yonki, Bagzota, Joy Yubi, Kile Kata, Koryu Songjunki, Jiu Kileji, Genguazo. 코리오 송종기 레규 개니기 갱구와타 티신 체규 코리오 송종기 도담바 제임시 니듀 너리 서규기 콩판선 개니도 다르베 당해 양타베 세드윈 레지 다와 락타 체규 고르기 고르규 쪽제 제고 종드윈 라 진베 비신 유시 돔지 제버시나 데로춘 너리 서규기 시림토 리카티 주된 조의 쪽제 큰팅 니동 주제라 체버라 망소메 팅치 중니타 송동 주제라 쇼유바타 망초지 튼지탄 초에 리카기 튼은의 튼카 니동사 타주세디 닝도기 쪽제티 카유라유기 망편 총재라 교화체육시 겐수협수 겐순체비 뉴바탄 추세 균디 토르동치 라자총기르키 겐수협수 균남진도주비 멍시토 링류 쥐니탄 정진례대기 겐수 말라 되티 创建堂从甘肃来空间人们送年归前年甘肃小熊安慰透过仓土当有生天给起了拉萨创建的天创建的总区牌堂天年甘肃来空牌人们送年归前日天大动马拉对天城西堂绝光期甘肃小熊前程离职前

0: 哦，绿灯啊，的意思，长波松啊，长松是这些，长松。你们啊，就控制干嘛的？你们的话，大几个人住的？三对了，说吧。就是什么路？就来不得，不么的？等这个，等这两个，等这几个，工资是这等就那等这几多啊？女生的，俺呢就长松干嘛？这些是这来。
1: 不明白，不明白，他的研究生那个做，那空干嘛的吧？
0: 是
1: 明的，那这干嘛来啊？对啊，这那个干嘛长寿是那么多？干嘛日语是这些？单就是，那日语他们就他就忙过去，过年那那这个忙过去吃啥的？听那那那时候这怎么领干的？那干嘛日语的？那干啥的？差不多来钱的？那这冲的，差不多的？那。
0: 嗯，咱们临港个去龙港个东，去龙港东呢，就看马文吧，那他也家属全部东不是，他也家属全部东的，那咱们临港个区全没有下不是，那学校大仓库全部都收不得，所以啊，学校不行，那去的嘛就是些些，俺的就不打那么多，干嘛这个啥的，对不对？但是体格不全部的，啥的啥，这个，但是这咱们就是这咱们就是的，这就当。
1: 嗯，特别这我顶个开嘛，我当时在中午生这些，这些是啥嘛是吧？我这些我他妈的我都是，嗯，全部认识的，我都是，干嘛是开始的来查开去？我认识，我认识。那是。我他妈中午这些，对呢，俺那俺那是忙起来就忙忙忙呢，各自一个那么呢，但忙起来，首先就去读书一难着，要么呢，天天去，弄到下孙子带那着，刚刚忙不起。
0: 那个干嘛了？这些，啊，就他的啊，就他的这干嘛都不咋的，用功的干嘛都被出去呀？个读书他的时候，个读读，那个干嘛了？这呢，那干嘛提皮个呀？朋友啥子嘛了？那是这里，你那干嘛提？哎，过来的干嘛的出这是那么多的？过干嘛的亲的？嗯，亲的都不给他个，个人的。
1: 그래가면
0: 그래가면 가마 이게 제야 두절봐 대가라 그래서나 가마티야 찍네 인터 잠블링 디 가라준 잠블링 디 가라 마다 찍 타니슈 지가메 오티 타니슈 차니 마자나 지 가마티 니메 콜라 요리 츠나 콜라 요리
2: 지나
0: 요리라 고티 야마나 티니 엔지 츠나 콜라 가서 쉽게야 디 가마 통야 시드르와
2: 시자고
0: 통고 말바 가마티 뜻직 잠블링 가네 라고디 마나즈 디큐라이나 지사실무다타니슈치그대유디가마데야진내그노부게다가디주주용마타와시야임바가마디샤네가르치고스나엔추탐제옐라겐데디주옐라겐데다옐라겐데디간츠데임바엔시와야와잠바다다와타니에타와다아니
1: 지금도 이제 매주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나지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2: ཁྱི ཕྱད མ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མ གསུ 남두 개발지 레슨도 다 신다 양아나도 단다 중로 가지나 된데 송도가 찌거다 야게 개발도 가려서 찌거다 중세다 가르소래 신지 컴퓨터 뒤들라 아니 주 디지 주신주다 아니야 진제간에 누가 지라요 말했은 것이다 너 교육 쓰지 봐 야 뒹게 간다라다 주디 야구에 가려면도 야가 라디니냐 찌 주롱도 욕부 차지제 딜리 송도가 아 단다 대 공도 갈라 송에 신제제 단다 디송도가 메르모이나레 송하러 봐 디스 좀 무슨 타와 지미 주시 봐라 봐 아니 지미 지마세 교바스 민주 주바 뭐인 봐 동아라서 디즈 송 쓰지제 디즈는 신이스타 디 주주부 뭐인
3: 뎅게 주드 송고
2: 어디다 단다 가마 되베 디즈 되나데 디
1: 근데
2: 지 갈라 송는 신다 옛라겐딩 주승한 베베지 송수 여러 봐
3: 어디 저 옛라게 됐어
2: 디 간다다 주 잠보다 되게 윤내 되게 산도 열의 송에 디레제 인사를 아 양아라주 디 망주 잔나리야 대신 견라 송디 지그리 탄도 아 디레도 땅 안서 보내 봐.
3: 아 씨.
2: 단다 디유 봐잖아. 양도 까만이. 다 까만이 비게 다 간디 주제 주 봐. 다 까만이 자다디미다. 양도 오는 생 같이 주지 시작을 봐.
3: 시자.
2: 디르냐. 다 주리도 좀 믹스기 샤시 거추. 아니 단 지야다를로도 좀 샤도도 믹스기 주단데 맞으레스. 가르산다 까마 퇴바디 까마 코라랑 코르다 아주 미 통해야지 와 와잖아. 까마 다 지 샤르 참는 토랑 참는 지 외도 죽 첨부 제제로 와. 어디 내지 샤르 이제 그냥 알아서 지나다 까마 군주 시투스 미 다지 믹스 개그맨 벨. 어디 내 까마 군주 시로 와잖아. 까마 코로 외도 도스 믹스 개그맨 남바지. 어디 내다 아주 파만도 개로 간가 숭해도 와. 사디 저주들 포합이나 까마딜 대지 견라 숭해도 주다. 가르스나 누르부케다 같은 저 입숭도 와. 일단 내 체리베야. 그 김기 골라 도준하라 아니 대체라 소바 너미나서 유디 디야 안 가라서 세고래가 예배

0: 당수 배배 망신 능굴이 아니 그래서나 까마 장갑인데 자네 잘 태어났어 아니 군주 따기 한 미겠어 소저 귀네 태어났어기도 그 가라서는다 허가도 말로 망신 군주식이리 까마 대박 시국으로 말해 까마 리기에식 말해 군주식이도 그다음 군주시하셨어 다 줄 군주시하더라 디디다 아주 보고가도 많이 날리 지금 남규다 지수 부주이던 데지 자기 개요 말와 그럼 그 주시아 그래서도 인지 등급으로 재활아 유는 양아고도 아직 수부주에라 타나 깡바지를 주에면은 리냐 인지 미지 참배낭 주디 규주나 진짜
1: 어디지
0: 어디래지 꿈시시 도갈 어두설래냐 망주나래 어디래시토 안 단다 리도 주에다 리칼 호대다 염나 자당 바지 탕 양보된다 그러면 왜 퍼사이나 믹스에게니 저주도 조리야 지금 그러면 웬단단 주엔 니바 유타바 아니 줄이 또 줄이야. 쇼 말아서 원래 사실이야. 소보다 또 줄이 니가 진짜 좋아했지. 직송도가. 다 간다 텐데 되지 니네 송디니 주다 남 이야기 내 차야다. 야 퍼지 파 진짜 지교강 신스 컴퓨터냐 주 독주를 했으냐 안 줄 농도 받는 레스기리. 로그도 봐이나 빙규고 줄 독이야 그랬어. 지거디. 줄 독이야 그래 독주를 했으니. 딱 간다라냐 단데 갈라는 민 숨는 시 나랑서 배배야 아니 출은 진배. 다다스네다 야마나 지기 골라디자 마세 아니 골라시엔다스네다 딩사자 골라신다르 와야라 야마 한주 까만 까만서 걸어봐 난다라 단다 야마사 부준어 숨는시 넘리 그르지 나래 아니 도저다 얌삼을 씹을 해도 와 건저와 첨부지 해보지 개발도 있나 하나도 배우고 수화를 해보나라 아니 가르스나 출라 지금어주 숨어 와야라 그래서나 아니 하나도 가려다 춘이 철주건주 출렁추 춤이 전부 바자 신기추 림베 당부초인 치마메 쓰지 로동자 망부 코네니 추리야 아니 리카제 유메 엔딜 미수고 트레르다 상행기 예와도 조이 십자 송어를 봐라 나 등산하잖아 가르사 딘지 정신사 좀 거기서 그러 봐 나 어디 된대 어 정신스 그러 봐 도중은 내 생각 알아서 마 쉬비나 정시 정신 제도 와
1: 어도
0: 지제 딱 간다
1: 세리다 튐베 따와
0: 어 던제 세리 튐베 따와도다 나랑도 단데 민슈이 내지 배매로와 안 넘리 거지 이내지 당연히 망주가 나균 이내지 도서 강가에 나온다 도서관 아니 추당 저희가 맞아 정중과 지당 알아서 미보로다 도서관에나 믹스액이다 나균다리네도 표준사고 유튜 안 단다 가면 돼 봤으냐 믹스액되 지금 비게 장자 제가 줘야 더 주게가 줘야 더 된대지 여사를 봐
1: 그래지
0: 여 된대지 삼수라
1: 나지지
2: Kamjiki, Chepsu Tujin, and Dunche, Tindy, Water Jolinizena, Tessa Shumbalaju Gudin Mianganki, Gay Losan Pujun Lata, Tessa Yudo Kamsudineki, Tristawalani de Jishuche, Kamjiki, Yung Kongta, Dan Singi, Surugi Rishunta, Jangiki, Sopusota Dunche, Seri Dan Tumbegone, Chepsu Chidar Nangu Mitela, Jolin Shushi. 这是到了我们要求他说那种啊那种但没被那么久的我们汉三国也是吧但他当然是这里批给亲别退出来当然呢说没得人中看你们那些我的新那些我的媳妇不过那个吧对我们团队的都东家忙不给那个就没不那么给他顶着那段了这边才想那他当然说干嘛这个事的但前些天的那样三个先别进来当兵那样没得 人中看你们那车呀，但我最近没做什么事儿，都。但当然，先给，他的区的这忙不急，这到了送东啊，那来的这些，前书记，但，比如说的托呢，但，嗯，就当周二月半呀，嗯，免去车呀，给的这忙不久了吧？是是是。难的，别恰恰那个那组，龙卷风的恰恰比那嘞，怎么领给，嗯，他肯定说了，我们人家学校给民生难了。
1: 吹不吧？是是是。实际上，这印度，当我那组团队我那参加比那车间的大，进入不去的这印度，迷茫不积极的，龙卷的了，准备我进大的这，托的忙不清了吧？现在印度的龙大的，嗯，我组，米色的呀，出钱给，可这说了，绝大的这了，迷茫不积极。 하자니 예쁜 나고로 봐. 레일라 다 단단 다수지 차시야 삼사르지 동안. 주자당 하나 주 별이 짠 많이 배다야 미리 신배 이내리 타나다 계급 치료기 미내리를 봐. 이제 예쁜 난도 다야 까마 지기디다야 아주 룸주다디다 태가 좋아유나 별로 수리군의 수빈.
3: 그때 별로 수리군의 수빈다 까마 지기디다 룸주다 배 믹스액 태가 그 좋아서 개요 말이.
1: 주자.
3: 이나 다든가 저든다. 그 먼저 거북이 주저디 들어보다 chu da

0: 那是吧？那是。那对，可对那个样子，出差那他农民那他，就是什么，去他这块有的，搁这了，可是那样子，第三呢，俺就没干，可是啥子呢？伢能去，农家呢，其他没，其他没呢，伢干么日期搁这呀？去的三个月咋样？农家干用的，忙不休啊的呀，不长个劲的，干么？
1: ตั้งงานจุกจุนคำคำมาเดือบสักรอบคำมาเดือบไปปาราลกุสตีตัดเดือบลมจับซะปังจีโรจีสเจยังทางก็จังกิสัวเรียบร้อยสิสังงานจุสุจินแต่ที่นั่นละที่จีโยนเนี่ยเช่นชุดสังบุรบะอืมงานจุจีชุดทะเลชามาเดือดเรื่องละกว่าที่ชุดลงยันละเจนเดนจูรสจินเนี่ยที่เจดียังจีลมละเมย์ยูเบมังสีกันเลยอ่ะ
0: ちゅでさんごゆなさんごかなさんごちゃぶるばじじほでゆでやんてでまごてしんげわれしゅざしゅざんてちぎれあねまざねてんだがずいのちゅぜんじゃにやだからちゅぜんちゅぜんちゅぜんだるむさでこてはちゅぜんすなでじょんじょんぎちょんじょたちじょんじょんぐてんごなねちょんじょぎたてじょんしむせなそこでねなちょがちゅんじょしてだるむさで
1: 미소추전스르다니가추전스페난디고르지랑중추전다지미소추전스다미소추전등아주놈르바놈데데데쿠비게야데랑중추전기뉴바차다월데니랑중추전디디르바다땡고규자종시무즈도스
0: 한경우관에 박외나자다
1: 로마유바티마데
0: 망초나스나면도 말했다 섬주르지라고
2: 다들 기라기다 챌레나 냠뇨고 됐던 거로 봐.
0: 어 섬주르지나.
3: 내도 라링도 안 했다.
2: 어 시사 시사.
0: 즉 더름접도 다 주전접도 인지미 즉 지가다 된 거 구고야 민도. 그래서나 아무 타마 있는 데 즉 름접도 주전접도 있는 아무 사자 대비는 주전디 사 토사. 그러봐. 사자 토사 사게 토사 된 데지 그 안에 즉 도지래지라 교래지디스 유범이쇼 지난 강과도 된데 뉴뉴로 봐 대인도 군과 주전자가 신비나 차지 아르된 거 말아 주전 잡으려 돼야 되는데 겨그로 봐 또 야가 주전자가 신비나 남네 가네 차버직 버그리 니만 차버직 된 된도 고 토메디
3: 자자만
0: 염제 딱다 대금도 와
2: 시자
0: 지그다 대응 거 참시르서 대응 거 자자만 염보아리 지그네 잡아다 드시면디 그 텐데는 대제 미쇼인지 미지기 추상에는 대제 에인 섬사로 다 수수 섬주려고
2: 동주를 만나지
0: 상에 대제 아 지금 아주 영화 균어지는 지중 예버스 제제 지가 주딩 예버지기로 봐 주딩 예버지기로 봐 그래서 다디 금시디 뱃된 자네 아니 내가 칼이나 지게 겁을 뱃디 메가나 반지 뱃디 구루미나다 주제에나 다가르비 이게 반지 뱃디 까지 주제 총자 미만자 가세 저거 도서 도서자니 역선적 그룹 미게나 상가 접제 대대고도 와 나신 디즈선데 디스지 나를 섬주랑 제 미셔다 띵아야베 직직베 공제자다메

0: Kareta chibe jengshin da tinte da cawe jengshin ene luyliya sadu kaya sene da cawa dozo ya mi ngui ki cailan pabur yung si chishe sun warwa suwa duzin tu ya bedo dunji chigwar uzu kebde na le cho mewe si tutu gwar o tinte da miri shendai ya o tinte chuzen rungju chuzen da mangwa yosarwa o du jeje ene sosu kwebo da gobi tu ya na pendo ardi che me rong samsang si rwa gyala da tante tuzu na dish mewe tu gyala kama tuba che kama tuba dele da namzu pechi ba Tantrali Minru Tuga Sechi, Ta Miss Royal Gabarwa, Sangajan Royal. Ko Karayasana, Pechasana, Ta Kama Dibadi Mi Chitana Ngarazu Zengchu Yineri, Lungi Puyi Kyukchu Yineri Kanta, Chuchungu Gyakadu Gorwa. Ko Karame Oyeti Ta Jawaja Ta, Minya Semkhaatan Jawashi Bi Yugiru Wagyala. Ta Tari Kama Dibadi Gaya Chungus, Champa Poo Mendo Sen Sungye Mangu Yuba. Duzuri Shia, Ta Shenshi Ngunya Chashana, Ta Ngarazu Bena, Ta Gyala Minna Dola Nga Lo Mangu Di Chale Nangyarwa. Bena Ngarazu Tengchum Sininde, Kedru Yagu Mengyo Sininde. Sukul chushi yuebe sinide. Po metro to yago mengyo atende ina, chulung chengmundi kiyana kiyana, penye le nyugri rwa. Mune, tante kanle nya tiks, isobji naa kukdu wala, chulung chengmundi kiyaya tele mi.
1: Na jie jie. Kamriki chepshu tujin dan dunche, tingdien wa chetun li zena, tese shungba la ju gudin miangang ki, gen lo san pe jung la tang, tese yudo kamsu dine ki, tristawa la ni din jishu che, kamriki yung kong tang, dan nung sing ki, suru ki rik shung tang, rengi ki so bu so dan dunche, ceri dan tunbe gune, chepshu chi dar nang gui me te la, zhun ling shu xin yu.
2: ただね、だから昨日ちょっと跟着修行さん中ね、だ中止を当たらるよ。レスレス。会員さんだ探定運営者下便の、そういう中継だでやるやとで、だ、そういう地層だでの隣の家、満部中ろば。修さんだ見満部地が、がまってやぶしゃぶだ、だ、ちょっぷいね、ちょむいね、やんじめの、そういう君いねれば、ゲポムセやめば。あんけ、ゲンタル修行さん、ちゃんもろ、途中でや
1: 추계가 남시 디 야우시 라면 도와 도와
0: 투교에나 감아 주디 린스 잡으라
1: 시자 투교에나 감아 되베인데 차도 잡으러 줘봐
2: 저기 된세
1: 어 대산 예자 베드 차바단제 남시 야우 라면 도와 안예 제자 아물라레 타물라 알레마데라 고노 침부 인자 얀디도 바 셉다디 데르 뇌용아 슈빈바 다 이내레 얀 코나츠 당리 시간도 없도 아 까마 되베 있는 카카이 지요 말다 베디 까마 되베 시아브 잠기 베디 호라 소고 교편게 되든지 아 시골로 니버들 참마 되베 뇽도 숨도
0: 봐
1: 당리 나오면 동안 시자 다 겐라게나즈 별로 소리기 멤버를 봤다 되게 다 내도기 냠뇽이 되게 망부여자 다 디딘제스 이날 베디 다 넘투다야 카데 소레 투기 개바단들 지에 모습 제야 지금은 수수 구수기 딱
0: 네법
1: 네법다 자기다 지에 모습 강자로야 감되버디 개비는 편바장냐 유나 삼사라 증가라 독시 된대지 조소
0: 레슬레스
3: 그디 동안 좋던데 콜라 주위 주생다 놈다 차리
1: 그
3: 로마 로 쳐도 알아봐
0: 나
3: 지금 아마 되베 취디 상고시우레 추상고레 되이나 수수 수부 아니 멍실어 버지야 갱고 이나리 야마나 지바 이나리 담마 이나 소소 멍실어 박제 림쇼 창마로 주난 주게 되나 먼저 된다 되지다 올라게 고노셔서 아니 지 가제나 간주냐 소교 시위여 봐 가세 주시 나서 연조 가세 롱시 전부 된 데 있는 대회장 연구 말로 안 간주시다 아니 지 주대소 된다 지랑 소소제
1: 주자
3: 드링께서 있는 간주 남시디 지다시나 된데 뒤주 된다 정부시 된제 체외 강제 달려야 하는 시디
0: 남주정부제
3: 단다 단다 호흡 잡아 단다 지다 마고라 제와 숙침부제
1: 동시
3: 지단의 장로 수신도
1: 대대인지
3: 지 계속 계속 지 개념이 나를 봐 대지 수부멍시하고 매베다 경고선 돼 있나 이메군도 봐 좋아 이메군 지 이메군
1: 단다
3: 좀 아니 맞아 된다 된다 걸로 그치 돌아마로 책을 봐
1: 수산 수산
3: 된 님제 걸로 아직 개 예비나 대지 통 도망한 줄 넘게다 도만에 지 강보다 글리글리 강보내야 글리글리 강보다지 강보내야 고문주 점수람사 주나 저 스촌 되지 주나 그 도슈 된지 시리나 아니 따다 대모라서 아니 처음에 되게 된가서 알아서 있는 남 주인아 넘겨나라 주제나 더 도마 방고 근데 주자지
1: 시내
3: 시내 강보도 마주로 와 강보들이 주지지 아유 소소 틀려대 괜찮으면 두선나 마 글리글리 강바네체 소부주부주 셈쇼 호흡대 칼로 주인데 체나 소소 수어야 떡갑디디나 맹강 칼이나 름제니다 된제는 최마 최직도 그리 아니 직탁시에다 대조 관광 원주 뒤에 딱제 차장직 지그러 봐
1: 수잔 수잔
3: 다 딩어 주 까면 되게 사이나 되게 딱제 신예요 말아 소소 가르 진예 되부디 주주와 가와 진예 되부지 아니 제 간에야 가면 되게 편이야사지
0: 안에
3: 주소 내역이 들어봐. 다음 지단 지난 가라도 가면 되게 뒤 시비레스디 뒤지 간거 뒤지고 돼. 같이 살더니 삼육 계속하는 나스승에 대해 들어봐. 나서 지단 배지 자주 자탄 배는 자주 숨주니 삼육 삼육이 삼육 생겨서 와 자주 등주세
0: 지나서
3: 내도 치르죠. 삼육 그 삼육 안에 뒤 주도 시비도가 이제 이디 가마 되버디 주디하고 십조를 섬제 가르스는 한 로직 참범 맞아서 근데 요시브르데 나다 이제 직들이 이내 군지민지 스나 공주야디 딤주지 딤주가지 다른 나군한다 된데 간다 등사 단대 두고 자서 호포로 작자 주침을 시든데다 시든데 간다 직다 몽고스난다
1: 서서치고
3: 괜찮은 서서치고 계신 분 시부에도 아겐고다 부친주다들은 님의 군에다 단다 권을 주주지 아니 까만이 남나 샤샤버리 인지민지 선하군 두마레 이메군을 직 님만 된다든 대한디스 에 주께서나 야그만 좀
0: 참보라지
3: 봐 제가 아직 님만 휴사는 남산 주장 주고 시국산 제가 된대 된대 남시산 주장자리 아니야 그 나자편야 산에 다자다
0: 도저히
3: 도저히 못해야
1: 시지하러 와
0: 제제
3: 디가나 다지 정말 섭섭해요. 계신 분이 우리
1: 시작했어요. 양 가시에게 감을 되어보시다. 인지민지 장부출마시 대중의 아주 난기 주차보다 이제 열어봐. 된저 추야요 말이 숨기다. 이내 량아래 따와치는 감을 되시아 용도 참물로는 냥보시아로 봐. 자와 추유내래 외에도 도스 개불어 봐. 대양 개발시라 아유 삼사를 주도 된저 이날 회진에 양 따와딘 로고 맨처.
0: 자디 가르쇼 그래. 근데 아란조 다 공을 깨랑한 줄 돌린 쉬브로 봐. 다 망트근 그 단제제제냐 삼르나 디디 슉 첨부 열어 봐. 다가스 칼로 교육하고 봐. 뭐가 됐으나 망소나리 엔데 숨으로 봐. karma thoba shas membe ko ba mindus
2: ta
0: di so so lu le ba ji sang ga da ba ne shi dal xie ko ma ba kam ta ba sha be shu ko chu ge ge ni

0: 나야 되게 개심으로 와겨라.
1: 수자 수자. 내가 저 대균기 미망체라다. 제외기 시제 맵체 아니.
0: 굶시
1: 생 굶시 맵체 안 차기 매도. 아니야 대균 레라보지네 아니 롱주 차윤나.
0: 저디 기견라스는 나 삼시에 사지.
1: 그세게야 야 마우스로 넘제 두 장데 주가능.
0: 어. 장자 저러 안 되는 맞잖아. 먹자 마제체.
1: 어 마라 두 스카도스. 언제 나도.
0: 장자스. 다 롱사디가 거울로 와겨라.
1: 어
2: 시그지다 주가지는 맞아서 저거 맞아.
0: 어레 너가도 그렇게 맞아서.
2: 맞아서. 다 딘텔라디 다 조조 개치시 추티. 連勢人心是吧，他干嘛对外去呢？农民呢？他修繕呢？連勢人心的，具体呢？主人物的呢？俺俺做的苏北讲的，婆婆婆婆的这个开车主管的，婆婆婆去呢？主人物的婆婆婆婆开车主的，俺俺做出差不呢？俺的我那的是不晓得的，就常务的呢？俺那的小姑妈的的。 주름부카치디 나란주 차수마다 소바
0: 점도
2: 점도 순데
1: 차부지
2: 지와티 키티
1: 디루스
2: 어 디루스데 다 거시에서는 차든데 거로 차든데 지는 안 디루데서 남산 차부시라요 말이 그래서는 한 건 주칸에 잡을까네요 디와 제티식으로 다 두고 주대 보시 그 뒤뒤 주대 보지 한 배 뒤로 시스 첨부를 하면 되지
0: 최비는 내장 보바 가서
2: 주대 보지 차부 차부 주대 보지 비게 키 아니 비게야 남산 지진 수보 남산 트레이닝 그러고
0: 지산
2: 트레이닝 차고 주대지 야로 그러고 아니 인지 미직 두도 주 집제 찾아 관제 구든 주도 잡고 비게 수파 마감 봐도 아니 남산 두로 마감시 아니 지게 지도세 세고야 선데 주도 선데 다 지원데 저부 선데
1: 키 도부지 키
2: 디 둠제데 둠제데 제고 수보 트 그 약가브레고 주정한주는 이제 주버시 주버라마추나 아니 마레마추나 따딩서티 지지치다 능그지 주셔면 그 바부부티 카자브레 카자디스니네 롱에 마쇼그마다 고드마스나 그 자브르바 자치 제게비나 롱자비나 슈제제비나 슈크데야 디치야디 계속 뭐 쉬우래 아니 근데 사제 주나 아니 롱상가야라서 나 주버자라서 그렇지 그시에 한디 추슈고 롱 추슈고 롱사데
0: 주대
2: 당하라 강보디나라가 하고 지용구나 고대야 접샤나 라고 지용마로 어디나시 대주제베 쇼고 되게 좀 쉬우리 나 이제미직 조부스베 명간에 주군이인데 고 말에 지금 마이나다 수 노미나다 인산직
0: 논나
2: 어 수부가지 야 마다 된데 님나 지말라 가고 맹조이나 등사 수부가 주야 제가
0: 망고 여러가
2: 잠만 돼요
1: 이제
2: 주시는 이제미직 조부스베
0: 그 아니 딱 아주 또 쉬나미 용마르와 아니 가라선다 주제나름이다 겹룸마룬 근데 딱한다 사마로메게 슈범하제 엔드레능도가 다 충아마드나 마모시 붙이도가 딱 알아서 전에 점도 쓰네다 지고하르와 자주메스네데
1: 통제 정무소
0: 딱 어디는 통제 정무

0: 배디 제부 친구도 땡기 담나네 직진나네 다 대수도 아주 첩 짓고 그래 나 주제가 다 수부스에 와세 동장 아무 정부 파그라 붙이나네 뉴욕에 다 쓰지지 뭐 진짜 아주 돈나는 것도 와라 뭔가라서 남이 추 찍고 니고 말고 써도 레인 좋아 십지 도와겨라
1: 시전 시전 만나 저 수준 군에 차샤빈네다 제송 코나 주 있네리 양지 만나 나 저 별로 소리 있기 암질라고 나 저 롬겜네리 다 양지면의 추진겜네리 칼라사야다 디렉터리아 응악지 시분당 동안 디제 추진다 디제 겹차베지는 인지민지 칼라 준데스 주고 말아
0: 주요 롱세
1: 어 디제 펜베 셀라 최우리 제장 응악지 시분당 게
0: 암지 롱세 땡고 거래 니네야 거봐 요나 롱메드네 땡고 라잖아 지 아가르이네리 닝도 바이네르 발 학바르도 가르장 가나주단다 다티리 가무도 베코네 슈어 봐 에카르마 테바 디단 가나주 정준 추센 겸예네리 룸 겸예네리 도저간레 가르산다 가나주 겐라 롬마루 슝루나로 동탕하나 숨어라 와야라 베라세는 가나주 추젠다 룸다 도정원에 지내니 베셈도 룸와디니 다 룸와 옌라 진고 샤와 제단 고 뭐이 마사짱 초등 고 시루 추수여 봐. 또 눈에 걸린 디그레스. 다 도저 가려선다. 강라 징바다 쿵바다 라소바다 인데라. 갸브 롱그레스. 다 머루와디냐 가려선아. 메루 진주 사게 개보다 님주 당강가라 빵월세 서바겐라. 다 딘데냐 찌기 추시 인교다 수구 껴보시고 인교다. 안에 차와 수구 전부 개된 교다. 어 딘데르라냐? 겨 중고 마레스 다 디냐보 아니 주단데 베다 가라조 빌루 소리 나잖다 룽세도 보셔신다 샤장 오말라서 바로 와겨라 지시고 자 쇼말라서 딘제다 어딘데 주데보다 양라 초와다 딘제지 땡고레스 디 땡네 다시 갸라 숨나시다 고바 유나 아니 안조 룽상 도조다 남규 안조 호도에는 마르자스기로 와 도조에 겹자 학바도 긴로 이나 보고 이나 고 수고 좋아요 봐 어디 룽주도 야고진나 아니 지금 예수도 저 봐야 하고 제 꿰미나 다 오늘 전행지 가면 되게 주인인자 루미나 주제인자 네버티 튕그르 봐야라 시디베게 개개 나라주 가르스나 철시 메야바다 아니 소소로 롱어머로 가야 메베토네 비기 핑레스지 우주교 참가 겸나 레디야 독서 네버 튕저 수고려야 페야 샥디 되지 겸나 숨으시 뇌야 디 땡기르 봐 어떤 저가라 인지미지 도나나고 우두세 좋아야라
2: 시시시서 디가르 단도 디 도난치고야지 도난치고야다 간주는 주제이나 제다 루미나 다 룸잡사이나 다 망자 멤버니 보데 그러바
1: 지다나
2: 베지 다 주제 잡사다 두소이나 주제 잡사다 다가나지 주께서 주께서 라고도 간주 남자 준진 다 주다 저와서 소부주사
1: 나주
2: 딘데 간래야 다 지 우주자야 대가라서 다 지 사실은 주제나 주나 주제나 주제 대 가제 규정에 대나
1: 야가
2: 야가 예배
1: 삼주지체
2: 두리시체 두리시체 아니 야란디 주니 지나디
1: 나마두지
2: 아바도 차 주제관의 주디는 나는 주이나 한지 지 착시 다니다 진원도 디수 다니 지여 말과
0: 메디
2: 수수수 바신디 내가 우주접다 내 주하야 내가 얼마 지 아니 디리 맹가 가나나 롬접이나다 그래 망상한 주디 그게 롱기비게야 디시 디 까마디 디제 까마디
1: 디수지
2: 까가시 그렇디 이나 디수 디자지자도 못 가 두고 말해
1: 준제
2: 가려스나 미수수 수부 수세시 중 얼마
0: 그래서
2: 까만가 대두고 말해 만주다에 남사야 되니까 그래 딱 그 까만가래 대마 퉁기지가 까만이 시대 손지대 그 노래 접주나 대래 독적은요부터 내가 곧 사와게 아와도 추전다 넘지디 남 윤의 계지주식 또한인간에서 눈물 좀 흘리
0: 일단
2: 닝다 대조가 역시 좀 네 가둘라 남사 닝 가둘라 추사부터 내온데 남사 용매랑 그래
0: 양아
2: 양아 용매랑 용 아니 육단 치지 내다한테 티베 내다 손재주고 육단 재고 남사한테 어딘 들리는 남사 파트 예수 좀 아니 뭐다 대조래 진간전에 샤무 음수로 된데
1: 그게
2: 집제제 군농 쇼마 좀 셰피게 도부제 녀데 녀수 쓰네 아니 신의 주 그럼쇼 다 너지 펴버서 도리세 뒤치는 냥가 시고 어디다
0: 사실
2: 나고 아주 진간 좀 가면 되게 제배 간다 그게 추 정물이 비게나 노리 시비세나 아니 저 시대서 꿈
1: 오늘
2: 지기 차 걸주도 좀냠 그 세상에
1: 망아 잡으러
2: 봐 네 마이는 아 딘데 신요이 다지 좀 술을 세네
1: 엄마지
2: 봐 최대님에게
1: 어
2: 최대님에게 추 지도 지연한 다들 계층부 쉬우리샤
1: 쉬잔샤
2: 비기나라 마자네 아주 주 다 넘게도 나자 여비 지고 말해 땅 아주 대송스러와 대송 계주 쉽죠 알았다
1: 쉬잔샤
2: 넘다 주제 돼서 같이 된다 된 거 지고 사티 또 내서 매백기 미다 대송 간종게 맞아세
1: 쉬잔
2: 아주 넘주게 내가 있는 된 거 지고 군
1: 구두야요 말아
2: 구두야 맞아
1: 쉬잔샤
2: 지다와라 소소 구야마 갑제 미주 마찬에 연구 말아
1: 맞아
2: 또 넘나 차샤나 진내 간부트제이나 고년부차지 샤게야그니버리 본부인은 드워스 체제 감야그니버리 홉스테나 간부제 아니 간부제 본부지스나 조조스데스인데 이나 그 체조 가르스나 본부티스 가르쳐 주고스나 나중우나나네 류그
0: 추수지
2: 추디 추수시에 마셔니 감루 두고리 다 간부제 티셔디 잡아차디 가르스나 고어도 마스나 간부차 안교디지 수녀로시네 샤게제 어디
1: 야부치신디
0: Jine sosu subukane room room sosu hakobje da nine ene sosu ji tsendeng memba tenya la sokba tu si ja kandar tsedan denbe gane ene ji menju na ene re subu tsanda na ya ene re tu na ja ene lusim ni gal pe to ya ji ba ani ji gi neme de ta yu ya gi ja ba da mendi shu gi
2: nesle sta den da tis ta wa da sun ya ta gi ene ma se we ta den de ko le na tong je na da de so cha sha na da ji ए कमदेवे कमदा मिम्बो छेमबुरे दिदी लागो छ नाकुना मंगु जोंगि युति रिमजुगाला जि सबसमनाया तगनासी अनि जि गछु छुजेगा दुदे छुजेसा तलागो दु हिजान जि तोजा गजा छगजादा दिन्दे बतुया न्यंगा छेमबु दिन्देला छिन दिन्दे कना तजि माजाना दसु सु सु संग जवा छेमबुरे सुइना समदुखो गुरदे तते दिरिंग सुया दिया मजे जि Tengruksun jaji misho, samala ugu kengirde, en jik denja arre, tisu sangmai kaala ya, sabza naya di, tengu shuwa yinz.
1: Nese, toje na, an gila huna zu, tarin tuzu koma chayi na jen, an anzu lize na peba ngen ying tabu ne gajin si shuwa yinl, toje na.
0: Nese, toje na.
2: Toje na.
1: Sengnam tso, kongla gen losan pyo jung la tang,

0: 보게산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긴다 대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식기로이나 범식기로이나
0: 기라니리야 복범을 가르쳐 온 비이네 나도 침장디 앞서라리 단단은 지존님보다 정말이 지존님보다 진입이나 나도 채버쳐야 보고 깨부다가 보파다다 보면 마다 인스제제 밤에 미궁 되제 파츠 부규제 채버지 줄래요 말이 이네 다신 정말이 지소 사브리 어제자 당에서 주님의 두주리 알려샤 다시 알롱진안에 싱주 요상지 거래스 제제 양스 시액도와 보 니어를 리우드 직 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요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跟中级别中仓中制作铁松饼，新制药三千年，拆进牌子更七百年。燃给第一，基础人力给停热间组织拆旧的快车的。燃给第一，中中中那个是？别基础人力给客服机多。还是不客气了，老板。那么大马季，那这跟这些东西是多？
1: 那是多少单？要马家，要第二要哪是第三？要马家去是？
0: 现在拍起技术结果了。 보랑게 보고 잡된다 간발리 저지 잡디게 파 천좀살 개규다 드네 천좀랴 야구제 떼셔아
1: 레츠 발라
0: 니야 정배 아무 쓰질라 깨어 슈로스 깨단가 친구 어리 먹을 수야다 좀 줘야 되게 니야 제셔고 다 보랑 겨 교시
1: 레츠 발라

0: 나 롱고 나게 싱글스 체워 존에 징내다 전단 유베 팅드게 싱글스 치기 고기기제 소아 사브드 투베 싱글스 치기
1: 지샤 지샤 아메 푸단게 럽다라지 아메 고기기제 소아게 투베 싱글스 치고리
2: 와다 차오랑 시기데 랑바브 충두다 찍부찍게르샤 레게 토리아 리부 짐제 징게든데르 랑바베 로충두 잠바 루가 테르가 제브레 지그 르제아 이네 디기 동근 정가다 이네 디기 미션다 슈고야 레뉴요 마레 이네 빠무슈베 시그디 지고게 박자게 샤두 마르다 랑바라 단다 싱부 쥐무 지르마도 지기 간조 정조난게 전단 체에게 레 마레
0: 볼라 나다 발라 정마시 발라게 튀리야 공시다 루가 손자 랑그 전단 가르유바 댄스 요마주 이네 다지 정말다. 소소 준단위는 닝부 유배 레가 가르 체내 체초지. 낭위병 야제 총가 춘주 주탁 준이. 제장 나네 니 체시 대야 겹겨 나로 쇼기.
2: 와다 가르치기 내 지난 주시.
1: 군주, 참은 되게 쇼 대뿐 아.
3: 저진아, 참은 겨스 돈쇼. 주가 돈 빨래 더 지기.
1: 요요, 어?
3: 지금은

0: 샤라요가
1: 볼라 녀하고기 볼라기랑게 녀야베 응외빈디게라 도제는 그여지 볼라 도제나고 마시 녀후다 바다 제조 딩상아랑초의 종공기 상당 종주신다리에 안능신제 응외빈야제 총격 도주뉴 조다조치녀 도스기
0: 봉에라는신 김제몽군데 세싱메 이네 볼로야 창 김제 고야다 볼로 창마야 기억제 고유 녀신규 라즈 미지리아 볼로 망부든 제야녀 주뉴 요마르다 디랑 바베 하고 그리
2: 발라 야다 샬라 잡초나다 녀소스 부캬메 폴리지니 유자 먼저 신기 춘춘 디에나 미지 게긴 미레 지구노 여드유 다리 콜 고급지 대쇼 계속 처음 좀 있나 굽디비네 은이 법니 냠도 깔에 겹쳐오시 다든 아야 로 겹게 말이 발라키란 대골 두대시라 만난다
0: 아 나 쟁거리 쓰기베 나 심지어 매번 용쓰기르베 김장디 단두부도 녀장부인 롱부디 나로 차샤네 갸탄베 쟁거 말레네 똥탄베 쟁슐 말레지지 그래서 김장디 진행을 나와야 보는게 굽룬조지 차비나 근데 제가 롱배 미에 가르시에 그래 나슴대 매번 거봐용으래 아
2: 봐라 니 하고 왔어 피우지고 짐다 짐
0: 맞을래나 꼬면 칭아지다네 송소 다 그러베다 이게 저기 짱짱마도 링당체가 잘하는 지혜민도 다 지나니가 시
3: 저진주 초오스 두게
1: 그치 선기장시도 어제 장카르니 오요
3: 어제 연의 지시야 나 차포청 숨다 추기 땀 간전다
1: 요 차숨 주바
3: 응응
1: 추디 견덤 검첩디 알시야
3: 뭐냐 저진주 얘도 스테디 저랑기 총가디 주제 로치지 시코조 유네 从 gatcher
4: 住个趴下将来那个牛气的话听这很这切不得三季长一呢爹瞧我干了有的可离可离切瞧我可离可离哎阿妹朋友姑娘四十年没过四切不得就让对的听三年个姑娘可把有些俺最重视南极拉不扎着么牛背破学么学的就苍吗起了阿婆亲姐永不杀他他杀姐罗永姑们的
3: 俺从家做院长起落了是大瓜桌头的交警局让三门钥匙端的叫让俺是他整马些人家要个钥匙但你呢原点原呢原点原别卷他是端过去不这你让给俺谢谢等个月你也三门地这当街从家的做兵的你也都是点呢从家的叫让就不用那么了提不是他们多啊地里
1: 地里卡里地里几个三车里边几里呀俺还是你们多起了阿婆有个亲呢干没着卡里什么让给俺呀从家的有小姐起落了阿婆抓死个月哦叫俺俺你亲戚看见你们多是不是现在你也叫俺别上面把血拼叫俺给钱呢从家的你不拉给我归那把马进把我不用压钱做不赢但谈的
3: 婆娘妈就跟你吃了阿婆就跟亲不赢了永安有哪天山两个人用不要个用个月呢两个的七个月叫人听这是爹不赢呢婆娘可就吹吐不着天天生意让给你生两个给起打个人写书长个写不赢呢你也听这生意你也不拉打帕们你俩兄妹女把爹去啊叫人我娘听这生不多哎我娘赢的吃了两个钱阿卓要给三个的
4: 俺俺是内有听说俺让做新不是年底新来堂中来几个里呀过过节嘛的吧七六个几天还过不起过多听说七六组中个连着你忙不是俺爸都创业那里呀啥干的中干所连续可把切切是俺做新别是是三楼呀金锤当过多内陆的当时但内内陆的叫人就过给没到马新瞧瞧是呗<笑>
1: 去了从那边叫那手压的俺几个没的俺让做虫子叫这次的班队虫子呢也抽不落散的特别
4: 这是听说工作有的。我做他下给起去。我做起了，明日子你他的托儿姐两个才个请不来。我做龙不及被米的个，如如姐连米如果是直做姐姐两个听不赢呢。那你怕我做了用过这了，两个子连别都不收的，这是要嘛是吧？当然叫，既然是我那卷不穷，但第一呀，叫人家去点不他去。嘿嘿，看是周的，俺有嘛小了呀，叫金枝豆姐。
1: 伢让可娃有啥子主意？让俺们都免了，什么事都懂行了是用啊？
0: 给人家给羡慕我，看他叫金枝让七里专业用不得，伢呢从他身边点也用不，耽误个事情让他去下。
1: 大弟，俺要俺是那确实去。
0: 李师傅了，谁去的？我到时候就让用啊。
1: 那些人从俺这呀，用不着读个啊。我在不了。
0: 可是，我在。你这是多么重啊！俺见过了三二十几个去，等等俺自己表子来没得。
1: 不了，那你不了，让仓库学兵呢？从俺里也用不是民族。到我这里去不上一年，光我们习近俺就是来民族。俺最常做那个七六二八中年的作业。
0: 到我这里拉些光，年多了还是多事。哼，
5: 人家大嘴人家年多了还是多事。那你这边，人家是那让的，让爸爸你家老了写兵吧。
0: 小孩不够干的住，他光他我就吃用多哎。他今早的不能到那顶这，肯定是这样的。
1: 罢了，古龙妈那的，俺来偷些钱去。
5: 罢了，他古龙妈那的。
0: 青州道就说说三木是当就选，好呀，等到三木当下开了嘞，没见别开了呢，家选别找了都是接不得。不论来哪，光我们吃俺结巴去，大个拉不没许多，知道？
5: 罢了，大既然偷这么难的，俺谈到老群居里，人家来一句，不论这个街头不起人。
0: 不论人结巴的，姑姑屋子巧了呢。
5: 罢了，他说么难的？
0: 普也生不给不要嘛的，
5: 不
0: 了，两个客人一年光做对，立住家就家用不是，所以那天领土嘛的。咱们那套个长街面的忙不起，怕这长面的，刚刚忙不久节，老金恰恰住不下大事。俺做刚刚中山车吧，还来要嘛的。客人，他得住着我送住呢，同到别的那个街市讲讲些的去。俺做店那做一个要嘛的，俺做去做我要那做一个的。
5: 不
0: 清楚多钱，但还过送哎！你还过送不啦？到那两个拿到农民多啊！你农民？干了姐，统统农民是几位？
5: 不啦，他那个盘古地，你没在那个老镇谈过的？你那明年老到明年了，你跑上来有鬼天没？
0: 小姐的，等到哪个那个来个的空军民多个，统统跑上面那去。
5: 给嘛嘛喽！但即使普上给从家的都是俺们穷的用事嘛的，多难来土个民族，谈到俺们这波那个闲了嘛年纪，他爹肯定吃过面的，是你让爸那找是那老皮的，都对俺们做给些要过去的。哎呀，普上两个就，
1: 来是俺们了。

0: Amla, Pala Lopez.
1: Pala Shuda, Langal Kule Kamajwa.
2: Katosne, Sharkia Gandai. Kashovich Komch. Yada Chang Chans Shilusta.
1: Despala, Deshua, Nielenga Singh.
3: Yanang, Baba, Yamni the Gipsy Buddha.
2: Oya,
3: the Kale Kas. Josai Fendito.
2: Ranzo Josan Nanga Mindu. Talutza Yata Chirisha.
1: Yes, Bala. Chichang's chuda.
2: Oh, yeah. Chichang, I'm going to get a chance to see. Naranzo, Chongzun, and Lugu Niga, Shapsi Yata Chudo. Dugjila, Lugu Shira, and Mindu Sigi. Puching to Dodge Rangin, Lugu Dru Marwa.
1: Bala, Tanga Lugu Dru Mindu.
2: Mazani, Rang Tsungadi. Da Kanta.
3: The Tonga de Gualia, Kisbala Gepulia, got you shipchinas. The Tonga Ranzo, Ninsang Zondo dea, gets Yawachan Marbe.
2: Jerry, two sian leg the churches, Marcia.
3: Monument. On peut en gagner de l'échelle.
1: Laisse-moi. Pala se rejoint, Yuki.
4: Ta buisson a dit quoi, ya? N'y est-ce que la logique d'acta, Jébi? Ta dit ta chose, ma Jébi, non? N'a tout sama, ya, semne, laisse-le-cha. Tiens, hein? T'as dit, y'en dit, n'a tout n'a pas de gué. Tu dois te chauffer, ba.
2: Jébi, Pala.
4: Ya, n'y a l'ya, t'in tu dois te ranger. Son gars, n'est-ce que tu chutes?
1: Laisse-moi. Da tsonga zuje dabudu loji lhatsu chugi. Yine kipsan chunju le mindu. Losa rinliya tson yabu osdu. Yine lo khanliya goshi gyudu dawaji liya kipsan guam shibji lhatsu le singi mindu. Duks je zi gyudu guam chinge ponyundi je tse du zamba nga lo sumju lhatsu ligi.
4: Da shine ha uguduge. Nga me dambe ya tson ma ya zi gyub jebri. Tangu ne zi dozu tero jene ya gal a rangi.
2: Bala, tinggal lagi kau. Tandanya harus cari saja.
1: Bala, tadi ngaya nyamnyo macam cerita. Nyamunnya cina, tanggulnya ngaran tu lungu di nali ya, mika tu yu bda. Mizu jalan nyu yang nyu bisa nja. Namun kaca kaca nyu yu bda tu, samu gun damin tu.
2: Cepat je. Ngaran tu lungu ya, single tuanzai nyu yu bri, jole tuanzai nyu yu bri. Tatkala nyu tu ni. Chatan subien ta yizi ni remishu yomari. Tando nyobi ni, bira shidom rinyin rishi yinru.
1: Risha bala. Ta nga michi beto tsongkaan la tabi yinile, yombam ni chilo la abao zhong yegi shichi chizi le singamindu.
3: Ta polion domna dike kanchen si chayo re.
4: Che zanje. Ta lanyo din gochu ni cao rang rangin da. Ta jima kanchen si chiga a. Ranga chik shio da. Tabshi shenda ra jubi. Tanya kira zoya takwa rish kangra jigit dena jizu dizu ga minduwa.
1: Bola, bala, amala. Tari kina zo su jile shuya me. Diga changma ngar rangay chungma son. Masi ngara miyu yagu yune lale ngwe la tona chiya dama son. Tati ngone shunbe nyo chong sunru cha su. Yine kina zo punga ya yichi na zo. Nye pamka chayabda ga lamsan chishu gyuni chigme.
3: Chilia, abu shules da jumbo duwe.
1: Amlakiran tute manada. Nye jingne machun, lege machun bina, ane nga karin sore. Kinazu nga ichishinanda. Nye sheru sing lungu singbe lagetan, susen, duju, tana uzuje yu yubi.
4: Ah, daya yu de a. Kubdoge megamasube, chenga tatuzi chigi. Borshoche mayon.
2: Bala. Eli tapi sih cinta mendo. Puji lah abah tunggu deh. 나알 풀이니 뭐 그래 하고 그리 칠치는 냠뇽지 니루리
4: 어미 다제는 총가 제자 잡디 도스제제 잡임리
2: 발아 티케는 말이 총가 거 야고 키 말이 춘종기 신뢰 쇼리아 쩍지자 전에 지루 아니 도스네 쿤교리
0: 신의 남초 단의 창면 세메티니 롱첸 되어 가라 징조의 도지타 콩기 보라 시베티 듀치시 첩슝 종켄 부사 점두 종지 수남 도지 첩티 수남 도지 저주 창바 월지 자기 지수 수남 도지 창바 월지 부사 점두 타르게 양피 지겹 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 인디 첩켄미나 징조의 도지 첩켄 로사 남게 보 도지 첩게 타르게 양피 마춘좀 첩게 좀스진 파게산 첩게 부산 점디 섬기 첩게 왕주 장진리 첩게 수남 도지 종부 첩게 니므스진 저시스린 첩게 바산스진 섬주 첩게 다와
5: 팅디 리첸 슈차
6: 라체 우토기 급수 당당 시숑키 쇼미 속절휴 체리타 튜비 고네 늘고기 세체구
7: 지신 촙숨키 지소 초외 두구기 추나 안수 정이 내자세 지딘라 심쿠 치발 안네 콤신경 랑키 랑라시 인용 我시타 미롱토샹웨 송년티마인발 랑키 정이기 친안구이라 렌지 시쿰 총용암
8: 만추 좀당된당 장례시야 되어오메 또는 장마용 단다 계란기 토글러 워게탕 구리치웨 나와둥는 렌지 코스미르 흉내 랑키 정이기비 칠음디는 종식선탕
7: 怎么能确定这组区别为新旧年书席去呢怎么能去米日用去唱播出参与米给给给呢米记了新看给给给给刚也撤行与机会与天里唱播堂恩给咱们席卡了银地健康米其托尼米托之路讲新别米忙不耐当银俺催上班了新了月别苦不堂冬夜超过铁的日系水生昂秋路米当
8: 참내윤지신탕주그리삼시원장금망보식了到了生退没本地都对他随身给米当我看了银的苦退没本都去忙不行让给让了给为两百银听说给心看日本罗宾佛罗地心看地堂来请你得的西下月的
7: 深坎地坛建起对南一样来了尊心你可以闽南这位公开日全大体你立把竹通呢几点天刚一起桥瓦西先土灭及送月文章来给女书记错为出租了汤建直径这位神秘普助堂帕玛并且刚一落个的那么他人气怕大人都起呢加入给进步的表扬你其他的强
8: 深胖日本老板阿迪里抵达了宋月天让一个高度电梯起步且以苦流所给给铁的门把人也引没有给钱让了苍白从内切的抗拒点表越接送这天每一名车的街当几个人的门把看了引俺去让一先给通囊了这边无数起居的下年让其让一了宁吉他强别连接死他对我们身边多数写本呢
7: 早晚呢，舅舅买不停车，看那人的，叫人他热切给弄呢，让去让你舅舅听了，今天天嘞，先看见旁边配备，旁边信息，今天讲明。天呐，隔壁一切堂，隔壁叫人，隔壁虽然说提到咱们总体帮助水塘，让去让了。

대식라 녜지르바 푸크삼타 지웨킹비에 강중 사도디 조브니 원년 녜메즈 디인능 푸타 녜퍼유디 마올라 자시비에 니위기 용수 자워 규르웨 따타 뎀지 사부 자기

0: Kuyumani kabli lungo gui si khen ki thanglaanba danzi namchun yin.
1: Kuyumani kabli lungo gui si khen ki thanglaanba zhish kyeb yin.
2: Kuyumani kabli lungo gui si khen ki thanglaanba kye chun yin.
0: Chekyu mebe chetin thang kaba le ya ma chi.
1: Gyalgi chetin xian le me zhu.
2: Kablugi yuju saba ni rishi ma de bar mang tu tun xin yu be ngan zu sang me ti te le yi se qi gu
1: mang yong ge kablu long wo gu qi ne
0: de kui den be pen zhong jun gu
3: mang yong ge kablu long wo gu qi ne de kui den be pen zhong jun gu
4: xiam la long qin du ka qing zhu duo ji ta kong ki bo la xi bie pa ji ti se lo na long qin du ga di du jie na qing zhu duo ji lu zhi qi mo mo zui ba na le lo bei ji la ku bo la ge gan guo qie ba ma nian ba cong chung ge bia zhe bu ya bu ma tou de chong ge na a bu gu ba zhu ge le ge sa bu xi guo zu bie cham ti pa da bi yin tie ji la ne zu ken zhe chung yu mei ti 티링 무튜네 세시 유슈
5: 저진주 갈래 커문도와
6: 카마주
5: 야 문아디 파시다 추칸두
6: 와야치
5: 랑가스야 레디 갈래 참여다 니짜다 라베길 대고보다 아잔자 던도 쇼앙알란다 공치네 치우지 갈래 딘제 유네 수수레 수수 마큐비네
7: 미통주치기다
6: 야츠쯤기 진르장라게 슝람소야가 라제데스 르브로체나 총전한게 람스 라제 안 담고 치도로
5: 저 진르라르데 버셔 셰이
6: 쯤기 이 버셔 마르다 디니에 포쌈이
8: 진르장라 티게 쯤보조 다슈 겹쇼아 지링문에 레주 쳔부시라 중샤 야고 중샤
5: 金章啦,你也可以让天大学啊,也。你也能做啊,给广播学啊,马达。妹妹,金啦,我广播学妹妹。给你俺们也天大学,金来给让学啊,也。俺俩老大。给俺给你念了,俺最近给一大,比你个新年预备,明天这月呢。明天,熊俩们组织给俺这了解,连你艰苦不切求应送个多啊。现在,给你念给俺了,明天这新我准许自己月。
7: 哦,俺没得可把药,俺的。啊,是的,什么配置?明了金枝多少次啊?俺打虫子几个人?可能突然拉不扎住牛油子啊,给一批你看能打药吗?是,很多应该都是给不行的。哦,你这也没得。他现在出去也当时的。Yes,叫金枝多少次?叫。哦。叫他爹是叫他。金来的,叫他爹是叫他送给。俺也。
8: 哦,哟哟。金了啦,公干不是。不然,突然不落的车站就不是谁对。来,金了。俺们让你来个样子,就这个在清楚。哦,到几次清楚,什么叫到几次吧?是,金了,果然连呼不起来有日。他现在认识的,果然三年前,俺们都你们看谁是来个说的。来,金了,他见了金了。他见了。
7: 多谢那小马的，生意个运作的这几段吧，今天你给这话的，
5: 金了，我女朋友几个人？底下，我呢，三只眼不差了几多啊？金了，听着苏曼难的。
7: 多谢那金了，
5: 金章了，多谢那，带我你去主演。
8: 我呀。

0: 계산
1: 로발아
0: 다든 슈그지 조도가 부징지 도지 로윤 조면 누게 다코 랑시 차브라 치드니 콩주 십지석이 야 다코 나와 가시에 모두자 제녀라 치그도가
1: 발아 다코 미 괜찮사브리 딘디 두제 나 말이 마자네 사고 디네제 칠쇼레 조건소 로윤기 나란조 부에 사고 제마데 로윤기 엽자
0: 오, 다 제네답이야.
2: 로든 남바조, 다 단다 총도 거주위. 디랭기 총도 남든조디나, 달류래가 초동 지주당 원두 미개를 차가 주주. 디네 장마야, 라지게기. 안주 공허 장매 배준 회미 제비규 안주 상종 숭남기 레드디 뷰제 레괴 리주 주모 마제 레즈그 내주이네 간지 퇴용어 말이 다 디이나 하장의 야구리 디 안주 뽑아 지우베 레그지리 더 듄저 지 뒤주 난라 장매 강행을 마자보다 내주디 조난을 지제 지링업 중업 뒤 유베 상종 숭남기 레드디 리주 주모디 내저와리는 창매 모두제 두상근 안주 신구기 대대래게 대대
3: 아무나 보나 나 로용빈다
4: 우지 부모래지
0: 어 다이니 신의 로래중아
3: 창문 대부 인별
0: 대부 인부
4: 대부 인 대부 인부 야 도지도 마 뻗다
3: 내 삼라
0: 어 다 신의 로용빈들 보고 삼바야 부랑 깔레카제 돈 아고라시다 샤캄부라지 차제 대여를 삼추 라는 거네 탕수 되어다 똑치르시라 친도가
3: 보라 쇼다 보라
4: 야푸 차간 돈다 당연히 슬린데 체크 아 보라리아 진주문주라 슈로체 아메 클라스와 친구
3: 레스 암라
0: 다 보라 아버진제 깔레 십직함을 중아 보라 날 매자 보게 랑구로 챙중아 레가 쪽 가라 지기로도 아
3: 보라 나 다리 치로로 아버 줘야디 주린 쳐도 와 용보 용보 주고 리면도
0: 어 지샤 보드 지샤 야고 중샤
3: 나 남수 레자 레제 더 지기 진이야 슈레 제비 갈레 참도 와 보라
0: 예도 예 카메 보드
3: 이네 레로 창마 신부 포션 모션 손자 레셰다 댄시 디즈 만주 니에도 시베 뒤즈 잔르샤
0: 다 딘산 레셰 신예라 지어 임브르미
3: 누가 보라 안주 레주시다니 체탁주지 안중윤의 셰빈은 예주도 롱주지 임범마도 그도시다 임베 나오 균민도 더지 침배지리야 총배

0: ᱥᱟᱢᱜᱤ ᱜᱮ ᱱᱟᱨᱡᱤ ᱱᱮ ᱭᱚᱨᱤᱥ ᱪᱮ ᱞᱮᱡᱮ ᱠᱩᱱᱡᱤ ᱪᱤᱱᱤ ᱪᱟᱝᱞᱟ ᱞᱤᱭᱟ ᱣᱮᱱᱡᱚ ᱪᱮᱪᱩ ᱢᱚᱱᱮ ᱧᱮ ᱥᱟᱢᱜᱤ ᱞᱤᱭᱟ ᱪᱤᱱᱮ ᱥᱚᱜᱩᱭᱩᱫᱟ
1: ᱵᱚᱢᱛᱮ ᱪᱚᱝᱜᱚ ᱭᱮ ᱭᱚᱞᱟ
0: ᱨᱤᱥᱟ ᱯᱚᱞᱟ ᱛᱤᱱᱮ ᱪᱤᱱᱤ ᱪᱟᱝᱞᱟ ᱜᱮ ᱱᱟ ᱠᱚᱨᱟᱝ ᱪᱟᱨᱚ ᱞᱤᱧᱟ ᱡᱮ ᱥᱩᱝᱞᱟᱢ ᱥᱚᱡᱚ ᱠᱚᱨ ᱞᱟᱝᱥᱮ ᱱᱟᱡᱚ ᱵᱮᱥᱟᱱ ᱜᱩᱱ ᱢᱮ ᱵᱟᱞᱢ ᱱᱟᱪᱩ
1: ᱢᱤ ᱭᱟᱜᱚᱪ ᱠᱷᱟᱫᱚ ᱡᱮᱵᱨᱱᱟ ᱞᱟ
0: ᱦᱚᱞᱟ ᱱᱟᱨᱮ ᱠᱩᱜᱟᱯ ᱛᱷᱟᱢᱡᱤᱱᱫᱟ ᱠᱤᱝᱡᱩᱱ ᱪᱮ ᱦᱩᱫᱟ ᱵᱟᱫᱟ ᱡᱮ ᱡᱟᱢᱤᱧ
1: ᱛᱤᱥᱟ ᱵᱚᱛ ᱛᱤᱥᱟ
0: ᱛᱤᱱᱮ ᱛᱩᱡᱩ ᱛᱟᱣᱥᱩᱢ ᱪᱩᱫᱩ ᱥᱩᱝᱞᱟᱢ ᱥᱩᱡᱩᱝ ᱞᱟᱝᱡᱮᱫᱟ ᱠᱟᱱᱮ ᱠᱷᱟᱪᱤ ᱧᱮ ᱯᱷᱮᱜᱮ ᱜᱮᱯᱡᱮ ᱞᱮᱢᱥᱚᱭᱟ ᱠᱟᱥᱮ ᱛᱤᱝᱥᱮ ᱡᱮ ᱥᱮᱛᱩᱵᱡᱟ ᱞᱮᱡᱩ ᱤᱱᱮ ᱪᱤᱨᱩ ᱥᱤᱨᱟᱪᱤᱱᱥ ᱞᱮᱜᱮ ᱯᱷᱩᱡᱮ ᱛᱚᱵᱥᱤᱨᱟ ᱫᱩᱣᱟ
1: ᱛᱟᱫᱤ ᱡᱚ ᱨᱟᱞᱤ ᱨᱤᱜᱱᱮ ᱭᱩᱡᱟ ᱪᱮᱵᱨᱫᱟ
0: ᱦᱤᱢᱵᱨᱟ ᱪᱮᱛᱟᱱ ᱪᱤᱱᱞ ᱴᱟᱝ ᱞᱟᱜᱮ ᱱᱟᱞᱮ ᱠᱟᱵᱥᱤᱨᱟ ᱱᱟᱝᱜᱤ ᱞᱮᱢᱥᱚ ᱱᱟᱭᱟ ᱤᱡᱤᱫᱟ ᱞᱩ ᱠᱮᱜᱟᱱ ᱪᱤᱠᱟ ᱪᱤᱜᱤ ᱫᱤᱱᱡᱮᱥ ᱪᱮ ᱪᱤᱱᱞ ᱴᱟᱝ ᱞᱟ ᱠᱚᱨᱟ ᱪᱤᱞᱚᱞᱤᱭᱟ ᱛᱷᱩᱱᱫᱟ ᱪᱮᱜᱟ ᱛᱮᱫᱩ ᱞᱮᱡᱟ ᱠᱟᱱᱡᱟ ᱱᱟᱭᱟ ᱡᱤᱡᱮ ᱪᱮᱥᱮᱜᱤ
1: ᱛᱟᱢᱤ ᱛᱤᱱᱡᱮ ᱤᱱ ᱨᱟᱞᱤᱭᱟ ᱪᱤᱱᱞᱤ ᱫᱤ ᱢᱤ ᱭᱟᱜᱚᱪ ᱠᱚᱫᱩ ᱡᱮᱵᱨᱮ ᱛᱟ ᱡᱤᱫᱩ ᱡᱟᱢᱵᱟ ᱠᱟᱥᱟᱱᱮ ᱠᱷᱩᱡᱩ ᱥᱮᱭᱟ ᱫᱚᱡᱚ ᱢᱚᱱᱮ ᱨᱟᱨᱮ ᱫᱚ ᱱᱟᱱᱮ ᱫᱤᱱᱡᱮᱥ ᱛᱟ ᱟᱭᱤᱱ ᱥᱟᱢᱪᱩ
0: ᱪᱮᱡᱟᱢ ᱵᱚᱞᱟ ᱛᱟᱨᱤ ᱪᱤᱞᱚᱞᱤᱭᱟ ᱟᱵᱚ ᱪᱤᱱᱡᱮ ᱪᱤᱱᱮ ᱭᱩᱢᱵᱚ ᱭᱟᱜᱚ ᱪᱩᱱᱞᱟ ᱱᱤᱱᱮ ᱱᱟᱝ ᱧᱮᱢᱟᱱᱮ ᱥᱮᱭᱟᱜᱤ ᱱᱟᱨᱮ ᱢᱤ ᱭᱩᱴᱩᱵ ᱭᱟᱞᱤᱭᱟ ᱪᱷᱮᱥᱤᱢᱫᱟ ᱜᱮᱱᱡᱩ ᱫᱤᱱᱮ ᱪᱷᱮᱨᱩ ᱥᱤᱨᱟ ᱪᱤᱱᱥᱚᱣᱟ
1: ᱡᱤᱥᱟ ᱡᱤᱥᱟ ᱵᱚᱫ ᱡᱤᱥᱟ ᱛᱟ ᱤᱱᱮ ᱨᱟᱝᱜᱟᱭᱟ ᱦᱟᱜᱚᱵ ᱪᱤᱭᱟ ᱪᱤᱞᱤᱭᱟ ᱛᱟ ᱛᱟᱱᱫᱮᱫᱤ ᱨᱟᱝ ᱠᱚᱢᱵᱚ ᱛᱟᱝᱵᱚ ᱡᱟᱢᱪᱤᱨᱫᱟ
0: ᱞᱮᱥ ᱵᱚᱞᱟ
1: ᱛᱚᱡᱚ ᱨᱟᱝ ᱪᱩᱜᱚ ᱜᱮᱱ ᱡᱮᱢᱵᱚ ᱠᱚᱵ ᱛᱟᱱᱡᱟ ᱪᱩᱢᱵᱚ ᱠᱮᱢᱟᱨᱮ ᱛᱮ ᱪᱚ ᱤᱱᱟ ᱛᱤᱱᱥᱟᱝ ᱛᱟᱝ ᱢᱮᱝᱥᱩ ᱥᱤᱡᱤᱫᱤ ᱥᱟᱝᱜᱚ ᱥᱤᱨᱟ ᱤᱱᱡᱟ ᱛᱮᱫᱮᱱᱡᱟ ᱪᱩᱢᱵᱨᱫᱟ
0: ᱥᱩᱡᱟᱢ ᱵᱚᱞᱟ ᱧᱮᱝᱜᱩᱭᱱᱮ ᱪᱮᱱᱟ ᱛᱟᱱᱫᱚ ᱞᱚᱵᱡᱚᱱ ᱪᱮᱜᱚᱭᱟ ᱢᱟᱝᱵᱩ ᱥᱤᱨᱟ ᱨᱤᱥᱟ ᱧᱟᱢᱧᱚᱭ ᱥᱤᱨᱟ ᱛᱟᱝᱜᱮ ᱢᱤᱱᱫᱩ
1: ᱡᱮ ᱡᱮ ᱧᱟᱢᱧᱚ ᱥᱟᱫ ᱜᱮ ᱪᱤᱢᱵᱩ ᱥᱤᱨᱟ ᱨᱮ ᱵᱚᱫ ᱛᱟᱝᱟᱡᱩ ᱡᱮᱝᱜᱚᱞ ᱧᱟᱢᱧᱚ ᱭᱚᱨᱮ
0: ᱵᱚᱞᱟ ᱪᱮᱱᱤ ᱠᱤᱨᱟᱝᱜᱮ ᱱᱟᱭᱟ ᱠᱤᱨᱟᱝ ᱪᱤᱱᱪᱩ ᱠᱟᱫᱩᱜᱤ ᱱᱮᱛᱩᱥ ᱥᱚᱱᱟᱱᱫᱟ
1: ᱛᱟ ᱭᱩᱠᱥᱚ ᱵᱚ ᱛᱚᱡᱚ ᱥᱮᱡᱟ ᱠᱟᱨᱪᱚᱨᱮ ᱛᱚᱡᱚ ᱥᱮᱜᱤ ᱫᱮᱱᱟ ᱥᱮᱢᱵᱚ ᱡᱚᱨᱚᱞᱮ ᱭᱚᱢᱟᱨᱮ
0: ᱵᱚᱞᱟ ᱜᱤᱨᱟᱱᱤ ᱪᱤᱠ ᱥᱚᱱᱟᱱᱫᱟ ngazu lo chung du zu ni ma lu ju xian bu gu gi la ba du su su bo la lu ju ti wei xian bu gu gi
1: je ma bo ge ran le xi bu xie zhe de ri ran le zhe ni su ge xi wo je be na ni ga ngi ni mo ngar han zu ge bi ri jun di zhe lia da zhe su ga zhe tu
0: yong a bo la yi ne bo la ji ran ge zhi zha tu bu ge le
1: na jian gao tong ju xie ge be a ri jun de la de ni mi zhen de ya gacun zame changge noya yo mare bu
0: yong a bola dang ana ni nyem do te jori na ninga bola dang ana ni nye sto skim nge
1: yong a bu
0: ta jo su se te bon jo jo du bola yiran ku le ma ge ne dang ani che er sa sma
1: yong a da yong a 긴 자야리아 뉴그르 고르다 다데리 나 미포치 부라다님도 리존디 링고야 자 다저조가 연투부디 녜시도게 마레 나 미노 죽줄하다시 저부제제 린자야 냠뇨디 조디 뉴그르 지야사들다
0: 야. 다양 볼라가 로젠스 티나스와. 내가 가르치네. 슘부메베 뉴그르 고레스. 집에 볼라.
1: 다 불안가 고아든데스. 레미이네 디그르다.
0: 볼라. 예비다. 공에스나나.
1: 당가라니. 디즈데 디게.
0: 제 디슈다.
1: 또다. 부진주.
0: 너
1: 대신에 야 간데 야 쇼다
0: 레스 쇼프스 어떻게 지존 딘데스 잡아래 간에 잠을 가야 도와 하라 보라 시다 나저 요거 롱숑 그 서신데 지모 빠져 자라
1: 도가 잡아 시라도 와 떠다 보람 피해지 떠다
0: 슝주도 저 야가 교그치 용주 탄을 교부는 시르샤 미잔데 조시다니 쇼쇼텐을 잠볕은 듯이 민두게 라보라
1: 어허 따랑게 빼도 스닝 재미시다 시에도가 뭐네 리네 예베 미라르샤 난저 유글 농쇼디 사자 야고 시다 요레 서보 토즈르마도 사몬조 손자 퉁웅 텔이야 롱부 시엔달이야 뭔 거야 요 말이

0: 이내지조 닝베 둘이야 미자다 뿌리도 좀아도 나좀 메세도 오늘 겨부 시다르다 부
1: 볼라 기랑게 나야 니막 루큐시 쏘난다
0: 다다리라 릴리야 다조조가 용바 루큐냐가 용바 아
1: 볼라 니가 인다 디밍리야 괴니 지사 머신에 볼라란 게 그생 아야 송주 나비인부
0: 부그 디이나 도다 나랑서 롱부대야 징주마다 광려야 유그식 수거래
1: 아네
0: 세면도 밍려야 서베제 수거래 이내 시면고 시겐 방 미슬이야 심나고 시다 여장 메시지 코야 민도 다제 시면 총파자 수거래
1: 총파자라 그 메시리야 두고 괜찮던 거여래
0: 죄송디게 메시리야 두고 땅야래야 장그태야 여말이 로디 뜬가 랑 바바 께사 로숨리 리큐리 내 유소카지 키제 제당 촌들이야 침비 랑 몰라 샤니디 가수 긴데 살부시 다이어리 제자 시민크 머루 코장 제제 nga na la ma de ba da dun ni zan bu wo yu da ka na zo ya je rang mo la xi ga gong bu ma se zai xi ge lo yi mi jie xia jie zan rang mo la kong ne zu di ge jin be ni xia ne jin ge 你们看了三万多的在我你们不把我知道都没见不穷的让个莫拉空给我的所思不住了呀当地门里边心都日子去接特别是无头给来大给接人心接不下
1: 两个都是参谋所念是不是可是可顶住人一年几座你被给了那大大真要多多民所小比呢长辈凶三年有马人民国缺损人人不了既然该缺损过提出三马下去来上路的宽容上路的
0: 听蒙古西查过去一年让个爸爸呀阿妈妹妹讲呀爸爸我妹妹恰不一呢让个爸爸得住了来接呀阿米呢多西提个的呀阿米呢帮讲解决了要么的接着你这期间 나네 뜬조 탱만만 부제네 레가티 큐네 제만을 봐 레스
1: 오늘 녀모라 닝제 알았어 볼라 녀키랑이야 녀막 동에 대해서 챈순라스 공부만 좀
0: 개여 말해 소키랑즈 딩상 초와디 디기 임바 학원은 지그리 교부지다 마제비나 나무 담제 장장이 제어리
1: 接着记住宁波东南的错的马新不行了顶上个记住人路的记错的宁波新个马的呀他都是写给马的我你认着来死不了写
0: 要不了打累死哎呀不来打车子走去累死来捏了三级打累死
1: Let's sign this.

0: 야보
1: 너
0: 다 다전 조사수 아니 시시실 주게
1: 젤보라
0: 다 보라지 떠다 제대전에 대비나 난졸롱부터 갸침부 건드면 도아
1: 슈자 제대전에 대나 난졸롱배 사프자 대비라 하르샤 보라 네 도스터드 난저 요구상대야 슝람 켄네스는 가유보다 Kaba Shinzu Nasu Cheche Nang Linsun Ga Yuba. Chongzu Rengbob Chu Gala Di, Chumi Kene Chin Ga Yuba Changma Sen Se Ting Di Tungki.
0: Shunu Ne Shunu Rara Sha, Leban Dasi Minduwa. Bo Nye Chung Jibwe Du Ne Riti Zilya Da Jo Zuga Ting Keze Yong Yong Mare. Yine Nganzu Lungshu Le Deje, Zaga San Le Da, Lodo Ya Le Deb Ma Do, Tinze Sam Lu Khunyu Me Da.
1: 波拉，听山去做人心，也给主要的。俺俺子龙哥一年，庄来他行列几个个到底嘛是？肯定是。
0: 龙哥三门庄来呀，行列当庄来嘛讲呢，俺错肯定是假的。哈哈哈，行列当庄来
2: 的没得瞧着，一年第一个里呀，少来瞧着波拉，人家前边呢，俺俺子龙哥行别全部瞧着。嗯嗯，没。
3: 给上了，托管托不跑多贵呢？我养养啊，我这破卡上丢呢。阿姆拉，俺跑多了搞不去，老婆打球了忙子叫呢啊。
1: 有，跑的呢，跑多起来躺在脚里。
3: 罢了，罢了，快点说。罢了，叫俺哪去下？快点，伢让罢了，中送的兄弟们。
1: 罢了，给送不得走，中马的，路狗日。
0: 阿里，太阳波拉个卡尔杰下斯。
1: 嘿嘿，波拉，台湾波拉个俺呀，母队姐，几座宁波陆局送你跟这多。
0: 我的，几座宁波陆局过来呀，波拉人在短速罗训练送俺幺儿的。陆局羡慕几幺儿的，金砖马当广个朋友几座宁波的，跟这几年吧，还过不久嘞。
1: 波拉，几座宁波个俺做有个龙边，西边宁波的过来呀，母队姐送俺的。
0: 用啊！几座宁波隔壁呀，俺做面食的对俺都是厂嘛，农工群居的那家家的。但对俺的对俺社会的，我他读书的呀，忙没事做呀，他们那边娘娘的，读书不起来，学校娘过呀的嘞。对对，没事忙起来呀，过了两百斤就我们都供养要嘛的。我当我那一，去各个嘛叫长辈出的，难多个嘛叫那边出下的哪儿的不？
1: 我呢，见过军人行政领导的，督促全部吃着了些。
0: 他东头提来多个，六十米那就两个人，别吃香了。西边吃完怕家伙，老大马宅当住着，北边拆了说我多多怎么？我的拆马脚个吃个去的，代价修建那就东个人我，前场去做宁波东岸线个去呢，县的县菜也要买的。
1: 波浪一浪个，金砖马当空，你最提出送的，那我呢？那我哪子来登记？一年陆局都是年头，年听三个错话了呀，感谢他。朋友组军前呀，心胸一切都注意。
0: 是的，永久的看上去哪个要的？波浪做呢？哪个你们让的？顶上是就那要过的，但不让个这个证据啊。
1: 来是波浪，你胡大把大起。
4: Kongtu nambu tsui sumbi tini, lungchin duyu kaar, jingzhu doji ta, kongki bo la xibi, paja tishi. Chepshun zumkin, pusan zumdu. Zumji, sunam doji. Chepchi, sunam doji. Zheju jiksu, targe yampi, chamba wuzir. Jigib dashib, liu changjiang. Dashib, gesa yundin. Chepshun nangki, minna chepkin. Jingzhu doji chepkin. Losa namgi, bo doji chepki targe yampi. Ama chunzum chepki zhoma cirin. Baba gyesan chepki pusan zhemdu. Semgi chepki wangzhun. Zhangjinli chepki sunam doji. Zheshi cirin chepki basan cirin. Semzhu chepki dawa. 天地里前打茶。
2: 초지라강의유튜초시참게니로교류유난추미치샘지키강의레남바르기와체구
3: 지치니제아라숨아라시다인
5: 어찌보라구감사
6: 허부구감사
5: 정배는비대
6: 허부당안질러질러내가누구다수고지용기멍시디개주고유자륜초도스마채는영향민도가전부다정달리영배아
5: 오랑하정달리야영매다라
6: 언니
5: 기만리야창부쉬비는수년리야년수부이야후춘내면
6: 안돼
5: 내세세비
6: 시
5: 이내래지리야년차외토리야내시군중시야기즐롱고면기롭젠데스뉴비바
6: 오오
5: 보라데시다비난기라수야능시콩기录这那样隆重性多哎！
6: 哦哦，
5: 你把呀哦，这奖不也别的？
6: 哦，
5: 你这车上装到了嘛子？
6: 是。
5: 这东西呢，才一年来人入当土哦，姐姐。
6: 才人入当土的是哎，哦哦。
5: 前三年落脚的钱没吧？
6: 哦。
5: 他一呢，买全的啥玩意没都包了。
6: 啊嘞。
5: 都不得不写这都。
6: 是今天，
5: 嘿嘿。我那爹，那爹谁那大爹？
6: 啊。
5: 他昨年俺到的去那个去写的。
6: 哦。
5: 落雨的那检查不吧？
6: 啊那。哦哦。
5: 他不能让他来。다기랑데스이다
6: 어
5: 저놈고면짐도왜자배급이야네바도있는샘띵데대번하라대번하지잠버봐아
6: 니
5: 수부게네시드가까까좀죽으래
6: 하고스하고스야주아부고
5: 다보라야고자나라
6: 요요부
5: 보라바바이
6: 어어부피아
5: 오야
7: 오지나디리는안주보간돌가르쳐주네아
6: 네뭐라를세고디리네제뭐란기니가사착시자야어메디싸우마리라맹갈레쫑마도
7: 오지보디니가르쳐고래다
6: 어
7: 메마세브제맹갈레야딱제제가머진비나옛나저디도르쫑마르베보라니나시고겹구유베
6: 시뭐라니니디제스메디시다니라를세고디링아지리나륜조치디부지토조어부딩아네시군좀토베전롱고미야디제중어주제중아
7: 네
6: 부딩인제
8: 보고라니마나즈지부시라유스기
6: 매망고서그유부자어디네전롱고미야디제기롭존디제베지라아네시디베트상자친스그도와
7: 오지
6: 제자디리네몽라니게내시군좀쓰야기전롱검자디야호제제비기는뭐라게나서찾기용배마채맹가래조마다워리전도부디대부채울쓰도와뭐
7: 어지보
6: 아
7: 다딘저기편바유나도나라니게대부채제야호제장도아
6: 어어아야뭐쇼시인다얼른열견하게돼또아니디두스제디나데시르디렘나용구르사어디로젠리스도와주네어이다뭐
9: 저놈권장기로젠센시나와거스슈구디디네터디만즈
6: 오야꿈어이오두스
7: 지
6: 어그리그리말래아두스아두스야응응너고디네오야텐수구도와겨라게뭐어두스다아두스
7: 두스를왜봐
6: 대부채오르다뭐대부채쇼
7: 요요요
6: 쌤띵네
7: 요
6: 누가이숨게대부마첸더맞다
7: 요하루씨하루뽀
6: 아
7: 뽀엉아구유고니르지
6: 아지개짓말이뭐라흘러지어글리지아
7: 하루
6: 아지개짓말이지
7: 뽀엉아
6: 지어뭐엉아라니디갤라게디시도
7: 구유
6: 자야게전롱고미야글롭센시도디지않도냐남산어디곰다개짓말이개짓말이지
7: 이다이다이봐제
6: 뭐어디지씨
9: 구유코그미
6: 어찌뭐뭐뭐랑가르쳐했어어찌뭐템포스여다지어찌다얘뭐어디가르쳐그래배싸웠어어찌
10: 보라
6: 어찌엄지라
10: 내분이그래타스존스
6: 어찌
10: 어찌몰라공차시톱시라도두긴내차시좋아멘티를취는거말이벨
6: 엄지라디샤은인이게내시군중치약이저놈꼬미야디제자제매큐는세요마릴
10: 라, 내시 군중기 전론 검자라.
11: 어 어.
10: 보라 기라인은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리야 신앙 고블레 내시 군중기 전론 검자세야 텐조 멍대기 대변한 게 과요래. 드리모라 튜돌이야 명한게 도만도 내수 심을 하조지.
6: 상무소 녀아시기 멍대를 이지 차차제 능미소를 지지조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주기 대비 큰이 지금에는
10: 난지 멍대라 가갸타
5: 제리라 이치난고
12: 차튜소 냄싱원다라 도구 망잠 제바타 차자 법급소 초로나타 장부잠 양사르워 소소 되미롱 단단히 삐진키 추수종이 딱다지
13: 까먹게 생줄
14: 생각남서 공감사 샴나디안의 까먹게 생줄 예전 쇼킹 예도 뉴스 출류 십시 송퇴키 송퇴토 캡콤망부 사퇴락세타 퇴세 십시시 퀄시부 짐퇴타 중콜 짐퇴시팅 통무팅이부치 캡콤망부 킬레키 십시 송퇴 사퇴중재통해 중회 십시 송퇴키 쇼기균퇴치르타 뷔세 토르신해 중회 뉴세타 중회 긴캄르딘해 퀄시부 퇴긴자위 뉴버 지용내문발세협체 사고비 총통부니 신도처불신한 예외류신 중회보슬기급신단은 태가마저치제 댄뷰토니판해 산내티계변조타 지소폐계주교 롱람뉴딘체협제 예도뉴생류룸주판 중회보슬기급신단은 태가마저치제 조라통교계기니슈스부테 조수준타 而주 녹슈소협공협제 예퇴수진부 예급희귤우련서 참부구타님토 증류차제기 뇌교사배랑콜퇴내폐계기 아지용의78점체변하 Nyedong sumshu lo likab, gya nang ki nuygu sabi langkor ta, songshu langkor ki, rang so sui kip kong ta, langkor sabu zongche, ka so sor, gya zi dunshu ta, gya zi shibju simbu chi gyu reji, doon hyup jay. Kesa sokbe Nyedong nisa chulhu, zhungkui zinu chok chen to, Nyedong nisa chulhu, chokdu zinu ki chok yong yishib jiba, kip cha chip jay. Yishib jibu li ngunbar singhan, mitab zinu lak zi, gyundo gyokbo chimbu tan duin he, zi shu pe geti, si kyun chiru chimbu ne, ma la jian ta, shib cha jian ki, tui sam sabar lip sin hyup jay. 你退宿前部米特人女堂这回切团下去老大儿去十八中前年你当宋旭罗里克米特人女堂年前切成老子十许里世界娘者别给贴穷给三百永久堂刚才年前巧用你人女前途人不切吧人女直令堂人女年前人女十许所越南前期里世地你退来期破西三百穷黑给几套修金电别不随地归堂退来初度嘎西春天让给给年前堂切成老子十许里世界
12: 考试表现堂及他其他所对局规定东局设计断学者你退在于总体差先的平台民宿局级别极度唐浪协助他总体为超市期国强的药企为在乎错过他总体用期唐浪协助入卡给推明他先偏来了高位美权加唐协助他修学者他听期结果特别为唐黑在于总体车军速度他 插手或者用期扩充减送期给马拉撇去国组内总况期内套局决他拆去
14: 牛肉皮个差扩短减送级别内部二位切入清不存起肉质。你头，电视总可以得亏图，千里开不得东海，满片切过变化它，连团皮，秋日所差它，拆解牛肉色上去，写着三只丁十七八八岁，人民托，文革面就切的，盲草草，得糖卤汁它，面就当六十，它听给切过变团泥，盲草给刚一它，拆过，生吃，日过节给那团的明天，盲草给三只强在托着它，作为白菜，二位连锁，着土不拆起肉质。
12: 你头，平常老百姓去吃来开别草坡，他的上头圈黑，长孙外面休下人内送用他，如果去孙秀票切别，切团上台这些，外面休下人内去西区三只塔，人熊冷冷，人内塘如果两只所去冷团的心态，六七七不齐，将他主人，吃来开别草坡，状况去外面休下人内怎么看他，人内团在怎么看图，都心闹嘛些，相谈重叠图，着急闹事。
14: 在我贴着表态，今天去来区别，外面休息日内了送用它，日内塘如果偏接东西，来归南部切入清不马赛，日内塘如果团内半塘空别永久规定贴票证。

0: ཁྱི ཕྱད མི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디 케짐시라 리샤슴 기르발라
1: 지지
0: 딘제 삼마세 다삼 겹차베 젤리아 다나주 양 케시 다랑이 사용 겹야기 네주라나로리 야메브시 이네레 치네 용년기 로겹 신예 더부지 인바 차샤비네 양 기랑기 난다 능루디네 세리탄 툼부지 이미기 토네네 미겹야기 누비기네 자 야메나 레츄라소 양미기 테리아다 테가 저와 융그리지발라
1: 지지
0: 딘제 인도 삼마다 사용 겹차베 젤리아 미시엔리아 로겹 치베겹리아 타 로겹 컨데스 나비네 야위베 텔리아 길라게 무튜냥안조야 타 세시스나로 나슈긴일
1: Lise, ane nyagale tawe mi ane rangu ki tija geni chibe ne zu wo ane rokyo mi ne di rangla ane mi shen kyo be lekar shorti chi chokbo di ane kangyo sawo do ne yube mi choya da jeda yapu kya di ane rokyo ku kuiwa le hui kyo dene chimi ruwa
0: Riri la
1: Ani sawo tu nye yuwe mi, ani rang su su chir tuy mu tun, ani zen si chi che ten mi ruwa.
0: Nese.
1: Wai tsam ki nyunbe che be mi din tu di gyo la shung nyun gyeb di, ani ngu su gyo be ge ngui bu jibu tang su bu to, ngui bu jibu su bu to,
0: saya din
1: chwa. Saya lungun go che gui.
0: Nese.
1: Ani sayun gyeb chi, me gyun, 총회 미 뉴교 지급 사용 깊지 아니 매균 총회 미 뉴교 지급 랑세 아니 카다 누구 유배 누구 칸 유배 자라다 장시 체디 올람 샤 주도 용어 지구
0: 나스
1: 안 차튼베 내라 튜토토 차주 부탁 말해 집
0: 나스
1: 유작 니에서 교회 미딘데 있는 아니 된자 차고 봐
0: 나스
1: 매균 포켄키 긍중도 보 미로와 Tutototu unzhokyo mina jidu chiya da chile menju tsui guiwa le mong tsui ki unzhokyo chene nuzi megyun tingiwa zuyangi ngungo chi guris.
0: Lese le, da kongliya shushu nang xin cheche jikne yi na ta sawo le ya limdebe midi wune chan shabi nale ya tundu yori la yang chilo ki mi wune cha shabi nale midi gyomdu yori jiba le. Ta yi nale nguyu ki neju na lo le ya kisi kirangi ta karas na midi ya tun tulu ma tulu ya zinshi ke ya tinya la so ta yang wo gu mingi yi nale karas na ta soso subo ya nubu tiza mebi nale ta sewo lende yori dele ge chimbi shibu dinde kibaya la so dinde chebi yi na mishin ta soso sangmi lo ta karas na nezu dine tertab tang nyinga dile yu tab de dinde shinang yu yor bala yine le kesi tab tang shirab ya gutak da ma de bi na ya kon ya gela ge ngun ju chem nen sin je sa wo tu ne yu be mi di na ta ngan ju chi lo ge mi ge ga le sin te mo tu bi ne le zen shi ge dinde sin bi na ya chin chung kuran ya yong su tuen cha be ji ya wang bu la so ri ya gyun shor ya la so da dor du ju shu bi na me gyun ting yi bi di so ya ge nyinga dinde cha chu ri ji ba la dinde yin de zama kon ya gela ge shu be nang dun di da xia chi je yin na chi su ya dinde ne ju che 급수 가난주 로격기 민식이 원에 있는데 다른이게 샘캄디마 그래서 시싱 투어 담말림이 아직 당당듯이 로격 제답 지루디 있는데 체리단 튠병 안에 미디 개비하디는 개심시라리 자승기를 발라 다 더드제 슈비는 공기낭도 디다나 로리아 가난주 정충기 뇌지 망다지기 나로네 사용기 뇌지 디더부지 총배급수 만난주 다 생각함기 전에 근데지 키우고 유메타 人間 양뇌지 포겐치기 인병원에 지단체로 근데 이메 양 팀이 있는 人이 로급겐치기 원에 근데스 나비 있는 세리타 튐부지 용구메 라소기 테리아 다 깨라게 독스 모두 차 수비시 자난수 양 디자인 맛에 만난주 정중 근뇌지 원에 차샤비네레 주로 다 당당시 담도 쇼와 디니 있는 만난주 리니와 라소기 내주 딘제이네레 망다지 퉁구 열발레
1: 진실
0: 딘제이 두즈마다 디더비는 수 튐베급 组呀，俺那就让教学生呢，教别做点那几个呢，学们的自救是吧了？第当然，平时教别起啊，顶这些先辈呢，也除了他，他们都说第二呢，人家话拉索去，那就准备告诉伊呢嘞，他可能是那让索的呢。接头呀，顶这个切单也过辛苦了。顶这现在怎么样？那项目也没退呢，给哪个？但人家得不起来，偷偷谈，突然切个别团子，看这又别谈了也没退呢。俺做呀，谁知哪能拿收银了？
1: 那是俺团子谈不的银吧？这些呢，你什么年都跑不过吧？
0: 那是。
1: 他提的比人穷，肯定是穷，对准吧？穷一个了，你俺们这几年开始提起年都过过吧？
0: 热热了。
1: 你开始提起每年都过对准吧？你慢慢把什么年都跑不接的。用牛他和去苦油他，让去捏了一些钱的，让他别个呢年月钱吃亏不得。
0: 那是。
1: 你不得我那些呢？用牛两个来芋头吃亏不得。
0: 那是。
1: 除了他，咱们都说啊，人家我那说呗，人穷人牛吃，大菜鱼不稀吃，用牛。俺点吃三红薯不贵不来，俺天中吃不汤，就拿那些吃新吃前面肉啊。
0: 那些了。
1: 那送不点我那些呢？啥俺们脱色了？脱色脆贵吧？
0: 那些了。
1: 俺就牛肚啥脱色？脆瓦面呢？啥新点别做砖头俺烧鸡？在那年月吃贵吧？
0: 那些了。
1: 像是同样的，除了说年个吃完三红薯丢个没不得，那去弄吧，样呢？女子泡杯年个月吧？
0: 那是那是。
1: 西北地我那些呢，最大钱没落啊！女子穷气，你把土农民堂，你地开师兄，养那肉狗、牛公堂，这话扛狗吃的，人你给你吹堂，你鱼堂，你吹年岁学贵。
0: 那是了。
1: 坑土给卡巴落卡巴给落马三不吃的，做人不？
0: 那是了。
1: 七水堂这话贫穷吃贵吧？
0: 那是。
1: 俺不地我那些呢，就是贫穷吃贵吧？
0: 那
1: 三个组若叫起叫了古别，古人拿出咱们当叠加个点别色的，在天天大，军充这些别就当下的开启么一不？
0: 那是了。
1: 吕宋他耶稣也会教会吧？什么看叠不堂吕宋给吕布宋兄马你们也的开启么一不？
0: 那是。
1: 那出别我那些呢？叠加了同堂七回吧？叠加了同堂七回不嘞？两个七回拉。老师他特别做美容啊，
0: 那是了。
1: 我推崇你可以苦油汤，那么些了的些钱呢，推头都年开年开特别挣钱，别吃进去吃进去啊的，
0: 年轻人
1: 不？
0: 是是。
1: 俺的呢，这岁了，顶不顶人吧？其实呢，这岁了最送钱啊的，年轻人不？
0: 那是。
1: 俺年个穷，才几米看俺们家啷个着吧？
0: 是是。
1: 俺看穷么穷嘛，借不借？你这借不借？哪有不借钱呢？师兄给若让他若叫雷公点别给他做这个。这送
0: 各种
1: 那些姐姐哦，如果不来，让咱看下给你个来芋头，钱没用啊。
0: 那是了。
1: 闺蜜给女子，退不出呀，个年个钱不要的是让咱看下钱呢。
0: 是罢了，热热了我呢，到底都被那组团队怎么样的输赢了嘞？现在了，他们上跑不脱都吃我是热热罢了。
1: 热热。
0: 这个这个些说了，顶着到顶着俺那组，没见没新闻呢，吃下面的苍蝇呀，到底被那组团队怎么现在竟然谈着罢了？
1: 热热。
0: 这些，他和那些现在这个这个些的呢，他俺那组看来是军队给那组顶着些的，但现在了，到底被那组吃白个说起来个，这个这个来说难不退讲，俺那组老松就修就咱们一辈，他们新闻呢吃下面的，今年让叔叔说过的谈谈看来是能得。说了呀，送给不起我不咋没事。人家刚来呀，见过他，他那些我了下下边呢，不过群主送给不起话，要日子罢了。
1: 是是。
0: 顶这个呢，就准备告诉你，看俺叔叔当俺们这媳妇姐姐带兵呢，等俺们就退出。上不定这小两个人个要
1: 是
0: 罢了，
1: 是是
0: 这样就怎么他低头边那就拆白个说你一把多，说说说说些蛮难难解是罢了。是林肯人对低头不谈，当然男主他的人呢，巧用呢，他拆解人男主，确定的呢还讲给看清不几日是罢了。
1: 是是
0: 这样就怎么样男主推他男不公呢？他来个他老将给小了呀，低头边男主了呀，他难难解是罢了。
1: 是
0: 这样男主都输呗，男主怎么说？他低头就要预备，男主人中个女子忙不起，有的怎么谈？当那些人中个女子低头了呀。 카데 컨데스 조금이 담미 장원에 컨데스 최고블라 쪽이 낭두디 이제 착수부 망고 주요 지발 근데 텔라키란 게 토나나미네 야오시라 요리슴기라 당 통말 정이 기심캄디 컨데지 샤고 멘텔이야 디텔로 토나나디 개점 차주고 그랬음기지발 심데 넬마버스노 심 축부인데 다 강글로 그랬음 차단실로 망고 주 축주리 지발 근데 인도 좀 많은 당도디는 권리야 길라게 순순는 시체 만나주 당 통말 디더비네 주 텐백수 다 심넬이야 마이 예바르도 퍼브주 나야
1: Kajim

0: yema khajem nan go yerbal de ta thang na sin da chu di chi de ba le chu du zu ma yin ngran zu tap shi mix se ke me zu ma kiran ge jala shuk che din de le yerbal ta chu di ke zu shuk chim ra me bi ne an din de jala khres ne zung zung ji wo din de shi de kiran dam na mi yerbal
1: ji
0: ji an zu mi su du zu ma ne da do su ma chu da din de yun du zu ma ne chu chu chu yerbal yin du zu ba nam san ke jo ya ge ning go yu du zu ma yerbal kiran ge yan jala tik pa pong che din de ji le ya so dam sha bi ne 주님도 키해줘야 되리야 뭔가 용구를 봐라 딘데지 탄 당는 시 콜리아 슈슈는 신체제 조디 티웨 간당 난즈 체기 로즈디 있는 어 숨주 십주지 인거디 있는다 간리아 견고 탄 올리아 부주 유디 자만 소소다 니바르투 셈캄디 말 냄제르발 소소는 니 유튜브 체베자 마세 다 숨이 부주기 유튜브 디테일이야 토나난 거 비자마세야 김장키 능미 쿄용리 이내레 디더비도 내주 용디 자마 내주 딘데지 레차브레 니바르투 동투 체고야기 셈르토네 롭스게비아 이내레 개점심이 좀 기르발라 다 마시간 안저 낭도 니데 슈디 자마이노 니즈 딘데를 하디 자마야다 딘데 셰론 과 요레 삼사르시오 시브디 자발라 이내레 미사디 있는 난즈 다 소소 남저리가 된과디 개점심이 되 자마이노 니즈 컨제직 체비 이내레 섬로 덴바 탄탄는 싱은 난즈 특단 시럽디 랭이리아 덴바지 인친제 이나 안난즈 니즈 컨제직 체비 이내레 뇌즈디 충주리아 자야기 시럽딘데 스데인즈 자마이노 다 미징문에 차샤비 이내레 심쟁 안난즈 망비스다 두비 이내레 다 안난즈 동자 치료탄 류봉가 채널 샤샤비 있는 건 안주 렉체 강야 요마리 르발라 이내에 당한 안주 미리티 로망베나 로리아 당한 안주 속자 균용다 두비 있는 미리티 디더비 타르게타 당신 시베 딘데지 다려야 되는 레소 미리기 로저타 카체다 메브도 부치 르발라 딘데 인도 좀 디더비 능수 체외 급수 있는레 형아나 저 장소수 로저리아 된과디 개점시다리 숨기 르발라 Tatizamase ngananzu chusho be gupsu inele chunanglo liya shor chabe tanganzu mijingune chashabin tanganzu chilog mijingune chashanaya midi kebe tapsi di kende chene yagwe betelia gelage mutune nganzo ya ngudu seps naru na shuyin
1: ta mi chulo shobe mi kebe tapsu ya shuni en chusho we mi kyogu nyanga chenpo shinbe yinbe gyogbo tang kurim dan denba
0: 羊塔不借给过呢给他吃过那些了汤不丢我那些呢肉不白吧汤牛狗给卡巴动啊那些了给钱不用呢肉不白吧那是吧了去南都说为米嗯汤姆塔给钱不用嗯塔过给米了托南里亚其中给钱不给给不要给不吃给吧是吧了牛狗卡巴嗯卡巴动啊牛兔几几烈火
1: 他几几贵重的今年来我说女狗给卡巴当年嗯去了女狗米那嗯大连这吧是吧
0: 了
1: 俺你不定我那些呢你用为了打这趟人你得家打这去吧那是你用我嗯得家移民了打过趟去那说为米嗯嗯去那说为米了马家空人你趟三内地得家移民了打这去吧这是了俺两个退不明为去都 人家的女子了借的人家的狗特别女不愿意打这些借的那给的出给米线别马线别送的给别娘娘面那那姑婆我做给去那做这些给不明白是吧了谢谢了那送不定我那些呢女狗来团住吧女狗给月切别去切过不来给的是用为了女狗给给过给过月切汤女狗给对动用不人不 帮你说给月切月呢你牛兔去南小微米了用的你提拉土金土不随的决定土燕瓦硬土别别准吃回吧那是了那肯定其实给牛狗月切面呢你狗不他不他你全切说在你提你几大的去南都
0: 你几大的
1: 去南都学会米拉瓜这呢呢甘色天都不切吃呀的是是吃过呀的他不他全国别去切个呢人你去南米龙娃都存起呀那是俺天个嗯嗯去南从那个不切呀的嗯开的去南都学会嗯米错长堂堂你我约不嘛塞人你出街行吧 嗯，公牛跟嗯土骆的个比子，嗯，去南都说呢，米今年牛儿家的拉不起去，拉不起，拉不起，拉不起。 워드 운주네 아니 고이 고추 띵도 튐바 차시 라고 생기 센티 게김네 아니 겨고 감사게 툼 큐토고
0: 나스
1: 아니 추난 도총네 겨고 심플루 차고비 고미기 응음서 되미고미 지금에 봐
0: 나스
1: 시부디인 바 차시나 감사 튠지 뉴교 컨데스 치고미 감사 튠바 차 지도 좀 봐 우글람 용수 장시 치바탕 추난도 쇼웨미 감사 튠지 교부 카다 넣고 기 체마당 제순데 장시 체네 우 코교 야고 치고 봐 게디 추난도 쇼웨미티 엔 템바 세부 메치 엔 고스 쇼라 샤고 봐 Timi gyubu gyubu tang gyubu gyubu taki luyu nang zuya ge nyan ka chenpo yubu. U ki jingu un la su chibwe gupsu u chebe chunang tu shuwe mi yin ane sayu dikhar u jingu ki la su chakweba. Tiyan an tongma gyub kengi ten nye ne ngay pa ki u jingu chiba. Tine an changge ting le lakbe nyong guiba.
0: Yes.
1: 오텐베 창고 오팅 제지 양 야 랑고바.
0: 아, yes.
1: 기베 창고기 뉴주 지제디 니 뉴세디 인 리밍 안에 주바 인바.
0: Yes.
1: 안 뉴베 팅창디 감 지라 팅간에 갸드 뉴슈 파리 인바.
0: Yes.
1: 안 뉴세 우리 두르세디 인 숨주 두르 ni yinbe suji.
0: Lesele.
1: Duzi di le xingne, ane chanko ki nuen ting di sumju le uktim ni
0: uktimbe changbe
1: suji, chang ni di chi goyo bida.
0: Lesele. Zo di ina gila geda di nalo le ya sep shira su na su gana zu zo ina le chidan chi lu di cingri ta tunbu ji yinbe ma se ina chanko lemya ki gamchi ni ya yinni kaze lengu me di tia li ina le sep shira su ma za ma se ina Uktenbe durze tangtang da xin nuanze ki durze di tali ina sep shira su na su ngune Tseri tang tunbe nga ne ta gana zu mi nyurkyob chaya di ina le kachem shira ri sha san gila
1: Shri shri la
0: Timi ina tatundu kari na
1: lo Dixi chi ne chuna sho we mi la kyun gui yo ba
0: Nesele
1: Chue di in chi mi ji sungkyo che gui bita
0: Nesele
1: Chue chung du ching we ne chung we ngon go che gui bita
0: Nesele
1: Ani gui mi che ba nian ka che be mi suk shi 교월 득시 적어봐.
0: 내는
1: 우징우다. 니게 박제.
0: 로스.
1: 맹칸도 키웨. 기 기니 은통만 유교 체지. 교구 맹칸난 키니 제단 대배면 주지야.
0: 로스.
1: 맹칸도 키웨 람파토 토통 무투니 숙시 교월 득시 체. 디케 짐지리 승리.
0: 레슬레세. 문에 당한 주 카레스는 미지 추나로리아 쇼비네레 kya yakebe tu ta tapsi suro di hajang mangbo shri sha re duan te zam ma se yin da kon li ya shu shu nan xin ji je wo bu ta ta de xi su so ya ti de bu nu bu xin me xin tu ya mi xin da ge bia di ne le nian ge cheng bu yu ben nan da shri sha re duan le din zhe yin du zam ma yin da tang tong ma ne ren yi ta le chu na lo shuan jiao ge mi ji ya ge guo gong bi yin zo din su so ya su so ya chu ge ge nu bu ji yu gua di ke zhen cha zu ge ba le di to li yang nan zu la sam ga ji ke je yin ren yi ya ti de bu nu ze ji yu du zam ma mi xin ge bia di ne ke zhen ji yin bu le ta la sam di ne shu xi cha yan su zu ka le sna nu bu la so ma jiao bei ging ge yin Da kharasna simna ngam tsab thang thang na xin kharasna chile kienbe, da kharasna shirib dhan dhidhiji mebe tohne, namsa mi gyabdab chayadi ina, yagub machumina susu ina le so shoya nyinga yorribal. Dindze indu zima ina nganan zuy nye bar tu, ta detail ya tona nayangi chengu ina shugu nyiribal. Lese la da ngana zui reng chungi nye zi ngwe ne cha cha bi ne le chu lo ta ta ngana si san yum la so ta ri nye ya la so ki ne zui mangbo chi kyo ri ri ba le. Din zhe yin du zan ba yin na chu lo ta xue yun chung be jie li ya ne ri na so di ne le chung ya li ya ngon go kandis na bi na ya hui be te li ya ki la ge da nye li ya da ngana zui ka ka zi ji yu be te li ya do du chung ngu ri na lo na la.
1: Ani di zi si di ba zi si na ka nga zam la to nam che ku yu.
0: Lese.
1: Di da. 왜는 저디 추첨을 통금해 봐.
0: 담
1: 아 세리 최부사와.
0: 네세라.
1: 팀이 독시장세당 안 도장 꼭지 집수 봐.
0: 치워서 해 봐라.
1: 치워서 무슨 아니 디르바 미에슈 서바.
0: 제제라.
1: 튜토 라 미에주 치 봐.
0: 로스.
1: 제 칸아
0: 아, 레슬레스. 저디는 당한 주 칸아 잡네 줘 봐라. 今年啊，那就是就个帮人贴了呀，手里才能随便的去长木顶这东西买吧。前面那手里才能下边的嘞，但对用啊，那就稍微拿了呀。长在来说忙不缺呀，你不是能日罢了。对呀，那就但压个都不吃随便呢，那么些菜我全部都怎么样呀？手里长木顶这缺边的嘛，大概是能长时间的就时尚上的全部日罢了。
1: 是是。
0: 伊那嘞胳膊皮，没事给那就顶着我了呀，其他个长在来说缺呀贴了，你把都他可能是叔叔三六拿了嘞，伊那嘞。这个苦到有关的，开心不及堂堂的心，只有去陪着钱啊，给家里忙为难着，谁的啃路子面的嘞？同事那样给咱们顶着是过着罢了。顶着女子买呢，他给那个矿里啊，都是三皮的送难说，做点的出了他血管充满这里啊，他那这边能对。看我怎么去要的些松鼠罢了，他顶着女子买呢，天天来在那老来给那个木头呢。因为看我怎么的，肯定是吃过白条了呀。毕竟超外国人俺做呀，都是在这那老难受人。
1: 那是俺那堂堂俺做天个去成木同居没吧？
0: 那是。
1: 啊，去可以吗？俺们俺确定在西塘屯边西塘塘吉塘南路边，去同居吧。
0: 那是了。
1: 俺那个给同位去准备去当宗主。就说，你把都读书结果吧。
0: 那是了。
1: 俺的那，鸟在吃我糖，把做吃进去喂，除了你把都长些糖，那样读书结果吧。
0: 那是那是。
1: 东区读书在飘进联盟社区端，
0: 那是了。
1: 我的读书，读书跑腾社区是吧？
0: 是是。
1: 联盟，你把都我。
0: 微信参不起了呀，陪住钱是吧？陪
1: 住钱的。
0: 老老。
1: 干么是糖四十二交过吧？
0: 那是了。
1: 去弄。去六岁女才学吧，
0: 是是
1: 你怎么去过吧？运动当不算呢，那样主要忙不住过吧？
0: 累死了，老了。
1: 然后不去，去过看，然后家里去，
0: 去到了，
1: 去到了，那白说，跑车，去穷途去不谈，然后争取看累去过吧？
0: 累死了。
1: 俺三姐上这儿托那银金面积切过吧，
0: 累死了。
1: 谁都跑不趟，谁都跑下了，打算切过吧。
0: 老老。
1: 俺三弟，你爸都全部做做过吧嘛？三，全全没趟，钱不少，一万切过吧。
0: 累死了。
1: 俺三姐了，俺让最能够姐姐打的给了，上这银金面积，切过吧嘛？三，土司切过吧。
0: 老死。
1: 姐姐心里偏觉得呀，各位人是给谁的汤？冷狗把做特别，然后做去旁边谁的谁给买吧？
0: 那谁了？
1: 去那边那边那西边那汤西我汤那个西啊给西位省姐要
0: 了
1: 吧？
0: 这些了。听这个，当个男主团在一年嘞，三明年不得不去认识罢了。
1: 是是是。
0: 多少对这虚伪呢？他团军那个男主终究是在顶着中华民族旗，他受伤去了呀，我真是我认识罢了。
1: 是是。
0: 一年嘞，胳膊跟男主提得不起穷白胳膊，说起来给俺心的，心里的呢，他扭扭起来，民族当男主一把都真正吃我的心里没味的用嘛的三杰呢，他看了的第一次就晓得了，居然吃俺用三杰顶着吃罢了。
1: 是是。
0: 他怎么是没想到的去那老板不里的嘞？错的，多个的店呢，居民都拍些居民什么的，顶着自己当个男主，什么老了居然还用什么顶着个，什么开车去啊，顶着胸骨罢了。顶着那年班都没拿白起来罢了，但不是那些，他的设备呢，我呢，他多少宿舍没顶着，同事说顶着宿舍没有备呢，所以没有什么顶着个，当个男主年轻的，有个开车不的是说我认识罢了。老老，
1: 去那边那些位，那个过去
0: 的吧，
1: 去那三面吧，那个那位那些位过去送的，说三面吧。
0: 那是那是。
1: 俺常菜就是用咱沙瓦汤呀，水冲的时候买吧。
0: 那是了。提
1: 前晒了它，晒了那菜干的，
0: 差不多
1: 杀过吧。看了马赛狂了，拉不当，拉不怎么拽的，那腿骨那塌了吧？
0: 是是了。
1: 那就那特别告诉，特别讲个拉不怎么拽的，天
0: 气
1: 冷不？
0: 老了。
1: 可有了长着来不钱呢？你年轻长些奇怪吧？
0: 那是。
1: 看别亲人去，可有了长些他亲不钱的？我了长些糖，天天都些奇怪吧？
0: 那是。
1: 他亲，他。
0: 七岁
1: 他
0: 七十年是吧？老老，
1: 结婚，
0: 那是。
1: 去空了送酒钱的，去空你长途上聚堂，古酒提醒，金钱藏内， ཁྱི ཕྱད མེད པ ལ ལོ ལོ ཁང སར གེ ཅིམ དུང གི མེད པ དེ ད དུས གུ ནས ཐག རབ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ཁྱི ཕྱད མེད པ ལ

0: ju tuen zhe xi bi tang, tuen di, chen zong xi ji ki kuo zhi rin bu ma la zhun si ma ma se. Sa zha tiran ki xing zhu mang cao tang, lop jin lop tuen ba xi bju la, li xiu kuo tuen che yu bi. Nye dong yam zang lu, lo tiran la, ngen nu la po kuo rachi, tuen ju tuen a zhe wa tang, mang cao ba ba yung gyur, pen ba sang bu to bi bishi. Gong si geng guwa, ge sang po bu, de lo tuen ba kuo rachi, ngab jan ni xiu la sin yu. Jie su ngang cu so za ding xi gya qir dong wa tang, lo sung bie zun che ji. Zhiya guo chang, nye dong ngab jala liba qi zi yue qi sung ba shi. Ta zha, zhiya tuen le ti, ryo qi zong ki ba ba chuk yu yong we ga ting tuen le su gyur yu shi. Sa nian ti ki, ryo qi zhiya ki ge gup sang kham cun da ki ming chang ngang we yakwa du ti. Tuen le ko zhi gyun qian min bar nu sin qie ni, zhiya tuen kong ki rin tang ngang we qi ru dong yu yin ba shi. Ryo qi zong, xing le chong sip tang cili lak zi ju ki dang zu shu qi shun ba. Ju zhang, yao guo cai yi. Lie qing an cu, rang zong ki ling gu tang, chang cho su gomu yi wei, pi ye ki ngay ni la xing ni. Nye duan yam zi zhu lor, xing zhu tuan zi lian nun qi ci, gya zha chuk ju rin an la sima qi ju tang. Yo go yung bop goro qi, chuk dung la sima qi ju, zui lin qi ju yin xi sun ba shi.
1: Xiam la san yu dor du ka ji shu yin. Ji cai zhong nian nian, Zhong Hua Mingma Ji Tuan Jie Ke Ki Gen Kham Ku Yu Tim Xiong Ki Qi Tuan Tim Lu Kiap De Dong Yu Guo Ki Zhong Dar Guo Su Ri. Zhong Dan Na, Zhong Yong Ki Ba Zuo Tan Zhuo Yu Bie Ki Le Ka Ta, Ku Yu Song Yong Ki Ji Yu Ki Le Ki Gen Ku Wa Zuo Wo. Ku Yu Song Yong Ki Le Gui Gen Ni Ki Gen Ku Wa Ta, Ti Xin, Qi Gui Ku Yu Song Yong Ki Tuo Dan Bu Jie La, Tim Xiong Ki Tuan Zhen Zuo Ta, Xin Zin Tim Yu Tuan Ni, Ki Le Ki Nian Sun Qi Dab Su Ki Nang Tuan Se Zhi Ding Sub Qi Yu Ti. Ni tu, nian zhi chong yi ki zhe tuan zhou wei jik tui ti zha qi wu kan a bi gu cuk wei zhe wu cuk ri. Zhe gu tu, gen yong zhu ri dian zha ki ti zha sa war ta, men zhe dian zha ki ti zha sa war, bu cai da wa, ker gyan so cong wei, xiep zhu da wa, te xin, zhong gu zhen zui chang xia ki, si qu ti zha sa war jie le ming ne, cian li kiap de ki yik zhi zhu bu ta, sa yung wen su lu zhi qi bu su ki nan bu na cuo ki tu ne, mang cuo ta lam yu cong bar dian zha xie zhi ta, chim lu chim sui ti zha xie di, bu cai dian zha ta, dian zui chang xia, cong ni lu tun jie qi bie du xi sa tu zhu yu gui di dang yu pri. Ni tu, zi yu zong ki cha xian di pu ne, min suo gyob ji bie, jik du tang lang xiep shu ta, zong di wei chak zui ki guo chang ki yu wa qi wei zi wu cok ta, zong ti yong ki tang lang xiep shu ru ka ki tu mi ta, xian pian le le ga wei mi kun, gya tang xiep shu ta shu yu pri. Ta ting ki qi wu ti bie wei to ne, zi yu zong ki cha gun cui du ta, cha pso kong zi yong ki, kuo zi yin sun jie ki ma la pi ju qi wu cu ne, zong kong ki ne to gyob ji ta, Chai ju, nyur gyob qi gop, cha kwa dun gen sun qi bie nui ba ngar wei qir qin bu qin gu yu pri. Ni tu, tun zi zong ki di kui tu, cien li kiap de dong wei mang pen qi gu bi wo ta. Li tun bie, chuk li so ca ta, chai gen nyur si so ki xie zi si zi ding sab qian ma si. Rin mi tu, wen gen men ju qie di, mang cao cor, di tan lu zi ta, men ju da lu pri. Ta ting ki qi gu bi tun ni, mang cao ki gang e ta. Chai gu, sim zhi, ri gu jie ki ne tun lu ming ne, mang cao ki cien li chang cae tor ta, cao wei bu cian ar wei le su zhu tu bu cha ji yi pri. Ni tu, cao mei zong ki puk dun jang ne, si ji zun lin qi, nian mi san gyong wei dam gyu lin xie bie, zao tun dam xie zhen du qie pri. Zhen du na shu gen gi gen ki tu mi, gun den ki lup zhi ta, lo mar ji yong, gi gen ki jing san lak da qi bu so yi te le xin ne, lup zhen nang ki mi sim gui wei dam gyu, ge lin qie di, tu rup sar bie gi gen ki ne ji lin xin ki. Nyam sa ngun bar che yu pri. Ni tu, pen zhong lop ching ki chile kye bie chok bie, lor zong tu gyu ne, chong zi ngui min shu xia ring ne sung gyong ta, yu gor ki sun shu piu qi bie qi tun zhong dar chui xin, ngui min shu xia ring ne ki si chu se zhi ta, rik shun lak lin, ring ne ta yu gor nyam zhi so ki nang tun la xin ne lup chi che pri. Zhong dar zhu ring, chile kye bie chok bie, zong kong ki ngui min shu xia ring ne jim khang ta, ring ne tun zi jim khang tu dak xim nang ma se, xiang tang chong de tu zhok zhi nang shi. Qi gu tiri bi wo ti, xi rim ki lie qi bie, ngui min xu xia ring ne le sung gyong ta, ring ne ta yu gor pi ge dong wei lie gu nu bu qir qi ma se, ring ne ta yu gor tun lie, bu ta kong bi yong gyor gui di ti yu pri. Ni tu, qiu ni zong ki, chang tang ki ge kub rin bie rung chung sung gyong gui ki, qi lie da gyong se qi su, gor sung kyun qe ta, me qi, gor sung ba gua ki lu la, ti xin ri ka ki cuo wei kuo qe zhe yu pri. Ta ting ngun so ti da jeb ti, qi ri tu gor sun qi bie dik qie ki qie yun si tu ma si, da gyung wei lie ge ta, cao wei cha yin lik qi tu ne, sung gyung ku yu da gyung hang li qi gyu ta, sa tu yin kham din jia, sung jie sa tin tu dong gyur, ngun so ki gin sung tu yu pri.
0: Sen bo ting ji, tian ti pen chung san ju nyam cha li qin nian chun xu ca.
2: ཁྱི
3: དུན ཆེ ཆ ཐུ དོ དོང པེ ཐ གབ ཅེ སི ཅུ དེ ནེ སེ ཅེ ཆི
4: གུན དུ སང གུར མང ཚེ ཐོ ནེ སོ གུན ཆོང ནོར ཕུ ཝེ སིན དེ ནེ ཚེ
3: ཐ དེ ཁེ གི སེ ངོ ཚོ པེ ལེ སེ དེ ནེ ཕེན ཅོ ལུང ཅིན ཡེ ཅིན ལེ གུ ཕུ ཝེ ལུང ཅིན གི
4: སང གུར གུན དུ གུན ཆོང སེ པེ ལེ ཚེ ཡིན
5: ཡེ་དུ སར་གུ བེ་ མང་སི་ པོ་ནི་
6: སར་གུ་པ་
7: སར་གུ་པ་ ཡེ་ཁ་ མེན་ཛེ་ དང་དོང་
6: སེན་རོ་ལེན་གེ་ ཅེ་ལུན་ཡེ་ དོན་ཡེ་ སོམ་ལོ་ ཕེ་གེ་ ཡེ་ཅུ
8: སེན་གུ་ གུན་དུ གུན་ཆུང་
5: ཚ་སན་དེ་བེ་ སེན་གེན་ཐོག་ལེན་གེ་ གུང་གམ་སང་ དང་དལེན་གེ་ནེ་ སེན་གུ་ཚོག་བེ་ ལེ་ཅེན་དེ་ནི་ དེ་ག་ ཕེན་ཅོང་ལུང་ཅིན་ཡེ་ཏེ་ལེ་ གུང་ ཕེ་གེ་ ལུང་ཅིན་ཁི་ སེན་གུ་ གུན་དུ གུན་ཆུང་ཤེ་བེ་ ཅི་ ལེ་ཅེན་དེ་ཤི་ ང་ནེ་ ཐེན་དེ་ལེ་ཅེན་ཡེ་ཏོ་ཤུ་ཁིན་ པེན་ཅོ་ཤིན་
6: སེན་གལེན་གེ་ གུང་གམ་སང་ ང་ལེ་ཅེན་ཡེ་ཏོ་ཤུ་ཁིན་ ཡེ་ཤ་ཡང་ཅེན་ཡེ་
5: སེན་ལེ་གེ་ ཐེན་དེ་སེན་གུ་ར གུན་དུ གུན་ཆུང་ཤེ་བེ་ ལེ་ཅེན་ན་ ཅུ་ཏེན་ཚོ་བེ་ ཐི་ཏ་ཤེ་བེ་ ཏེ་ཏི་ཤུ་ཡེ་ སམ་ལ་ཤེ་བེ་ནང་ཏེན་ སེན་ཤིན་ན་ཤོ
6: ཛོ་ནེ་ཅི་གེ་ ཉམ་ཉོང་ཐ་ པེ་ཆོ་ ཏི་པུ་ཏི་ནེ་ ཐི་ཏ་ཤེ་བོ་ཅི་
3: སེན་གུ་ར གུན་དུ གུན་ཆུང་ལེ་ཅེན་ཁི་ ཅུ་ཏེན་ཚོ་བེ་ ཐི་ཏ་ནང་ཅེ་
6: སེན་གལེ་གེ་ མོ་ལ་ གོ་ཅུ་ཏུ ཉེ ཤུན ཆུ ནེ ཐོང མེ སམ དུང ངེ ཚོ བ སམ མེ ས དོར ཆུ གི ཅིན ཤི ཁུ བེ གེ ཁབ ལོག ཚ ཕན ཅོང ལོག ཤུ གི དང ཡོ གེན ཆེ ཚོ བ རིན ཅིན ཁི གོར གུ བཞི ཉེ ཅུན ཤུ གི ཡིན ཁང ཅོང གི ཆོང གི ལ སེ ནམ ཁ ཡ ཐ ཅིན ཕ ན ཐ ན ཐ ཉེ ཤུ གི ས དེ ར ལོ ན དུན ཅི ཐུན གེ ལ ལེ བེ གེ ཁབ ལོག ཚ ཕན ཅོང ལོག ཤུ གི དང ཡོ གེན ཆེ ཚོ བ རིན ཅིན ནི ཤུན པ མེ བེ གེ ས མེ དོ ཅི ཤི ཤི རིན ཐོ ཚོ བ ཚུ ནེ ལེ གི བུ ཤིན ཡེ nga ji lo kang ki xi su kho kang tu dong chong bi te che ba ne gen yu xu ji tang lan xi xu na xu bi pa ra kong ki lo sum ju so zu ge jin sa de lu xu zu zhun le ge che de kong zhen dang yu xi ge la sam ta gen chi re ze ji qi xin yu tian jing ne sim zhe kui wei cha ju le de ne chui gui ge chu bi din xi zhun bi guo ni xu na ji lo qi dong gu ge gu ju kho bie lo ro cang wa ren jin ki lo sum ju so zu ren quan bie le gui pu de nian da zhou bi lu xu zhi jie tang ka che ne gen yu xu bi shi 各地地区的黑色中国人把这冲凶桑兰塔其中被马尔内心被随地看他多多内部塔跟有许被来若宁把你给黑色中国起色家民这玩儿卡多多内部西区塔大都居住起嘎了作为南客桥和自己干测住起个从而人间起内最提大森林内人归俺来给人员民内但这部以提炸无缘塔这都最组长起监控内露天跟着了相对学题跟顶起桥和西都最不是 成龙五五度党委小巴忙不谈测度信度气味宁宫推索从而人间进步中国人的冲凶行图盘着从其行老度修不谈牛骨头的金赞日日前内内最先到谈日益行政等内南团恰仓老喷松草别来给人给人民内日卡给制度行政水托中国用了特别陆天跟着你给松就黑子但真足给透过结果自救不是罗马人从而人间去宁托宁在给归拢上部电内
4: 前边跟有许被露天跟着了大院前的，请求吉布西给土巴切约。你呢？太极长在了点呢，团结起矿村三百余座前边过年去呢。那么些也不约情，我不吉林去学别云江村，从而认真去太极长在这边送年团聚约。矿个穷队呢，虽然长在江边，心思满了偏不住边，同门孙队约把他。矿了八个人呢，听呢，杨新家七位抗战所西出去普通时间约不是。吉罗你当局批了，矿道亏起忙做起三百人呢，从而拼送措施动瓦塘。每日卡个忙做起六江国国公去，从而认真去让江江留在去给解决我。我不领吉林下豆腐，苏州设计中心，六江七月菜坛团形，有些干吃脏不约。 恰给你什么他？看我们太极常在呢，刘江恰给刘爷们把这恰给日日新吃不他，养那家土别等于有三千呢。罗马仓马人，俺个人不组织这个月。罗马人给我爹呢，没别顶送去。苏州设计群众体，每日看给罗马团结合作，都是些多个月。人大小把的每日看个忙操作，很多对呢，念头常在中个月。
6: 我不提大气，平常了年日来没得把这工作做完它，从而认真它，啥都陆续吃下念头，擦拢肠胃，电送给龙的新都个月，对着给普及了我所运用为陆续不停车吸引别钱呢。目前，我请罗康组专去各度忙不。 세부릉이게 끝이도 자두 짐주의 뜻에 매바타 응소 권바 고려 같이 치워제 유기야 나진 로간 대막대 접계배 뻬마타 개용기 신체타 총기 칸의 용의 수준 낙제바 개표소바 다가는 신 산내디게 망초제기 조 탄자마 손에 조준 체디 자두 피결 지외 위난 짐부시 다자 강종 록트 지롱 이름이 강사 강도 켜베 김잔 치도 망부 세싱 치르웨 록준 주토바 중에 총기 탄 총습기 넘버 니르 신균도 조신유 나진 로간 중에 롱업 코웨 쇼메 촌디토 피게기 넘버 서겐게 듄토 청와 진진키 지다 민베 론다 티라 제심 스메 치진 체제 개용기 폴로로 교체네 로심 지든키 편종 주준 체베 베더기 덤규 십자를 죄바 탄첩지 미리 튠지니 페 피게 야트 용웨 돕슈기 중콩 치슈 예바 제세 겐게브지 포자 스메 기게절레 티가르 유베 당유 레치바 탄 시리 망초츠 튀르 딘저니 레라부르 차바시 민바타 디기니 레라부르 총아시 민바 응원제 촌네 로딘 규르멩아 당키 깔라님바타 당키 끝인초와 당키 제수 장화제기 삼류 튜몽원지 지두지 유브제
3: 튀르 사비 딘규기 콤자 디네타
2: 지도 点别 편종기 분율 디나세
3: 선교로 군대 군중 선교기 파츠
2: 선교로 군대 군중 선교기 메로
3: 다르키기 센시비티 편종 농친 예천 리고 최외 농진기 선교로 초두 리세 선교로 군대 군중 시비티시
5: 선교 샘랑 모태 고제토 타잠 유토 당다라 섭로 요 퇴내 다르웨 신김 초보로 주르시 괴베 정용기 원된 시림 당자주 밀링 총결의 밀링 총대 랑다라 총주의 당 지표 고르괴베 팀솜식 니르쇼기
6: 지루니도 니슈즈 섬료 다와 개발 퇴장 개탄 죽지키 망조 쉽게 쉽지 쉽게 밀링 총결 这些 랩댄샹 칸사 총조타 승부 총조네 밀링 총대 밤종 롱퀴키 랑다르 구지 체유도베 Sardu Zubi Langda Chongzui Dan Zibu Nichiwo Nebu Chongzui Sabasi Ki Loni Kwanara Tadin Tadar Ki Mengchu Bidun Cixin Chongzui Duyu Tiri Buma Takbe Gubsu Tingi Kangsa Chongzui Yumi Tsuru Tuanda Yuci Ngoxin Cugi Yubata Tingi Singbu Chongzui Chungmiang Tidan Zawara Tingi Chongzui Lechib Cugi Yu Misim Jigdu Jimu Tubata Nyamshu Xinbani Dan Zibu Zhebe Gane Tangbur Gyur Yu Tingi Chongkong Ki Yinzan Mieba Suci Dan Zibu Nichidi Dan Zibu Ta 当初中当元期地位推荐节人生增速马拉祖巴塔却你所给巴塔连跟几个月蓝水卡带大内切不是给强在托巴塔出国内车给卷塔起我盲错给一切切不切给当元当内创作物理你给清干难就给但这部盲错给所行托我这个玩切月 但这部他都他点起戏剧落中起做那都钱呢盲错给扩点瓦塘新拉为中这了点呢当给日别雄路盲错给新素素把切的创作用给新把马布当了球撒共送为跟着主别三六梦西点都当我日郎达重罪特动前点起重组人别切过别月塘当元起切过康盲天写不许设计借助呢但主共给别点塘亲日卡点起接西一日归这切的当元他盲错了落中吹多塘
5: 列柱协修人类切过界比赛三级勤洗准备是郎达的重组了随军级行列永不忙不迷别盲错期永不忙途东归呢你把它都三年提高了参别前天天来起冷不如救过去业务是当这边书记罗桑策令起当月更新别你提的确抗杀了军内德西堂其就属军内都是不落不用切他了杀掉那么西堂参不堂冲着对南洋别是传奇你我得不是 郎达的重罪墓压着十只月饼四川起你我地处团列领中牛的军人西雄起马教堂起来起马教松都地位蒙古东当那措接的西雄起蒙古国的同居的集团铁索东美已经压着最领堂起来起蒙古国的铁松东南天前的香港精通人质安堂平穷七天平民所起来场景堂你们的前面明令重接的起杀对行列清晰别端定西吞梦托军卡拉 清洗三对的电影团结女士三门批话的切的团列批解了六十七归属内部是大家的继续去刚才蒙古中的批阅别四川起你我地主南昌全用的团结结构走的罗达拉重罪年底不了开报国的铁甲堂的中的你国家家不堂人最讲呢他国的起每定听你老百姓的规矩切吧 连美的那家国的提携的居民你对头不接穷的忙走了撒家的朋友约不堂马刚南修在开播约吧拉巴的局把了拥抱约吧接起偏着我也特别约不是 미리 망고 뒤뒤게 총초 힘비 땅집이 토다 파르송토 미리 튠지티 속자르지니 미리 튠지 김장 직다르지 시비 제고딩사 비와타 미리 카키 망초 디조체디 수균치 튀진냠도 동와 미리 기샵주냠도 처바 피제기 철시 냠도 링와 제체디 체미 냠네 치링 지동섭도 동와타 튜몽키 문진 직튠 효과를 제시 총소는 칭아 미리 튠지 키 동지 칸종리 당연 견제타 레제바 견제의 두배 동지 뽕가키 신난 동지 치비 체덕제티 뒤도도 김제와르키 견제시와타 망조기 주시 타주체네 총소용기 시딘 띵띵의 송정체입시 다자 랑다르 총소의 직쇼 추가 치면낭 시천키 니워기차라 레버탕 양신갸치외 조람 장라 쿠뇨바 망조기 고래낭 가주 그제킹바 짜당체외 당다라 시림기 탑사 탕부로 협룹도 요신입지
6: Sengalingye Siamla Mutyune Gojuitu, Targye Lumpu Nechiba, Mangcho Kamki Mikbewa Shikwebe Jongyongki Pujung Dangtun Letunbata, Chengguanchu Weba Chongzu Dangjigib Jibu Shuji Nime Gorgwebsi Nindun Shugyin.
5: Chanyom Sabami Shidong Simbe Lhasa Chonggiri Chengguanchu Todi Chomshung Weba Chongzu Yumichu, Chongzu Dangjigib Jibu Shuji Nimara Zazi Ngang, Ngazu Soxing Shibugu Yibshi. Lo Shibju Sengala Libi Shirimki Lechiba Kong, 지로 니동게미 조숨르 다와 탕부로 외바총주 총주 울린토 레가르 레바타 지로 니동게미 집든르 다와 주바라 총주 땅지게 주비 수지 긴코네 로출 학삼 송진 땅 주경르 데네 티든치 지바 외바총주 사제 강사를 개발 제유지 외바총주로 규급 넘나람 자치신 코뇨바타 배수 대강 서바 림바타샤 손네 유지 이내양 지로 니동게미 조숨르로 이내양 지로 니동게미 조숨르로 Nima chongzu tekaara lega mengsi dikui xinbata, babara tablam naji ki chongzu si yinbisi. Chongzu nyamde bianjoro xindu nyamxin yinbi, nime shirim lechiba si ki simnyu yu ce dungyu simta jibisi. Kongki geja dongba mangbo xueba le chawa sangbo mangzam zhumna ga, mangzo ki yunba mangtu donggu na, tuyungung juno la kyuwaar chegu si datu xugu yubisi. Kongki changme ni chini chungung ma rin che xin, penjong baijin rinne yu goro ce yu gongsi tang jidu hurda che di, 캔디 뷰다키 유고 진정 구대없이 사전능수 당외 유미 심제세치 님의 총주 우리니 칭가키 국민이치니 침투지르타 신낭탕 무가르 규리 창마라 벤조르키 지 세부캡십시 제로 니동자민 유시 저숨로로 총주 님대 벤조르 용법 고르티 갸 학삼시니 유미 초와라 균도 하장 침부 총유시 님의 총례 칸키 쪽제 띵 망초기 내추 토그기 탭토부지 유바티낭 유미체 공수 체배 내튼 나초 십차 꾸입시 제로니 동자매 뉴스 자섬 르콩 외바 총주 신가 카체레 추진 가와탕 철퇴수 조람 담접기 킹기 입시 급대디 공키 레융외수 오동 낙부 차자탕 럭티 마부 차자 파라 레가 체신 타라 신가모 니지 제주 결구 결구 체배탕 링좀 초중키 추교름이 직동 학삼 염소 체바 추소 증부탕 좁고 추라 갸바제 체배 남주로 되네 초계비 넘버라 베티 윤도당 입시 제로 니동야미 뉴스 자숨론에 송 공기 생각이 니티니 토그 니탕 가르소 니키 레디규 망초기 섬든 총을 하 뉴슈 학잠 조바타 라자 양제타 김장키 니디 소키 겐다타 주식항아 돔지 제디 퇴종 총조로 타조 토바타 겐다 공슈 미치바 원디 토바라 제 입시
6: 사기 도게기 시림레 체바님의 시림 적용 체바를 침경의 된고바 마세 추신 경고방 세브신기유 공기 니치네 외바 총주 총수 멍칭기 락다르 십수 카주러 소주타 퇴구창도 당신 코리우 최대타 루리칭리 추가 고시 당란 십주제 창마 총습기 갈소 럼루기에 토담난 주유 탈로로 대토 총계탄 총습기 코리우 주디 치메 자주비 외진 광키 창매 니치네 개야바타 김두 지진네 미지 슈구베 꾸론 체신 림지 김나 망초 미티엔 추게 학점 꾸론 체네 괜히 뚱업주 학점 장세 제바타 긍충도 준비 강바타 시유 위주 각주 김원 튼 미그네 랑경 정경의 주 배상외 파타 지로 니도 니슈 쟁아로로 개용 경의 주 배상외 청년 토베 파라 님의 쪽제 땡토 지베 스지라키르 치만 토친바타 탈로라리아 정용기 퓨중 땅튼레 튼베 청년 토베 광키 다도 스지 대단이 냠데기 배 전규 토바시긴베 문진치기예
2: 시튼 편정 준비 초등기 준비 튜든 냠주 집에 양다 창성 탄다 키기 센신바티니 편정 롱친 인치 레콩 벽에 롱친 키 선규루 권대 권중 시에 레친이
6: Sengalengge siamla mutu do gojue to. Keng riche bdu ngui ma yonggor gyur si kwebe sikzi chonggye dengge zong kyung zi xa lengbu zeng tongju so zhe chongzu nyamde bian jor topchir dangwe gwar si nyan zhun shu gyen.
5: Penjong dengge zong ni, keng

가직스나 도링 이게 상마 야나 디네이나 삼미에 가직세다 삼미에 가직세 좀 망치에서는 바시 처물어서 그러고 딘데 라속 바 라 강가라 가직스 그러이나 네다 가르선다 힘주지야디 공도시야기 전제 시다가 인스 다데네 전제순바 다대바도 부제 준비 되기 가직 힘죽 시에바 제여기다 힘죽 내법지 그룹전 쇼비나 공도시바다 아니 가직 이기기 제시 중공 조부 가르선 도링 각직당 데네 둥하고 이니 대신이나 아니 체제 급여가 된다는 장벽이 최문루비 가직 이게 제 대다 인신 디나로니다 제여 도링다 둥이 힘죽에다 토니 힘죽 제버든 좀이 하자 못 붙어요 그래서 둥고 인이 나로니 가직 이게 능력질이야 말이 이나양다 간디들 아 힘주 자디나 나버리 힘주 제비 제부양 하자 뭐 보여 그래서 아 답변 사상은 계지 돌아다지 아 거지 당 제여 걸로 통마 아 힘주 진행 소리선 계지 돌아 인지와 부시 관계 진로 직동 제제 제주 탐벌로를 라이나 잠비 부제 준비 로취 당 제비 최종기 죽도 원상 도링래 잡여 현자기 남된 다 이균당 와 되니나 여러 도링 이게 도난다 힘주는 게 나셔 답실 교아레스 등호 이게 나는 그쪽 여바 차창와 그쪽 뭐보단 때문에 아 직접에 대하여 말레스 뒤 가레스는 전부 추송전기 왜 이첩라 나오 그쪽 다 되니 앞에 등공 대이 나도 사회 전부 단난위 그쪽 직부 대결하래 다 뒤고라 힘주 신이다 가레스는 아 도마이나 뒤럼 니슈비 등고라 인지 스대인 대신 파렌스기 보시하오 니제네 등공 적부 안 주도반에 표지 이상 뭐 지제라 제네 아니 테네 송제네 등공 등등 표지로 규리네 심주라 아니 심주 지하길에고 된데 수버레스 테네 뒤로 니슈베 로로 십주 나로라 아니 파렌스기 바코사디다 아니 테네 도세 아 인지기 도마시 어다 제네 파렌스 이게 다 인이기 남네 부르 얘네 이교나고 다네 전제 나와들이 아래 다 치수이나 다 제치 당드네 개난도네 대고래 심주 집이 저좀이나 맞다 자서 먹고 돼야레스 아 당에 세시 지와지라 코베다 인이서 뭐 인거에 따라 기타데 자기네 좀 아무데 당 얘기 드려야지 심주기 내발 당 되게데 개교마다 대신 아니 제시 이제 신단에 장바던 대시 어 그지기 계지도기다 도마 심주기 된대다 아니 치수시다 좀했던데다 또 뒤식된 대시 단이바이나 개낭도 아니 벽이 부자 준비 뒤지 거지단 대비 심주 제발 가려야 되잖아 벽이 개만 남기다 도링단 대여 골라 결합 최종다 그거보다는 바시에다 그지 이게 시모라 샵다바 슈소 시비 로규 인인다 드러 중립에 나로라 대우 초세지 제베 최종 시모 등배 견제 소수이나 우제 고숨남다 고숨당 뒤 최종 류제버 안엔달라데 겹도 도링 뼈만치라 가직도 뒤고 예 다 로규 인인다 달러네 지당전에 갑지 뒤이나 다 직 로규 차진스나리다 뒤저 왕기나 타동다 제네다 로규 네데 카지레이나 아 딘데스 꾀야르데 이내야다 디나로라 거직 도링수 꾀비고르테 세바고야르 아니 치수이나 뒤런 이슈 중립에 나로 잠베니 조중메 돈이부 정지 주다 대우 최종 개바 대신 개르세 메로 아다 대달이나 그러스나 삼예수 도링수 봐 디네 세바고야르 도바제 삼예 도링 코 주바사디 바제 좀부 치송디 젠 구투이라이나 삼예 주글라 탄다 제주에 바제 삼예 주글라 갈 주글라 칸 도링디 아 다바제 딘데제 세기요 바탕에 있는 진짜다 슈유스 아다 치수이나 딜레 중세 다가르소레다 십자차 딱상 벤조 상배제비 대표 이장 심을 나로라 상제 제식다 딱다 루공기 치자뒤 자트시 치고 파바 소지로규 시 도링라 요사시제제 다가르스나 주요 도링기 고를 코바다 지다 이장 드라라리 다디 나로라 도링도 토마이나 가르스나 단단한 제시야 지사 주주는 라세카게 나로라 시사데 지다 상람세다 장람사 제제 간다 사르다 세구 시사데 양탁바 시 취수이나다 익장 카시 나로라 티소 죄접제 치 도링스긴 지도 있나야다 탕토메기 다지 익수디나 사르다 세구 시 임바디 아 당한 제지 다지 다 전에 가르쳐는 저는 땡게 제조 바지 나드네 지리 들어 조집에 나와 상하님의 제초 카토리든 사완노부에네 뒤준도 시야 비제 조드나 도링 이긴가에 법이 휴여레스 대신이나 공기다 아 도링라 자체바치아 도메티도 두어레스 아니 여러분이나 개방 근주 준비기 대대가변나 라세 도링라 양 방부 님더 사가르 라속비 테남 메싱 속자세데 나양 벌소 중시 아니 가지 도링라 심주 나요레스 대신이나 코랑다 아니 호강순한 배말라 속비나 가르스나 그 중 도링기 얘기도 되네 아 법이 나요르바 다 치수이나 아 제나로 당한저 제이나로 왕여서거바 벽에 나로 왕결 대신 전제인 소남 기스그와 어떻게 기나 아다 되게 걸이나 매이 모토에 당더니 매이 법슈 드니 되게라 두데 어디데 제제 먹으시 나아레스 아다 드니 장치 녀바이나 녀고 고조 세된 라다 드니
ཁོ ཤུ ཚ ཁོ ཅུ ནེ གེ པ ཚ པ ས ཨོན དེ ལ ཞེ ཡང ཡིན ན ཨ ཆ ཁ

고역이 가서는 가진이 버튼 아래에서 사제 당부역이 전제 순바 대 가서는 가진 여사 제야 지킨 부유 사대 제반이 매보 고문남지는 지람나라 고가도 자베 익창 다 제베 되다냐 버튼 대시 먼저 샤야를 봐 대나로네다 망부식 다 미에 자주에 당되니 되게 부족한 게 다다 다 제하여 말을 봐 다다 쇼베기든 인인 최근 난도 민용 것이 가르스는 도링 쪽으로 쭉에 거지 이게 되나면서 예스 봐 대다 뒤 다다를 두고 바로 아니 내도 김세 아 도링 뒤에는 롱 동다 직단 아니 로숨자 다 된대 이 주어 봐 로한테 망고 침바 이날에 다동래 제투비하기 김세 가르스는 봐 직리 가르스는 전부 뒤지 흉이 가진식이 와다디 거직사대 된대 인도 그 답시에 가르스는 도형을 쓸 거에 내니 유중보 내야기 때문에 답시에 제어를 봐. 다 뒤까지 녀자지야 답시에 지기래 때문에 니네 이나니 갑자기 완주 세련 남기에니 로주의기 신도 녀자지야라 통제 지기요 받던 데 충고하래. 다 숨네 이나 다 까지 승인 코로나 다 투모 마인비기 로주의 익자 신인비 코로나랑 같은 녀자기 난데 맞던 데 지리에서. 다 샴도 안에 되게 까지 녀답치하기 뒤에 너도 까지 쇼비나 당부되는 까지 이게 드시 까지 이게 드시 조부되네 아 드시대로 도당중 드니 참신수바 쇼부소 와다 아 망부주 아래에서 드니 진행하셔야 되네 안타 나라랑 다지 낙소연 총회 까지 이게 드시 가래서나 안 도당 자그리 쇼부 와다 드니 숨으셔 아 림바신도 간 좀 뼈쪄다 예버체이나 갑지드니 까지 이게 드시 간체실이 될 때는 아니 내림 용도 전만 좀 많이 그때 이게 도전이부 파지바 가서 동원수 거에도 윤도 된다 단점부 거의 채워줘야 야자치하게 답시 당부대 맨날 삼이 죽라 가는 도링다 공부 윤도 증기 도거 이게 어디다 삼매나 아 지시 도거인 바 니바 된 작은 것 중에 같이 대고를 세고 있는 전부 최대 죽쟁기 매 송쟁기 까침기 이게 침비 착조에나 롱보 갈기 상기 장불을 튀네 배바 제 대배시 와시에서 가르스나 이시 주의지 가르스나 다디 같이 숨기 주바든 되지 레샤스 아직 가르스는 변별전련 집에 같이 다디 변별전련 집에 대 가르스는 메트로기 수비 정부 사사 들어와 어디 나로라 갑자기 변별전련 집에는 다르칸데 종맥이 되길라 같이 든지 나요스레 드네 집 가르스는 삼에 던전 집에 걸기 안 같이 드네 숨바데이나 전보다 지송데 전에 숨제 군조 숨다 졸라 칸소라 계리 집에 히히 로다 가르스는 김상미 토마이나 데 가르스는 숨기 아직 가르스는 다 밴데지 소야 미상 도용기 드네스야 어떤 데스가 오르 어떤 데 제지 간다 그지 숨기 아니 와시에서도 투표하래 근데 인도 단다 이게 강치하게 와시에서 아티기 디시드 가르스나 상기 장부라 치데 베바데 데베세 어다 교대 가르스나 상인부터 이제 천샤 다들 숨바데 쇼부치바 쇼부치바데 단다 간저 부자 전부 뒤서 좋은 얘기다 이게 가르스나 중앙대 나로 전부 최송전기 전부 최송전선 다디 송전가 뭐기 통면선으로 봐 다들 나가 저 전부 송전가 뭐시고 봐 왜 이토는 나면 같이 다 대신이나 최송대들이 최민의 위치를 지르는 거 같이 다 가르스는 삼이 같이 되라 삼이 산다 통약 삼이 도링 원래 그 같이 돼 두바들이 다 개바디 가르스나 단단가 저 여기 최종 개배다 가도 나올라 도링 되기 같이 개바디 가르스는 같이 당보다 니 봤어 니 디나로 장여래 매일랑에서 장여로 그게 다다 등화고 그백이 가득 되게 단단히 추정 개백 가도 나로라 섬에 죽라 간게 다티 가르스나 가득 도린 게 된 개백 되게 어다 되게 되시 가르스나 쇼부인 봐 어떤 되시래 다더니 갑도 뒤 가득 냐다 제달라 다 탑시 간들던 거 그래서나 공도 주면 난다 가득 사들라 제도 민다 봐 아니 섬에 얼어다 자 세상 시험이나 가득이 또 전님부 동원수 거 봐 아다 대이나 같은 체체를 얻을 수 있는 발치비 탑조부들이 대이나 탑시에 당부치 시양 전부 가나위 난도에 십자 급까지 이게 마베 다 로스네 바다 민네 민다와 냐자 나오베나 아니 도바지 샬라강 도레 나로라 가르스나 찍지 나와 시모니 찍기 이게 최대 착배도샤 배치 착해 답데 찍기 커부들이샤 배치네 착해 답데 배창도 샤고 셰다 아 드디어 그 대신 그 중둘라강 도레 나로라 다가라 다지 가르스 마베 찍 되지는 콜라지 잡히든지 대슈 잡지 망부지 든지 지대하기 뒤 답시 당어레스 다디 가르스나 배치라 아니 마베 가르친 게두 망다바 트야 아니 지 다슈 망다바 트야 어디데 지지 냐다 지오레 아 데직지 단니네 가르잖아 부제 전부 투수이나 고송 독된 휴세기 둘라캉 튼데 망고 샤오레 아 다테이나 아니 가직 튼데다 냐자 지세긴 아 토라는 유바 간제 튼여 봐 와 데고데네 초비 도리나 로라 세버지 티어 가르잖아 초부 건베 가지 여러 바다 데기 냐자 지도잖아 둘라캉 다디나로 놈에 다르바 둘라캉 키 겐지비 가차다 뇌이 라베는 좀데 데리글로지 뒤서샤 오고는 원장 더 둘라캉 내된다 녜라지 베테탕 잡아 찍 둘라캉 들이샤 아 깨나무 샹츠봉 세 세두 부자 찍나무 라베니
请问顾客呢？这个钱不现金打了下，现在呢，俺做那干现在都下月是，我等这个姐，200忙不起，别几个人呢，这些忙不起姐，啊，等这个俺做解决别做那干单呢，管得等的拿了下下去，我他提这个伢大姐，他别几个人，他等呢，送把的呢，得都别呢伢大姐了吧，啊，他准备就一张，得了别呢，他伢大姐他准备就给这一张。啊，伢大姐给开车给他讨论他的事情。啊，他搿只一个天呢，吹得来他没得不行。别呢，对方对应呢，对方对方哪位？咱不吃双证件，万一差了哪位？搿就倒霉。他对应呢，啊，进了集团国家医院了，你对方出问题没得了吧？他对方给提档呢，彭给上海人民代码单，他查不着的，可是呢，这个代码啥的，啊，他可以给国保局在搞的是呢，认识。신앙주제나초왕게갑도들이내스나르와다스출루스나모두배야기틀라마파바나는배유기뒤착과마배세기드데메발라텐치아니아가지로주당최배노르세소리당차하강최된소기나도배디아니치데네시바오다디잡아줘레둥호기다아만저닝마바에는펌벽이아델라배야루스디아잡아줘레스칸다쯤벽가기까지녀탑치당칭니아니델라배야드레스다드네사제니바아各自给这些党解决过了军事性嘛，属于意思。敌人同不能各自我党他的参股被拆迁，啊，敌人能设计各自我下来是吧？啊，他不接准备推进各自一个呢，啊，你各自成为一个呢，属于他开心不起来。啊，第二呢，你准备加入双方三点党呢，啊，加入一个哇，三哇，啊，提醒听呢，平时别来去吧，等这了你不可全部推下来。他第二就把这位兄弟叫呢，兄弟过去一个见面了，他兄弟是搞了吧？他切上几些呢？다로주토라체토마중의종리식자리다중의사대근데인도등산계에다지금흉룡은중의사랑원보당드네낭퇴좀봐소기찬이여봐망부채소야래아대신뒤당소래양이된게그흉룡어근데여봐다상매천사로봐다드네부재준비투수다대답여기다지금이봐취하다흉룡퇴산계중시중앙묘마때이내아다까지다퇴몽게체제를당한저지20접이나내댕게남샤감다콜피시시아제는더셰도그려봐다피시디간선당통매게남샤들이죠봐다단다발이나디고라네아지시중세권배이나다갑도디리베숑로든데지레샤스다지시왕기다슈투움도스와아치수이나네아린지기다디고라아무튼아도난다도구용야괴마들이슈인스다드네부자준비투지까지중의시인베찬네들라네중의지당다와들라가르스나왕타그랑신당전탑그랑신기체제되어요학바도이나준비투지까지드네팀로기니바체제된비중의지긴베디제초다미초와테네순지준비깨제와딘데기아다니바체제된비중의지레스대대아원주준준바안자외개변처야다조어들리식다뭐부터되지아다뒤고라인전부손재감배외이자는가지다아전부최선되들닥터로원나가지아대전나로를가려야되서는글씨이잡다는닥터로공기부주기부자전부로로말로보이나튼남양아대다그부주라니믹스기셰셰든데믹스기토당다다드니다왕된자든데나야기티지기인스어다디가르트나내기다개별라뇌마지는서로다내기가르스니다양답배기든데셰베이나아니내든데지기인스케링거래가중줄라근도린데나다든데스지가르스나부자전배기든바다아니롬보당줄라칸소지개왕순경치아든데기배처망부지거래이십셰베나어다디간다양가르스나부자전배기든바다야나아롬보당줄라칸소개왕순경치아기다락자덥시기아가지사대야모병원신들이시리다시야전배기가침다가지대다제런냠종전부당론부념도에서는전면지대달전부제비침류기니바치전비이자들이시리에서그팀당가직시야니가라카라서는왕규처럼그둔바당된주의제기니바드린제제랑신도고발제비투명제제된데대여하리에서원장이나그팀니제초당민초된라파바시인베센터기권의락달제대마용기지순치고바시바인바당그지니론부당둘라강소라아니미세기다왕나와강시현주우나시바탑라때니세대라로수지순치고비중이지아들이기제바들이지니바이나그지이게창고비차견들이지그지이게사디디친이지를배차셔위나콜라창고비가져요어딘데난당에다촉돈도되시요다그지이게사디중이지래라부자좀비되지균거이래시장래로와아다대다기고림당남도직당태라는투명의체제망부시된도와배차는전부추상대생기링최민도비치질러내가그지이게다대신전부최도성재링최민도비치질러내가그지이게아다그고라담다되게이게되서삼일까지이게제바들이가봐요그래서는최종급여가되나요래되니아까중주라그뒤바대다도링디가원래여러봐다제바제최종급여가되나요래다되게고라가르치되어서는전부최송대생기를라쇼부
팅가라 세기 트네 세기 좀불자베 거치기게 삼이 춘기 추비 둘라칸기 고초도 샤발레 빼기지 트바 세오다 근데 빼기지 트바 고 빼지도 와 양 세 트도 송쟁기링라 어다데 가중둘라칸기 거치 세 트도 송기기링라 쇼부 팅가라 세기 트데 참인기 좀불자네 삼이 춘기 추비 둘라칸당도 샤베 다디게 딩마 다디데즈 당딩 다다만다 옆기 달라 샤발레 빼기지 트바 아시다 공사 거치 드니레라고 하잖아 마베 강로시 베기데 데라 파바트니 시 총도와 아 근데 인도이나 아 같이 세디시다 디츠랑에 땡기 디베슈노식 타깅을라 요아레스 근데 지금 아주 적돔 지나래다 아주 디치도도와 슈노 삼는 세시지 열반에 아주 가르치나 아 시에투리 와 아주 멋진 시투리 다당 아주 통화에 비까지 도링 대다자 공내 땡게 집이 넘샤 시숭 디디당다 남도서 데라 파바 신 뇌메레 아 다이나야 타기 수야난다 되고 포주 왕기 다대차리나 동원수부 같이 이게 잠내 갑 디디베 슈노 준비 마베다고 아 라스마 중에 저저 된다 아 대신이나 가르스나 등산 가르스나 도링 거라 집에 도미 망보지 어디 있나야 되다라 저지 된다 저지 칙 어 다다 되겠라 심주도 도당 집에 그지 이게 지수에 태라 심주도 초동 집에 된 시민 도스 아니 샤마 이나 아래 가르스나 다 그지라 창고비 남도 각지 아 이슈슈이 그지기 도대님부터 도링 속에 받다 쉐드린 치마다 한테니 삼에 줄라 간게 도링 그 중 줄라 간게 도링 샬라 간게 도링 아 되니 공부 용도 생기도 그 이게 로다 타고 이게 도능 수비 건지 도링 왔다 되게 창모로 거지 이게게 님부터 뒤들이 뒤저기 딱 가르스네 님부에 나로라 가르시야 그래서나 되게 또 도능부터 인스 시바 되게나 쇼르지라 샤이스 근데지 세게치어레 아 땅 안 줘 가르스나 가득 도링 이게 되게라 직 예십 제제 가르스나 가득라 창고 차견 되게 예십 제도 중세 가르스 각고로 지르샤 땅 안 줘 가르스나 부대아즈미 갑지 가득 이게 남샤가로 촉돔 지역은 아예 바도 가르스나 즉 이게 힘어 엄 통미 마치 좀 달라 이십 중세 지 자톱나 대투모몽 제조 강요바데 아시리에 삼자들이지도 다대바도 가직 도링 개밤 십자든데 요아르스데 지요아디나 다다 제주여바 가르스나 섬에 가직다니 가중줄라 칸 가직 등이래요 말에 근데 인도 땅 예장데 가르스나 섬에 가직다니 가중줄라 칸 가직 이게 심어데 가르스나 최중 개배 가드나나 수 창요래 어다 되게라 초금 제바 균이나 아니 가직 사들라 상급이 최근 가조 상고 거래서나 당보이나 가장 내이나 가직 대란 파비 뒤저 내내 가직 나오 주제 남로 주기 잡종 대신 가르 응시 낭퇴 되니 다 나대 나대서는 나 단나기 거로 다지 리림직 나 가르게 송어 봐 나대라 대신 운용라 쇼게 뒤마 뒤제다 가직 대직 저다지 거로 봐 갑 뒤 아 나 제주 공비 가도요 봐 대신 야자 치다 죽도 가직 지키니 민제 개점직 상급들이 지리 샤세 가져야 그러서는 아 가져 지금마 카세브 쇼이나 가장한다 가지 되는 법이 뒤제 가든나 원로 주기 잡종 응시 낭퇴 나대 운용라 쇼켄지 공미 드니 야사지다 치조 주도 가지기 드케니 민제 나한테 드리지 상고 드리지 샤스 더이 나야 가르치는 가직 더디 공시오는 나 가직 사들라 아 제디 민더바 아 지리 여바 아 다 대다 상마라 아 접자 드리 상고 병에 배면 누가 아 단단한 주지 가직 도링 드길라 아 지글라 지금 안 줘야 된다 개 드게 봐 잘지 27분아 아 디가는 강원이 두고 말해 라바도 있는 가직 가시에지는 주도 찾게 될게 봐 봐 다 됐습니다 테스트로 드리었을 얘기다 민자부터 대도 다지 당신은 개점 참고해야지 다 되나 그지라 참고비 적인지 다니 봐 그지기 체조고로 다 그지기 체조들라 다 안주에 가려버렸으나 주제 된다는 주제 직조고네 도마이나 좀시기 체조고네 휴버로 봐 좀시 다네 니 봐이나 아까 지기 체조 아, 다 도마이나 주제 지기 주제고네 휴버이나 지수당 기대 체조로 봐 다 안주에 비유기 이수라이나 나 우찌다 우메니라 얘기하래 그지기 도린 얘기 다 지수디 가서는 깨사지에 마치 공기니 우체 중세 쪽부 집에 넘버 된 데시 샤스 다 대고라이나 동거르부치 표지 계획 표지 동초 거로세디 나로라 삼에 돈이 이게 가서 무디달라 집부터 아사티니 집티레스 티자더니 치수 가르스나 개베노라 갑티디 이수라 이나 최종 숨여레스 티어바 개베노라 디나 가르스나 이게 체와 생겐 남총 아다 디기 베티기 가바레스나 법원계 익투다 전기 익피 가중 라와체기 창 메리 전기 투미 착리 드네리 인스티어레 다드네 딩와데 무디 달 주베데 디기 익수 와탕 아저 쯤베 디가 골라 익수 나가 제유와 아디나로는 무디 달 주이드레스 다 디기 익베 투미 사세 도링 라답제 착장 제 마쳐 대신 가르스나 삼에 도링다 차 예배 종 이게 자꾸 이게 차제 등원 남소 어떻게 되다 이게 디 익수 가서 무디 달 주이레스리샤 드네 총와 냉외 칭딩도 잠바다시 베디기 베 아차가 방수 도는 이게 단 지진 둘락은 등지 도링 그 중 도링 든데스레스 중세지 든데 십대 뒤시사 그지 도링기 다 동 가르스나 지수 계조 가르스나 우주 인고스 걸 봐 든데 지수도와 다 인고라 이나 아 체취 당 창주세
나한테 지금 인구 안다 우제 나로는 니여보다 지규봐 그 지금 나로 이게 이나 망치를 지규래 당.

0: 어다 딘데기 로규기 아마 해서 딘데기 요상 아 딘데기 다 제주대요 봐. 다 사체 숨바티 가르스는 같이 중위 주견다 예고 당보지는 같이 이게 중위게 주견고 다들 주견의 예외나 지 지속이 망히래서 봐. 비유 중화되는 같이 이게 중만 쪼버시 그래. 다 되네 부제 좀비 스방사대 아 딘데기 영야 제도는 못 가서는 전부 총전지 외진나 같이 다한테네 추송대 전지 런치 뭐 딱딱 놓아 같이 어디에 가려서는 되게 참말로 아 도마이나 같이 사도 제반이 아니 치수다 아 림싱가 공자제다 아 되니 직주 어디에 자 영화 제도니 같이 된 대신아 다 되게 망시들이 아 답부제 좀 뒤에서 같이 빼야게 그거 현실 가려서는 갑도 뒤다 전부 손재금 뒤에서는 상계 출로도다 별라 다야 고쪽 버래 이나야 갑도 뒤에 가려서는 별 한 개 사기에 또 되게 출로도 범벌 봐 근데 인도 전에 아니 상계 출로 별로 다야라니 범벌이 꼭 괜찮지 수고하 봐 저런 제제 치수이나 아 대 상계 출로도 응어서 아 라비 출로도 땡게 제 봐 나다 디체도 가르 파브레스 나섬이 줄라 강다 가중 줄라 강도네 어디게디 나는 무슨 댐 댐뱁샤 다직 디리다 루규 잡용스나 주게 니바디 룸보 쳬바젠라 스스에 다겐 자베소 거지 시바데 다 통마 컨데르 중으로서는 룸보 쳬바젠라 스스에 다겐나야네 심시 다버스 되기네 쉬브난다리 안치소 무튜니 가르스나 루규 페림 멘다베 토라 가르스나 조준 개베 가든 나로라 아 더르미에서 되라 룸보스술라 다 다겐 자베 남의 손재 뒤라야 전부 룸보스 당수라 아니 아 차가 다겐자야 아 승부지단 승부지 정마숨 아 되게라 직수에 닥치나야 대신에 중부 봉쇄당 생김이 전세야 될라 닥치나 어 근데 거대다 아 거증나의 태계 주진식 룸보소 제재 상보라 생수 되바면은 닥겐자 같으니 거지 중매기는 태계 주진식 다 또는 전부 송전 증언도 전부 로가 왕부자 전부 응아콘 자기 태 제재 제외 룸보로 사콘다 미세르 차가 제외 루소 제재 다와당 테네 전부 송전가 뭐 아니 뒤에서 표현 지구 중대 아니 지도도 있다 팀전사도 되는 봐봐 아 되네 파발 되네 아니 같이 차가 담조비 나무티 투고 창도 친데 아니 좀 커팅 비터네 롬보 소라 아니 제대로 로스다 왕된자 거기 거기 이게 안 나와 소리 타오레스 다 되네 숨바된 계련와지 개와 희와 계련와 기다 지 개와 매바서 하시더니 같이 나온 규정 좁으시래 전부다 롬보 롬보다 롬보 파르게다 지 개와 가르유메다 뚱고 이게 다 되게 나는 세부시다 지샤다디 드링 디나로다 뒤져본게 아 쇼메 도트 쇼베나 카레스나 아 특갑트 뒤게 젤런다는데 롬보다 롬보 파기다 개와 아 농아치 이마카네 추거르스나 전부 동럽 트레네 송제 감보라 멘투 퓨네 종바 전부 치 송제스 송제 감보 펌베 쳬라 당위 겐지 로숨주 소실레 마투 세와 다디게 그야로 아마 익스나 대신 공송 공제나 망송 망제 그 충주네 셰바 아 신야 랑웨니지 티드족된 꼭도 좀만 마세 전부 최선대진 꿀라양 넣세 다음에 시큐롱제 셰바 줌세봉세 문대전부 좀봐 전부 최선대진양 왜 당나 젠소지 좀봐 대신 룸베초도 이나랑다 룸몽부 샤낭다네 중보 봉서 송제 가제 제냐 동부당 가용 지팅센트 지팅센트 청가배인도 어디 되게가 jenge na zo wangi sok shoba so gab tu duki jilangyo ki zo a ji gewa zoor chibi lo ju jab zhong tiyo la a tinti wo chi la tiki gewa tiki miwa a chi tu kashiya la chakate yang kashiya la kares na chim tiya wo tinti ki tabshi tango res da tini shiba de jen chengi jewa na wangi da wang da di na lo la chu chung tenpa jim jenze da diw chu chung diw barba di na lo de jie le se nu nam tam zang su tue chabi pu yim di ishu lik dang di ni jenpo tang zang su pape di ni ji gyu la shang a jenpo xie chak su osi ada di tu ne lombo rikpa jengi jebo da kap tu ne kharasin da tang zang la paya sa chi di tu na ni lombo rikpa jengi jebo ma na dendar kyu be jik jesar xa xie nam tang zang pe de tinte chi xebe na yabu yung gu re se o tinte xio la o tinte si ji kharasin wun do tu xe na bu jia zemi tu sun a jenpo la yin na ge ju se ma bu yung gu ba di na jik jebo rikpa je ani xie nam 탕잠수 팝스 다 탕잠수 전다디 아 벼줄로 줄로 유체원한 카리어스나 탕잠 셰바니 쩨볼레 현잠다 룸보 방레 차잠이 된 인시 익상 셰레 중어시 어든지 티나샤 되게 기타 소대행이 셰도 쩨병아 공량하니 대퇴에 접을라 하든 소대 왕리 소대는 아니 와래 나와는 소 고랑기 소대 셰도니 사자이나리야 미세이나 아 양의 주노 어든지 나야 소유 중어레스 다 되게 배전 가르스나 부자 쩨병이 제주 가서 공강보 망부지르와 아 콜라 가르스나 공부 어다 전부 임천기 최민노비 책까지 나와요. 예스다. 상계 출록의 형태 표 관제제도 아 배야 제도리 아 같이 있는 거래. 다디 간다 상계 출록 관제 중에서 마탕회라는 별론의 장래 아 별도 도면 중에 중에 사제도 제 출록으로 봐. 아 근데 인도 아다 망조도 있나 병기 대면이 많기 때문에 아 대여배는 상계 출록 배발로 꼭 견수하래. 아 다디 고견의 명화 체도는 전부 임천기 최직 나오 최직식으로 딱까지 Tendegi chezik tanda asame zula kan kazik tanda kachung zula kan kazik tsubu gombe kazik o tendegi kazik rabda nubandangji ane gokien di meba sotub o tendeshiri. Sache sumbegi tanzengi ba, tati to duji. Sache sumbegi nanglo le zubu lo juu chabchong tanda rikhi diyo. Tati ane shamla da kaziki rikhi, ta yeba khande chigo rati chungsi shubi na. Ta kazik la chuja tuenji kundi yeba ina kharayasi na zubu sitan zubu lo juu be kazik tanda. Chui tuenki ta kharasa kori juu be kazik. Tishin ke sache kuki kazik o tindi sumi arayasi. Sitan zubu lo juu be kazik la pecha chabu ina manzu lumbu cheba chana nama kazik tanda ni jay tuenki chewa nama kazik. Chui tuen zubu lo juu be kazik la tanda manzu shiyaagi kharasa na sami zula khan kazik tanda ni kachung la zula khan kazik o tindi siri. Ta sumba ina ke sache kuki kazik. Kesa che koko katsik te, ta nga zoe tijun kesa che dan, ke che sa de la chik, ke che dan, kesa che se te tunji mingi namdang tabu shila igor di ina ya, ta di ke che, pao ka sa ke, pao cha ta che, ke che sa ina, ta si ina ri, chui lu ina ri, hiung ina ri, tim lu ina ri, ta di gyalun nyam zom sa lan, chui mei ki te tar, zembe chi gatim ki ta che pa tenda shila, ni inbe ina, te ina katsik khonsu tu kwa re, ke che sa di. Ke che nang lo gane, tsu yeba che pe ina, kesa che. Taku khasana keje ki nangse shikirwa, ike kola ane keje batindishio. Tati ni katsik nangwa gwewe kone yewe ina, chik ina lombo soji nyesan shuine nangwa katsik. Zembo sonze kambe we yi salma nangwa katsik de ina, kare yasana zembo shabtin, nyan tori zuglo sheba gyune zembo sonze kambo la ane nyesan shuine ane katsik nangwa reyes. Tati iki shibte ki tanda shukumirwa. Di chik che tini, chik ina zembo sangye chulu beya chido nangwa katsik. Tati tanda rike chidan nipachi. Tati sumbati khasana, katsik naamu thurim kooni yabayi na zambu sonzai kambi tushu naamu katsik taa ani zambu chisong titi naamu katsik chita sonzai ki tushu naamu katsik chita yabaji naamu katsik o tindir si chichi taa thurim kooni yabayi tiri tati ni katsik ike nambi kooni yabayi na taa namba sanarwa yana karasana ti jeshi yungung sani yabayi na dongay suyub kooni katsik zamiya turing taa ani shiya turing tindirwa nipati na dunghong di yinay tumi katsik taa ani zambu chisongzai ki wei yitaro naamu katsik tindish ada sumbayi na pyoji gyarab chochun todu kubi gazi pechashi na zambiyo tuji pyoji lo gyu yin yin washi esa oda washi esa da kagi chubi arasi na ngay shuya agi chik gazi sumki ane mangshi yola ane washi esa chubi arasi oda tindirisi sheze tiringi chik ngay ma shuya agi tunze shi nalo na sum kongla chik karasi na kui perim sinari da kubi nangdoi sheze chungse shubi yinsi ane sachi shibati yina ane tiringi tuzo jenbegi da shubi yinsi ane ngilinji jesu jayong
1: 생각나不错,광도세인버티니 변종지도청리칸 비익비닝비준칸키 릭중심죽바겐학버트시락 지능이도니시성이로를 버준진비낭위에 비밍라 부계전비투기 거직심죽지크변낭튼 지지능위에 접업지 팅디 변종시에더시비 릭중체리레체 寻점타가시기니 린지 신년자고
2: 시대나 신의자자스
3: 아자라 챕스추 초디사비 발라가 아튼지 뉴주
2: 야지 부모 봄잔돈다 나 공부민도 야주 아 부모
3: 발라게 아야 아자라 키나 주갈레시라요지 숨기 최다 최다 아자라 슈 아가 랍자 주기
2: 봄디 닌치 아저지도 딘제 세마상라 아 뭐지
4: 저 레이 저
5: 로
4: 그냥 챙이 사차
5: 로 다시 터치하나 로
6: 단단히 비진키 추즈주영의 닥다시
7: Hello and welcome to Music Shangri-La of Hello Xizang English Service brought to you by China Xizang Radio and TV Station. I'm your host, Srin Digi. In this edition, I'm going to say something about the story of Zhe Xi's family. Since 1951, Xizang has seen 75 years since its peaceful liberation and 61 years since the founding of the autonomous region. In this edition, I'm going to

0: 외톱 중일에 레슈미니 제뉴 소정 소키레 된 태제니 첸딘 진기 튕기 멍시 초용네 딘도당 협시 제로 니도 겸이 니슈 접실로로 통주 소차라 가르마 굽주히 표중키 중재 토니 사자 튕기 초두 십지 체륜 토비 협시
1: 첸딘 진기 튕기 과강도 규급 Kengju Tengsin Jibye Jikche Cheta Jibur Yula. Tang Zangki Kengju Yigdamdu Lubye Jikche Laso Tungi Gyurim Cha Changwa Tan Kurim Dinbye. Cesi Toshu Yugone Kengjib Sime Buche Sorjo Cheyu. Niwe Lushe Rin, Tungju Soje Buda Dibar Mutu Gude Dane. Tungze Tumji Zesu Tan, Tungje Kepde Dongwa Sogi Chetab Gyu, Chonglam Gachiru Dandi, Mi Tiwe Mangwe Dengi Gyi Kengju Chowa Nyong Tuba Cheyu. Lama Chongzu Magana Shukin Yumi Jishi Gyi Gazo Chinbu Sagwe Bara. 天鹅创作了天雷美别盲错给永不受别特别浪尼其实喇叭举不困难因同居所着组群按照他尼色的列修突平了落大的国政监狱此外你日新其亚其类所着瓦他肯日切军为马永国的球松写绝不知孔德吉马的年来看起天在给不切母体亚多亚自己人与给不大对吧他萨丢肯居天天天空奥顿定色切的
2: 강정사디의당장키통주정조림배냠디변조르뉴바균투템바르체바타
3: 초외 님주름은 배 군세기 돌아
2: 다르 키기 센시비티 현종웅진 연천리고 그외웅진기 상규 초대리체 상규 군대 군중 시비티시
0: 생라제 샴라나바체 모티제 니르 총기르 보종키 긴감 송종타 바바라 니가 용외 다르게는 부르케베 고르키 팀좀 고제토 나조 텐콩 망초키 법콩라 규르와 시퀘베티 세신나쇼
1: Sendolingye, Ningzhi Chongye Bo Zongki Nakchui Sekyu Simburu Mitabla Dienbe Rigi Ramu Shakchin Yuk Jidu Damne. Sadyu Nagri Lhengye Gi Chulu Chui Shirki Gyongshin Yu. Bo Zongki Nakse Ji Gekyun La Jichin Chi Ngabju Ngagu Lhakzam Simbata. Tini, Gekab Gi Gekham Denja Songje Ji Rila Mangcho Ki Mikton Lekhsin Tupi Bo Kongshi Gyanshi. Bo Dini, Nyechin Tangle Rigyu Ta. Himalaya Shirgyu Jin Tsamsu Nebata. Nakche Kibze Gekje Songju Songa Lhakzam Sine. Sadyu Koryu Kamzanti, Nakchui Tungkong Pinsum Tsosu Qingyu. Tu Yunjingburu, Dume Gekham Songyong Ge Mengxi To, Nakchui Tungkong Kengab Jijue Ta, Mangcho Le Bepa Le Guji Chidar Chigyu Ti, Sanye Pige Dongwe, Gakze Simju Chishir Kuryu.
0: Rengwen Chutang Songyong Yagbu Chedi, Nakchui Ki Sekyuru Dine, Chukyur Ki Rewa Sabatiwa. Lamlu Le Dinti, Pige Dongwa Le Sine Ding Cui Wong Tup. Bo Zong Ki, Nyamdip Nakza Mu Chi Chik Lakzam Ki, Dawang Dengi Togui Chene, 낙세 왕자숨 로이 규르주 토담 퇴규 제비 망초 너리송킨 토규르바마세 낙주 퇴레키 태계 페바톱긴 토양 균이 바바르 추추 형의 심슈 피유지 참어 총대 동루 총주 유미 트링키 김토 페미 토르비 낙사모 숨휘 땡아 공기 리게 샤모드니 초와 치덥지기 유지 낙사 규슈 땅내 냠레 강토 슈게지 공기 켈레니 라무샤진 딥당 차장 장신 신주베탄 Shingmei gyakba soo chee ne, Ritang nakze ki ngaryo namba torgyun tongwe lega chee migwe bara rangkim ki gozara Ramu shakjin tabara naning konara yunbab goruchi kashe chung si cirin ki tetara shepsi. Kongki, Ramu shakjin zongbe yunbab ki pezuyo kangzara gorajin si gyakba masi chukuru lobyun deti gamyu zinchar hyang tangtobi cowa ngaryo gitu song yepsi.
1: Sunsan demso chee ne, Ramu shakjin buli gitab chee ba. Sunsan Dimsu Chibani Ramu Shakchen Ki Tunle Pige Dimbu Yongwe Mengxi Yin. Bo Zong Ki Rangyong Jong Xingzhu Cinri Kanta, Nakle Cinship Kanta Nyamtu, Rige Ramu Shakchen Ki Sunsan Tungung Yong Xirta. Dimsu, Yokchi Jeche Di Ramu Shakchen Ki Sunsan Tungung Xigui Zujune, Sunsan Naga Nige Jumin Ni Dunya Cheto. Satu Nakju Koryu Tan Canbe Sunsan Dimsu Chene, Tunle Gi Mengxi Jungzane Dendu Dan Yue. 明儿, Zong Yong Su Mitabla Dine Debe, Nakchu Ramu Shakchen Depun, Mu Nidong Gubje Simbata. Chendin Jin Ki Dinshi Tunle Pige Chungwa Tanja, Dume Nakche Yang Songyong Tube Gekam Ki Kurgyu Sangbu, Chigdab Cheyu.
0: Xinle Tang Nyamji Chidang Sardu Chedi, Ramu Shakchen Lidini, Mangzo Le Babara Hyungwa Tang, Tunle Dopchere Dangwa, Tunle Pige Dang Tara, Mengchu Babara Chungyu. 保总期开列堂定是行退，你们这些松土车位偏见动荡三对堂吃对堂的，票据让我们相亲团列扩展启动的堂，团列进去，你们这些来里团座接触的，解决了我堂，他用机器绕着蓝水团结前不的，地主堂所长组织，就这决定来源，马天人工建立起解决了所谓国内让我们相亲出租车位，行退了孙上堂，那在从南街关闭。 刚爱别提他这都别不是，让我相信团里提总体相同重叠短期新增创作数据所住的看呢，忙做团长阿不接他什么了，把他的电报讲完了，估计都别不是。接了你都讲明你去怎样了咯？天个的其中能收听新推了，原不过的提出给他怎么穷呢？团长这里参与爸爸的过了提他怎么新也不是？我们在玉米巴上去七里腊八的穷呢，错一个月别，原不穷了，电报没不是？让我相信提组你们来看图学别去。
1: 空气那些木泥给撒下给咱浪费，吃了腊八的玉米干巴，果子呢用不点不穷也不是。团里苏木娘这给表个来苏当地，说是村大银边人们相亲撒到呢，从这儿端吧。包总去团里谈不谈？你不苏木姐娘这定是用完的贵的单呢？人们相亲团里给苏女人谈，云退去了担心。
4: 团里唐伯门市店都当地，米特布的店内代表拿出人们相亲别端端新衣准备。接了你到你去怎样了？怎样给人们相亲给几团在人堂，过去送东西呢？团里给些群众用给昂唐伯来不谈。团里你别来呢，多吃多买谈，餐厅进去来呢，洗菜收干准的，人们相亲来么谈，去么谈，人们相亲阿拉，绿色厕所团在那个中央三边前呢，不为人们相亲给个给三个村大一边的队员。 团里苏木去来南连锁单呢，人们相亲大锅地主领他，铺路他中路苏瑞去绿水电视做白马赛，地主娘们他，也看村里开的绿水招商南昌老领单呢，创设计员过他，吃做年规矩，从来没加起入单元，娘们赛贴特别不菜他，恰仓为团里扩展来，不为人们相亲了，实际村人忙不脱不的。
1: 记录你到你学怎样了？中国四系村大街中路民居施工局解决北大日产艰难区别谈，结果给听日地主来日餐厅进去，被端亏给敲钱托吧。这月团来给团建，就是为新旧车系改用给团来钱不拘，给个他日给不利别村难区域。就开窗外拿出民居台板来，今朝吃到忙不了，不怕窗外怕热，不为人们相见团来呢。
0: 配给一个松江塔，变做配给了京东前边孙杨特别村主席人。孙卓林给，下面那把村母团结，让将给参加了店内，虽然行走来配给了各地单位各的去村中心，新鲜那热闹。你为了些人，让将给三对行走来配给去团外的西措不谈，预备谈对内，曾经行来吃的当地，城市进步谈，所对差价，只因我说，听日给确定了在行走开头吃的当月不是。 实际经济落入新来偏见去买了准吧？你为了些人，让将及三对新招来偏见去先加了命呢？责任全归我了，就他将钱不谈，不让将将及城镇新来组装起来得了出息。接了你当下面女婿责任了呢？接了你当下面女婿责住了，怕了准吧？新招来确定进去，猛些重视做不谈，将用及新招城市顶层来的做事情吧？
1: 行政确定妥当谈，所对差价得些牵连，确对确定协助者来电请不送去，得交了电吧。认定确认明白谈，新来团在即不在电价空地所，来过钱不拒参加了马拉，对不在前的，确用谈人不忙啊，确对接接认定新来确定进偏价的得交了马拉，对不是。明儿了，将用其总谈去实施协助了，明明能不接听。
0: 目前出具的这下新版，执行了松江七八堂，拉杰的月版，明明能出规矩期，前列新版把松江女婿责任所讲七八堂，凭将新招 A P P 期，参加协助毕业了，对呢，参加把初中啊级同学通过了，开连帮团七八，协助给参加国国卡移动协助学生讲过，当给三队里边巡逻团，新达了新兵社区体察厅。 国家对于团结前不接了，忙错每天听阿堂，解冻他怎么了？偏不投也不是。明儿了，新州城西民通乐新区托他们谈，新区可是查到那日修，苏家堂执行区人民的城镇建区，大动作蒙骗新兵区，前女将用其总堂去当重建对于团西，苍马的七八堂，让将其城镇新来组装体，前个月呢新南土我所拉人打的军不是。
1: 三对地主偏见给，刚才难免笑话。 타자 링뉴 딥숙한 키 균딘키 콜규 냠수 미치키 겐 콜톱게 유바타 규림 시부 랭규 콜규 토베 튜즈 춘중 토바마세 레갸 라르송데 편제 치루 슈긴 칭유제 타자 총게 딱자추 팅럽 싱레 튜레 링키 겐고와 로산딘 진키 테다시바타 콩키 만츠 링뉴 딥숙한 키 튜브 하자 야부유 링뉴 추간 진네 닌주르르 림바 탕부 샤모갸마 니돈타 Senyu Yaman Shibgen Ngabju Yen Tungi Yubata Lo Shiburu Tungi Chinza Mijoube Dibzu Chidangi Suigun Ki Dibzu Le Tungbu Mangtu Shukjin Qingyu Jiexiexia Dini Rangjongi Cienzela Dini Sadu Xingle Dibzu Ki Tugur Ki Cega Le Juwata Dibzu Tungu Chiru Dongwe Suinyam Tuebe Duri Xigri Loma Rin Sibub Tuwata Chuezai Mawe Rengchun Chagin Mixe Jinle Jongyongi Xingzhu Legi Buzhe Lingyile Yurin Cunzin Po Yu 타자 청진 신뢰 친제 나초 총셉도 튕규 기급 중화타 신조 튕기를 샴디 슈디 사드 딥스 간에 내미 세웨 수균 신조 레기 남주 고바타 갈레 치시 튜즈 링부 고웨 신왕 키남바르 베드 균도 친유
0: 신조 바라 바바라 딥부 용웨 탑람 양수 당와 유르 법규 잡아세와 따라 레딘 신뢰 폐제기 튕라 밥사니 망초 바바라 축주로 용화를 구리시주 되시 Rangchongji Chengzinji Tuenjin Tang, Xingjor Babara Nyamji Dingsab Hiongwa Tajongji, Xingjoleki Chengzin Tuenleki Kochi Guntu Tukusangtu Dongwa Tang, Chile Xingjor Basabar Gunamjinki Gwane Sojongche Di, Chengzin Lakze Sabatang Tuenleki Namba Sabati, Mangchola Babara Dengbo Tang Chukjuru Yongwe Degyor Nundin Shido Yuwa Cheyu. Ninti Chongjira Gongbo Jamda Zong, Chengzin Xingle Sardu Nirjue Dingsi, VR Nyongrui Tang, Rinnu Chengxi Zeshirki, Nishine Yugowa Tang, Chongbe Pheba Chendinjinki Soza Gyurim Shibu Tegara Tong Tobani, Sane Tege Pheba Buda Ki Gera Chuzi Tang, Gunji Yiji Topze Chiru Nundin Qin Yubshi. Tedang Chabji, Tedong Chazong Leti Gyu Sane Tege Xing Chokbe Tegara Chongso Nyutubi, Lemi Pheba Ki Kendin Tunze Gyundine Wenjuro Ngozhoi Chigi Yubshi. 제로 니동자민 뉴슈쟁아 로라 차도원의 태동팅 응업중간인 제발아 최종형법 고르치자탕 뉴슈 접둔하 신유시 천딘진키 내 딥죽탕 캔딘 신제탕 오제 딥죽 제발에 표바 긴감 소자탕 신조 퇴제 리뉴 십자 제배파라 랑종기 정진 신뢰기 퇴뢰 코지 노르신 후다제디 차도원의 응악도 림바탕 차도원의 원조로 오제 제발 차도원의 태종 제발제 사두 신조 퇴제 퇴제탕 총주로 제주 제배 탑람 조로 교류엽시 지롱 제부로 당외 강종 사도로 배윤시 정진 튕진 자료에 신타를 넘부 사바라 교구축 명하라 정진 락제 강종기 총셉도 균투 시종리 견딘 튕례를 튕진 자료와 다 미리 가기 망조를 편바 도신 유입시 검다 제마라 정종기 신조래기 정진 멍시 뒤구 균투 뒤구 창토단에 정진 변조르키 팅럽 신례를 튕진 자료의 군유 침부되티 사료 총셉 초용리 다르게 용하라 제타 미비 돕슈
1: Sendolinge, some day leave due tingdi, Sangur Gundu Gunjun Litsena, Chichi Shibe Nang Tun Ka, Tama, Rimbe Chen Yen Jun Shu Simbi, Lizendi, Zumjik and Gunankin, Siruanja Lata, Shipsi, Chengunankin, Pusan Jum Dulaji.
5: Penjong Lung Chin Yen Chili Ku, Peggy Lung Chin, and the Lung Chin of Chili Sin Shu Yi.
6: Kongi Lidenala ya, Nye Kebe Shungsang Mangbolia in a Gibdin Juje, Chadi Tadebe Chawe Gopsu Chungwe Chibabola in a Chitete, was Jumila Madubar, Chitete di Totang Yuba Tang, Dagna Singi Chadi Tami Debe Chawe Gopsu Chungwe, Bena, Dessi Dana Shuxi Sogi Dessila, Chitete Totang Maber Sogi Jusu Gola ya in a Tuga Tadug Chuni Tang Dagana Singi Dulu Di Ngodu Shuba Yin. Tidengi Lizen Dinanaya Ng Mutune Chibabola Chidete Topdang Kunde Yumegi Gola Yaina Bishane T Chudun Sinere Hangdu Nangdu Digaina Chua Kashigi Twane Jaji Sembabo Namla Ngodu Shuzu Yu Shama Ng Chidag Nansi Kashiji Yene Ta Chibabola Chidete Topdang Yuming Nedun Di Sega Jigin Chidagi Nansi Tangbut Becha Shabina Dashi Choma Chinsung Nan Nangla De Yu Chiwo Kung Tu Zu Tundu Nangla Losung Nando Bedin Dejig Shi Shaje 치다가 낭세 탕부 뒤에 걸어야 아주 새가 제밤 양만나 뒤에 줄로 뒤에 추니디 모두 수주에 빼디게 낭게 저시 쏘라야이나 치대 체디나 조에 쇠여마데 빼나 저시 총마 치순수 러버마도

0: 你们听了你再给我们送的项目给送的用途给一样了用啊对的两笔给对的豆腐咱得去的对的其实控制马后不多呢让该蓝山工作解决起啊用啊用啊你也从马路不错用啊用啊给俺什么领了给俺做项目都当了能力看也是呢项目都差别些了控制不了解控制俺做预知求救那样的一下
1: 샤모 가비 규브저 조 리니어리 샤자다 어 쪽부리 푸첸로 나주 샤자조 샹자다 샤모자 배주던 거리 아자자 제다 초 아솜 속베 로도 소마 배주다니 지지 닝샤로 샤자 어츠드 제베 가지 나주이는 대만 수인비 아숭부 소마르 디제 샤모게 덴세 조지 쪽부스는 고린 디부지 조다 리마 오리 잡자소 창매 지지
2: 쪽봐 쪽부스 긴주 하고 오르 봐
0: 갸부스 거리
3: 아네 갸부 이리
2: 교세 갸부스 이리 샤즈스 긴주 하고 오르 봐
1: 샤즈스 가래
2: 샤즈스는 샤모도 비주다 자지 오리 셴스웨
0: 샤모도 비약자
3: 샤모더 약사 임브리
1: 샤스세야디 어 개치부지 녀사마 여호지에 랩죠 최대 제부규 샤세 로도기 소마가 첩체니 페니 디웨 야가 윤구지 녀 최대 제베 샤즈디 지루고야기 뉴베 대하리 디모리 듬법디 로도기 소마 듬법레 토여지 디가세 좀부여지라 추리기 선제세초지 지가세 정부위원은 교육이기지 더도
2: 샤모 걸쏜다
1: 폴로미지의 시에는 샤세 퇴기기 대답이기에 당구위원은
2: 샤모 걸쏜다 샤모 걸쏜다
1: 샤모 더봐 조항거리
2: 이지
1: 조항매는 영향영만이
2: 이 조항거리 조디 최상은 저 조항제부리 조항제부 주는 근처 제부렸으나 싱그 좀 가라 기쇼파요 하우쇠
0: 조항스 거리
2: 이 조항이 싱자부 어위는 더비부시라요 싱자부디 콘케부체 최관시켜봐 공동자 니실의 주말이
3: 아직 공원에
0: 잘못해봐 최관계부부와 최관계비는 공원 예동세 주글스기
3: 예동해
2: 내상공원감마지다내상공원감마지다내상공원감마지다파도뭐시봐주사과과우리최관도스기업차부다가 给 林英龙给俺做弱不能个的，你他妈欠连着，俺做点点项目都不对，欠个这是哪个？欠个这是哪个？谁？欠个这是哪个？欠俺做老三，他姐姐有个嘛的没了吧？年轻做三线线，项目都不行了，马子出去去，原本表过去，老送不拿了，马子出落后的，呀，豆腐，让着不起他。
0: 哎呀，给起嘛说啊，咱们看看对啊。
4: 总部成了给项目都不行了哦主席都不来交个药的推出推出去推不压给干了永不忙个药的到我送个能做了项目姐姐总统送给
5: 我们也对说对呀有谁我是不能给顾虑住你一边切咋没事的凭个人呗没凭个人切下来我也蛮好的这俺也有这能用对没事的换个数百下次啥的你还能过去吗说
0: 俺最好嘛是把满足个我所有的呗啊，我所有的呗。俺来听说俺们这马子的，俺们这马子的，听说俺当给俺领了了，一起吃过的。总部成了，你也看到他给俺全部成了一起马钱买，项目过了水平了，得比较强的。俺头牛买了，是牛买，新出的的鲜过要的呗，年前呢，俺做的都是买的。
2: 项目，项目是的，看了水的过年是他不的。
0: 下小库那了，小毛路呢，床全部是哪样的？俺是福建了，小毛是哪色的？小毛的，该用的怪我全部要的。车上没平别什么车，小毛的，装备成了，其他原则脱修的，其他个忙做你这边呢，落在的南山矿的修的。没，对不起了，我们你东大街车管局不是了。哦，他的银行钱我空给，砸了点钱，小毛都不要，最多的，立住穷要买的送送啊。
6: 开始他们也穿不赢了，场面先塞的，伢阿姐的新郎差不多了不就？光我们年冬去了有关系的，伢阿姐穿不进去的。总不成了，伢也该去穿过手衣，落地街呢，忙做个蹦蹦沙窝的酒店，我到沙土窑里，伊那点不起了光我们年冬都要死呢，端土嘛，是不？

0: 나샤리
1: 빨리 야 라가지기
2: 용아 심부치오
3: 텐도 가서
2: 어제 쇼파 사토미도
1: 어 그다 가와님의 주위
2: 토마티에 지내서 나가래 크기 또 스녀가 주위
1: 아 하나쯤 기적을 시인도
4: 신은 없지지 대부리 손님 치지의 시인도 더보 딩거지 제 말아봐
0: 예주 나오면 주위 샴무교의 비밀도 고요가 마지도 저다 샴무교의 대역시
1: 가래 마지도에 더보 라하 엄마 가세비 아 기지치다
4: 티비 가진 시행무도
5: 견저 갈래다 나 로우유 갈래다 저 나 로우유 갈래다 나 로우유
4: 더보 더보 니스다 더보 Nilam dan zhengwen. Nilam kar dan zhou. Zhe da, rang xie zhengwen na dungi. Xie ma zhe. Na li sa bro, xie gar do. Zhe lu xie da. Nilam kar dan zhou.
6: Ma de bao, pe yu tu lu lip chi. Su chi li yang, ke chi kang yang xie gi me la. Guang ma ni tu yang, ngang cha ki chu, Nilam mang bu ye ge yu bian. De fu sim zhe qian bu lang xin. De bao la, sim su yang yang qian.
2: Zhe zhou. 搞你不去你爸爸拉他们走了你来拉他们走你还搞完了拉他们走你去了卡车车的你不去
4: 爸爸 로용은 섬기 지구지 로용 배지 걸다 먼저 섬에랑 천지 대비 하고 숨에 나 로용 자 지구지 나 할래배 쉬고 수저여 봐 네 수직에랑 오해 시에 누구 마시 장군 니도 내리시 뭐 입 가려 유행 하시다
1: 马哈水一德宝吐不塌看你谢谢当个切不马多森定年德宝天内天一遍嘎错了千不穷森定家水界地里去了西点大大的罗友家卡家你可是三小爸爸这下德宝去了都去了通儿的都通儿卡小了搞你们都可罗友家你可是死不了这次我这得浪接点我的走罗出罗亚米都
4: 가르쳐서
5: 봐봐 니체만의 콘트큐 라미요 높지 치수 나 아무 다 더화 체주라 니에 체주
1: 로레드 메바 안무토 지주르베 아메 라시라 체샤
5: 체능아 로모주야 가리는
1: 로모주메 로누 요야미도
4: 로누 요야미 가르치는
1: 라게 니 나서 니 메고로 도스 차가 도제 사엘레 당다미도 이네 광달레 다 도주게 정부 김치 수부 수배 마세 내수 대부채 시험이도 덥시 가려래 나다라가 아메 지게 남들 주 지게 남일 중구유 니에 군용미도 지역 나다라가 아메 모바 세비 모바 안조 장거 언니 라체샤 라구르시기 안조 강바 꼬르카시시기 없소 언니 강바래 꼬르카시시기 없 디네 종수 형으로 꼬르카시시기 없소 자다시 근데르시키 오미다 언니 라디 구토르시기 고토베 마제 통도 대부 소스럽제 아니 엄초치러 러러든기 됐어 가와다 더바오 신장 유버사 같이 버리 우리 마고 사제 로이 우스기
4: 봐봐 대 이지 신경 여러베 대소 몽데리 이지 제가 요 말다
1: 당고데 이치 뭐죠 이대가 샘젤럭기 나도도 차주드 더바 로요 버리 가와 통야미도 아니 그 됐을럭브레 장고 시에는 용마리 경진시에 진고 되제 뭐 깊체비는 야네 로기 여러버 재상에 대해 계란이 고가 요비 되다디 그제스야가
5: 봐봐 나무도 주유 나 아니 총기나 메가 침보치 워스비
1: 아 로지스 침브리 랑주 쪽이 라치체가 아니 메주 잘 당수 메가 침보 팀모 카시 침비데 편토야 미도 제자 먹어 세비
4: 봐봐 니에체는 니르 아니 물음을 가면 줘 더보리베 니즈디 총주미 상에 마시는 거지
1: 나에다 승비 더보로 요네 아마토르 뭐 주는 장가 메라 대체 봐.
4: 아무 소개 단지에 더보다 토종 다 그러봐.
5: 나 로기. 나 메스베 토부통유. 나 더보다 은토유. 나 꼴 팅시 토종에 지봐.
1: 총수나 미망에 갈 카망조리. 계속 고저시 비나 뺏어 그래.
4: 더봐. 네 전에 밥에 셉 지샤 숨기. 단다 언니 내줄 때는 가와로 용고 걸어 봐. 가와로 리메자. 상게 토가 미치는 거 그지.
3: 야.
5: 엄마.
3: 어.
5: 나 실 저것도 매급러. 나 아주 톡부터 싫어 태주.
3: 야스네.
5: 더더 코간도 해 주는 야고 좀 봐.
3: 잔로 용제. 갈치지.
5: 저쪽에 나 부진을 용바사가 던지도.
3: 부진치는 야고 여지. 랑그 주저게 마음에게 다와 메르모레 루지 발 무유 고용기사.
5: 엄마. 나 고바시비네. 네 후다제 유버서이. 다리가 어머니자. 你恩的切数，今晚俺有本马古拉苏呢。你恩的上海的，别经吃主意。可能恩的拿血头呢，你他还吃主意。
3: 你不能人多多，阿妹让你夹脚切去。
5: 阿妈，爹哥我们也同阿爹有，你阿妈让他爸不切，他都恩的生意。
3: 姐，阿妈，我那妈，我有的让娘的，让福建主意死多，可是买苗土皮呢。那个蛋我查个着去，让我去个是吧？
5: 阿七，俺为大你媳妇约，怕冷的。
3: 哦喂，老几子亲下，慢慢给你一个锅里切呗。
5: 阿妈，俺老人学了一百米哩，他现在吃我妈哩。拿了恩尼，爸爸他阿妈他，管哪我说过了不？
3: 你让现在吃我穷。哦，让给慢慢，那么熟悉的。恩尼，你让了，现在肯定吃没有。
6: 麦苗以八百一亿南西北经济体做新了颠簸江南，若不错他酿度，或大别大气，连接永在二地东特切。
0: 麦苗，天大海的云南，南山最不么了解，念了苏苏军开都大不是，主人家这娃念不对不的，路当推不起来，苏苏来个捡起个药手。
7: 俺俩是多少江都？
8: 嗯，在大江都面头。嗯，
7: 多少江都姐姐是吧？
9: 嗯，俺俩是天天来个推把马前呢，用过去呗。
7: 嗯，同行讲的，下水多少要的噻？大着，肯定下水多少，俺也是。姐子，
9: 同行俺俩最少钱拿了，长期电话给去做钱呗。下水多少的噻？少的是哪个没要的是多啊？
7: 俺嘞，
9: 从什么时候要的噻？
10: 人家人家查过这一卷，刘家强给一个这小石头啊。
9: 嗯，
10: 既然你一个这有人，我是不是偷着钱呗？
9: 阿姐，
10: 嗯，阿姐，我俩做一桌，讲这有人我是来钱不是不？你们看现在年数给没开药嘛是？
9: 阿个姐阿姐，你们到底打哪桌？都做么子啊？的客厅里面，我俩做几点的要不要是不？是吧？
10: 阿个姐，阿姐小红，你们干啥？
7: 啥子啊？
10: 我吃不醒个没？
6: 所产能创业地位呢？制作切片、下水督促预备、场面装规片、全国短片、麦苗装对米浆、矿错了麦墩干米穷。卡罗维注意王国会议麦苗了人工昂阶级先把的营养，麦苗也那往提涨下面。财务银行的逻辑，麦苗也得保以天文古怪一个录音图，一连制作切片。德宝以人意几不相连，新疆了清边捏嘴成个，结果咱边一个天涯热不实验。
11: 快把外边说不出来，工作难吧？俺村咋做工作的？推到了草头子。这里从沙坝去，俺村平常情况的呢，受不了。想到上面还进来用呗，后面再说说，各自查查就去了。
7: 你这可是行不得啊！
11: 俺是地位个工作操下的，厂面来小操啊，票数操大，厂面片子超过忙出去，朋友的车牌就动车呀，车子一，到那来了宁波一年长，来了三一年长，厂面投工，那我纠结点落去，他们的厂面投工工作的，中央面面对兄弟。
7: 呀，爹爹呀，爹爹啊，行了，爹爹的，
9: 爹爹爹的，
7: 阿强，
9: 爹笑，爹爹的哈，
7: 爹爹笑，
9: 爹爹
7: 呀，
9: 听到话说
7: 呀。
9: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10: 你这冲了，下次咱们不吃的多了，小姐。要是吃别的的，看了。康桑，
12: 任命了刘家强司仪，俺们都下个月没用过的呗。啊，这次刘家强是别，一过年添斋。
13: 张大侠，这是什么名字呗？啊，有啊，就，对的，嘎达去死。康萨，俺们都晓得什么名字呗？没，他去。马上你来接。啊，没，他去哪？现在张大侠是什么名字呗？我大爷，你也吃不起没？康萨，康萨，康萨，俺们了王国飞所以。
14: 啷个都看不下去，阿来看啥？人民的白奶奶是伊。这，下什么这样客人吧？嗯，俺谢年家爷。不是，可开久了。俺谢年家看不下去，能给么事等的？大哥谢年个爷，张小友的张信哲，同桌谢，金秀三小的，你不是他要的？听说旁边的子搞不起他去的，你让同去当。开开总单车。
15: 起来呀，八妹！哈哈，给钱了，你这么多老脸不多。
16: 钱子，哦，刘家强给哦，三三三个吃子，
15: 你们都去买呗啊！买苗那些，爷爷们现在这买，
16: 吃他看看对，还是剩余啊？哦呀，大爷，
15: 这，大爷都。买苗哪里看车的，老皮怎么住一边？爸爸他朋友这边东岸哪里贵？
12: 巴拉拉，一个姑娘，莫让龙珠都看上了，对这一边过去。俺个能说不长没，难成个事。俺也难是难成个。龙珠了，看下手艺，伢子一个不差，提对爸爸让伢子学习。第二爸爸让给俺，老着伢子学的，给不看的名多。龙珠长了老亲切，爸爸让去我来一次了吧。
15: 他这也是小弟，有个用马人，你也不让吃的。你吃了点呀？哎，哼，上个星期做不得，俺看了没这边说，他给对吧？马德宝一跟白拉一撒起呢，买苗一过去边，跟白拉一买苗一过去边，一个三呢。
17: 得保了这呢，一个当官兵，俺这去。行了，儿子，得保，啥路要呗？呀，对的对的，俺们这么个都完了。哦，那你送去送对了没？他老好的干了，出去里出了派出所，这就是他自留屋里的事。呀，那不是都完了？啊，俺自己看到几年送钥匙，没几个六零年年间去要的，干了些啥米多，没事。 他的家在去修土隔壁，找着钥匙，上次老来着嫂子还供嘛是，俺最明年创作，他的陆兄也不着钥匙的，总被陈老给送下了，俺最陆兄的菜系套不预备嘛菜，陆这个原因呢，恰巧学的也学的送给，陆兄的给不差错呢，陆金阿来，留着些啥着吧？嗯，让点用着，买面个团的，这个用不是吧？ 我是让给俺姑伯一个的，你姑姑这边的，一个进来要嘛是吧？进来嘛这样合理呢，对不？让去了，刚也开车么中啊？哈，对，马上是个年不月不的，让给嘛什么嘛手？说龙拉米呢，看你牙齿嘛是，一年他是马上了年不要嘛的，让给马上车子买呢，可都享受。
18: 过好大年可还要谁啊？上个星期嘛是，上七百节了，我让新都是垃圾的，看来呀我嘛塞不接，坑边那了最点呢，吃了退货几个米多。
17: 莫让皮个看这多，哼，有不啥个紧张，家里的有的有，一年穷过去，看不啥些。我这，提着，俺一个故事，让对的，一个拿了。 皮给给不起来多，来个，连水也不多，是这些，都是在对，没让皮给操完了，呼。
0: khom chap cha su so le ge sim ye sha o yi gi na le yang ma do duk chun xie mi do ye sa ba ke zu lo chu ju dian zu pa chu yi gu li zi du di du ka ri ne xie ri jie pin zu xin gu che wo shi ma na ge ra le lung di du sha ge pa lung di yu o ma da
12: ye sa shu
0: ya
12: ge la lu ren sun be ge yi lo chen chi ro
0: nam sa yong chu
12: less
5: kela kela chale na shi na shi tu yi
0: o de bo ti ra nyo shi ti ga le mai miao ge san ne yo shi yi ge gu la go yu shi
6: ge gen che mo wa lin yin nong ki wu jiao ke la sha mo di zu che ju ni no chue ta yo san qi chou bie zhen ri ki xin zhu xin wei yi ba tian ni ye ba tu li zhu qi gu bie lian tun xi bu zi ne guang mo chue gan nan ye di xia min ge cha la de shi chun jin yang ta qi xin yu
5: kela
13: 然后起不得个过去了宁德了出这个扫码给扫地给忙点起的弄得大大带面的钱去对的给了给让车完了是你要的车完了车上用不要买的给让用过的小王给年轻人家没有呢你也羡慕就来可把是你我他的意义佩吉吧听这事的我最老爸有一杯城市藏嘛福建娘娘的细节随不是一年福建的宁夏这个面子
5: 俺最害怕俺最注意面，最怕切皮。一年的天气面子，俺最吃喝那的点子，没对，得水吃喝点的。
13: 我呀，但俺从俺们这小嘛的，给俺爹死的，年头有福建的啥也听着过下，切头。俺们这嘛是死的，都没都肯定吃的。
5: 哦，这既然看望的，都没都可怕要的，都没都不一呢。俺从福建来罗也要买了，宁夏米团的，想不起来俺的水不的，别的别的，这里的吃喝别。爹想着什么水，那头嘛的，这里什么酒吃也免吧。
13: 那些药山七六毫米多，一季里煮土不过的，你煮土呢，新鲜得不着，你得不着呢，油泼出去，下到菜鸟样样的，冲出干了，老恶心嘛，是不？
14: 对了，他钱哪样个？多宝，姐姐，天天俺们媳妇老来送啊，没怎么就做些送的烧个送去，俺嘞，他的年福建给开完了几只车不也？到这里从这里，项目都不能过些个送去，
13: 项目哎，开始，油泼热的呗，热过就。 总归成了给控制福建的迷茫不及给现在开始三对两边下载项目得不及永不让被马车推了个细菌出不了自己矿改通道项目都得不一呢马内兄弟讲了推最痛啊永不用啥脱过的老在的江边说过长面都脱过送给前期决定新开了都过不到让对了果然让他们这个都过爹果然变成是给车上也长满归拢去没上长满项目都这个人我的记者我福建的永不啥个专业的给车呗车呗
14: 总归成了给福建给韩国做的这个职业现象，扩大进大职业业务员，让批给清白说过，那么啥重大事故嘞？重大车型轮不到，两个清楚的，一个都总归成了给进大车别一个的下，批给三年多，上个业务经验，三不当啥呗，可就做年吧。今晚先处理，今晚先处理是合适的，三不当啥呢？他见的哥哥的，年纪是车别人，然后在韩国做的得的，买卖了两个七十的，他也不是下，让批给来送大巴头的，得来叫他去。
6: 我们做了归拢村村长的主任的。马德福一总部成立于前，德宝了福建都永不不杀死韩国所的些参与。一年样项目的组团一呢，专门来托整个局部预备国推荐。马德宝一福建的永不不杀个主角三路路铁中中设计。
15: 下载项目是卡住着。哎呀，没做。现在咋？现在咋？你看这样。
14: 还好买送，可以的，可以的，可以的，你都找不着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里可以啊？哪
15: yari. Geng ling la ge, tong jin nang mi de ga xue qi ge song ge.
16: Di san de ma xia, zan de zha wo mi duo, duo de qian zai shi duo, de de sai ya ka li na.
15: Zhe qin bo yari. Geng ling la ge, xia mo ga bu di na le, ji ga ge ze, mang bu yu bei ma ce, ta duo ka sa, zhe yu da ka sa, ma zhe yari. Kan da su bo su dang tu bei ma ce, jia bu xie ge ma de song ge.
17: Jia bu xie ge ma de.
18: Yeah,

0: 老爷的几对的阿兄给有能是怕不卡最密度不多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些嘛你这么 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是。我也 哦，对，对，哥，我们也多哎。马上呢，哥，我们也同学嘛是。
1: 他妈去哪？他妈去哪？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哥，我们也多一拿去。那这马上打去。
0: 이내 기행치 보고게 샤모디
1: 디디스 고미 도도제 저하시게 가사디 샤모사데 무마오든지 소도해요.
2: 왜
3: 니에잖아 대다디 주비야미도 나주디더비는 부제를 용보사가 지금 무마망저리 나주무리 대제 무세요지 이게 뭐 비미네 배사마스베
2: 최상시 나랑서 무사베급라 갈래 타그럽지 겸네 용보스 게메바
4: 최상시
2: 도지여부대 최강격이었다 계속 겹사마랍기는 소세가 좋으랴
1: 다리 니에잖아 송우유네 레드체리 야홍도 고하단제 저하게주 쇼네즈 할로그메 스위싱크레
5: 와야와야 사모님 예세 반년다 지 니엘로 마저도 땅고레 이네 마저마다 봐 캡사르 음마르 네로데 하고 그메베 나랑즈 메꺄 링즈 쳐고레 기겐지 뭐 공게 샤모디 다우스무나 기그르 송게 게차비는 존초 그러버 나랑즈 문에 신의 용보 조규메 버그레라 마네 람살로 그러버 미즈턴도 최강격 차별지라 라제미네 미자미령 오래체 샤모더단 러가 용그리스기 우마다비나 나랑도 동시에 이륜하라 우베야가 진다로
1: 야오딘데 유노 라마더야 가리바 아
6: 제장
1: 자나는 거요리 더보게 도스모가 시지 우자 하버버 라이엘드다
6: 제장고 장우 유저게 뭐다바 나서 우메죠로 야제더스 카세래야
1: 디안 유마다 나서 두리마도 답싱금에 두리더는 도야 사인 그러바
3: 샤모게 도고 주르베야
2: 나더기 도고메 커디스고도 도고중 차와상고딘데 예경도 시스금도게 제장 경종로 되버시 안념도 샤모더다 용도게 아
1: 영아 잔예다다 나서 이시바
3: 제장고 장게니에도 제 나서 미구시된다
7: 도포
2: 송고청라 유미스 예유진의 구민도라 예신의 임금도 콘즈 디테일 마즈마단 베마세 응외양도 지금도 이내 송고청라 돌대부나 레가디 체탁주의 유민스 지문류는 레집의 고치기규리 응하지체 턴도 롭중기겐체 신주서지그 레집 등이가 고치지 니바도 야구치오래 개변토구유부디 유민스 하고로 주기
7: 장게 저항의 땅투부두게 장게 언니 나대야지 워마니 투림랍자 쪽지
2: 응외기 응외야지 턴다 좁통치기
7: 겐리랑 아켈린주 저항격투배시고 콩속배 뉴슈유세둔지 원두 텁시다 원두 라제피제제 샤모 덥투부치 송기 겐랑 용두게
8: 고르디나로 저하게므로 잡아줘봐
2: 제대 야구치오 시다 소마니에 처지제사 턴도 최회당야게 텁다 두고 처지제유
8: 마수지 장오 작은년보다 롭종어 진예시도 샤모 덴데 덥투부지 샤모 덥제 용법 중수노 장애 주민소 미구도에 주어지
2: 제네베 전시기 마수지에선 주어리
7: 패디
2: 쇼로 신지시겨
9: 주죠
2: 장영배 예랑은 고체 제고 콩강즈 정부 청라지
7: 감사
2: 콩계자 유배 기겐치모 링라지
7: 장워마르베
2: 냐워마마도 보르 신이 로린저다
7: 장례도 피라세도와 패디 주의하고 나오자
2: 아 또 세어리
7: 나중에 뭐 계신 예제 되게
9: 레스
7: 야 쇼
2: 쇼다 总归成了湖南人了，算是
8: 了吧。年前的春天出海的，出海那个出海的，下三年的开票，春天去投鱼。年是王能行，出海久，他们要我钱呢，想毛点点的投资。
2: 前两年没不得个人。俺做的米仓房，什么都得不送走，每个马桶一起清嘛的。项目都去贴上了二笔呢，看这点点，俺能些项目都给送给。
7: 大夫，我们娘也得跟着切送。
2: 这些车子切啥？他的屯大主管如果送给。
4: 德宝以六大区别观念，德福参加七年，任意给项目的主意吹得起雨过线边。德宝呢，连个扛起样，阿不是差不多点送走。德福以运用多个马力机械。文江德宝以矿区一起托起开立一个提价超级限制。
9: 舅舅，我打算去我身边，
2: 可了吃银子。
9: 我出完一万块元，爸爸妈这样这，他们上不点元，打到卡不里，
7: 然后福建转年嘛的呗。
9: 周面，可咱从昨天年过去，他都穿完几万元呢，到我送不起了，想买条裤的。隔壁的，想买件短袖棉衫，穿不了短袖呢，平不有白干了，狂也无热的。我今年老三呢，想买条也讲短裤。
8: 你当年讲多还不多？想买的吧，格来是大号的。穿寒了，朴素脱个干了，什么年不穿的？二点多。
9: 你们我了，穿在都洗出来之后呢，什么时候穿短裤？今年确实买不少布呢。你们看多少条穿的呢？都是洗脱裤，格来听着就是开心了。
2: 上个月我买的，你们年送去 F 三千，今年买些别的肯定去个，对这没买的。你看他的项目都不隐私的，重庆用我买了，名不正言不顺的人，先生。
7: 然后就叫重庆那呢，穿很久，项目都没安排我的，得开始了看这一面，让我辛苦了吧？
9: 辛苦。开始看他做俺疫情不多了，你开了一个车叫，你联系他的事情。
10: 性格那么错，广东安区年纪军队出征局嘛，日军在我身边留几把枪，过把年，农村大家的心总值钱的学不赢，天灵给力在家族出地来见学长他是个赢。
11: 长江龙族的解说，这边亲戚家土闽南土抢你赢啦，日龙二心几把枪，闽语二心地位去把你。

0: 탄더니 비징 키 추즈 접게 딱다지.
1: 디카르니
2: 헤니
1: 헤종 룽치 년치 예궁 헤게 룽치 이
3: 자웨 파양 튠팅은
4: 튠팅은
5: 시베 낭세 뜨든철
4: 뜨든철
3: 디무 멤버 케버이
4: 멤버 케버이
5: 렉베 칸상 디너준
6: 디너준
0: 탄들 힌게니 생구수베 린첸디니
5: 펜종 롱티닌티 리공 테게 롱팅키 데다로지 태동리지 태동 파낭 맨캉 시브티시 파낭 맨캉 시브티시
7: 초 지르강의 유튜 초시 참게니 로교르유 안주 미티 셈지키 강엘레 넘버기와 체크
8: 자스탄 님베 생겨나면서 공감사 단단함을 힘게네 생부속배 대전디니 변종 롱팅인 틴리고 벽에 롱팅키 디단로지 태도내세 바나면 간시부터지 만주리 전디이나 롱팅기 칠람타 락도 카바토기 주리 진디기 APP기 디그비터네 퇴지도 세난 도시 생기는 게 디링키 예스님의 바나면 간기 대전디 퀴블로트니 행겐서 저균식이 생기는게 안전에 전디를 비로 소화직배 디가 민자외 칠레 멤버 딘슈 체내 균통 니시카기 걸라 탱게탄 전년 시구 유배 탱게 수용 안전에 승리 매닝 공기 최소 중리 타 까만 안에 당구 발기 대돈이 재난 슈난제 칠레 멤버 탄 지유 니시카기 낭둔 태 루지 탄 전리 능규 그스 주고 인라 디메레 전디 이는 사과 지메 승리 매 지주 최소 축구내 초단 까만 업 중행에 더 결동 탱지 시구 유배 생기는 게 내 라나서 수 뒤주기 콤발 식내 안전에 전 담근 안에 세능규 친구의 내시군이 생각나면서 디링기 인간주 디단로지 태도내제 디나 폐랑경정 면세캉 케네디가 기치레 멤버 등지 다세라 딘지시유 기시기랑기 케메네탄 저와 유배 내시컹롱콜라 루지난구의 공부이나 남을행게 냉한주 바나명한 시베 레제나 슈난제 레제나 딘지시유배 공주멤버 기랑기 내시태기 독시 루지난와타 디단 디송태라 조리난초시 세바토네 루지난대 유배이나 한주 레제인게 태티카방장니 내호예 구지 주게 송안이 추추탄 주게 징안 딘딘구 추게니고 레왕왕아탄 추게니게 추딘딘제 교난제 한주 레제나 슈난제 태가 칠레기 멤버 登记打起来了，跟着咱这个谁了。

0: 파나면캉
1: 저리
2: 레젠 디규네 군이 디디 탕탕 용얼뮤
3: 살고베 디간디 님을라 좀 같이 간신히 이게 소원아 누구들다 용얼이
4: 뽕바요 개바요 라바요
3: 간바요 좀
2: 같이 단다 기랑기 신시버디니 변지용 롱친 년틴 리콩 벽에 롱친키 팔낭면강 시비 대탕루지 列车이

0: 진료도 무슨 저 가르치기나라.
1: 네센 당한주 게임사디 저 고유 칠레디 가르라했으나 고유 가르했으나 르게 추감기 님못이 되네. 저규 강발 싹바디게 강가 가르치고 레슨 사람 규제 강발 싹바디게 아마 치료율 마 짐마치고 얻어만.
0: 너
1: 안디 내 돈도 가지고 레슨 로사신 예 중바 주부께 봐 소치고 레슨 나 돈도 세는 가르치고 레슨 아주 캠에 칠레디 저 가르해서 아주 추감기 님못이 얻어봐 님못은 폐마 톱죠 말벨.
0: 지금
1: 저 사람 규제 가르해서 치주 송수된지 마 칠레 제인 거래라.
0: 那我们就是说这边也要送这的我们就应该出门去嘛应该出门不过关不是吧我这样哎如果给吧这个我们就是三分钟哭啊这个一定要这样了嗯那是那是这个你不听过是吧但是我们就是恰恰能行解别给去疼一些你不是是吧我们就是这样我就跟着我的学位里面的前面你不得看我们就能够恰恰打击不及家里过来就过来是呢
1: 我就偏托不得个开始我这是你压吕送的压狗偏马托不得恰恰哪能行我就你没得个刚个马托儿起了托不起啊的你不要这了来是来是来是来现在等狂了压抑了我们就让他们去前面那一趟前面起来个天天我就拿出不是罢了没听见我们就那个那做一呢前面这脚的天天我就是那那是个音了来是来是来但前面这种我呢学兵呢我就别想想你不看见这有人了
0: 임질랑아암조디네게십지게괴자세비라고문도
1: 那是他的年龄给虚伪前面那是的怪物的是能满足给自己吃不出些言语都有的送不着吧第一团的卡着中国的是你看不定那是嗯那个主角我那些那还想开心不行不中国的吧跟着还是没多少钱不起给我都是拿着的我这了哎可是看不得女生的苏公我这苏公我那下下

0: 생각하면서 다른 한번 수 생신배 레전드니 파나명한 시배 태동 레전드인 드링키 파나명한 시배 태동 레전드나 로라 별랑 교조 면지 강 케네디가 기치레 멤버 던지 다세라 딘디 슈네 케메니 시고르키 디유니 시카리가기는 엄질하게 갈롭 난탄 능매 이해라 더 권리야기는 엄질하게 가난지 케메니 시레 통망외 당하는 주 계속 잡내 다 다른 신기 정신년이 오드나 투지를 발음지라
1: 레세
0: 다디네 음지라게 오드나 로나 쉬야디기나 다 등사 통망외니 시슈네미도 다른 신기 미남기 답이게지 창매 도나나야기니 시 진이서구디 레도관 다디 진이서구이네 진이서구이네서 연이 진이서구이네서 가르서 거렴지라
1: 땅 아주 진이 서고 내에서는 근처 서고 내에서는 진이 서고 사디 조 가지 내에서는 아주 진이 와서는 치주디 단두지 마 뉴뉴지라 뭐야 남산남산 땅가 조고 내시
0: 아 레세
1: 단두지 마 봉디 뉴뉴 단두 뉴뉴체 이 남산남산 땅가 조아이디 진근이 오스고 와
0: 아 레세
1: 그래 이도 안에 디체나
0: 네
1: 서고스는 가지 서고 내에서는 땅가 주 수고 나라 가지 서고 내에서는 문제시는 수주 고르반
0: 레리
1: 수주 당니스랑 아주 당마대에 딱 수구 수주 되게지 님스는 가래스는 수구나기 페마 톱디르반 아주 페마 톱디 님무디 가지

0: 我们的人就是乱送了这样过的吧呀天偏嘛到底嘛偷过的吧这是他看得看得起来的哦这是人家就破灭住娘家但他们的人家刚刚你们都这些嗯可以以前没多钱人家看得起来的是人家就破灭住娘家嗯那是对人家就第四个人家今年是故事嗯那是他们就告诉人
1: 망치게
0: 아니야마다我们当初刚刚去前不是是吧？哦，对了。去前不是去，今年我们就不让干，当初刚刚俺们是吧？哦，是。俺今年出席，出席我们中午的吃什么？当初刚刚俺结婚时呢。嗯，那是。是的，多少天那开始呢？四星几位，聚餐去谁的？
1: 哦，那是。
0: 第二天，春节，今年是我们那一个国家开始做，当初刚刚开始是俺做破灭住，破个也专门都不去，十几天不是吧？今年。哦，对了。 俺们当初一弄俺做嗯，中文我那吃啥么？那软啊，我啥的，开始是中文那里开始社区。俺做当平面的那些皮呢，软处的嘞，开始是呢，中文那里去全部是吧？
1: 哦，对。
0: 俺这个呢，软啊，我啥的社区写起我嘞，软啊，我的全部嘞。嗯。俺做了对啥的，除了对什么啥是能成不是吧？
1: 哦，对了。
0: 几乎从那几个人过来，算了，我前头记不着叫是吧？确实是开头要的是能成不是吧？
1: 哦，对。
0: 几乎从那几个人过来，算了，我前头记不着叫是吧？确实是开头要的是能成功是吧？第，看上什么是单的，单的就俺们这听这些，跑哪里他说呢？记不赢吧？记得的起，记得的叫是吧？但第二，没看见的个是你跟我妈的看见的是你跟我的，更加看见是叔叔我做泡面粥，叔叔面粥也落着，面粥让我他妈吃，能够跟都讲，嗯，面粥让我月饼呢，再听这点子听不开些，塞吧，那么啥能够买的？当然，今年泡也我买不起，泡面粥也我买不起，很多缺呀的个缺损呢，俺的我的吃的，很多很多店呀忙差损呢，
1: 老老老，
0: 谁的的钱？但你要看要的是呢，绝那么多呢，俺的大个人是，嗯，啥啥子用过了，各种不点啊的，
1: 嗯嗯，
0: 的都不是不叫的，啥子钱不是对啥的？俺的如果 tukin zoji zeta julam gune tosri xa la.
1: Lo lo lo. Da tui gyun dina ngan zui jujien ki seri di chu ya maang cha gu rba la. Da tila ti dungi di po me zui di koi pake zi jumma tu be gin ki rba la. Da mi gang lo da zi suwa ma di. Am zi la ga din cha gu sung gu rba la. Da yang ngan zui julam tu ne cha xa mi shu yun rin cha gu. Pake zi shung le ka na aso na lo li ya bet lo le dun shu shu ya di yu rba la. Da si la jujien di chu be meng si to li ki na su go ya yi na. Da pake zi gara zui cha rin pa zam zi me bi che pake shu shu ya maang.
0: Let's say.
1: 규자시아디
0: 레스다진이서 키랑게 최비디 키랑 수구 주토고 어베디 공신한 거에 대해서 막 개침불 있음기
1: 레스레세
0: 키랑게 주마토베 주고 키랑게 같이 최비네 디키랑을 페마도베 뇌체어리 금자가에는 아주 디다지 부리 샤수다지 유바체신은 콕 감이 있는 키랑게 간에 디네 같이 디샤가지
1: 류용구르바
0: 콕 류용구르바
1: 지지지
0: 딱고 샤수다디 마 샹샹 샹유비 있는 키랑 같이 최비네 콕 주고 어르마
1: 뭐지
0: 단단다 디레 최야디 강가 비 담고제 강가 담이 수수미 디탕글라 베타만낭 능고르바 나제 오다네 두두 수수디 고레 디고레 최야디 망부추
1: 뭐네제
0: 이네 최비디 주부데 주고 유메 토르 공시에디 나야디 데즈 뇽차나 공부시야디 뇽차나제 아나 갖는 거레스나 셀라디게 주마토부제 주마토장 갖는 거레 포나 사제 딱고 까브르와 까스는 같이 됐으나 쇼게 셀라디 최모도스는 닝골레 되지 마다 쇼게 셀라디 최브르디 주모도비니 닝고셀라데 뭐 칼라 마세니 용고마레 삼마토네 옷소지 사오레스 카지게 이제 숨고도 와 수고 경경 뭔지 셈니 키랑게 미기나게 포나게 동부차 매베쇼 키랑게 갸미네레 눈포그 눈슈 쳇조름도 팬토야 마레
1: 시자
0: 년리 인지 포난데 상고로와 먼저부터 죽은
1: コマ주사소신의
0: 포디야고 준비인의 기랑게 내시디게 림시 응원고 유한 통제
1: 레스레세
0: 포디야고 뭐 준비인은 안 기랑게 내시 강게 되지로 아 메사베인의 포게 주고를 줄람 당부디 포리
1: 뭐지
0: 니 네바스 유 기나나 뭐 무디 눈주 무디 니가 그제 등그 유비인의 포디야고 메비는 포게 뭐 준비인은 기나 메디게 주고로 봐 주제 누구부터 용으로 봐 암제 뭐 주봐 누구부터 용한 요 말이 엔키나 쇼게 닝고 관다 안도까지 발신도 발 고난남부 투샤미 장잠게 매 수매 촉도 추는 그 동안
1: 쉬자
0: 추야디 마 주토야게디 나와디 계심 십지를 쓴게 최선
1: 쉬자
0: 얘들인데 디슈야디 동신 엔마도 던도 디르라 디슈야 지라 만주 포사디 디르 동주 거래라
1: 네세
0: 가지게 셀라 추면 객체서 아시베 객체 추는
1: 디숭구르 봐
0: 디숭구 동안 무지신의 만주 디다 지구리 뇌제치마 배차샘 기금신나 추 닥당로는 그냥 주민의 시라 주토마르 봐.
1: 어제.
0: 딱게스 기금나 추차가로 그냥게 디나라 제제 갈로 남네 쭉쭉다면 고 쭉쭉단 토르 봐.
1: 어제.
0: 쭉쭉단지 코코뇨 부차야 줘라 봐.
1: 어제.
0: 당한 저 포나라 포게 나 간다마 겐캬 딱다 수여버 봐.
1: 응제.
0: 아고 알로게 토마르 봐.
1: 응제.
0: 아게모 토장 가지고 그래 숙게 뭐 같이 숙 십지게 부동 칼.
1: 어제.
0: 주문 토장 숙게. 아 마시네 어저리 마시에 야에 숙십진께 구조기업들지만 코스에디 주야기름이 동지주어르바 딱딱히 한 사람은 포항의 구조기업이 구조기업의 뇌제여 말바
1: 세상은 포디 구조 개별의 중대 주요자 그냥 구수로 연료 십지어를 말음지라 레스레스 다들 이 관리야 이 남지라가 진이서 구이기 내시티에 단 뒤에 갈롭시 세입시라 나서 남지라가 샴리야 이는 저 개종 단 뒤에 아니 갈롭시 나라는 쇼킹 다 개종 사디문에 차시합 남지라디 내기 저 kukindi kinti ime njilaga ngotrish nara na shukuyin.
0: Lese, ta kechwa neza de zo karezi ne keme me zhoy de nyamche, ane nganzu tangyi tangyi nye shu.

0: 비비 케메 진뉴 조데 카레스나 추마용게 닝마데 추는 치르 젠토야데르바 다 케메 카르제브레스나 메주냐뱅왕게 덩니스 수고 펜토유나리 펜토메나리 덩기슈비 차자 그누비디 쇼제
1: 네스
0: 다 펜토다 차자 레바 되바 딘제 중제 가지고 레스나 기란 수고 펜토비나 펜마토미나 강가 마출로 단지 마토업디게 야 기타 배마도 마칠비야디게 고격부르바 고점도부제제디 가져올슨 줄얼마다지 르순다 님마 젠제 아니 지주나를 쇼용 지제라
1: 레슬레셈지라 다 네시디응은에 차샤브나 컨솔레스는 코 네다도 무슨 저 가리윤나라
0: 다 디 네다 저디 가르쇼레스는 아주 디레라 카세인 지원도 눈바 시와 던도 주가원세리 동조 강가된 차지 Lending no nyawa da chur shu baso ge chulam lopu dike ge gengri nga tingi kong lu shu yin da
1: geshi shu yin. Ah, lo lo lo, zo di nga nanzu da nyeda di yin lu me ka nanzu changxin geba tang jimi kor je rbal, gangba tang jimi gizi liya nasu dengo ro sungo rbal, dingi yi jabu ri rbal. Lesi lesi, ta kechung nishi di ngune cha xaab yin ngungo kan jesu chigur yam jila.
0: Ta ngungo di nga zu kan jesu chigur yas na gyugin di zo di kar yas na keme chwe shuab ri. Zhongguo qian de gar chao ren de chue sung guai de qian bu xi ji ren
1: de se
0: game chue sung gu de cha da nun jian ge se de ge de zu yong zu chue gu ren
1: ha de se
0: tan duo di gan de tan duo shu guai ji kan yin sheng ma zu ke zhuo na zhen nan ya de zuo ka le da kong du xu be se ri da jue lam de gan zu ten ge chuo du xu yin di shu mo zhe di gan de tan duo tui ba ka le yo ren se na nam gyu ngan zu jin yi se gui na zhen yo ru ba la
1: ho ji
0: na jin yi se gui na zhe di ti wei gan 디 가르쳐고 그랬으나 먼저 진이 당체 주어로 말라 차단이 알체 당체
1: 어지 요로 말라
0: 알체 당체디 인지민지 춘지 체과디 개선부 십지리 땅은 조카지 가르송을 했으나 어 임지라 디 가르사 알체 당체디 토츠도 되래 이년 미 이제 시스 알체나 가르사 구조 겸는 주어리스
1: 메마
0: 센트그레스 메센 메지지 사와 키리 수년제 촉도 요로 말라 다 디린 kiraan ka tangtsaan di lakzile gyamayamni kiraan chongdaan naa suna chi zhugri kukhaan yisi na ju zhugor ba.
1: Nesee.
0: Da yinyan misa di logaari susu lu kamdi.
1: Nesee.
0: Kong lu zhugu yinyan kiraan zhugu yumea haqwa yao ma re.
1: Oshin.
0: An do kaji kusu nyam kyo su yuwe na kong kia kongpo chichi gyo yuwe na keke nanga me na kiraan kongpo chichi gyo ngu yuwe na keche tong ma re, sisa tong ma re.
1: Namgyuki
0: kirangki tsowe kumshi da donzo ganga da zhwa yorwaan.
1: Nesi lesi.
0: Nakaji namgyu kujyoshi ra kumbha kashay gimne u zaru nyela. Gechik maare jinyin sengwe na zin yuewe na kumbha gimne dhari kumbha chichi zikib da chal. Ankurangke dee dee che kumbha bedi gyo.
1: Ojin.
0: Gyo saasu na karchikre. Rukol gyo nge burwa namgyu ne di mebi ne benzi bemo gyo nge burwa dine zochi kachikre namgyu ne kusu gyo bu yuna lung sa di pen yungore. Tendo kompo chik gyoembro ba, anu
1: ngung
0: peche kirangki suku dike ganga, ngarche dangze di maa chaa di ori dile, ine kirang suku ganga bete di che shawri, nyo gyoen da shawri.
1: Chubi esor che bro ba?
0: Chubi ruwa la. Chesan di gingi, nazi shinda la ya nyingor, chesan di shugo ya di kanyin sina, ngazu su su su di zheng maa re, lukam zheng maa re. Chesan, anu inji miji jingi segu yu ne, kenang maa re, shena nangu je maa re, nazi kanyur shi lewi na, tangle nangu ya di ke chenpo re, tangbo.
1: Lese emjila.
0: Kunana mei jinyi sikui nazi ri labda lamsa sime na besa su jinyi sikui nazi nan juma kem zhur siye wu zi xe na la sa xie je menga ma pe mi ni ki
1: dile
0: dukwa ri dile kira menga la pe je imji zhe xe gyo sun kira ki gyo bin xe na di yo ma ri tokpa di yo ma ri ba kira ki nye ne dus menga la pe su nung nga zui dang tse li de je o kira di gyo che mi du ju lam di da se ju di sab so chi si ni kira chen de cha bar ba la
1: 워질
0: 도샹아주 네버 게임 임지인스 그게 나지 도스칼로 나니 척도 동안
1: 워지
0: 칼로 농문에 아주 임지래 야 능기
1: 워지
0: 카지 양 디르샤 초지 돈에 초지 마통 없지. 그게 뒤선데 초지 내고 누조나나 응아제 당제디 최고래디래 이내 초지는 구슬을 넣어버디 하고 넘는 동안 지산 디테일은 아니 맹가를 폐제디 나는 약속을 쓴게라
1: 문해질 딱이란 게 멍청이 엄지라 만남지르발 아니 내가 그래서는 디송기 쇠메리스 제 최년 망고시라면 누구야 다 뒤지디래 이내 제비는 그런 게 이내야 엄지라리야 근데 신난제 딩아 딘제세는 용구르베 딩아에 그래서는 수부의 주도구르베 딘제질이야 시제 그런 게 딘제 최난의 야우메드스 삼사르시도르 밤지라
0: 다그라르제나
1: 레스레스에 도전나
0: 언튼도 디네 가요레스는 다 단대님 어주 신이 써보지만 디네 가레레스는 개조 디나야라 직디 가레레스는 디리 청룡토원의시
1: 청룡토와
0: 청룡토원의시디 가레레스는 야에 다그라리 인카지기 다 차시 도부도 쓰기 매직세는 매직시 사우리 쓰기 은혜 어제 균체 민도 쓰기
1: 역사하는 것 동안 문해지
0: 토스 유네는 나와다 넘는 동안
1: 어진
0: 이네 디규룽 무제 대야스나 착시디 근념지 야고만 남스나 로지 로니 로주스도 반냐스나 안 카르제스니 케만 뉴바이 교인게 그래 디니니
1: 아데
0: 로주교 돈라다 케무주야스 봐 케무주야 차주야 디나네 통망준니디 카레 지니스 군나츠다 정롱 도원네시리 이네 디니 포베 로지나 람산 틴제 차야 요마데 조디 카레스니 키랑게 투 군도 네딘 군이기 아주인의 창하 당세를 나와다야 다 착시를 뒤도도 착시자양의 쇠매추야 가진 이제 경과 가진 될 동안 어떤 한 표면 쓰기 표면의 양으로서 겸에게 누리 쓰기 표면의 착시자 못하네 우주제 표면의 지지 겸에지에 맞춤는 동안
1: 팀장의
0: 교환 말이네
1: 그래서
0: 기능이 내시디가 그때 누구 약을 통도네 대응과야 되게 괜찮을라 우주경아 디딩면 디지만 디는 교마리 근저수로 타지를 농부만 남지 그딘 캐나는 핑크도 착시자도 미미미나 만주미유조디 착시디 뇽지대야들이 뇽지대야디 전부 있는 표면에 겸에 그디 때문에 캐나는 그디 펜톱이 있는 어디 대야디 디리라
1: 네 쌤지라 로로로 지상은 한 주피겠지 담긋 남베 테리아 암지라가 송고르 줄발 좀미 때키랑 구수디 당연히 아치도 제 딘데 인도 좀 아키랑 게 타직도 당아 메디아 가 유스 엔 메디 주고비게 우주제 만한 송고르 줄발 저지 디 있는 건 안 줘 세주 테리아 토나나야들이 레스 암지라 도잖아
0: 든동아 커서 지슈 아유라
1: 로로
0: 안지 가요레스나 디슈 커서 탄등은 주 메 컨주무 주 줘야 줘 줄바 디네 케마 군게 브레라
1: 예세
0: 같이 다 되샤미 메뉴하고 탐람뜨디 싶지 줄바
1: 예지지
0: 컨주무 주 줘 맨 수수의 보완의 맨 간주문주 수수의 하지 디나 주지 하지 말고 봐 간주문주 땅 겨우 자야지도 다
1: 어지지
0: 맨그 누베네 코레디 날 지샤오리 캠다 디게 야구 맨나 댐비네 디교에게 우리 스치오리들의 이내 디나기 쇼르균대 시마남시 응카도 다나 디긴게 캠주라 친교래 요래라
1: 어지샤 남겨쓰면 안한주다 대외 거리야 이는 그래서는 주매 최초 말에 부구 최초 말이 개면 뉴비 야고 매비 최초 말에 선데 동안 다디게리아 토나마 남지 강 팬도 주고 시슈브지 밤지라
0: 러지나
1: 로스네세 다 디테일이야 이는 계제 생겨는 게 된다 암지라가 샤세 튕구 남디 이는 토리 녜브난 제기나 안티리 마셔러나 시 튕구 슈기인
2: 아치 우토기 급수 땅탕 시슝키 쇼미쇼 겨르휴 체리타 튕비 고네 내가 기세 체크
3: 리주기 늦지 년간 학비 급수 강교 서법 토살 니유 도출기
1: 세계남서 단단한 수신신배 레전디인의 변조롱팅인 틀리웅기 파나맨칸 시비의 대동 레전디인 대링한 주 레전나 로러 표랑교조 민지칸 케네디가기 음지 등지다시라 인디슈유 레슬레스 음지라 무튜니 음지라가 간한조 티둥기 샤세 탱구나라나 슈구인
0: 레슬레스 당한 주 단도 직슈과야지라 단도 캐조네브 디지제 뜸말레벤 나츠포제 은카레스나 케메누브 베쇼제 차주야니 검제라 네브 리레라
1: 언신제
0: 윤두즈망 조코나나 발라타 키랑기 케메누브 베냠셴도 소샤타 탄데 탐람 찌부디 카레스나 차장세치아 디레스 두즈만 네베 카르스레스 당네 자원니네 능금민도로
1: 아네레세
0: 디셀 강에 십지체 안 잠주고도 수수세메나 로밤 십지도 금자 카레스나 면주기 탑람 맵 말이 탑람 요리 이내 코나나 매 갖는 거랬으나
1: 당련는 거 말이 봐.
0: 당련 자원이 있는 거 말이 당련만한 지디 가래 차주는 남사 시그레스 예스. 내 병은 저 추스 거래.
1: 쉬자.
0: 캐싱은 저 그냥 참뭐 좀이나 다탄데 그냥 게 송년을 채워레스 되지마. 아주 가사 수사 지지 뭐지. 디체제 디차 디 주제 시브레스 기타 세상아 주면스.
1: 嗯，这就是嘛，我那那不看见了，老是看这个，那嘛，嗯，今年那么多，你这个你就是嘛，其实年上把天天那些的季节，那些长嘛，低头了就虚过三种，嗯，我们做白菜下面呢，年个买卖那最贱嘛，看那毛子当起，啷个个特别呢嘞，看那个毛东呢，没东西个年个要的，那最可怜呢。

0: 어제 돌링기 토안에 튀기 교탕음
1: 심담 후불주연의 미치 기도링
0: 튀럽기 당시에 로규기 겐치
1: 미치 기도 서총기 등규지리 차담기 칭화림에 샘프 년토준
0: 다다 키기 서부초비에 리제디니 어제 돌링시비에 초규 돌링 리센시
2: 생남초 타네키나 주 생구초 벨리 센테니 변종 롱친 년친 레고 벽에 롱친키 뭐 최종리 리센시 나 리센 조교 수게 리사인 팅디 리센나 겐로산 피중라타 저스 다올라니 딘디슈 겐라남니 공감상
3: 공감상 겐라
4: 공감상
2: 리센 고 초잠데야 알레 게지 생남초야 정이 오저 도도지나라나
3: 리세 겐라 나 저스 다오인 나 던다 레가 디 변주 유도 초젠 감수데네나라 페메다 비그 레가 진진이라
2: 我们的老三不用是个月我等到两个就是的本着上班了去拼命参与公司拼命固定看个面目情那是哦他拼的准备你是见的干嘛对吧下不完那这印度当然就张北演员的吧一年这样子的他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活了入出生 디 용공데 알레 탕토마야 다 신도 르발 디 슈야 디 케지메로스
3: 라제제
4: 다 디리세그나 당아란츠 커진라 망자 가마 되버스르 봐
2: 슈잔 슈잔
4: 가마 되버스세 가마 되버스아디 가마 되바야 시글라 가마 리키야 시글
2: 시글도알
4: 한카지 가마 리치스도
2: 슈잔 슈잔
4: 어디 그도 리치스라미데 다 디 조유 용공스난지 디리도와 도마 리치 담주 리치 담주나네 리치 담주디 레자게라 가마 리키스체 리키사디 고도려진 데리도와 장소스
2: 어
4: 르당아다 이숨 장불성은 장소스지 장소 이마 이제 군주 까마다 니만다와 다지 가랑수 된다 사드윤라 속아 그래서 상말로 지글해 부다 보면다 된적이 된절이야
2: 된다
4: 저 군지지 저 군주 직지 된주나 된제지도와 군지디 인디 아니 이제 장소 까마리시시 인디 지글해 부인바 부인바 다데 인주시는 아주 난공 까마르바
2: 이
4: 명디 아니 지 까말해야 돼 아직 내가 까마

0: Andi jubo ta nyamdo kama rikisa di duzu di. Tendres tikabla chungu di
1: sa. Siyabris.
0: Siyabris. Ta rikze tam gyur, rikze tam gyur sa. Da ta jita tipe chik ngus dinge kemar ba. Ta ngus la rung sun re rin.
1: La ri ri.
0: Se zinsa ramar ba.
1: La ri ba.
0: Ngu re chik wa thoma ra wa duz chi. Chungu re sik duwa ta duz chi. Kama rikisi di lekja ke chi.
2: La ri ri.
0: Ngu ri ri chi. ね、あの、まんちゃじくんがまんがまいな。かるついけんなんね。たまんちゃ、さしんでくてついなんじゃ。やまなてね、え、じ、ロンダシャスムジタイナとかがまぼち。なんかかまれてし。お。あね、てちんで、あ、じよてんでちかまでばさで、ヨングンだ。かまでべちゅけやぐてついたでぞ。かてて。なんかかまれてね。 가마티피게야 게다가스 추 당화증기 당화증기 추 대추뇽마증기나라 노부게다가 지루위나 노부가득이 추뇽마 간가 당화증기
2: 추당잔차
0: 추당잔차니지 예스 제제 어디세니 아 그 주제대 노부게다가 임바직제 니네 단대 두고를 답해서나 들게서 되는 것 가마 리기게야 두절 봐 대가라 그러스나 가마티야 찍네 인터 잠블링 디 가라준 잠블링 디 가라 마다 지 타니슈 지 가메 오티 타니슈 차니 마자라 지 가마디 니메 콘라 요리 츠나 콘라 요리 지나 요리라 고티 야마나 티니 엔지 다 츠나 콘는 거 주식게야디 가마 통약 시드 좋아
2: 시자고
0: 통구 말바 가마디 다 지 잠블링 간에 라고디 마나주 디 줄라이나 지 사실 못다 타니슈 지 그 디유디 가마디야 진네 그 노부게다가디 주은 용마 타와지야 임바 가마디 샤네 가르치 그랬으나 주 탐지 예라겐데디죠 예라겐데 다 예라겐데디 간츠디 임바 시오 야오다 잠바다
2: 다오다
0: 예 다오다 아니
2: 지
0: 지마다 이제 매죠
1: 짐발라
0: 짐바다 도알라 맨네버스티 주에나 겐데는 주구유스티 그디디 디디 추 제비나 아니 주 주디지 어딘데 다 제수
1: 덤규나
0: 집주 아니 가면 당대 마차적으로
1: 사실
0: 동양 매우 차그르면서 여유여버 봐.
1: 진짜
0: 어디 샤 샤마 뒤진 거다 주둥 담제 뒤질라 규그리 사든 되게 그 인중고스나데 세수제 저든 지도가 아 진에 글리글리 만한수 티리도 와. 저 중 개별급 렀다 버리자. 아니 무슨 하나한수 레드나.
1: 어.
0: 보고 좀 주지 없어서 디급래야. 아니 무슨 하나 레드나 주도 와.
1: 보고
0: 레드나.
1: 레드나
0: 아니 지 이샤 드링
1: 추로에나
0: 견데도 주에 출런 배워 차사다. 아니 가마리 기사에 출런 배워 차사든데 그 뒤뒤네 제 하나한수 레드나. 무슨 죽도 와.
1: 나서
0: 잡 좀.
2: 불로나로 와.
0: 어 불로티. 보는 주제 적었네. 신디 더 대 세수디 가라스나 인주신의 자가 리지 담주나네 총배선 리시데 까마 리기 자약 투수 다 까마 리 주제약디 지다 알아서 배다 배그니고 두고 다가나 히말라야 리주기 야마나 티네 엔지 나다 대수 줄미수 지다 직제 담주디 자가네 총물 자가다 배부터 대수 그런츠 한 추치약 디 진짜 독수요 미션 디가 아마 대대지 근데 녹수지에 민
2: 근데 내가 서버 랑 미세 켜 주세요.
0: 그 랑 미세를
2: 다시 서버 위보다
0: 서버다. 근데 그때지 그 미세 이범이셔. 예, 하나한테 대 이범이셔야. 신다 단딩제 신다면도 대와 대소야 다 미카마티 요야다 찾아난 거.
2: 관계
0: 통구 와르데. 그 녹수디 진짜 재미도 와.
1: 맞습니다.
0: 직들이서 안 대가라. 안 조카마 리키스 자마 듄샤 듀디가 접속 쓰도와 접속 접속 딱 안 좋을 텐데 접속 두셔야지 두셔야지도와 접속 됐어야 돼한 디스 대단 잡아도 그냥 메시지는 안 좋은데 접중부터 긴둥부터 소이나 야내 사실
3: 어 쉬자
0: 야내 죽으러 봐 야내래야 야랑 아마스다

0: 야르치마스니도와
1: 가마 리키샤 투즈디 딱딱한데도 계기도와 접수스지 안디삼 만자 접수 투진 접수 투진 스티시야 조조 어찌 초망무진네 디도와
0: 스티
1: 야니 초신다 진네야 그디 셰스다 셰스 망무도와 초신다 진네 그러스나 티스도 단데 투즈디 가라스나 동게 된다 등부 차브라 된다 등부 걸려야 아니 차바법 차바법니 리룽 상마베티 다 이게가 대라이나다 상마 주인의 고추마 주사주
0: 저
1: 저부터게 마 주치네 주룽 간가 다 진데 추법이야 돼서 간가
0: 상마시샤네
1: 양지
2: 주주 개발
1: 주주 개발진 내가 니야 그저게 어디 정은 내가 나는 신체 다 돌리는 다 주디 당하란츠 직수진 꿈시스나면도 되는데 대주디 샤마드르인가 안데 지주는데 야나 견디는 교와 아마서베데나 추체나 엔마타사 직수수 수부 내시타바다 고유리 대해서 당마 차베메제 안데지 아디 디디다야다 디직 마무지 된데도와
0: 노스노스
1: 또 연구 연구를 했나
0: 수산시
1: 되레지면 무슨선 대등을 수람 베틴데베 디 응원한저디
0: 공전부
1: 시우든데기 기 디민도와다 공지 수중수를 차로와
0: 주시겠지
1: 시우지기 네트워크를
0: 사 김망수 차
2: 오지지
0: 레젤 이나나나서 별로스링윤에 야 슈빈나데 가머지기데 야 퇴주디 진짜 믹스간의 송윤나
1: 중나로 중나 송아리 중나다 수수릭딩은 소재인라 제부사조레 근데 로베바고즈의 소재인라 제베나라 니메우지 동보단다 외우지 시체바 지기 샤웨 두메바 인제니가 자주 동사시 된 제바다 세나네 메슝게 안타지 양란소야 야 도마야 쿵야 직도 어디 소제 옛날 제바사디 동우리 뭐 되나라 지요 어디 숨도와 대가라 아니 지기 에 지지네 동계급라 다 님은 잡으시오라 니메우 세기 동거지 신이네 아니 대야 대한다 외우 세기 대가라시나 아니
0: 야 세부 유
1: 어 세부 디니니 유디 아깝디디 인제니가라라 아니 지가마데바
2: 개비나
1: 신나는 개비나 야고레사 된데기 에 된데 순두가나 인제니가라 지치통야지 주지야다 온데기 시즈르치투
0: 슈자
2: 라제다단다 연로선 부준라데나마 르지 담규단 제제 슬레브심 소나소와 엔가라조 망주다 지 곰세제 열어봐
0: 슈자 슈자
2: 다라레자다 단단가즈 거시고래다 망주나라 망부지범 하제 아니 숭루나래다 갸라 공도 소나소와 소제 옛라이게 받아다 도즈네네 송여레스 티카라선 단가나즈 아니 단디 퇴준 디나라다 넘시군에 자신에다 사장 뇽보라 지라 와갸라 나고니 중세 시월스다 니메고라 아니 지기 디즈미 된세스 여랑하라 그러면 된세스 된세급도 아니야 숭루 장모도도 개비나 야 디스 토지 차원에 내다드는라 디스 페라 저러 와잖아 이제만 가서 연보 개요 와잖아 너 된데스 등 모두 말해 주자 된데스 뭐 된데 디제 남들 개발지 레슨 모두 다 신다 양 하나 주단다 중로 카지나 된데 송도가 찍었다 이야기 개발도 가려서 찍었다 중세다 가르소래 신지 컴퓨터 뒤들라 아니 주 디스 주신주다 아니야 진제간에 누가 지라요 말했은 것이다 너 교육 쓰지 봐 야 뜬게 간다라다 주디 야구에 가려면도 야가 라디니냐 찍 주롱도 녀포 차지제 디리송도와 한단데 데 공도 갸라 송에 신제제 단다 디송도와 메르모에 날 송하러 봐 디스르 무친 타와 지미 주시 바로 봐 아니 지미 지마세 교바스 민주 주바 뭐인 봐 동아라서 뒤질 송 쓰시제는 뒤지는 신이 있다 디 주주부 뭐인
0: 뜬게 주도 송
2: 어디다 하나다 가마 되베 뒤지도 나데 디 근데 지금 갸라 송은 신다 연락엔데 주승한 배배지 송수 열어 봐
0: 어디 주 연락이 됐어
2: 디 간다다 주 잠보다 되게 윤대되게 창도 열의 송에 디레제 인사를 아 양아라주 디 망주 잔나리야 대신 견라 송디 지그리 탄도 아 디레도 땅 안서 보내러 봐
0: 혹시
2: 단다 디 유바견라 양도 가만히 다 가만히 비게 다 간디 주제 주봐 다 가만히 자다디미다 양도는 생 같이 주지 시작으로 와
0: 시작
2: 디는야 다 주리도 믹스기 샤시 거추 아니 단 지야다라 로도도 샤도도 미세기 주단단 맞으레스 가르산다 까마 퇴바디 까마 코라랑 코르다 아주 미 통해야지 와라냐라 까마다 지 샤르 참는 토랑 참는 지 외도 숙 첨부 제자라 와 어디 내지 샤르 이제 알아서 지나다 까마 군주 시투스 미 타지 미군 개그맨벨 어디 내 까마 군주 시로 와냐라 까마 코로 외도 도스 미군 개베 남바지 어디 내다 아주 파마도 개로 간가 숭에도 와 사디 저주들 포합이나 가르마딜 대신 견라 순에도 주다 가르스나 노르북게다 같은 저 입송도와 일단 내 체리베야 그 김기 골라 도주나라 아니 대절라 소바 너미나서 유디 디야 안 가라서 세 골라가 유베 아니 간주 견주 지신다 대탄들 좋아지데 야지 야 열에 삼자 좋아야라 모두 세리기 제시 겨고라 봐 어디 내가 내 직도 아니 신식이 단다 가라서 베베 망시 있는 골래 아니 가르스나 까마 장갑인데 자네 잘 태서 아니 군주 따게 안 미겠어 로저 귀네 대송식도 또 가르스는다 로가도 말로 망제 군주식이리 까마 되바 시국으로 말해 까마 리게식 말해 군주식도 그다음 군주샤샤 다 출 군주샤더라 디디다 아주 부국가도 많이 날이 지금 남규다 지수 부주이던 레지 자기 개요 말아 와 까마 군주샤브레스도 인지 된게 버루 대화라 유는 양아곤도 아직 수부주야라 다나 깡바지를 주에면은 레냐 인지미지 참배낭 주디 규주나 진지야 어디래지 꿈시시도 갈 어두설래냐 망주나래 어디래시도 단다 리도조에다 리칼 호대다 염나 자당 파시 당 양보된다 그럼에 왜디 퍼사이나 믹스에게니 저슈도조리아 직 그럼에 웬단단 제웬 니바 유타바 아니 조리도조리아 쇼 말아서 원래 사실게라서 보다 도조리 니바 된지 요레스지 직수도가 다 간다 텐데 되주디네 송디에니 추다 남 야라게네 차야다 야 퍼즈 파 친제 지게강 신스 컴퓨터냐 주 독주를 했으냐 안저 롱도 받는 레스기리 로고도 바이나 빙규고 줄 도기야 그랬어 지게디 줄 도기야 그래 독주를 했으니 딱 간단하냐 단데 갤라는 미숨내시 나랑주 베베야 아니 출은 진베 다 다다스네다 야마나 지기 골라 디자 마세 아니 골라 신다 하스네다 딩사자 골라 신다를 와야라 야만 한주 까만 까만 쓰고 와라 간다라 간다 기념사 보존을 숨내시 너무리 그르지 나래 아니 도저다 얌섬 시버 해도 와. 건저와 첨부 지여지. 개발도 있나? 하나도 배우고 수화를 배나라. 아니, 가르스나. 출라. 직무도 수화를 와야라. 그래서나 아니, 하나도 가려다. 아, 춘이 철주 건주 출웅추. 춤이 첨부 바자 신기 추. 림에 당부 추인 치마메 쓰지. 로동자 망부 권에 아니. 출이야 아니. 직하제 유메. 에 딜 미수고 철료다. 상행기. 여와도 조이. 십자 수화를 봐라. 나 등산하잖아, 가르사. 딘지 정신사지 과외서 그러와. 나 어디다 된대 정신사 그러와. 도중은 내 생활 아주 많이 쉬우비나 정신 제도와.
0: 쉬우자
2: 쉬우자. 딱 간다.
0: 세리다 퇴배 따와.
2: 던지 세리 퇴배 따와도 다. 나랑도 단대 민슈이 내지 배매로와. 아니 너무리 그지 이내지. 당연히 망주가 의균이 내지. 도서 강가에 나온다. 도서관 아니 추당 저희가 맞아. 정중간 지당 알아서 미보로다. 도서관에나 믹스액이다. 의균다리 내도 피순사고 유튜. 아 단다 가면 돼 봤으지야. 믹스액되대. 지금 비게 장자 제가 줘야 더 주게가 줘야 더 된대지 여사를 봐 여 된대지 삼수라
0: 나리지 감지기 챕슈 퇴진다 듄치 팅딩 워터존리리잖아 테스 숑벌러 주고디 면강기 겐로산 표준라타 테스 유도 캄스디네기 트스타와라니디 디슈체 감지기 융콩타 다는 신기 수르기릭 숑타 정리기 소부소다 듄치 체리단 퇴배고네 챕슈 지단 남괴 밑에라 존링 슈시유 这是到了我呢，要我写点书拿书，我那就，但没必要那么久的呢，我呢，很珍贵，是吧？但谈到俺就，这里毕业，前面退出来，但俺呢，就没得人中看，你们那吃我的，新年吃我的，是不？不管哪个了吧？退完我们团呢，但老东厂忙不严呢，俺就没不那么记得。顶着哪段？
2: 特
0: 别恰恰那，谈点俺做，干嘛日期啥的？但接受条件的嘞，伢三个先别进来，但没那样，没得。人中看年年吃呀个，但我最近没做三三的几多。他当然先给他的去的这忙不起，这到了送东啊，他来的这是钱收给。但比如说里头呢，但去当周二月半呀，免去吃呀个的这忙不起了吧？难的，别恰恰那个那组龙卷我呢恰恰比那嘞怎么领给？但看这说了，我没人呢休息，明修难了。 최브르바르 하자니 예분 나고로 봐. 레라다 탄다 다수지 차샤 삼사르 동안 주자당 하나 주 별이 짠 마인 배다야 미리 셴베 이내리 탄다다 계급 치로기 미내리 봐. 이제 예분 난도 따야 까마 지기디다 야 아주 룸주다 디다 태가 저와 유나 별로 소리 응원해 슈빈
1: 더디 별로 소리 응원해 슈나다 까마 지기디다 룸주다 배 믹스에 대가 그 저스케요 말이 지나다 등한테 된다 그 거북이 주저디 들어보다 추다 저와 연조지
0: 나지
1: 그 뒤나가 안서 주제에 난다 놈이 난다 그래서 아마 추다 저와 유지 급제라 그래서는 안주 디자이너 안주 맹가 칼자세나 야 넘주 넘자니 시라멘 지 시라멘에 야 까머리기 같대요 추디 상고 여자야 넘자가 용게 망고 시와리야 상고 점다 까마 당하나 저 가지 감 감아 되면서 그러 감아 되고 바라라 구스티 더디 넘잡사
0: 방지로
1: 방지로 지스제 양창 그 장기 시와
0: 시자
1: 하나 저 수진 더디나라 디 지원의 세상 추트 상부로 봐 아주 지 추 더리 잠아 되는 하고 뒤 주동 예나 견디는 주르스니 디제디야 지금 넘나 매여베 멍시간에야 추대 상고에나 상고가나 상고차버 봐. 어디 유디 한테 뭔고 대신 개월이.
0: 수자 수자.
1: 에 디지그리. 아니 맞아네 된다 가지고 있는 추제에 자니야다 그래 추제. 추제 추제다 룸사 되고 제가 추제스나 대 정종기 중조다지. 정종기 때문에 나네 중조기다. 디 중심 무슨라 속었는데.
2: 내
1: 중조시에 다 룸사디 미수 추세스 때 네가 추세스 변한지고 지금 중 추세다 지금 미수 추세스 다 미수 추세든 아주 놈을 봐 놈디 때때 쿠비게야 대랑 중 추세 네가 찾아올 때니 장중 추세 때들 봐 다 때는 거 없어 종시 무수 도수 발라라 속어 디즈르네 때는 거 없지 간에 찬조지로 봐 당한 주디 놈디야 가라스나 비게야 디 대다 찾아외 한 경우에 관해 아니 뒤에 앉으나 류승아 사는데요.
0: 류승아
1: 룸사 뒤쪽 제배 멍시월에 어디 제제 군인이 지금 뉴버터부터 제제 자송되고 다시 하나 다 룸나 계주지 가려서 룸디야 대주고 마인 받아지 류승아 지고 마인 봐야 내가 수수 내실을 받지야 그래서나 에 나의 나자신은 아빠고 했나서 숙청부 유나 류승아 룸가나야 바괴나자다 대유기 메 약하는 시야선데
2: 가사대로
1: 가사선데 다 지기 다가나시야 중부다든지는 중부미 미세 가사자도 제르쿠 자외 멍시디 두증아체 슈부 벌류체 원부 캠바스지 디시르다 군미 캄바체 두즈유스 자다 무부디제이나 군금마감이야 다 군거 로마메바다 로마유바 대기마데 제르 마간게 경우지르 자로 근데 저거는 망시네 소수 나제지 망시 저 나자 그 나제 거벌에 하신 바고야 나자이나 저야 주변 나자이나 저 야만 주고 나자이나 그거 소수 소수다 가자다 가는 일이죠 언제 제주하래 직들이 니네 뜻이 졸었디 트여지 다 트여베선 저지 당하나 좋지 망초에 나서나면도 다 룸다 추세인 집도 그래서는 인지 민지기 찍 대원과 직다 아니 지그지 국제대고야지
2: 줄리성준
1: 국제대고야지 딱 등아래 섬주려고 땅에 흉루간에 제세죠 야 흉루간에 대원과 지가 옆에 미세 제주에 같은데 땅아라다 충성으로 통화 중대매디 아래다 섬주를 지르고 다디
0: 길라기다 첼레나 베 냠뇨고 베스는 거로 봐
1: 어 섬주를 지나
2: 내도 라링 도네다
0: 어 시사 시사
1: 직 더름접디 다 추전접디 인지미 직 지거다 된거 구고야면도 그래서나 아무 타마 있는 데 지 룸접디 추전접디 있는 아무 사자 대비는 추전디 사 토사 그러와 사자 토사 사게 토사 된지 그 안체 지기 도지래지라 겨레시티스 유범이쇼 지난 강과도 된데 뉴뉴로 봐 대인들 군거 추전자가 신비나 차지 아르된 거 말아 추전 자고래대야 된디 겨그로 봐 다 야가 추전자가 신비나 남네 차자마뇽 제작다 대금이도와
0: 시자
1: 지그다 대응과 참수를 해서 대응과 차자뇽 보아리

0: 지간의 자바다 디셈디 코 텐데네 데제 미쇼 인지 미지기 추상에레 데제 에 인섬서 다 수수 섬주려고
1: 동주를 말하지
0: 상에 데제 아 지금 안 주요가 균어지네 지중에 봤어 제제 지가 주딩 뭐 지그러 봐 지가 봐 지그러 봐 나지 제가 다디 굶시디 뱉든 자네 아니 내가 칼라이나 지게 겁을 뱉 때문에가나 반지 뱉대 글루미나다 주제에나 다가르베 이게 반지 뱉디 까지 주제 총자 미만자 가세 저거 독서 도저히 안 미게나 상가 접제 대대고도 와
1: 나지나
0: 전 디즈선데 티스지 나를 섬주랑 제금이시다 띵아야베 직직베 공개자다메데 디 진짜 디산 차선 들어본다 간주나 주제 간래이나 강보 요하리
1: 야고
0: 공개들 와 지민지기 동거지 그 구구함도 야베나 차 차와 유야도 강가 요하리 안에 롬자서도 대회잖아 사다니가 그 디 지금 빈도다 알아봐 제 직 차부제 차차는 근데 지 건강 교육 사차는 정용다야지 건강 교육 조차는 지 차부 저 차차는 차부다야 유지 그도 저 제도가 세자 뒤지 아래 선수 전에 지 어디
1: 진짜 진짜
0: 연주도 두줄에 대지 지 삼당고야지
2: 라리라리
0: this 진짜지 다 등에 삼주 삼주 중에야미 식중갑 된다 야지 양 아래야 지가라 지 대다한테 손용자 양데 되게 진짜 양미 믹스에 그거 유지르데 당아래 진짜 게 제모 좀 세상에 선주 좀
2: 제제 일단 이 연락도 쓰는데 진짜 챘소 기주다 된주 주어 봐라 다디 연락도 쓰는지 다 나라즈 베지르미 투즈다 괴바다 차긴다 개발도 있나 아니 기시 충분 나니다 개주 매보다 진짜 있나 다 된가 지금 군에 야고 야마 라잖아 고고토 담미 들어와라
1: 내가
2: 라한테
1: 진짜
2: 면주 제 계속 무시 알아 봐 뒤지 그러셔 다 니네 사잖아 뒤지 매바다 진짜 소소 되지 라비나 아니 지기 가르스나 주전도 또 담미 최 맞는 거라서 충분 나시 무슨 말 봐 이마도 야 또 저 뒤시나 예명 터네 개들 여비지 된다 데려도 가잖아 하나 좀 좀 주전디 아 자르벤도 와 다 리빈스 그와 다 니 점블링가 다 베티 게타 치슈다 다 시키 치슈지 요레스지 단당아라주 민즈강 되는 게 베디다 오늘 송도 와 나 공정은 내가 다 베피게 지네 다 미 좀보다 된데 미 니시왕게 주생겸이 다 남규이나 다 아나주 직다 류기 장다이 내래 야마나 두기다
1: 예소다
2: 이소다 와 된데레 저와 요레스지 또 송도 와 가르상 안주 단다 배우 소아리 그나 송도 다다 벤지 참부시지 매도 생각도 나도 뒤에 와야라 나는 저 트윅 팬이지 와 아 트윅 로자 주도 챈다기스 영어 증강 연구 리사 셀스지 아니 도저 금제 시부 도가 나는 갤라 손내시 고 원중무시 제주도 바지 그 세범 간에 룽주 최고야 맹 간에 룽주 최고야 이게 야고 제나 룽주 추진이나 룸이나 도저 겹이나 아 수근알이야 팬도 침부 유바 수근 또 마쇼르니 아니 개줄라서 소야라 와야라 아니 류직 가래다 집에 정신다 텐데다 차외 정신은 류리야 서주계에서는다 차와 도저야미 뭐이 차랑 법으로 용스지 손으로 봐 저도 진드냐 배도 뛴지 저걸 우즈게 되나래 처음에 두두가 어디다 미 미리신다이냐 어디데 주제 정주 주제도 망고 여사로 봐 모두 제제는 소소 거보다 거를 뛰나 그냥 팬도르디 체면 롱삼상실 와갈라
0: 제제
2: 나한테 두즈나 디즈메베 도갈라 까마 되바지 까마 되바데래다 남즈 빼지 봐 단조리 민주도 가세지 더 미스 로얄 가버와 상가전 로얄 그 가래서는 빛이잖아 다 까마 되바디 미 지단에 가라서 정추이네 리 룽게 퓨극주이네 간다 주정문 개가로 걸어 봐 그 걸매 외티다 저어졌다 미냐 샘카다 저어지 비규로 하잖아 다리 까마 되바 개 총 참바 포우면도 승이 망고 이봐 도스르샤 다 신신군에 사시는 다 가라서 배나 다 갤라미나 돌라니가 로 망고디 찰레나 겨로 봐 배나 가라서 정둠스는데 개주 야고 맹겨스는데 수불 출시 예배스는데 포 메저도 야고 맹겨드네 이나 아주 주는 전문의 게나 게나 배에 뉴를 봐.
1: 뭐네
2: 전제 관련이야 띠 이소지 나고도 와. 주 전문의 게에 들미.
1: 나 제지. 감지기 챕슈 퇴진다 듄치에 팅딘 와체 졸리리 제나 테스 숑발로 주고디 면강기 겐로산 표준라타 테스 유도 캄스디네기 트스타와라니디 지슈체 감지기 융콩타 다는 신기 수르기 릭숑타 정리기 소부소다 듄치에 체리단 튼베고네 챕슈 지단 남괴 메테라 졸링 슈시유 他那年当然听他做了，跟着徐国三军哎，他主席我当然了，原来。是是是。看医生，他谈点我那恰恰比那，作为出在他的这亚罗亚主的，但嗯，叔叔弟兄他的这了，他那年忙不久了吧？徐长他没忙不久的，干么对不起，下不得，他出不一年，出不一年的样子么呢？叔叔亲密一年的是吧？给泡沫水也没吧？俺给干点水送，差不多，退休的呀。
3: 就给个皮呀，给他吃了不得不着急。伢子们，伢子们那，他吃得不起。这样多啊，他把冬瓜嘞，等到伢阿们啦，可能就落到这些屁股，但伊呢，卡啥人伢阿们啦，学不得，他路，那么些的伢不是专门多啊，是多啊了。对对，那干么？对对，吃多差不多就罢了。现在，嗯，第三年家别的吃不当着，那么些伢不啦，们多啊，俺伢现在阿们啦嘞。
1: 他们那阿联马的老公路全部印着，人家都把写不到的这路内容啊，学明白。他现在连可能就当年是战斗不动啊，干嘛对不赢？开开就要买的，别的干嘛对不写不着？给别的或者说过有偏给的，人家俺结果老你不得了，钱不结完，用都送送不完。当年都不动啊，现在他跟那点那子，比如说这个，明白了吧？他退休，他年到给年幼的这忙不有着，他天天这是伊那了，别的他能退的呀。
0: 看这说的，退给开发单这了，这没事不行。伢子们那叔叔、姑叔给他，那不，那不不的，才见到这没事就刚着了呀。干么对不的改变呢？偏不讲讲云南什么啥的，是俺俺东西的这轻松。是是是。他爹，俺昨天他看了去的去生的，弄的啥的，可肉嘛肉吃多了吧？那自家么对不的去的，上个月去的，去上个月的，伊那叔叔叔伯，那忙死了吧？这样。
1: 见过云南的，
0: 要么那去过云南的，他们那叔叔忙死了，把这人说，苍茫落去那住个的呢，俺昨天在这些的话，给看了学说，俺那去看这些，那俺昨天说不就不去了吧？感谢出席那在云州，感谢龙溪全部在这里呢，都会讲用不嘛的话，俺昨天说，俺那去就是等到天亮松松些，嗯，天天开始那俺昨天那么些的，其他些那等待就是等到中午些。
1: 蹲在车外看着，
0: 俺大老远那么些的，民族人不是也从？民族人不是，等到他的好不好吃不当，他鸡蛋、鸭肝啦、铁锅、手切不切，东西鸡蛋那长寿性多啊。那是。他等于就开始就今年那是吧？嗯。他就说不忙些，我买不到，经过送这呢，你买空的吧，是吧？你买空，今年买不到的。你们点别个了。啊，你们点不到的这个了，我去做老么多的吃个吧？
1: 徐三，徐三。
0: 但等这个了呀，就给。
1: 这边呢，
0: 那就他妈俺做农民的，咱做嘛呢？就干过的，干过的呀，干过的呀，干过的，这干过的呀，我们就这么说，咱们上去那找上，这去那个可读书，这边呢，那得到的么了？是吧？那准备得给的，俺做，俺做那农民那农民家那去接呢，他妈办过，跟他去接去。现在新的干过的嘛，做了吧？干过的是做的些。
1: 所以说，车里头安全下面都是那马格里格里钢管那些，所以说，这个前面说，好不得看了，注意那些呢。所以说，所有的各地都有那，民间看的那农民年龄的，等等那，车马车几多个的，那几个车些的，都是刚刚我们住的这，大概七三几个吧。
0: 徐长，徐长。
1: 啊，对，我们这刚刚对不起，所以呢，这个大概是年幺嘛呢，所以说，看了七年对不对？所以说，我看我七年对不对？那你这样讲的呀？
0: 干么对不对？偏见下下降，就是说那样的，对了吧？但其他这种阿拉就干么对不对？第十几日是的，第就刚刚提起过的，开始说了呢，三六开始说的，那是什么的？对了吧？那是其他不是，就是叫他们叫就送去呢，三六，三六天，三六生肖是吧？那是，就是等于这些呢，三六开始，三六关的的，就都起不多啊。现在有的。
1: 他干嘛对不对？具体要个细节的事情，搞不是那样逻辑，全部麻将了，说吧。这原始不对，那他这具体的，你那经济面积是哪工作的？政治的，政治干的，他跟那湖南的，他这干的，顶上，他这对个不晓得，那好好的查查，说全部细节的，他，细节的干了，这个，蒙古是哪的？新疆的，新疆干的，是不是？这个该全部细节的多啊？啊，经过的不全局的，那你没空的，他等到看了细节的。
0: 아니 가만히 남는 샤샤 우리 인지민지 선아공 조마래
1: 이
0: 메콩을 직 nima dendu da dendu yang di si ju gaya che na yagman ju
2: sambura
0: che shirwa she yang jik nima shu sa ni namsa ju chang ju guri si kuk sa ni
3: kega
0: la dendu dendu nam shi sa ni ju chang gyan re ane ya ku naza pen ya sa ni naza da
2: dhuzhok
0: ni ba tuen jirwa dhuzhok ni ba tuen
3: ya shi jirwa rwa shi jirwa di ka la da jik sangmai Tujungi nganzu nangi chu sabuta dhija yorba. Tinzo chuya yo mari sungi. Da yinele ngare dawa chen gama di xa yungdu changmu lo nyambu xa yorba. Sawa chu yinele uwe di dusi geburba. Di yin keba shira ayu samsara jidu. Dinja yinan. Pechi nga yin dawa di logo mencho.
2: Da di karishu gure. Dinja ngaranzu da kongol kenla nganzu jolin shubirba. Da mangchu gyu dan zhe zhe zhe nya. Samlun na di shuk chenpo yorba. Dagas kalu gyuru kha gorba. O gadasana mangso nali ende sungurba. Karma tueba shas, menbe kueba mendoos. Tati, sosu lui le bat jik sangaya da, dabaad neshi dal xie kueba marwa. Kama tueba shabwe shugu, chu gege ni, gege ni, ane jik sosu sugul maa deyaja, tati semkaan le yaa diksin chawa yugir rwa. Yina yaa tachin gyalaa sumne shi jita, mi sosu chue maa chue btaan, de maa dey taan, ane jik sosu sugul daya di, miksi kya chambari. Tati ane gyalaa sumne dey na, yinji minji zangchu mayinna le nangdegi pengiru sumru ba.
3: Shuza, pengiru yung yasa.
2: Shuala, di karasa na ngama nganzu buku dhubi na dinda jikdu wa, nganzu ta dungbaya sikru wa, dinda ta dhidu mi kangbaya na ardam yaw maari, tuaga kangalu ta yambar ba.
3: Oh, shuza,
2: shuza. An yambda chudi gyanla maa di jidu ngala dungbaya sikru sikru wa, dungbaya sikru di chui gyaya inari, dungya inari chigiri. Ko karasa na dila yang, karasa na zangchu yinji minji goya ki nyeba yugi maari wa, so dinda jisang gudu la.
0: Ti masebe ti yinjiri gina. Nandu zhuwa xie, ta zhuwa nga rwa, zhuwa xie nga rwa, zhuwa xa chu me lung nangala song, zhuwa xie nga di kamei uwe di ne ma, kamei uwe tenne, kamei uwe ten zhuwa kham gri. Ta nandu zhuwa kham di ma ike, zhuwa kham di ma sisi gang chu di, yinji minji ki, kama xa sa jiga ya, ni ike zhuwa di ki, zhuwa kham di ki ma chwe pa jiga ta, se o chu ta, tiso le ya, ta jiga. tō mēwō lō, mā tūpa yīngi mā rō, kū kio yō nē, shā gō tā, chūng nā lā sōng, shā tūng rīng, chū nōng tam zē, tū zē jū sī sōng, chī mī shē, tā tō yō bā, tā tō mēwā, tī shūng nā nē, yō wā yō mā rō bā, tī nā tā ngā rā tsū tī, gā mā tōng sā jī gā chō gā chī gō rō bā,
3: sā sā sā sā mā rā tū sī gā, gā mā Bichasiana, taxi tobe nerval, and Anan Sinkia, Tumbun as a Yubeson deina, Chu Gable, that Tambuyo Marva. Taya in a taxi sin beje, ya, Chudus, Chuju Dangyason, did it have been a yan, did you pendo yuna?
0: Taty,
3: you did
0: a business, that tree as Sunday, don't tree as Sunday. Tada Rigalanti, Bichas 가머지기 추리 그거 잡으세요지 잡으세요 야수수 틀을 되지 그제는 추창문하나다디 에 먼저 대가 단도사고도 건다 친하공 추창문들이서나 자시도보다 이제 윤조 있나 대대한 점이 좀으리
3: 쉬자
0: 김제 가려서나 추창문 착착스리 먼저 작은 거 상주리 자 차 착과도 정말 착착스리
2: 그렇게 제가 두어라
0: 자 창주도 차 고주 체크하러 주디 안 된대 멍신아 저 착시도보다 차가보다 되세요지 남산 도구
2: 참부요만
0: 참부지
2: 추구요만 와장
0: 추구요만 그래서 이런 텐데나데 예비나 딱고
3: 추가만 나게 추차부디
0: 어 나게 추
3: 나네 지그리 봐
0: 어디고 처세장을 봐 당가
3: 수산 수산
0: 이제 미지고 급디디 상만로 지가마리지 그 뉴버 퇴야리 이제 아 김산 나나 그러 수수 참부지 이제 제나 야구면 됐어서 그러거든
2: 라리 리리 리리
0: 시험 비게 두기 되나 다치 창문다 돼서 미세상 안 되는 착지 두고 착하고 한다가 나시 디아르방 안 되는 차 된다 진이 사고 나서 어때 줄에 다지 디주 창문 돼서 야 미세기 티지로 와
2: 라리 라리
0: 미세네 우리 나고 착하고다 저시 두고라 때때 주 창문 돼 미세기 티지고 착자지 차 고조 조르심으로 와 차 고조 조르심지 장가 줘야지 하면은 저시 도로 줘야 근데 무슨 시비지 겨요래
3: 시자 시자
4: Sarjung tam tang zui di du tang, mei zi rin tang tu yi pu yun sua.
5: Tou lu tam ki din bie chun zin li, sim sim zhang qiar sima tie mor bip. Sim tang sim tam ji wei dem gu, ngo che zhuo lin nan da.
3: 먼저 퇴균다 계집스들 두고로 말다 계집 컴버든들 아니 혼나서 칠레기다 기겐단 저기 럽고로 말 주제 장가주도 아니 남사소 용제 추나로 먼저 송도 개라고나죠 아니 인지민지 알레소스 속부 차부차야다 디 뇌죠 뇌죠 렛츠치 야도 초미아손데 양지면은 디 강바야 자제 도스체아손데 디제 체자데 인도 나나조 까마 dōbē chū tī gēgā rū tū lē, dī jē chē bī nā yāng chē rī dā tūmbu rā chī mēn chō lō.
0: Yīndē yīngi dā.
3: Shū tsā, shū
2: tsā. Rē, rē, rē. Tōndō ngā nā zō dā chū tū sī gēgā tē tū kār shū kūrē, lē sūgū mōng shī ōz yuē bā yī nā lē, chū nā zū tsā rā bā kia lā, chū nā zū jē mī jī sūgū chū gu yu nē rē, yā nā gē gē gā yu nā rē, tāndā chū tūn tsā nē yīnjī mīnjī kā rē sā, dā yā ngā zō 지기 다
3: 저주
2: 정치에 다 제주 그때서 돌로네 여러 봐.
3: 근데
2: 인지 저주 저러 하잖아. 이 맞잖아. 또 수글롱 쉬어도 땅 알아서 슝로도 전하잖아. 뒤에 무슨 와라 하잖아. 진행 알아서 돌로다다 진짜가나 수뚱 제지 아니. 어 지글롱 실부도 못 봐지. 나다 룸 하게 나야다. 룽지 나야다. 그 개심으로 와잖아.
3: 진짜 진짜. 내가 저 되균기 미망체라다. 제외 시제 맵체 아니.
2: 굶시.
3: 어 굶시 맵체. 안 차기 매도. 아니야. 되균 레라보지 아니 롱주 차윤나
2: 저디 기견라스는 나 삼시에 사지
3: 가시게야 야 마우스 놈제 두 상데 주가능
2: 어 장자 그러 안 놓는 맞잖아 먹고 자 마제지
3: 어 마라 또
2: 비벼서네
3: 언제 나도
2: 장자 쓴 다 롱상디 그거 와 가잖아
0: 어 시그 시그즈다 주가잖아 맞아서 주가 맞아
2: 어 너가도 그렇게 이게 맞아서
0: 맞아서 지 다 딘텔라디 다 조조 개치시 추티 Lenshi rangshin rishu wata kama tewe chui na ta lomi na ta shuzei na. Lenshi rangshin di chu di na ju rungu te na nganzu di suwa kanga pabu puka di ya ka che tu wari. Pabu puka chu na ju rungu te. Pabu puka ka che tu di nganzu chu tsabu yi na ane nguna di shibu shuo tu wari. Chu changu ti yi na nguna da shogu mar de di during wo kachi ti jing ne lu ju so gro na ni ne ngan zu su bu su bu gan la long ji gre ya bo bu gan na long ya jin ne ani ge ju ge sa be shu am jo nan ge ja na so go
3: ji
0: su ji di chu na ne ta ma ta du lo zo bu ji yin ji mi ji ne je le ma jun ki san de ne je zo bu ji ku ani ge de le cha je ya gu ji su ju na 나란주 차수마다 소바
2: 점두고
0: 점두고선데
3: 차차
0: 지원게 키티
3: 디루서
0: 디루선데다 다 거시에서는 차든데요 거로 차든데지는 디루디서 남산 차부시라요 말이 알았네요 건수 주컨에 잡을거네요 디와 접디시그와 다 두버 주대 보시 그 디디 주대 보지 한배 디르 시스 첨부라 하면 이제
2: 최비는 내장 포바 간다
0: 주대 보지 차부 차부 주대 보지 비게 키 아니 비게야 남산 지진 수보 남산 트레이닝 그러고
2: 자산
0: 트레이닝 차고 주대제 하루 그러고 아니 인지 미직 두도 주 집제 자산 관제 구든 주도 잡고 비게 수파 마감 받아 근데 남산 두로 막 험치 아니 지기 지둑세 세고야 선데 주둑선데 다 지원데 저부선데
3: 도부지
0: 도부지 키 디톰제데 도부지데 제고 수고 트
3: 그는
0: 넘버디가 바깥 틀레스나 신의 도도 권신 야와지 다디 딘데가려 다지 농계야스네 시워데 농주 농주사디 진내 류주쇼는 건 주수부 추컴 되게 마셔니 만들 류주쇼스로
3: 저기
0: 니네 농주 최고한테 법부부고 카체디디 그라스는 추나네 법부부고 카체디디 문화 속이나다 농속이나 법부부고 카체지와 대로 다데 마다 식지리고 약가브레고 주정한 주네
3: 네
0: 주버시 주버라마 주나 아니 마레마 주나 다딩서디
3: 우리
0: 즉즉히 다 능거 즉지 주시 없는 그 법부부 카자브레 카자 디스니 내 농에 마셔 말다 고드마스나 그 자그러 봐
2: 사치
0: 제 개비나 자 룸잡이나 슈제잡이나 슈크데야 디치야 디 계속 뭐 쉬우래 아니 근데 사제 주나 아니 농상가야라서 나 주버자라서 뭐 되지 그시에 한디 주시고 농 슈슈고 농사데
2: 주대
0: 당하라 강보디나가 하고지 연구는 고대야 접사는 나고지 말어 어디나시 다 주제에 쇼고 되게 좀 쇼리. 나 이제면 이제 주부스베 명간에 주부님인데 그 말에 지금 마이나다 수노미나다 인상지
2: 눈나
0: 어 수부가지 야 마다 된데 눈나 지마다 가고 맨조이나 등사 수부가 주야 제가
2: 망고 열어봐.
0: 잠만 대요. 언제 주부선 이제면 이제 주부스 그 조거지 말에.
2: 나 레샤 레샤. 안 좋다 단다

0: 갤라숨 내신 시작한다. 직소소를 최만주지 니네라. 딱 계시 출슈베 슈고라라 봐. 아니 지기 추모슈고네 추자게 내리. 추이나는 주에도 전 퇴저도 완참. 나 추 되는 수부 조지 지야다. 다가 내신 가르스나다. 난 저기 롱주도 계침부 십지르샤. 디 마제비나 안 저 비게 가르스나. 팬에다 뇌야 군이 딱다 권도는 로야라. 베스잖아. 우만 안 저 니도 주행하도 봐도 바실리소. 하지 이게 추제지나. 아니 당 아주 또 쉬나미 용마르 봐. 아니 따라서는 다 주제 나름이다. 겹좀 뭐좀 근데 딱한다 참말로 메게 슈범 하세. 애들 능도가 다 충함한테 막 무슨 추기도가. 난 알아서 이제 점도 쓰네다. 지고하러 와. 자 숨에서네.
1: 통제 정무 소나.
0: 나 어디는 통제 정무인데 배디 시부 추기도 당기 담나 애들 직진나 애들. 다 대수도 아주 첩 짓고 그래. 나 주제가 다 수부소야라 와세. 동장 아무 정무 파그라 붙이나니 내가 다 어딘데야 가서 도난하고도 가라. 오가라서는 미 추지고 니고 말고 서둘래 인자 와. 십지도 가잖아.
2: 시전 시전. 만나 저 수균군에 차샤빈내다. 제송코나 주인내리 양지면 나가나 저 별로 소리기. 암질라고나 저 롬겜내리다. 양지면 추제겜내리. 칼라사야다 디렉터리아 응악지 십분당도 가. 디제 추제다 디제 겹차베지는 인지민지 칼라
0: 준데스 슝루나로 동당하고 숨어라 와야라. 베라처럼 가라주 주젠다 룸다 도종원에 지내니 배선데 룸와디니다 룸와 옛날 진금 샤와. 제단 그 뭐이 마사짱 첩던 그 시루 추수여 봐. 또 룸에 걸 된 디그레스. 또 도저 가라선다 강라 징바다 쿰바다 라소바텐데라 갸브룽그레스. 다 머룽와디냐 가라스나. 메루 진주 사게 개보다 염주 당강가라 빵월세 설마겠나. 또 진짜냐 지기 추시 인교다 수구 쪼버시고 인교다 아니 차와슈 좀 비게 당겨다. 어 딘데르라냐? 개 중고 마레스. 다 디냐보 아니 주단 데베다 말아서 빌루 소리 나잖다. 룽세도 보셔신다. 샤장 오말라서 바로 와겨라. 지셔고 자 쇼말라서 딘데다. 어 딘데 주데보다 양라 초와다 딘데지. 땡고레스. 디 땡네 다시 갈아 숨나시다. 고바 유나 아니 안조 룽상 도조다 남규 안조 호도에는 마르자스기로 와. 도조에 겹자 학바도 긴로 이나. 보고 이나. 그 수고 좋아요 봐. 어디 룽주도 야고 하셨나. 아니 지금 예소도 좀 봐. 야고제 꿰미나. 다 오늘 전행지 가면 되게 주인인자 루미나 주제인자 네버티 튕그르 와야나. 시디 비게 개개 나라주 가르스나 철시 메야바다. 아니 소소로 롱어 머루 가야 메베토네 비기 핑그레스지 우주교 참가점날에 디야. 도조 네버 현재 수고려야 폐야 시작돼 다시 견라 숨는시 뇌야 뒤 땡기러 와 모두 들어가라 인지민지 도난하고 우두스 와야라
3: 시시시서 뒤가를 단도 뒤 도난 치고야지 도난 치고야 땅 안주는 주제이나 제다 룸이나 다 룸 잡사이나 다 망자 멤버니 뭐 대그러 와 나도 멤버지 다 주제 잡사다 두소이나 주제 잡사를 다가나시 주께서 주께서 라고도 안주 남자 준준 다치다 저와서 소부주사
2: 나주
3: 딘데 간래야 다치 우주자야 대가랑 쓰다 지 사실은 주제는 주나 주제는 주제 대 가제 규정에 대나
2: 야가
3: 야가 예배
2: 삼주지
3: 제 둘이시 제 둘이시 대 아니 야 야는 뒤쯤에 지나디
2: 나마도지
3: 나마도 차 주제관의 주디는 주이나 한지 지금 착시 다니다 지금 원조 디수 다니 지에요 말봐 내리 수수수 봐신디 내가 우주접다 내 주사야 내가 얼마
2: 지금
3: 아니 대리 메가 가나네 롬잡이나다 그래 망상한 주디 그게 롱기 비게야 디시 디 가마 디디 저
2: 가마 디
3: 수지 가가 시그르디 이나 디수 디자지 자도 못 가 두고 말해
2: 준제
3: 가려스나 미수수 수부 수세 시중 얼마
2: 그래서
3: 가망아 대두고 말해 만주다에 남사야 되니까 그래 딱 그 가망아래 대마 둥기지가 가만히 쉬듯 숨지듯 그 노래 접주는 대래 독적은요부터 내가 곧 사와게 아와도 추전다 넘지지 남균의 개지주식 도안인게네스 룸룸스리
0: 단닝다
3: 데족가 역시 좀 니카둘라 남사님 가둘라 추차부터 내온데 남사 용매랑 그래
0: 양아
3: 맞아라 자 용매랑 용 안에 죽단치지 내다디 티베 내다 손제죠 그 죽단제 온 남사디 어딘데 내온 남사 파트 예수죠 안에 고다 데줄래 진간전에 샤무 우무슬로 된데 고스타게 집제제 꾸농 쇼마 좀 셰피게 도우체 녜데 녜수스네 아니 신의 주그름쇼 다 너지 펜버섬 도리체 티체는 냥가 시고 어디다
2: 알
3: 나와도 진간주 가면 되게 제배 간다 그게 추창물이 비게나 노리 시비잖아 안에 저지대서 꿈 어머니 지기 차 걸지대서 냠 그 세상에 막 같이
2: 잡으러
3: 어 니마이는 가 진짜 신요유 다지 좀술을 세네 아마지 봐 최대님의 이게
2: 어
3: 최대님의 이게 추 지도 추지도 와도 줍주지 땅아 저 이봐 저도 배지 진도 죽지 중립에 예매지 중립은 저 다지 넘시에 장로 그러심을 봐 아주 샴지든 안 추디 배제나 당하나서 그 줄라니에 소냐마가 다베지
2: 주세요
3: 주저스 아니 더 드드가로 진주레지랭에 주제가로 가지 주제 건조 신다데 오버치도 오베 주주운디 아 주나 마즈베 그로리 대가지 야난데 찌란 두미도 쿰네
2: 주자
3: 고목하세요 제품도 어느 지 가서 수수 동바 동바 유바서 둘이 세비가 봐 동가 재미데 구조적의 지혜미도 안 주대도 장무 실지도 와 장안서 장구 재미나 주동구 추 재미나고 또 지바라네 마용게 주동 추스로 와 육주대서 장무
0: 장무 실지
3: 아무 대가 그 마 안주 간부 주나 수고 그러네 수단 그래 이제나 주름부 되나 안 독정 니부터 해야 돼 다들 계신 분 실지
2: 실지
3: 비기나 마자네 안주 추 다 넘게도 나서 여기 지고 말해 당한 저 대송스러워
2: 대송
3: 제주 십조 알았다 넘다 주제에서 같이 된다 뛰는 거 죽었어야 돼 또 내서 매백기 미다 대송 관종게 만자세
2: 당한
3: 저 넘주게 내가 있는 뛰는 거 지고 군
2: 구두야요 말
3: 구두야 말 저 시시다 와라 소소 구야 말 갑자기 미주 마찬에 연구 말
2: 또
3: 넘는 차샤는 진내 깜부트제이나 고년부차지 샤게야그니버리 본부 있는 드워스 체제 감야그니버리 홉스테나 깜부제 아니 깜부제 본부 지스나 조조스데스데도 이나 그 체조 가르스나 본부테스도 가르쳐 주고스나 간중문나나네 류그
0: 추지
3: 추지 추셔야 마셔니 감루 두고하리 다 깜부제 티셔디 자고차디 가르스나 고어도 마스나 깜부차 안조디지 수녀부시네 샤게제 어디 계시지요래. 니나 가지 있는 건 저다 내도나 니뭐 군기. 니뭐 군이 돼서
2: 편부시요.
3: 편부시도 같은 뭐 저도 봤지. 길이든데 유고연이든데 이봐야 청아다 이게
2: 예
3: 용제 당아 들이 용비다 지기 사투 직 나제선 대우미도 칼레시 가기 먼저 유고대 대신 칼레시 가기 딱 칼레 참 예수자가 용신 마타서 걸음자 그래 하면 늘음자 아니 주버디 야부 직신 시시사 아 건조 제리도 지기 지기라 두스 요네 초도 아래 두제 아니 땅아 주디나 맨 초도 아래 맨 주그 뉴베 너무 유리 못지데 카세 수부 갈지 안 차도
2: 어 다지
3: 가는데 류가 간다 바바 간다 세브라 부부부가 간다 삼브라 바바 부부가 부부부가 간다 산디 바그엔 도야로 주 뭐세 뉴부도 다데서 뭐세 뉴부 카세베 너무 잡산 너지데
2: ᱛᱮᱱᱟᱱᱛᱤ ᱫᱮᱠᱟ ᱵᱟᱫᱟ ᱫᱤᱱ ᱫᱟᱱ ᱜᱮᱞᱟᱥ ᱢᱮᱡᱟ ᱫᱟᱱ ᱜᱚᱨᱟ ᱥᱤᱵᱞᱮ ᱫᱮ ᱠᱟᱨᱤᱱᱮ ᱛᱮᱯᱮ ᱪᱮᱱᱫᱮᱱ ᱡᱤᱨᱵᱟ ᱪᱮᱫᱟᱱ ᱫᱮᱢᱵᱟᱡᱤ ᱛᱮᱢᱵᱤᱱᱟ ᱟᱱᱫᱤᱭᱟ ᱢᱚᱱᱮ ᱪᱟᱱᱮᱝ ᱥᱩᱱᱩ ᱫᱟ ᱛᱚᱡᱩᱱ 벤소 강자로 그 차진의 시제야. 다 체리다 튼바. 야지면나
0: 메슈온다.
2: 메슈온다 튼베 고네.
0: 나 수수 수고다 튼바.
2: 수사. 수수 고네다 양타베. 다 야 접슈. 되진을 쉬운 해야 돼. 개짐으로 봐. 시자 딱 길라고나 저들이 수수다 지레기 시제 돈내가나 양탁배 고네 가면 돼 버려 쉬고야 고는 막 무슨나서 다 다른 퇴적이 김병아 줄 리젠데 죽지 좀 도와. 나 리젠 죽지 참대야 길라기나 저 다른 안 줄 리 챙기 주시다 뇌난 제 계지 생겨 남은 저야 청구 가르나야 나.
0: 레즈레즈다 드린 안 죽감 돼 버고 쉬고 유자로 와. 아니 가려서는 가면 돼 봐 이네 룸다 추전다 가리나 레지 진에 소소 수부간에 룸 좀 소소 하고 제대 니네 안에 소소지 전쟁 멤버 때야 속바 두스 시작한다 최단 덴베가네 아니지기 면주나이네리 수구장다나야이네리 두스나자니 류심니가 패 터야지라 아니지기 내메데다 요약이 저와다 면디슈구인
3: 레슬리스다 된다 뜻다와다 숨이야 다가니 아니 마세베다 된디 거블이나 동제나다 돼서 자산한다 지 에 가만두베 가다 민보 첨부리 디디 라고 주선하고나 망고 종기유디 좀 주가라 지 섭섭나야 다가나시 아니 지 그 주제가 주제 주제사 들라고도 이상 지 도자기자 작자다 된데 버티야 년가 전부 된데라 진 된데 간다 다지 마자나다 소소 소승 자와 전부지 수위나 삼도 거기 돼 있다 돼야 드링 쉬어야 돼야 먼저 지 정글로선 되지 미슈 상말로 긴그데 엔직 된자리 디스 상매 간다 서서나야티 정구 쇼인스
2: 네세 토제나 안길랑호나 저들이 되저 코마 차이난제 안 아줄리세나 페방에닌 타분에 그진 쇼야일 토제나
0: 네세 토제나
3: 토제나
2: 생남초 공학계 로산 표준라타 저스다와라 니기 정구 남는신 감 되베진라 첩슈난베 급수 넘투다 되면다 스스 구수기 차진단 되난제 수리기 흉로이네리 나는 신기 체리다 튠베고네 딘자 딘베 첩슈로 슈는유 정규슈이 생남초 콩도곤준탕 조린슈베 규림낭 낭튠 챔피장와탕 양메다베네즈 튠시베 대된행게네 레베니고기 랑도유엽슈 팅데리젠기 십시다년바 뱀블라인 랭게슈댄자고
1: 한더니 비진키 추즈니 슈닥다지
4: 변종 롱친 년티 리부디 되게 롱친네 한다 변종 선구냥다 비진슈부디
5: 변종 롱친 년티 리부디 되게 롱친네 한다 변종 선구냥다 비진슈부디
1: 三宝天杰公康生今天你陪他解别菜泥汤今天古别菜椒松热三泥么是听地里在那修脚囊天松泥地里前途将用其人卡当真粗他家前当月里七不脆习近平起当足用功不老将他老大丁色前黑当足用切的习近平蒙西点土当为国他年冬家民自主流中国节期学区从队毕竟土就折我他
6: 让中期牛总操别，突然杀不了，培育起小学从头空别吃不充足，我们把它拆别过了。
1: 我今儿别蹦起，三腿边脚背塌空别走回，我们就去组队前接别，骑着列前他，天色托三块起，从你口里连锁单位，从过马镇里干儿有些街上明白过了修口。
6: 平常六十六年前，俺们去特朗普西坡大车的，那在清楚白熊路。
7: 先于接忙不，少用钱别过少用。
6: 下面的听的来参加党团行政团宣传团。这个来过年年岁比赛，习近平给党总军工部来，突然说不了，党总军区别人选团，那个人任务接三队前接抗联恩怨，将用开人卡党政组团，加起党员来接不出。习近平给党总军工部老总团来打顶上前年，党总军区别接了各地团，具体起初七十多种他用钱的。
7: 罗总前者，有人跌跪他，表达空白了跪的段位，那个人硬是丢下去不是。拉萨重建丢龙跌进去，古龙重建等位技术级，巴桑杰，西林党政组第二，党旗麦德卡总都不应变，面向基督之我堂，忙造了十许主播，凭借了跪的段位前的跟着苦心越界送不神。拉萨重建丢龙跌进去，初步容器当马十许点的数，新建重组时，重组五零年起半个堂。 创作家就来天如何给罗总从头操心有神。场面习近平给党总用高级松江结局起码起行罗总前年电脑团矿都七八千的党给三队人兄西林图西初步前边娘娘娘去接不神拉萨重建对龙跌进去古龙重点那个创作家队书记安唐不谈来天如何给罗平结局历史压的习近平给党总用功把组织都前年电令他撇解 健康，谈咱们多些些团结心，谈不如没得。习近平给党组用功不体面，创作了家队的做那类团抗安全团结抗力，解决引起什么事？初步上天年，古龙重点兄弟就有不谈，第一局图帮着谈，古龙那个了，那把这创作些月经，创作铁大的，俺们的边角的黑白中七层月饼。 Xi Jinping ki dang zokyong ki gongpa chetun che di, 当期三对立春天年他把团年前边捐了他跟着口的配备人都不熟悉的他让跟曾主席外出让他被四段连接到祖国他老大的前年老年他明白陆军阶级是不是

0: 중국 지조수 고모 얘기야 나루에 채로 동원래 고모 남이야 갸미시 계급 경화라 네바르토 뭘 땅 경과 타 땅 경화라 네바르토 땅님도 경과 Gürcü sartı ta gaje be te ki ju chu ta kyon che de da nam ya tyu re ki dün che tu le par che gu mi man te war jin de phe ge ki sam lo ta kyon che de mi man ge thom na ta gi na den ja ge chon na che sam mi che ba la chi ro dong gu
1: singa number 10
2: 的彭中龙青年车流控票给龙青给三个官队观众写备来请选择他的写个音来整体总结跟湖南开门给不拉他写些千贵南开你们自认拉他不算针对了你人听给学点价格了谈的你毕竟去去最你说这个大事
3: 项目了龙青队伙了金居多节他空给波拉写把地三罗拿

0: 보게산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긴다데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식기로이나 범식기로이나.
0: 기라니리야 복범 가르 좀비 이네. 나저 김장디 앞서라리. 단단은 지존님보다 적마리. 지존님보다 진입이나 나저 채버쳐야 복기에다가 법하다다. 보면 마다 인스제제. 밤에 미군 되제. 파츠 부규제 채버지 줄래요 말이. 이네 다신 적마리. 지소 사브리. 어제자. 당에서 주 예배 두드려 내셔. 다시 알롱진나네 싱지 요산 지고레스 제제 양스시에도와 보 니에르디우드 직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거유
2: 안개 그 조지비에 동창좀 최저아 텐송비에 싱지 요산 천니 최진 파즈 끈 시바니 랑게 디니 지소 어정록에 팅랍진 도전 최교 최초디
0: 当然给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你 哈哈哈哈,地下不地下。姐桑,你们的人呢,姐,不然不会把我掐不得。我让你操死的怎么,得住个事儿凶多啊。不是,把那起来,不会没得住死大难免的。哈哈哈哈,俺操的,过俺当,咱要要买的。俺是新镇吃住家里啊,养了金猪头呗,几座沙巴街不送咱。俺操的名利啊,金猪道具是得应的。
1: 金猪道具是啦，金猪道具，明天我那要学读，金猪道具。
3: 龙井短卡了，金猪道具堂空气波浪。

0: 라체 우토기 급수 땅탕 시숑키 쇼미쇼 결휴 체리타 튜비 고네 늘고 기세 체크
1: 지신 춥숨키 지소 소외 두구기 추나 안츠 정이 내자세 지딘라 심쿠 치발 안네 콤신경 랑키 랑라시 인용 我시타 미롱토샹웨 송년티마인발 랑키 정이기 친안구이라 렌지 시쿰 총용암
2: 안츠 좀당 된당 장리 시경 퇴오메 도낭 장마용 탄데 계란기 토글러 워게탕 꾸레치베 나와두나 렌지 코스미르 슝리에 랑기 랑르 개베 칠름디라 종식선탕
1: zimlin chui dian zi zu ki bi wei xin ju nian shu xi ki nang zimbulin ki mi ji yong ki chang bo chui qian yu mi ge gi gi ne mi ji le sim kam ge gin ki gang ye che xi yu ji ku yu tian ni chang bo tang en ki zam xi ka le yin di zhen kang mi ji tuo ni mi tu zhi luo jia xin bie mi mang bu ne dang yin
2: nan cui san ba ren sim le yu bie ku bu tang dong ye chuo gui ti da ri xi sui sen ngang qiu ru mi dang na
1: 참내윤지신탕주구리삼시원장금망보시라돌라상투메번디돌르타쇠생기미당와칼라인데코르투메벤도치망보식랑기랑라게베렘바인팅르기심캄리베로벤포르디심캄디탕라체니더디시샤유디
2: 심캄디탄젠키투남이양내러준신니콜히미남제외경키지 Semkham Rigbe Lobyn Adili Ndidara Songyu Tien Rangyi Gye Gadu Denki Chibu Chi Yi Kuryu Sogi Gen Tida Mayimbar Rangyi Yin Miru Gye Chin Rangla Cangbe Cone Chetab Kanggu Ndimbyu Yue Chi Song Rai Ti Miyi Mi Cere Gye Dang Chik Rangli Meba Kala Yin Ngan Cui Rangyi Shengi Tongnang Lan Zebe Usu Chi Yu Di Xia Nian Rangki Rangyi Lan Ningji Ta Changbe Lian Jik Si Ta Tuen Wome Semgi Dopshu Xieba Ni 早晚的久久没不停着看念音的叫囊堂日期给弄念让起人意久久提音了这点提的三康给胖不配备胖不现实纪念讲明
1: 天哪, 各不知一切堂, 各不知叫囊, 各不知随囊所, 提大藏么总体帮助随堂, 让起人了宁记堂下次云呢,
2: 俺去新年俺去宁土都别神秘普处堂他们并起赶紧落个所下次堂前去共土让去让了恩居人怎么人能堂去给普处村能为恩居提心土让去让了一年跟有马日可怜引大喜松若多那退提人年松错我起得了车行起样让心让了王位心了火车轨的让去让了宁记堂 rāngkī rāngyī chāmkī yōnggōn zūshō.
1: Simkham chūdien lō tōnā nāngdi, Simkham chūdien gī zāwā chēbē dī tāngkī rāngyī tāng, dī tāngkī jī sō zhūngu.
3: Xiamlā, lōng tīn dūyō kār, jīng zhū dōjī tā, kōng gī bōlā xībē mē jī tī sī lō nā. Lōng tīn dūyō kār dī pā jē nā, jīng zhū dōjī chōng gī nā ābū chīn jī yōng bōb yā gu chōng mā sī. 祖准铁给世界阳忙不惜空土去土吧穷我他切不起人你给普萨温州用我切别落过阳波切土吧穷为参提牌答不应铁吉拉你最肯这穷于民提林母去呢身心有不休
4: 三季
5: 哦
4: 上帝的 他想俺俺在总中点的 PK钱不肯这钱不多
5: 日下叫俺的单抽不肯这么多
4: 切子,没这么忙的事多 迷茫的事这下 总说是当你从家仓门的旅

0: 디게 쇼마랑게 티바 야 미신레제 티바
1: 디게 창마 나르랑게 살고셔제 티비
0: 아레 제베 다시나 보나랑도 근데 되봐
1: 나서고의 토림 루틴에 되비기
0: 쇼마랑게 미꺄져 왔다 십진 타워에 체스디네 팅르 싱베 삼페바다 치페베 닝도 동원 토기 장게 제시 이제디 대쇼다 네 파신 시브스 더기 마세의 종회 兄弟 총대토 최도 체제 오빈테라 갑교 간시 토도치기
1: 도전나 좀별라 기랑게 안조 싱바 토고 갑교나바 토치시 쇼이
0: 디데시오 마시 띵아조 종시 兄弟 최외별의 역시 안조 갑교 간토도 체쇼
1: 도전나 좀별라
2: 도전나 좀별라 좀별라 쇼오
1: 좀별라 쇼대자고
3: 三弟，三弟，喂，马进啦！哦，
1: 给你一个连木作业，看了俺这懂啊，连木作业看了啥学了？俺接着自己看谢谢。哟哟，你给我看了几点作业？喂，叫这次了，老三，别说的。我那是。姑娘，他的俺这有个兄弟出来家呀，俺这做我们那些呢，连着钱不吃的。
3: 马上，俺让做新编安列入关给建仓了的，连着仓库的水。现在去让你个苏水建库被连工给连着表在了，打到他们店去接。表在接领钱我打。
4: 那是。
3: 俺打不过了。
4: 那
3: 再托你点手前边，给你录点工作录进去。
4: 那是。
3: 给些忙子提醒。我的，很多去让你个苏水空道给连米给了呀，连个店家给你做，缺你妈拉不起手啊。
4: 新主到这来，俺打不过。
3: 哪个级别错了，到处上面连个洗不下去的。
4: 哦，要我重视啊！俺俺做连着国组建，你们俺来注意嘛。俺俺做谈过呢，连没呀，妥当的，连个表在了，妥当，也不消失。
5: 那是。
3: 俺打不过。
4: 今天是马车不行了，今晚俺做俺来入关的，你一起几个马人了？俺俺做装备俺来的铁矿拿来，干个做图嘛的。
3: 叫这次的皮个要我重视啊！没推荐你的。
4: 俺打不过。
3: 老三哪个皮个肯接到？
5: 经理啦，
3: 让你爹没了的。
4: 俺俺来老你来见不来买吧，主要是你这个人。
5: 嘿嘿，叫金州了，他都把那里那个子那出来给到屋间没得解药了，他都没得送不了药，难打木个。
4: 哦，要不重下，连个店家了，引进手术效果大。
5: 来是来是，出来这边叫了店员呢，他都没得可惜过去吧。
4: 你想闲到了没得再来干你。
5: 要不重下，
4: 俺俺做何如不如应的，俺做新编俺来入关的，你也过做不是。
1: 你那见的俺俺做松干的药的，来是来是，难打木个。
3: 新哥到起来，难打木个，既然现在那个嘛的。
1: 哟哟，当俺老爹是。谢拉领导，咱们谢拉去玩皮下。谢拉领导。超不着，孤单你是。下半年给这次你学校有。
3: 俺做有个像新编阿来入关的，总会当做密码师兄给学习教教了。我也是国家建的做不到，连个我也是组织，提的你们俺打打主意。俺做两个厂嘛，谈到国组织的，连么卡些，老在心不热，两个卡些，俺做青牛油麻的，一年天做开七个麻的，开七岁的，俺做厂嘛两个前辈七升级的，满心不天做江北江升级，朋友做准确度，女秀短板。
1: 端水机结果嘞，装水兄呢？俺做新装忙做的，用不着怕你用着的。俺做新装忙做的，全部做准确就去的。连着的俺做新编安来入关的呀，这样不麻烦。我被喷气打那样的。现在俺做连着的表在点不及的，店家点不及了做准确呢。总会到装水兄了，立住点表连着些最必须的。
2: 多少条件线不行呢？俺俺做帕子铺局了，连竹点边连着去，最必须的。长马伸手预备。叫金志，开始宁古连卡拉斯的叫人家给些药西来写什么？
1: 지 정리디 된 김도 칼라
2: 왜 저랑에 얘기신 님거 입에
1: 아 님거 님거
2: 저 진지 나 나랑 계속 시야유
1: 가르셔요 쉬다
2: 된다 개침시
1: 된다 개침부 가르셔 요스 쉬다
2: 다 저랑에 신비 아래 루가 주차시 제자 당하라니 된다 대리 삼시 단전샤
1: 생기 샴푸무 야우치시 장글 헤메베 예럽기 셈바카브기 니아 강엘 마시바 샤샤 사투시야 구슈기 장글 메도는 신기 신레다 벨레 장베 시그디 나 팜기 기디 로츠족이 큰김 나바신다 중지자바
2: 아치 저라는 가르시유요 年啊，是老天的。
1: 之前的年啊，你住，看他身体，让身体嘛就是。结果了，你三六那，那是年七十岁。他来端酒了，连着的酒几不打扰，那让你点几钱了，看着的。
2: 我们啊，先去远点的油麻市，叫人了你，远点打，就拿你阿做苗子。那让你年多年是干呢，起码叫人，给不给不明度哎啊。那让你穷对年十几用不是。
1: 今天第一天了，我们去吃这些油麻食。那让大妹子给去瞧呢，吃少了多呢，给不点着脏什么？
2: 叫金枝。

0: 계사 가상우가 보는 친구한테 다 로스문도 조집이다 돈도 추조하면 누구야 경서 쌤들에 나야 쌤들 누가
1: 봐라 검증하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의관래야 보는 최사자 돈도 양 의빈 사비 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여샤 다야 보는 그저 야도 경서 강과라 제매배네
1: 말해봐라 다리 비우는 거를 티십지 야도
0: 아 레나 티십주 에 베스도 메타
1: 발라 투데마나다 다자 비우신데 알레 주가 주샤 알레 주가데 겐쿠니 소스체 주가데 나란조 돈안기 주중 레르나도 겐자링기 제자 뮤빈티게 알레 주가기 추제 뉴룹 제아솔 단샤 규지시게두 론이나 뮤빈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돈을레나 고음치 십주 론니날 퓨르스에
1: 퓨보는 카직 제사샤
0: 르베 땅군에르 봐 기랑 정아 겐고려 싸와지기 요마르 봐
1: 발라 퓨 니엘 볼알 싸와치로마도 김은은신 볼알 양 무빈야 교야 미디는 말했어
0: 야야 잡진 커이네 다 이는 예 차오든 오네 첨부 차도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
1: 발라 다시 퓨즈베 신비 알레르가디 나란즈 존난기 신베켈레 안 당구데레스기 종위다 존스슈니 통진다 개규시다 난스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조 님베가르 이미나 나란즈 님미미다 참미 키제미요 주네 또 저거 잡지에사 요말라 골로 드브제 고야 요말레 다는 시제 나즈 신베 부줄이야 고자자 지지 구보 고아용레 당원에 지도 서비스 니에데 거진 첨부 시다라도 와
2: 진게 도와줘라 노피비 그대 초소 저 테스트라 나랑 저 랑교 중진데 생대 톱중아 테스트리 테스트리 전에 야구 중부리 딩원에 나도 요구 신배 알레 루가게 롱아 따따 갈래 기베 제부시 나랑 저 모두 배준 체비 있는 간에 탄도 모두 제 시주기 잡죠 전부 두고
3: 하나도 신비 알레 루가디 휴력이 피해져 단 야부 팀비 다래
2: 워시 반도 상스 슝기 캄프사브 야야 레트퍼게 미당 주제 차상부 총수에
3: 차상부 총수 난다미 제스니에 비게 리용을야 다가 침비게 최근게 겐키부여레
2: 레트 신탁이 니즈 근제도
3: 어다 고르샹기 중앙수와 디지리 숨주 소지니 어 탄다 지리 주고 수에 차샤 어 뷰제 텔 난다 민도 어다 피게 겐데 제시 중주가 키도 어다 도레 겐트 돌아가 키요데 종 신쇼 총레 레데 로산 데데 비긴 캉벤 레데데 타샤니 차조 유산 디시라 심제난 고야 메라
2: 조제슬라 야우시 우쇼샤
4: 왜왜 다 저한테 고소 온다. 년이 헨게리아 담산치 주긴. 나랑 저기 켈래라. 장교 저 림베 원튼 상종 켈래 전년 톱스. 딩아랑 저 켈래 견고민의 창매 배준 회미 제배 제부시리라. 공생 안공기 레미 숨경업 중어 숨게 호다 바다 제배 제부시리. 내 공시 직접 진리 지금 외네. 공시 공어 상마 도치치 주긴이라. 저시디리 주긴다. 年了年, 阿勒如果家计等于车市的个技术员车市堂过的阿勒如果的我也说如果行别阿勒公司要求他透过门外国母亲你的东西你不的人不堂过阿勒组织的托档天天来给手脚送不的行不勒没卡机了阿勒老在那做个中大这样的卡机等到每间南沙落中的当样西不的 蒙古国车家塔松竹当街社区出国所列车车卡机入住起啊当个能行公司用本的落这的国母车机端街刚刚预备金藏的铺住落这些毛当样的装置的朋友给撒过卡机了行走南苏车家铁路当样的确实所要建议

0: 발라 발라 섬기 좋아 나스탄 기스기 폐지 폐지 기소 면조 발라 다 괜찮아 오래
1: 당한다 맞지 나도 괜찮던 기스도
0: 어 나도 다치 양자 양 나도 다치 양자 같이 기스기
1: 오 전 폐지 기소리 야 좋지 장외를 몰단제 섬기 파 조금만 갈 게가 주다 나다 암라 님도 부구 과제 되게 키지 남사 죽을래요
0: 레스 발라 다 오는 거 아니야 죽인다

1: 新来的庄来马家呢俺操跟这是接下来新来的庄来的没得瞧着你那第一个俺俩说来瞧着不了你这钱币呢俺俺是龙谷新别出不瞧着嗯嗯没给上了托管托不跑多贵呢我用啊用啊我这不卡上对呢俺们了俺跑多了搞不去老婆打球的忙子给呢啊
2: 有有菩提呢菩提来谈的久了巴拉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菩提
0: sunya yorda.
2: Lu kyu xie bu jorda. Jing zhu ma dang gong bu yu ji zuo ning bu di. Gen zhe ji yin ba ha guo bu jiu de.
1: Bo la, ji zuo ning bie ge bu, na zu yu ge long bie, xi bian nian bu di guo li ya, mu tu ji sun nan da.
2: Yong a. Ji zuo ning bie ge bu li ya, na zu mi se ge de ran du zu chang ma, ne wu chun ju de jiang jia de. Da de ran de de ran se wo de. Wata tuxu de ya, bang mi si cho ya, ta me be nyan nu da, tuxup chi we shu shu nyan go ya de. Tudu mi si mang che le ya, gulo lhenpa kem jo mendo gong ya yo ma re. Wata ngon ne yi, chi go ga ma jo chang bu cu da, nang to ga ma ja nebe cu sa de ran ar da bu.
1: Ngon ne, ge gui yun zin xing zhen lem lu di, tuxup chen bu shi ra ri xia.
2: Ta tong to di le du ge, lu sim ni ge nar ju nyan go re. Be xia xia na. Shibyun tsuwaan paakya khu, loda maa jay taan, ndu jay, bebyu chay laa soku dudu zamba. Oda chay maa gyo ka chiga chida, deja shu jay nar ju tunggur ngo. Chay zang shi zo nyingbe dungay xie gu chuna, xie ni xie caya yo maa ri.
1: Bola hirangye, jingzhu maa taan kong kine zui tizu sundu, nga wane nagu nazir shtengi. Yine lu gyu tozi nye du, nye ting sang tsuwa liya ka shinda, payu zu jun chaya ka simshu yi chir chugi.
2: 是的, 中秋的起来就来吧有的, 不往安做呢来给你们让的, 丁山是去年要过的, 但不然该这个真学啊,
1: 列斯波拉, 你要回答吧大齐音,
3: 空土那么最什么天呢, 龙天都有卡了, 金州多吉他, 空气波拉西别, 帕吉提示, 车不凶怎么看, 普山这么对, 总之, 수남도지 철치 수남도지 저주지수 탈계양피 참보위지 지급더십 류창장 더십 계산인디엔 첩쇼난키 민어첩키 징주도지 첩키 로사남기 보도지 첩키 탈계양피 아마춘숨 첩키 조무스리 바바계산 첩키 부산점디 Sengge chepkin, Wang Zhun, Zhang Jinli chepkin, Sunam Doji, Zheshi Cirin chepkin, Basan Cirin, Sengzhu chepkin, Dawa, Tienli Lichen Dacha.
4: Cho Jile Gange Yutu, Chokshi Chamge Ne, Rokyor Yu, Nganchu Michi Sim Jiki, Gange Le Nambar Gewa Chegu.
5: 你这你这哎呀送哎呀答应我这波了不敢算了好不敢算了装备能力的好不当然就落嘴了你我女的啊是不是用的忙是的给主个月子轮球多是吗前的用样没多啊全部来装大的用别啊我让他装大的用别到了哦你
6: 今年里也唱不少的呢，今年里也年数不一样，会缺的嘛。
5: 好嘞，
6: 蛮三十的。
5: 是，
6: 一年来这里也唱不了多了呀。你是观众席啊，给这龙国面去，老百姓这是牛不一般。
5: 哦哦，
6: 包了点谁的？第一那个叫哪个孙杨东西，空给陆振南隆重行动哎。
5: 哦哦，
6: 你把腰这肩不一般的，你是吃上装到了吗？这，
5: 是，
6: 这都一呢，这一年来人又当多了，这些，
5: 人又当多了，是哎，哦哦。
0: 제산이 롭조디 제비 봐. 어. 다이나 매큰 사과야면도 보라.
5: 알레.
0: 뭐 대보 시작도.
5: 진짜.
0: 보라디. 다디 신나다디. 아. 다저니 안다 그랑가 즉 시르다.
5: 어.
0: 롭유 디날 게 잡어 봐. 안나. 퍼블릭 난 다그래. 다 그랑데 시다.
5: 어.
0: 저놈 고면 좀 두고. 장배 급이야. 네 바도 있는 심팅데 대분하라. 대분하지 잠버 봐. 아니는 수부게 내시드게 까까 좀 두고래.
5: 하고스 하고스. 야주 아부 응고.
0: 다 보라 야고 잔하라.
5: 요요 부.
0: 보라 바빠이.
5: 어 부피 아.
0: 뭐야.
6: 도지. 다 들리는 안주 보고 간돌. 가르쳐야지 아.
5: 네 뭐라를 세고 드리네지 뭐랑기 니카르사 착시자야 어메디 싸우마지라 맹간에 쪽마도
6: 어찌 보디니 가르스 거래다
5: 어
6: 메마세브체 맹간에 야딱제 제가 멋진 비나 네 나저디 도르 쪽마베 보라니 나 쉬고 있겠구요베
5: 씨 뭐라니 네디 제스메 대시다 네라를 세고 디링아 지리나 륜조치디 보지토죠.
6: 어.
5: 어 보딩아 내시 군좀 토베. 저런 고미야디 대중 어제 제중아.
6: 아 네.
5: 어 보딩 인제
7: 보고라니마 나서 집으시라 유스기.
5: 매 망고서 그 유자. 어 드네 저런 고미야디 대기 롭존디 제베지라. 아 내시디 베트 상자 친스기도 와.
6: 오지.
5: 제자 드리네. 몽라니게 내시군 좀 써야기 전론 검자디 야호제 제비기나 뭐라게 나서 찾기 용배 마체 명가래 조마다 우리 전도 부디 대부채월 쓰도 안모
6: 어찌보
5: 아
6: 다딘 저기 편바 유연나도 나라니게 대부채제 야호제장도 아
5: 어어 야 뭐 쇼시 인다 얼른 열겨나게 돼 아 니디 두스제 디난데 실 딜렘나 용구르사 어디 로센리스 도중에 어 이다 뭐
8: 저놈 권장기 로센 센시 나와 그스 슈구디 디네 더디 만즈
5: 오야 꿈 어이 어 두스 어 글리 글리 말레 아 두스 아 두스야 너고 디네 오야 텐수구도 와겨라 뭐 어 두스다 아, 도스.
6: 도스를 왜 봐?
5: 대부채 오르다. 뭐 대부채 쇼.
6: 요, 요, 요.
5: 쓴 띵네. 내가 이 숨게 대부마첸 정말다.
6: 요, 아로시. 아로. 뭐.
5: 아.
6: 뭐가 고유관이라지.
5: 아직 계집 말이 뭐라 흘러지. 어, 글리치. 아. 아직 계집 말이지. 어? 뭐가 아니데. 대라게 디스도. 고유자야게 전론 고미하고 롭센시도 뒤지 않도 야 남산 어디 고맙다 계측 말이 계측 말이지
6: 뭐야민도 뭐 나한테 이봐제
5: 야
6: 뭐
5: 어디 지시
8: 고유코금이
5: 어찌 뭐 뭐랑 가르쳐서 어찌 뭐 잼버스에 다지 어찌 다 얘 뭐 어디 가르쳐 그래 뱃사하소 어찌
9: 보라.
5: 어씨, 엄지라.
9: 내분이 그래 타스 존스.
5: 어씨.
9: 어씨 몰라. 그럼 차시 도시라도. 두기네 차시 좋아 멘티를 취하는 거 말벨.
5: 엄지라. 디샹은이니게 내시 군중 제약이 저런 꼼이야디 제 자제. 매 큰을 세요 말일.
9: 라. 내시 군중이 저런 꼼자라.
5: 어어.
9: 보라 기라인. 안전 남샤 코에 군드네. 체실이야 신앙 고블레. 내시 군중이 저런 꼼자세야 텐조. 멍대기 대분한 게 과요래. 드림몰라 튜돌이야 민간기의 톱만도 내수 심을 하조지
5: 창문소년 아시기 멍대를 이지 차차지 능미소를 락지지조 체스 엄지라 토체나 다이는 주만에 멍지우기 대비 큰일 지금에는
10: 난지 멍대를 가게탄
11: 제리라 이지 남굴
12: 잘 튀소 남신원 따라 두고 망잠 치바타 차자 법급수 초로 난타 장부잠 양사로
13: 시비에 지딘 사이 퀄리티니 남게 차니 싸워 부신 파라 싸워 당사딘 파랑 제수 주위 남한 속자 상매 투몽피 김시식이
14: 当你说起你 几丁看的没图没容比空没可清晰他按错着完没时间传播影

0: 아주 당미 속차 응우에 미자바다 뇨조미 집이 팀 체르구시 당미 속차지 셔리 사미 중나 뇨총양 제미초
1: 난수 정중 칸게 좀 출러 진주 치고라 최소 콩도 구비 세상 탈비 동굴
2: 아니 두고 온 게 지자봐. 뱀띠기.
3: 아니 두고 온 게 지자봐. 서른산주이.
2: 두제기 수군내라. 띠기 김상 카토동.
3: 두제기 파마뿐실라 눈에 떼네. 마오라 제와네 바쿄.
4: 제도된의 표정. 아주 파이니.
2: 독삼삼고 두제기 뇌도 마주.
5: 진미랑초 두제기 고수 마주.
6: 아주 냥도 두제 까네.
7: 你做文章总有的事情土匪堂卡车的厕所了接这去听说了其他某只小姐刚好学能个月
8: 你了其他三的弟弟年几个不女月中国中学去过外高老的堂里学他你年年某只地图吃不得个度家长可能咱们的早不熟的上去某些年刚过学呢留不住长大地方马赛可有了要素的图了西藏去
9: 其实米仓面其他能行切不一呢你别穷控春秋土个日啦可有咱们第一年嘞松脚土吧你别穷控松脚切板让我呢切归啦穷在呢切不一

왼잠기 재물 그 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재물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그 인수 레무신 자외투 티속이 민시러 르디에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সেমবব লেঙ্গে সেমতিলি তন্দ নাম লেঙ্গে নে সেঙ্গু ছোপে লেজেন্দিনি দাওয়ে কি খুরখান শিবে লেজেন্দিজি ngancu le zendi nindar gong me chu chu thang gam ship chu tho pinjo long chin nyen chen le gong ki phe ge long chin thang la to ka ba ki nyen che chu ri chin ti tho sen tho yu be thing ge ne tu du dong ngancu le zen sen gyo ya ge shu yi to gong kwe me na ba ling ge li ya zong bo bo rong rang sui la ne zam nang we lo de ju shu sin du xi be pa che di gu ji shu yu be na ba ling ge ne ti rin le lo ki chi sin thang nu shu tha ge tu gyu ne tu lo lo ngang lu zum di sen na yu bu shu yu sunba lo me na ki zen jong nga rang chi tu xin ne me ma ne o jar xi xin yun de bu sa cha xin na min nam tam che du zu chi xin jue lam chue wa ma tang puang nian tu dim xin luo ba ri yim la lü jin su xi yu ti zhen na tie ge ge wo su ka se su ge wa le ta ru wei ne mi jin tie xin yu ti yi mi tam che ni ma ne o ma jar xin go to di zhou qian dar mi sui jin ji su rong wa ba xi yu ge ge dem ju ji na wa la lu yong dem ju ti su tang kang xi ge zhou dang di ni jia su yi wo ji ba yi tan da mi chen mu dem ju ti ni di bie ji ba su zhe jin qi ji dian la dun ji long ye de ba de bu pa jia tu bu xi xia yue ba ma se zhe song cha dam la ga wo cui jiang ti ni ti xin no nian be din jin qin yong wa ti zun mi gu ngan zu rim xin tang zang ki chuan de chong ge yu di qin qin bie ta er ji zui qu zui zhu bu zam la cuo ba xi dong la xin ba bu la xi bie la ka xi la jiao chong ti sun ki luo ge se gu ji tuo zai jiang mi xi dong la yin cui tu la mo ti ne ma le pem na rim xin yang san ne pe ba da er ge ji ni la se ba ma ru ma ru hong di ta er qu zui ji la ki yu la cuo ba ni dong zam ki se gu chuo la 냠가와식토 조조 유티탕 디다니 황토링웨 므만니 어자르키 유람 퉁외단나 므유람 므베 미리기 유주제싱 다나도바시리 니자티눕 샹메치세 사자티앙 므키서구 레고롱시부 치할레괴바시니 람시기 겹둔탕 구주잠라 유키괴바 남데처탕 사게 토마 김우 퉁공소 틴제 개발 체원니 我们 로유토 미션웨 최잠용 라무티마 개광토 람키 유주셴남 사자 쾌양신 감셰치라 조서더부 쾌양베 자당탕 치우 긍지탕 방종콘나 세르경초 라무티 팔라게네 마르잠펀나 람시부 톤네 톨라 개규네 개규르고진 유롱 탐제 청진 나키 제바 대 탐제 개바 옌 목진키 용수 둠싱 겐사르키 무수 톤네 토르토 양베 람키 코스 치중 타나 치 이토 왕웨 시우탕 법추소키 괴바 따웨 초미시싱 양 참라란니 나키 제베 리사르키 제모타강 목진키 톤네 응음시 탐제 싱이르무 용와 마세 各堂各宿朦胧起心内日故他拉重叠其中感染灿烂蓝图温图别让完美版顶着与了错啊日剧穷呢今天虽然点吧蓝昂念别那心讲解用说吧那么中腾对宿真心年你为穿用心养家你是人归目前堂将其能容他拉破别给去十几送吧单儿与其归吧 마치 짐바다르 원살 줄에 대신 정시부 청지 요로괴베 가세키 용수제라 차탕 지위 지교로 줘봐 농성탕 가창탕의 첩탕추 럽진요 지신의 지우타기 센라지외 남존나초 된발 제바소 이원 뇌주기 제바티다 미글라 찬나 탐바기 추더부 니둔키 냥아바탕 지준 밀러더부 능시 비루샤웨 낸조바코네 띵나 후진 콰마코르 원나 증첩 캬마큐 반나 괴보 랑만링 지신나초 페마퓨인 준신커덥 식스시 봉왈루리 코러로 메도 징에 칠리리 자남 깨니 규루루 딘제 창마르 총롱나
茶汤起于烧在中，茶汤照样在中，日坛那座捧在中，俺米了热吧，娘在中，是起云中起在吧，他的能都是起月火成形，杨家天你娘姑娘起到了军地，军起明文图什么西不来，让开叫他起南起归不提的，娘苏瑞西别妄图当人。康尔古贝鸡汤，强当七百三十八百来几十吃。天哪，这米来年过天呢，与力不容器鬼把汤加囊，心头直把三的，第二切土长把我。广木每年空土年间，点把也给拉拉古日推土给了。第哪，门买了二十起鱼丝瓦的买的汤，鱼底米汤节直找我讲鱼给呗。俺做空手，马去自己买的他们书吧，空气，哈哈哈！我买的二家是我的，有天儿，那谁都多呗。第二错位，给我去，我不困难，拿了这个，可他腿板紧呢，抓我这。第一军前呢，那些呢健身堂图纸所记几百用年预备，看的几百堂天呢牛肚吃过把少穷呢，我不吃土又得喂。提他七八日时，天南外边龙塔偷偷冷呢，过偷的着完了，没嫌弃擦淡汤，着到前边准他们提水儿，研究节约少讲送穷。先人家那天上面天时七八早起，他们容器预煮鸡那不汤，吃一，提个六九那岁数，先人端着呢，龙外冷肉七八让银白，没再行。你说雨天的重新我家归了拍照时吧给王苍阳家族出去那么大疼只有些些闲归讲木头看不闲疼闲起给把另预备差不多日子那个家族的比雨住天的开归穷玩胖心疼着疼得推动的了这个咱们是虚呢顶么推上去了前总应用大国是成功了让是中年的明白我留习吧强当破门连住请你按住拉扬读住中医呢您是不是日堂汤金姐拉堂龙不给床堂床一句呢亲亲别太你路推速花着科学得比拉杆重叠习吧铁脚铁路铁是想没切的您孙巴蓝穿念不阳春你你方面列国的杨家那天的卡车的亲别其实出自孙西藏了西内坚持起些四月晚上谈的新进社会起名对大钱呢铺门墙堂上土角总的玲珑土穷瓦的铺门墙堂社会大钱为了铺门墙堂社会引渡金铺门墙堂上的那座古勒克人艺术人民那切托为促进破坏用处掌握所恰度了，与其托在家族为来命，我当家老心不歇。年不年年提着瓦汤，提个香气乌鸡翅，通南新北，年年几角切心。破门墙当香气温气内部内谈点牌的去撇叶，请外边组织内能米出去特贵所，肯吃连了卤水汤。看过乔瓦上的金女切琼阳，我让先对七十年玉体温中六九一秒，香中体五七能用看，玉米之松到我吞住不拉几，西别熟悉吧嘞，五七三不脆，铁咱们西个米嘴松穷，蓝土主于人茶板，养了玉体三个托茶白银米西江，广州参数年年新度土板九百。提给五车车，六六人，年数过百，规模堂姐，听到我怎么念呢？怎么，那么人么？你团结起做不切？请您买来当地学习了日记，我让想起团体扎汤顶。

소리지 도마데는 가나 가지기 고도연다 난데데네 배비야 드니 냐자치즈 어드레스지 흉로직지 드니 니바이나 가지기 득시고라 가지 이기라 참고해 봐 가로 대응하고 가서 임마 아 뒤체조 가리마 아 드레지리 다드니 순바이나 가지 중에 로주 접종다 아니 가지기 고르스 어드레지지다 대응기 아 삽제 숨이나 남샤스나리 아 흉로도 되지 말한게 다 적동 접든이 신 아 다 사제 당보디 나로라 가지기 고된다 남된들 배추 대신에는 야자 제답된 대지 아무도 쇼잉 당보 아 가지기 다 된거로 단답하도 그는 대여 입장 나로라 그비 가지단 대비 타니 가지 아 이십 제비나 다 나라 배기 도고 이기당 대신 뒤공 그 대이소 준비 되지 입장 카드이나 가지기 고된다 잡이 타니 찍 나온 도당 야는 찍기 이게 운유 나와 걸롱자와 같이 이게 오다 든데레 같이 사디 야 이게 되 동민도 다 같이 부제 준비 되기다 로지 이상대다 나로라 아 대신에 표지로 주변이 와시 와시에도이나 나 부제 준비 되서 중국이다 이상대 시리에서다 텔레데지 가려서나 더 마치를 제재니 다시 잡다마다 삼에 같이 다시 침모살라 소바 어디에 망부지 되어레스 제단이나 표기로 주 인이 와시에서디 나로라 상계지 최 평검스 지다 중위 같이 이게 와에 셔바 족소스 어디 나로라 같이 이게 아 가지다 타니 버바디 이게니 또 돈다랑스는 가지스 거래 아 근데시 레 가지스야데 코멘도 나 대신이나 당랑게 다 제외 제시 이제 틀라 가지시비 타니 코응아쉬니 바시에서데샤스다 디나도 가르쳐서는 되게 뒤라다 심주 내바 고르슈디 지금 중세 시야 중소 잡도 도링 빼만 챘라 같이 도뚜 그 땡도 생겨샤니 최종 싱가모카라 때 해다 양티 신가르스나 저번가 다기 같이 이게 숨례 직 하살려 직 컴수치 직 제창나 주소 시 같이 사 토마데 바시에서 나로 통도다 이제 나로니 아 이나야다 바시에기 마치드 부자 전부터 중국 와시에데 제 레데 이나양티 남도라 와시다 마치치디 바시 중으로바다 이나양 바시에서야디 나로라 치라글로 규 캠베오기다 다 죄레스나데 기나노 카섭체버드니 망보주이 다 통하여 아래 근데 인도 바시에서야디 부제 준비투 중위기 주 이장시라 문진체나 안 되게 말해 거기 마치데 와시에디 이나 콜라 카네다니 콜라 소주 잡던 데시리 근데 인도 부제 준비투 수이나 가직사기 이게 동민도서 어디시야이 아 셰양스는 등산 가르스나 번조왕가리서 그 자도 좀 tūnūng nā shū nēni gāzī yīgē kā kāshī jī ngē duwā lā tī nā lō nē gāzī kī shībī tā nē tēng nī dām tūng dū pō kā kā tā kuyā ngā lā cik tē rā tā tā cā gu cī kāsī cik tī shā mā tā nē nī dō tūng dū tā tī gāzī tī gō lā kāng tī tī yā rā sā nā pū jā zīng bū tī sōng tē zīng jī xie ngā nē pō chāng chō shū pī wā kā nā shū bī tū sū gā lōng sā wē dō chāng kū gē tē gē xie lōng chēng bō tī wāng zūk bī jē lā kē lā yu pū lō gūn tā chūng kī ngō lā nā wā xie wā tā nāng tē lā tā tī kī gō jī 고절 때문에 데스도와 전부 최송대 전 행안에 포장 초시에서는 담당한 저 종백은 아홉 유비 사지식으로 봐 어떤 데스 인도에 남들에 대한 부재 전부 투수 전부 최송대 전 전에 자신론 전부 사대 나 어떤 데지 잡아야 돼 다이나 같이 시부기 남전당 대시 매일 나로라 가려야 돼서나 타오 가십주 구사를 작업다 가십주 구 타오 가르다 다사를 작업다 가야 타오 가름 개라 작업다 가름 계속 어다 뒤로 쭉쭉이 제조기 장기다 개조를 봐 아 그래서는 표기 잡도 거 제한집이 개조 대신 거기 대랑리는 부재 준비 투수 통화 관심다 표수비 투네 림싱 총회 배디셰비 타니한테 그거 알아 마세이나 거기 디디소레이나 부재 준비 투지 이게 체제데 아니 기구 롱바다한테 원조다 명시 전조 되게 제네다 단당 총비 이게 편조 지뢰 제바던데 아 현야 있는 남에다 제대로 라톤 식대에서 냄에 따라 잡기 릭튼데 동조와 말해서 다동 가려서는 익수장 등공의 준비 준비급지 익수다 자위 찬니가와 제레시나 거기 되니 표수비 투수 신론 전부 처방 축복이 제라케 불업 사주라 나고이 가지게 되시래서 다음 가래서나 대신론 전부 처방 축복이 사디기 당아마 매번 넘래이나 전부 처송대 전기 가지게 되니 낭소요래서 표시비 둘라 대신론 전부기 부주 사주라 나고 되니 임발에 아다 당당에서 야기 응아리크니 아 저도 좀 코는 예비다 가지게 되 부제 전부 되게 가지게 말해서 어디셔 다 떠나이나 가래서나 답에 아 당한 저기 즉 낙선 중에 부제 전부 되기 인인 카나로라 공동 대비 가지게 이게 고대한다다비 타니 카지 중앙에는 직세하기 되나 직도 가져 타니 직 니하면 도서 어디셔래 네당 심주
체직 초동 쉬베이나 같이 쉬바티는 전부 최대 송족전에서 오다 살라면 이제 여기 제 잠됐던 바 치다 뒤에서 중국이 타니 감이야나 가르스나 부제 전부 뒤에서다 아 같이 세비 타니에데 중화 이날에 자자도 마송 원들 다시데 샤스다디 원진들이 죽이요 살라면 이제 여기다 아 제네 중화들이 시데 샤스 즉사 뒤나 까자지 같이 사 타니에데 다디 중세 가르스나 아 전부 최대 송족전 오다 살라면 이제 여기 생신과 공기 같이 각지

그래서 나 도영은 수고했네. 유중보 내야 그때 답지에 제어 봐. 다티까지 아 녀자자 답지에 그랬더니 니네 나니 아 갑들이 완주 세는 남지에는 로규기 신도 야 녀자지라 통제지기 받던 데 충고래. 다 숨네이나 다 같이 신이 코로나 투모 모임 비기 로규 익자 신임베 아 코로나랑 같이 녀자기 나한테 맞던 데 지리에서 다 샴도네 되기 같이 녀답 취하기 뒤에 아 나도 같이 쉬베나 당보된 같이 이게 뜻이 같이 이게 뜻이 좋으되네. 아 디히텔 도당종 드니 참신 주바 슈부소 와다 아 망부주 아래에서 드니 진행하셔야 되네 안타 나라랑 같이 낙소연 총회 같이 이게 디히 가래서나 안 도당 자그리 슈부 와다 드니 소문이죠 아 림바신도 간 좀 뼈쪄다 예버체이나 갑지 드니 같이 이게 더 중요히 간체실이 될 때는 아니 레림 용도 전만 좀 많이 같이 이게 도도니 뭐 파지 봐 가서 동원수 거에도 윤도 된다 단점이 그이 최고천야 녀자치하게 답시 당부대 맨날 삼일 졸라칸 도링다 공부용도증이 도고 이게 어디다 참에나 아 지시 도고 임바 이바된 작리는 수 중 같이 대고를 세고 있는 전부 최대 축전기 매 송전기 가침기 이게 침비 착소에나 롱보 가르기 상기 장불을 티네 배바 제 대배시 와시에서 가르스나 이시 제 규제 가르스나 다디 같이 숨기 주바든 되지래샤스 아직 가르스는 변별전에 집이 같이 아 다들 변변전에 진짜 대 가려서는 메트로기 수비 정부 사사들 봐 어디 나로라 갑자기 변변전에 시제는 다른 간디 종맥이 되길라 가지든지 나였으리 드네지 가려서는 삼에 던전 쪽에 걸기 안 가지 아 드네 숨바대이나 전부다 지송대 전에 숨제 군조 숨다 졸라 강소라 계리 제비 히히 와다 가려서는 아 김상미 토마이나 내 가려서 숨김 아직 가려서는 다 밴디직 소야 아 미상 도용이 드네 소야 어떤 데스가 어 어떤 데 제지 간다 아 가지 숨기 아니 와시에서도 투표하래. 근데 인도 아 단다 이게 강치하게 아 와시에서 아티기 디시드 가래서나 상기 장부라 치드 배바테 대배세 어다 교대 가래서나 상인부터지 천샤. 다들 손바데 아 쇼부치와 쇼불치와데 아 단다 간저 부자 전부 뒤서 좋은 얘기다. 이게 가래서나 등호대 나로 전부 치송전기 전부 치송전선 다디 아 송재감 여기 통면체로 봐. 다들 단다 간저 전부 송재감 보시고 봐. 왜 이처럼 나온 거지 다 대신이나 최선 대제는 최면의 위치를 지르는 각 같이 아 다 가르스는 삼이 같이 되라 삼이 간다 통역이 삼이 도링 원래 그 같이 돼 뒤바들이 다 개바디 가르스는 단단가 저기 최종 개변 다 가도 나올라 도링 되기 같이 개바디 가르스는 같이 당부당 니버스 니 디나로 창요래 매랑으로 창요로 그게 다다 등하고 그 배기 같이 되게 단단히 최종 개변 가도 나올라 삼이 둘라 간기 다 가르스는 같이 도링기 된 개바디기 어디 되게 되시 가르스는 쇼부인 봐 어떤 되시래 다드니 갑투디 같은 냐답 제달라 다 탑시 컨디션 거라서나 아 공도 주면 난다 같이 사들라 제두 민다 봐 아니 좀 열어 봐다 자 세상 시험이나 같이 또 전님부 동원수 거 봐 아 다 대이나 같은 제대로 할 수 있는 발치비 탑 줘버리 대이나 탑시에 당부치 시양 전부 끊어 난도 쉽다 그 같이 이게 마베 다 로스네 바다 민네 민다 봐 냐자 나오베나 아니 도와지 샬라강 도레 나로라 가르스나 직진 나와 힘원이 찍기 이게 최대 착배도 샤 배직 착해 답대 찍기 커브들이샤 배직네 착해 답대 배창도 샤고 셰다 아 드디어 그 대신 그 중중 라간 돌이 나로라 다가라 다지 가르스 마 배직 되지 콜라직 잡히든지 대슈 접지 망부지 든지 지대하기 뒤 답시 당을 해서 어 다디 가르스나 배직 라니 마 배 가르스는 계두 망다바 트야 아니 지 대슈 망다바 트야 어 드디어 지진 야다 지거래 아 대직 지다 니네 가르스나 부제 전부 투수이나 고송독된 휴세기 둘라캉 등대 망고 샤오래 아 다 대이나 아니 가직 등대 다 냐자 치세기니 아 토라는 유바 간제 통해 봐 와 대고 때는 초비 도리나 놀라 세부지 되어 가르스나 초부권 배 가직 여러 바다 대기 냐자 치도잖아 둘라캉 다 디나로 놈에 다리 와 둘라캉 기 겐지비 가차다 뇌이 라페는 좀 된데 리루지 뒤서샤 오베는 원장 더 둘라캉 내된다 녜라지 베테탕 잡아 찍 둘라캉 들이샤 아 깨나무 샹츠봉 세 세두 부자 찍나무 라빈이 칭웨 쿠카나 찍 첨부 현지 달라샤 개남니 안둘라간 현남도 샤유스 어든데기 제제 양배 망보치 배찍라니 더슈 망보치지 아 단데기 아주 제주에 배둘라칸다니 건데든데 나노 샤야케 어다디 찍 냐다지 답시 찍들 다드니 숨바디나 데두 베니 냐다지 버바 아 다쯤비트 익자 텔베니 다 냐다지 아 쯤비트기 데직당 아 냐답치하기 개제기다 탈론 드리시리 아다 그지 이게 대안이 수요되래다 맞대비시 그러나 동황대인의 동용대원나는 전부 최송전기 왜 이탈로 나와 그지 더부 다대이나 아 진로 직동 국제인이라 아니 동황 처분도 맞는데로 봐다 동황기 대단한 변기 이상한 이미 때마다 다 잡을 줄 알아 그래서 직 때마다 아다 그게

외바 좀제 가레스나 레식 지난 주제 나초 우왕게 갑도 드리네스나 알바 다스 줄로스나 모두 배야기 틀어 마파바 나나 배유기 뒤착고 마 배세기 드데 메발라 텐치 아니 아 가지로 주단 최배 노르세소 주단 차 하강 최대 속에 나오는 배디 아니 치 되네시 봐 어디 뒤 잡아줘라 등호기 뒤다 아 먼저 닝마 봐 아니 변별기 아 텔레비아 룩스디 아 잡아줘라 해서 간다 진별가 같이 녀답지단 찍네 아니 텔레비아들이 해서 다들 사진 이봐 아 같이 뒤시단 체제 걸로 중세직 마 슈인스 뒤나는 당부인은 같이 오당 테리 창고비 책임 아 뒤나는 낭세직 같이 오 가래서 봐 아, 다 부재 준비 뒤까지 이게니 아니 같아 중에게니 중이 다 가르침 보시래요. 아, 대인 아니 준비 여러분 소환사 된다니 아, 결혼한 게 개와 세와 아, 대신 등에 변수 빼래 제발 등대는 누가 침부 통하래. 나 뒤에 저 버차비 중이 잡는 중등 꼬지 일이 지민라. 다 중이 중이 쓰고 와봐. 다 최선 지시면은 다 로주 토라 최 토마 중이 중지식 자리다. 중이 사대. 등대 인도 등산기에 다 지금 중롱원에 중이사랑 원보당 드네 낭토 좀바 소기찬이 예바 망부 체소야레 아 대신 뒤당 소량이 된게 되게 중로 어 드네 예바다 상매 천사로 봐 나 드네 부제 좀비 두 다 대답여기다 즉 예바 취하다 중로 최상게 중시 중어 묘마 때이네 아다까지 드다 틈 뭔게 체제를 당 언제 지 20 제비나 네 된게 남샤 감다 콜 비시시 아제는데 시에도 그려 봐 다 비시디 간선 당통맥이 남샤들이 줘봐 다 단대 발이나 디고라네 아 지시 중생 권배이나 다 갑자기 리베이션으로 된 데지 레샤스다 지시 왕기다 슈토음도 스와 아 치수이나는 아 생기기다 되고라 아 모두 아 도난다 도구용야 꿈들이 슈인스 다들 부자 준비 뒤지까지 중의 신이 배찬에 들어네 중의 지당 잡아 들어가서는 왕타그랑 신당 전탑그랑 신기 체제되어요 학바도이나 준비 뒤지까지 되네 팀록이 누바 체제된 비 중의 지김배 대 제초도 미쳐봐 대내선 준비 깨져봐 된대기 아다 누바 체제된 비 중의 지레스 대대 아원주 준비 안자외 개변소야 다 저거 어떻게 식다 뭐부터 되시리 아 다 되고라인 전부 손재 간배 왜 이잖아 같이 다 아 전부 최선대 될로 닥터로고나 같이 아 대전 나로를 가려야래서는 같이 이 잡다 런 닥터로고기 부규기 부자 전부로 로 말로보이나 뒤 남이야 아 대다가 부규라니 믹스에게 셰셰든데 믹스에게 톱당다 다더니 다왕 된자든데 나야게 되 지기인스 어디 가르잖아 ngayagi taa kebeela nyo maa jeyo nesu ruwa taa ngayagi kharsana taa yang thakbaagi tindee sheba ina ani ngayagi tindee shiki ins keeling gore ka jung zulaa kan doring tindee naa taa tindee se chik kharsana buja zembeo ki dunba taa ana lombo taa zulaa khaan so zi kewaang sung yong chiyaa tindee ki pechoy maang buchi gore ihib sheba na oda taa khanda yaan kharsana buja zembeo ki dunba taa yaa naa lombo taa zulaa khaan so kewaang sung jeb chiyaa ki taa lakcha tabu shiki gajigsaade yaa ngobeo ngon shen tindee shiri taa shen yaa zembeo tui gatrim taa gajigde taa jelo nyam zong 전부당 논부 냠도가 살란 최매지에 달 전부 제비 침류기 뉴바치 준비 익자들이시리 거팀당 거직세야 니가라 가라서나 왕규 처럼기 둔바당 된주의제 기 뉴바 드린 제제랑 신도 코와치비 투몽 제제들이 대여레스 원장이나 거팀니 제초당 민초 된라 파바시 임베 전답기권에 락다 제데 마용기 지송치고 바시고 임바당 거직니 논부당 둘라강 소라 아니 믹세기 다왕나와 강시 현주 원나시 봐 탑라 때네 체제라로서 지송치급이 중요지 아 되게 개받으리지 니바이나 거기 이게 창고비 차견들이지 거기 이게 사디디 친이지를 배차셔고이나 콜라 창고비 가져요 어 근데 난당에 더 적도도 되시요 다 거기 이게 사디 중요지래라 부자점에 되지 근거 이게 시장래로 아 아다 대다게 거림당 남도 직당 태라는 투몽의 체제 망부지 된도 와 배차에는 전부 추성 대쟁기 링 최민도 비치를 제는 내가 거기 이게 다 대신 전부 최도 성제 링 최민도 비치를 제는 내가 거기 이게 아다 그 콜라 단다 되게 이게 되죠 섬에까지 이게 제바들이 가봐요라서는 최종 개배가 되나요래 되니 아까 중주라 그 뒤바대다 도링디가 원래 열어봐 다 제바지 최종 개배가 되나요래 다 되게 콜라 가르치 뒤어서는 전부 최송 대쟁기리라 쇼크부 팅가라 세기 트네 세기 좀부자베 거치기 이게 삼에 순기 주비 둘라칸기 고조도 샤발레 빼기지 트바 세오다 근데 빼기지 트바 고 빼지도가 양 세 트도 송쟁기링라 오다데 가중 둘라칸기 거치 세 트도 송쟁기링라 쇼크부 팅가라 세기 트데 참인주 좀부자네 삼에 순기 주비 둘라칸도 샤베 다디게 딩마 다디 대주지 당딩 다담만다 옆기 달라 샤발레 빼기지 트바 아시다 공사까지 되니래라고 하잖아 마베 강로시 빼기대
dēnlā pāpa tēndē shīk tsūngu tuwa. Tēndē yīndu yīna, gāzi sēdi shītā tē tsui lā ngē tēngi rīk bē shūnglū shīk tēngi ngōi lā yuā rē sī tēndē kī ngā zui chokdōm chīnā rē tā ngā zui tē shē tū tuwa. Shūnglū sāmna nā cēshī chī kī yuā bā nē ngā zui kārchī nā shē tū rī, ngā zui ngā jīn shē tū rī. Tātā ngā zui tōngā yuā bē gāzi tōrīng tētā jā.

0: kongne tenge chibi namsha shisung ti ditangda nangdun so tenle papa ching nume re. Ta inayang taki shuya nangda tuigu pochu wangi tadechali na dongwen suyubu gaji ike zamne kap ti rikwe shunglu chunbi mapitawu lakshu machungwe juche tuanda. Tishin ina karasana, tingsang karasana, duringa kola chibi tumi mangbo shi yawarita inayang titala juche tuanda, juche chik, tata tigala shimju dan tutang chiba le gaji ike jisuyo tela shimju dan chokdung chiba tindi shimin doos. Ane shamla ina ngare karasana ta gaji la changgo bi nangdo kakchi ishiw shugin. Gaji ki dodo nyingbo di doring sukuyo ba teta shwe doring chima ta tani samye zula kange doring gachung zula kange doring shala kange doring tani gombo yungdu zingi doko yige lota chako yige dulung tsupiyo kange doring oda tige changmo lo gaji yige ki nyingbo do dyu dire tizoyo ki ta karasana nyingbo nalo la karasaya aresana tige di dodo nyingbo di yin se shiba tike na shorji la shaya yose tani shiki sekhe che aore ta nganzoyo karasana gatik turing yigit gila chik yixib sheche karasana gatik la changgub chakyan digi yixib chidi chungse karasana kakur chiri shaw. Ta nganzoi karasana utya zimu gabji gatik yigit namsha gala choktom shiogana ngay bardu karasana zik yigit himo om tongmi ma chi zomda la yixib chungse chik chatumna ter tumo mong chijo kangyo bade shigiriya samzadri chido. Tade bado gatik turing jeba am shibratinde yuwa resita chiyo arde ina tanda jeju yuwa karasana samye gatik daani gachung zula kan gatik tingile yuwa maare. Tende yindu ta ngay janda karasana samye gatik daani gachung zula kan gatik yige shimo de karasana chujung kebe gado nana su changyo re. Ota digela chokdom cheba juine ina ani gatik saadila sanggubi chakin kazo sanggu oresana tangbo ina kachang tene ina gatik tenlan papi tuzo tene gatik nangwe yuge nam lo juge japchong tishin kare ngon shi nangtun tene ta naden sana na ta naki ga orwa ta tiki lirimchik na kare jesong arwa naden la tishin unyung la shuken duma tuje ta gatik de chik chota chik orwa kap tudu na jidu kongbi kazo yuwa tishin yaza chetan chukdu gatik di kenji mingje jetamchik sanggubi tene jiri shas kazo yoresana ngazo jingma khasab shiwina khachangda gazi tenlan papi tuzu gazi nangwa lukyu jabchong ngon shiiga nangtun nadien unyung la shu kenji kongmi teni nyasa chita chizu chukdu gazi kdi kenji mingje dangachan tiri changgo tiri shiaas dayi naya karchana gazi tadi kong shiwa nangda gazi saadila gedu mindoba jiri yorba da teta changma la chubcha tiri changgo bi ngabay mindoba tanda ngazo jik gazi doring tigila jikla jik ngazo tanda jay tiki paa jarche yishib chebna tigana kawa nye tuwa amare lakbaadu ina gazi kashiya jila chukdu chakya debgo ba rwa tanda sin da tesis korwa tindiyo sin degi da mindaba tindiyo tu da jidang chan gyetam changgo yaachi da di ina gazi la changgo bi chakyan chin da nipa gazi ki kecho kora da gazi kecho dila da ngazo kare yeba resina juje tuyanda an juje cikcho kone thoma ina zumshi ki kecho kone shubar ba zumshi da ane nipa ina gazi ki kecho 다 thongma ina juje cikki juje ngana shabay ina tisu dan gitei kecho rwa da nganzo piyu ki isu la ina na ujian da ume nyi la yege wari gatik durin yige ki ta tisu di khasi na kesa che ma che kongi ina ujian chungse dhokbo tibi namba tante shire shas ta teko la ina dunga rabu che piyu ki kik piye dong cho koro se di nalo la samye durin yige di khasi mudi ta la tibi ta asa tante chik tiri es tija dine yang chi su khasi na gebe no la gab titu isu la ina che chung sumyo ar es tija rwa gebe no la di nal khasi na yige che wa sengen nam chong ātā tīgī pētīgī kāwārēsī na pāpāṅ kē yīk tū tāṅ chēngī yīk pū kāchūṅ lāwā tsēgī tāṅ mērī chēngī tūmī chakrī tīndē rī yīng sītī yāwārē tā tīnē tīngwā tī mūtī tālā jūpa tīndē kī yīk sū rūpā tā ngā tū tīmbē tū kā kōlā yīk sū nā kā kē yuwa ātī nā lō nī mūtī tā jū tī rēsī tā tīgī yīk pē tūmī lāsē tūrīng lā tāp chē chākyāng tsē mā chū tīshīng kār tīnā sāmiyā tūrīng tāng chā yīpē chōng yīkē chā kū yīkē chā tsē tīngwā nām sō sā wā tīgē tī tā yīkē tī yīk sū khā sī mūtī tā jū rē sī tī shā tīnā chūng wā nē ngwē chīng tēng tū chā mā tā sī yīk pē tī kī pē chā kā pāng sū tūrīng yīkē tāng tīshīng tū lā khāng tūrīng jū tūrīng kā chūng tūrīng tīndē sī rē sī chūng sē jī tīndē shī pē tī shī shā gazi turin ki tatung kharisina, tisu kecho kharisina, wuchu ingo sikar waa, tindir tisu tuwa. Da ingo la ina, chechu dan changju se, da ingo, da uche nalu la niyo dan chikyu ba. Gazi nalu dike ina mangche de chikyu re, tangjo dan, yana wuchu, tindir sikwa, da di, kandir chungwa re se tuyo, sida shabnu la ki kharisina, da di omne chungwa re se, tindir si cheche chungdang di ti tisha. Tine ina, kuchu la ki kharisina, mi goyo yib la deje chungwa re se ti nangsha. Kewaan gandun chunpe ki ane zidai shabrung laa ki taa sumu nangshin ike tangjo diyaan omu ki iksu li rimshin gyuba tiri reesi taa chokdom tiri shungsha. Taa ngantzoi taa ingo di pache kewaan khunanpe ki cha shibala shubha ina omu saa chi omare tine chungwa tiri jikla ngantzi shundiki tu. Taa di chungung kaa ing taa tante ngon chebe na taa shibamira mabuyo taa jik 시에 감으로 지르셔 이나야 나한테 벽이 이게 투모 마음이 뜻이 된대 순직 리소시 배는 안 돼. 무튼에 마냥 공배한 시제 균전치 과도 계지 버리셔. 지금 이 뜻이 된대 중요하다. 니네나 그 밀라 잡아요 봐. 어디리. 나한테 최단 시 다 책세들 와 책 대중한테 책 책동수 어디리 예버지는 책동당 책자당 대책 제숨 이거래. 부제 준비 되기 아 그쪽 되게 나로라. 아 통마기 다 그쪽 나 되게 나로라. 삼매 죽라 한 게 그쪽 소 잡으셔요나. 아 책자서 강나 책직지 원래 책직이 봐. 다들 치수 아 답아제 초보고 매 그쪽 돌이 나로라. 아니 같이 책자요. 양 같이 책동요 받든데다. 제만들이 된도 와 뒤통에 가르스나. 갑도 뒤 잡네 아니. 아 전부 치제 받지 이게 나와 그쪽 초보고 매 그쪽이. 갑도 뒤에 숨지 아니. 아 책자네 리미싱라 가르스 단대기 책동들이 줄샤스. 다 뒤고라 가르스나. 개방 그 뉴스백이다 가르스나. 가르라 책제대신 책자 니레 파도 주바소 사실 돌이는 독배 되나 부이 닝비스도 나라 책대오 니념도 제발에 우메기 발라 책 나무티 중화도 쓰다 당통만 있는 건 저다 책 제단 가르스나 책자들이 되니 림싱다 우첸 쪽부 집에 나베스도 가르 우메 중설화 된다시 아 쪽부 지자니 책자들이 책통 대 중요하게 골라니 그냥 근데 준비하다 디세비시 무슨샤 와다 지금 같이 돌이 나로라 아니 아 책 제단 된대 다 책 뒤졸아 당당 아주 다들 중나 맞춤 되게 마무시도 가르스나 비유 나로라 나이 마도 아니 참말로라 책통 되어 봐 아 나이 마도 참말로 셰티나 디바라라 셰기 뒤라 가르스 지치고 오마바 책통 아 다이나야 직까지 돌이 나로라 제바요 봐야 마치바요 봐 된대 시리샤 하더니 아 셰엘 사셔보는 시간 미투바 셰기 자셰다 나 된대 시고 오바 다 디 가르총을 제 직접 줘 봐다 밀어 제 소기니바 가르친 템바치다기 튀니 림싱 타버든 데지 임발라는 언정에 된 쉰디기 도스 같이기 양 즉 제조치 가르스나 부자점 되기 그장이 제조 기구 녹바젠데 주요 봐 기구 녹바젠데라다 관련당 돌라 근딘 쇼백이나 아니 기구니 녀와 여발라 직 칠런티나 녹데비시도 인스 숨어래 다더니 사전 소난 좀 이게 락답 집어들라 주비 슈 시에서 슈셔버디 나로 생게다단 자제미 라나 얼마 정자다 통구 병에 땜배나 동체 이게 아시 어다 기구 당 기구 칠로 젠드네 자첸지 제밍니니 당자 시에잠네 어든데 잡도 시에버잠네 양팅 케바드네 제 대요 말에 대신이나 안에 벽이 도는 이게 다 투표 가장사야 되나로라 등이라 다 전기 제바 가면 도세 어든데 지기 되나샤 다대자 기구 록바다 안에 집에 기타 소에데 김제 갈대는 주마들이 쉐투어 말이다 개바 카치기나 다대 중세 기구 록바디나 다든데 중세 좀 붙이 된 거 아레스 어든데 시에서잠네 tanda kipa khari ma di tanda pa du tu mong xeba tanda kia ma du da kiku lokwa che de chi sui na kesa chi sunbe kapsu yik so yang wu che du pa zui di towa re a te xin na kazi la ming xin yike da ngun ju yike jen ju yike a te da ki jene dan radang sunbi jen ji yike pen zui jere che di tiba ha jang mong bu yore is da ming xin jang pa la ata jia wu di yore ba sunju zawa la khari jia wu se na ngun ju yue ta me jang ru ming xin yike kang yi la ni de yue dan sunbe yue a li xi le kang de yang 전주 주부 마슈나 민시 조와 유미시 제 아 숨만 나다 가서는 같이 이게 나도 아니 치바 나와 메시 대지 어다 치바 빠들 아티 그리고 민시 장발 아타 치도와 나와서디라 아티 근데 이제 아타 자와드니 망부스도가 아티나 그거 가려서는 찍내스나다 갑도 뒤네 가려서는 아 당당한 좀 숨주 자와 나로 대 요거 버시로와 아 대체 이텐 수수 이게 동산 냠질라는 대체 자와드니 임다 삼사르도 아니 치수 이라는 되게 되게 계산지 순배가로 소양 원체도 아니 네 토르 봐 대신에 양주 거든데라다 가래 놀어도 얼른 대시럽지 당연히 니고 되발에 나라 라숨 제수니 대중아마 탈이 다다시서다 진주 나라 라숨기 제수이나 아니 아 가르치고 어레스는 다다 쪽 어레스 아주 준다 펠리사드네 진짜 잡았더니 막 보통주도 아 대신에 그지 이게 달로 대사 아 아오다다기 제수 사스 대신 가르스는 보가가기 제수양 아 양주 세타 나오더니 다 되게 되게 가르스는 사디나 양주 인발에 제대로 권한 건지 지요 지금 다 같이 가서는 깨 나와서 아 다 양은 대바스 직시도 제대로 되는 정도 이나다 그지 되게 고려게 지 페림다 대체 제비나 민시 제주 양주다 양 제주 제주 양주 주바 된대 인발에 제대로 되 말이스 아 대신 나네 그지 나로라 최송 대전에서 전들 파워라자다 자나 진지 아 잘라랑 거 잡았던데 까제바스 와 le zokse, sa tsa ta tsan zokha tsu zokse, ini senpa se la kache, ini ingo 고전 사제 올라 자 근데 지와 세오도 자자 마부 통유도 대다 다사배왕도 지나 아 세이 민희 이긴이라 다닝도 또 저변에 세이 민희 이기 추바다 붙은데 시리 샤세 개원남 수송하래 아 다테나마 키케사제기 소양 체도 세마도 이게 가르 토바레스나 자데 토르지 아니 강가라 거르스나 쪽사들 속치 센사들 센세 세사데 코레지 랑자 대벌모신 이소야모 토체 속당 센트데 지 챕터레 대신이나 녹쟁고라 아 녀티쯤보스아들 녀키티바데 대신이나 민희 이게 마당각트체 마익 파체라 아니 야타 잡아든데 여러봐 쳔미법스르바 밀락바사디 강가로라 카레스나 아 야타 잡아 아다 디게자 아 리슈 구간나로 카레스나 아 네께사체 뒤수이나 아 로자카 저 유괴 쇼르와 탁 양스티도와 양매 민소 야다바탄 레키 케테기 소니 로자카지 유괴 쇼와 탁바 이노시 순제도 가르스나 더와 인스와다 도디 도디 쇼베나 대신 다까지 이게 나로라 지 가르스나 뒤이 망고지 거래 뒤이사다 군이다 차타와르와 소 양왕 묘영지리 아니 익수치 마티발란 카지 뒤데 야나 베드 티와든 데지라 다 근데 이게 망고 통주도 냠수사디 냠수사데 사이올레 협주까지 아니 그 아 이게 디 사이슈스부터 그 로스 팀고 그도 사드리 어디지 다 되게는 가르치는 아 뒤이 임발엔 되게 꾸이 말해 낭당 툭당 당 나 제 세워서 민시오도 젠주다 젠주오도 양주 뒤네 잡이 아 정제 하자 뭐 버리자다 아 민시오는 젠주 옆에는 젠주도 민시오를 샤지 마 그도 아 민시기 가르치는 이게 수고 올라 파블리 아 더 올라 가르치는 제주 마주 받는데 아니 양주기 젠주 제수 양주 주버로 다디 양주고 올라 샴다가 제발이 아니 다디게 되게 익소야 원체도 익소되게 가와 통하여 그래서는 아 익땡이 탈라도 와 근데 인도 그 아 이게 그 차념이야 뭐 동차념이야 제도 예세 원디 쉬어요 다 국민당 뒤 비서 다저 이게 코난가 이게 뒤서시 이말에다 다디 가르선 다저 이게 이게 다 여비 제주지리 다디 이게 누가 가려서는 아 익소 양와다 지제 당다 뒤저서로 전중치하기 괜찮대요 그래서 아, 다 지신까지 이게 나로 차직 민지카지기 족직 자원 제조 라양 직조 촉당 조자대 타다게 되는데만 되는 마음부터 와 자오조 왕조 소 아, 다 되는데 다니 마음부터도 대신이나 아, 겹도 미토레 빵도 밀레레 제바다는 믹스기 나식 도도 제베는 부제도 미 같이 이게 체제 대단히 갑티 깨다 이게 톱당당 아니 그 비린소라 신주 제베기 지시 아, 메드메로 샤다 임베 다디 다도 중다 미튼시 도장치나니 딕담에 받으시리샤스 부제점이 그 좀시 체제 가르스나 그직네 갑디 중이 같이 신비 전년염도사 세직 다신비 세신도 양양 십시 덴베 나왔대 나그 체제 가르스는 치기 좋아 착탐라 아 조담세보 치기 로맨 된지 되고 맞지바 증용 돈도 있거네 천바치야 직접 체제 직대셈 단 이바데 가르스는 좀류 측로고 권에 조제 직조 태라는 원죄 단영아 아, 드디어 마침 말은 주주 전남 카사신 거대군 선발된 대지. 아, 다 되네이나 부재 준비 투지 그들 이걸 자 지리 미리 현지 개다 이게 아 휴게 아 중세 매바 아 별한 거 투모모에 나왜 그지 주제기 인지 주들이 비켜줘야 돼요 그래서 저지 낭동이 켜줘. 다나 저지 낭동이 켜줘 지 가르잖아. 그지 대다 체제라로서 융중심 댐비 칠 도리긴 원수 그 바신들 봐. 남양 내야지도 아 근데 인도 칠업기 소재 마체비 로주 익상식이 근데 인도 전부 개자바 지시는 이도도 파발레 라중당 출루 주대기 종로매 봐서 된대랑 신체베 갑디 아 지조지 시조 릭숨소라 심주체베 지시 다 개침부치리 해서 다 간다 된대랑 신체부 된대시 아니나 아 그지 이게니 갑디게 된는 같이 남 같은 남데 다 전부 된는 법이 그팀시 인식 됐다 초소세 지송체하고 전제 카세라 대달락다 마치면 그팀다 쳐받지야소다 팀로그랑 힘들듯이 어려서 아 순바이나 전부 두기까지 이게 다 아직 팀이 매나다 조제난도 필요 없고요 아래 배치는 공부 용중지기 같이 이게 되나 내리 전번에 직군 전부 발라 동럽 되내면서 아 전부 급기 등호 이게 다 차례 대신이나 직군 전부로 세 니래매 봐 어다 된대기 로규기 아마 해서 된대로 요상 아 된대기 다 제주대요 봐 다 사체 숨바티 가르스는 가지기 중위 주견다 예고 당보지는 가지기 중위기 주견고 다들 주견의 예외나 지 지속의 망시대에서 봐 비유 중화되는 가지기 중만 쪼부시 그래 다 되네 부제 좀비 스방사대 아 된대기 영야 제도는 못되는 가르스는 전부 총전지 외진나 가지 당되네 추송대진지 런치부 딱딱노는 가지 어디에 가르스는 되게 참말로 아 도마이나 가지 사도 제반이 아니 치수다 아 림싱하고 자제다 아 되네 직주 我听着这用下去多呢，各自听着行了。但这个忙些的啊，他不觉得没就是各自培养的，各把信息搞的是搞的对的，怎么存在个没去年是呢？上届去路的他赔了，他也过做不来。因为人家搞的对，搞的是呢，赔人家上届对这个去路的很不吧？今年印度三年呢，上届去路赔了，他也了呢，分别的过几个月，最难解决，其实呢啊，在上届去路的我是啊，让你去路的点个去吧。 那他提前都开始跑回来是那说明做了看的，各种做了看多的，我这个的，那我是点不起啊。他这，对的，他，那就结账是那就结。你把这弄不七八件了，是算大件在不说。各自媳妇的，他他妈肯定的，中国人是那弄不七八件了，是算大件那样的，你是不是他屋里是得给你学不难大的。俺其实母体的搞的是那，就去别的门道里偷了回来是那，就从隔壁搞的弄落了。 啊，到底你说对了，弄不输出了，大件做吧。那么现在对了，要准备弄不输当输了，你啊，吃个大件子呀，啊，省不结当，省不结这么松，啊，这个了，就算大件那样，但是呢，全部碰上当，省个没钱下得了大件那，啊，等这个的，啊，各种单位提个举件是，弄不输，直接上不了，省属对吧？那大件子我等你各自成为给你提个举件是。 他多呢，真不是松针经营都真不是落高啊！不讲准备阿空姐姐退，姐姐这边轮不着，啥空的没事的，吃个这位六岁姐姐头发当，天天真不松这个不？啊，你就是培养几个兄弟，啊，你记住这些当，听说啥都点了跑吧？啊，天天嗯，跑跑了点呢，啊，你阿姐吃个咱们这边两亩地，推个厂子去的，啊，你准备客厅不拖呢，轮不少了，啊，你在这里说大王店家过去，各自一个，俺难为说的头来是。 他的呢，松柏的结论话就给我写吧，结论话给他去给我，没把说下去多呢。各自拿我听，就讲做不行的，真不当论不论不当论不法给他去给我考虑，没他对我一个当天拿了三不写着，提下他的，提前提拿了他提着忘给啊，学没多对学没呢，考的是呢啊，搞不对个结论当的呢，论不当论不法给他给我啊，弄下去嘛肯定出个事呢。 准备动着车呢，松针干部了，门头皮呢装吧，真不吃松针是松针干部，分配车了单位经济，老松针，熟悉了没图是吧？他这个可要了吧？我们一起弄了。提前空松空针当忙松忙针，过充电的些吧。啊，现在两万年纪，提的足点过度装吧嘛噻，真不吃松针，过了养没噻，当那是就浪费些吧。用车帮噻，没得怎么装吧？真不吃足的这样，我当了钱说就装吧。提前轮班车都有那样的。
1: 论孟不相当的，你全部公司送在，搞这样动不当，搞这种建筑，这种建筑，整个被运动，我到这个建安那做完个数学吧，说搞的这个质量个，给说，啊，给我做了几百了，就结账掉了，你，啊，这我去了，你，啊，这个给我这个没完，去都卡些了，吃个的，也卡些了，搞的是呢，听不听啊？我听这个特别当回事，他的呢，西北的建成个结果呢，为大王，他听到了，就从这边就建在，他就从这边吧，听到了。
0: 第一节嘞，先论他们仓鼠退车被破印的，一些雷达的你全部汤仓鼠拍牌，第二节就了，像俺全部写查收拾，后头第一段的龙波就把经济全部，他搞这段的可能是他汤仓的拍下啥去，第一段呢，你龙波就把经济全部忙了，等到九百几介绍下，先让汤仓别的，等这些位呢，要不用过的也是，哦，等这需要了，哦，等这时间可能是我多对些么呢，不讲这么多事了，啊，真不乐意呢，你解决些嘛，不用过了吧，听到这解不了规矩，啊，你先让。 汤三叔怕不是，他汤三叔听到的啊，表舅老舅老舅他们那喊的也是呢。汤三叔写本呢，真不来现场的，论不帮来查咱们团饮食异常，现在中午些我听的是听那些，这个给他昨天的钱多，准备我空了呢，今天就为了喊人昨天往里，昨天了，俺的往里打完冷水，可能给昨天钱多呢，啥家伊那里啊，没生意呢，啊，伢们就拿我听的是那样，所以穷话的是，他第一别村喊的是呢，不叫准备解决个是公安部忙不接了哇，啊，后来喊的是呢。 公告不接了，那我各自等到啊，公布用中进来有不得啊，电脑了可以，他可以给的，这些提醒啊，提醒他搞的是那搞的对，家庭的结婚那我等的啊，别种开始多，他等的这个陆续接种，我把呢，三届出路，我到这么全局全民路被切搞的那玩意儿也是，到三届出路个的兄弟陪我看解决多啊，别也切多的啊，各自能够的，他的看到三届出路看解决是马塘湾了，那陪路那让的。 啊，陪到对面村的村委，实际都去了是吧？啊，等等，应对啊，他忙着对呢，陪我们去对面去忙些点不？啊，他有一边那三届去了，别把了国建署搞的，啊，他的国建的名额切多，那怎么人村去确定那位去？确定是了，他个子。 텐데기 최직든다 아사메 줄라간 가직단 가중 줄라간 가직 초보 건배 가직 텐데기 가직 잡다는 만나지 아니 거기에 매 봤어도 텐데시리 사제 순백이 전생이 봐 아 다디도 뒤지 아 사제 순백이 능로에 조벌로 주 잡종다 되게 되었다 되니 샴라다 가직이 지게 아 다 예바 간데 지거 되 아 중세 수비나 아 다까지라 주제 전지권이 예바 있는 가래서 아 조버 시튼 조버 주베 가직다 최전기 다 가서 고르 주베 가직 아 대신 께서 지고 가직 어떤 게 수명하래서 시튼 조버 주베 가직을 배차하고는 먼저 룸버 제버전에 나면 가직다 되니 아 제등이 제원 나면 가직 최전 조버 주베 가직을 한다 먼저 시야기 가래서는 삼미 줄라칸 가직다 되니 가중라 줄라칸 가직 어떤 게 쓰래 다 순바이나 아 께서 지고 가직 아 께서 지고 가직 때 당 안저 뒤에 계사제다 계제사들 즉 계제다 계사제세도 던지 민기 남당다 오실 이거도 이나야 다디 아 계제 보가석에 보자도 제 계제사는 아 더 시나리 출로이나리 흉이나리 팀로이나리 다디 결론념 좀 살란 최면지 대타 전부 치 같은 기타 제버든 데실라니 임베이나 데나 같이 콘스도 거래서 계제사디 계제 나로네 아니 주 예바체베나니 계사제 다고 같은 계제기 낭세식으로 와 이게 고라니 계제베든지 다더니 같은 나고 외고니 예바이나 직이나 럼보소지 녜세슈네 나고 같이 전부 손재 간베 외이 설만 나고 같이 되이나 카레에서는 전부 샵티 아니야 토르 죽르 시바 균에 전부 손재 간보라니 녜세슈네 아니 같이 나오래스 다디기 십대기 된다 쇼메르와 아 디직제드니 지기나 전부 상계 출루 배야지도 나고 같이 대 돈다니 리게지다 니브치 다 숨바티 가스나 아 까진나 드림 거니 예바이나 아 전부 손재 감이 드시나 까직다 아니 전부 치송 드시나 까직 치드 손재 드시나 까직 치레바 지나 까직 어 드레스 제제다 드림 거니 예바들이 다드니 까지 이게 남베 거니 예바이나 다 남바스나 봐 양나 가르스나 디제시 용궁 산이 예바이나 아 동에서 그 까직 점에 도린다 아니 시에 도린 드려 봐 대 니바디나 동호데 이네 틈에 까직 되네 전부 치송재 지 왜 이처럼 남 까직 드리시 아 드 숨바이나 아 표지 결합 최준 토도 그 거지 배차시나 아 전부 퇴지 표기로 뒤 있는 와시에서 어디 와시에서 그게 투여에서는 내 휴하게 즉 그 즉 숨기 아니 망시 원하는 와시에서 투여하래서 어디 든든히 세제 드린 즉 아 내 마 휴하게 존재 신앙론의 숨 아 콩나 즉 가르서는 아 그 배림 신앙에 다 그 낭도의 세제 아 중세 휴빈 아니 사제 시바도 이나 아니 아 드린 뒤에 잼베기다 휴빈스 아니 생길린지 아 제수 제용 생각나不错，狂徒三百天里，平中几座村里看皮兵营兵军看起日行行军把兵拉不出去了，其中一段你是曾经老二不准准备能为，兵兵了，不接准备推进各自行军之区别能听，其中能为这部剧，听的平中写的西北日行千里列车，寻找他家乡人，连接，寻点找我。
1: 아재라, 챕스추, 초디사비, 빨라가 아텐지 뉴주.
2: 이 아주 부모, 봄잔 돈다. 나 공부민도, 이 아주 아 부모.
1: 빨라가 아야, 아재라 기나 주갈래 시라요 아주 숨기. 최다 최다, 아재라 슈 아 나 랍자 주기.
2: 봄디 닝치 아저지도, 딘제 세마 상하라. 뭐지?
3: 저!
4: 嘞,叫。老。去让青云撒下。老。还在他前呢。谈的你,毕竟起去做你说这屁大大事。
5: Hello and welcome to Music Shangri-La of Hello Xizang English Service brought to you by China Xizang Radio and TV Station. I'm your host, Sling Digi. In this edition, I'm going to say something about the story of Zhe Xi's family. Since 1951, Xizang has seen 75 years since its peaceful liberation and 61 years since the founding of the autonomous region. In this edition, I'm going to introduce you Zhe Xi's family has lived through the fastest developing 60 decades in Xizang's history. So, more details, please stay with me for 60 minutes. In the live-stream room, drama's bright smell radiates across the screen. holding up a beautifully crafted Tibetan carpet. She unfolded this to the camera. She said, "Everyone look at these exquisite patterns. This is the traditional Tibetan handicraft of our Yanchu village, imbued with the wisdom and devotion of countless generations." On the screen, the likes and the comments roll endlessly, accompanied by the constant chimey of new orders. Who could have imagined that these livestock products and handicrafts once teetered on the brink of being forgotten by the market? Yet now, through the efforts of three generations, they are stepping into a wider world. Let us turn the clock back to 1959. March 10th, 1959, was a dark day in Xizang's history. The Xizang local government and the upper reactionary group openly tore up the 17 article agreement on the peaceful liberation of Xizang and brazenly launched a full-scale armed rebellion. At that time, Zhexi's father, Cuan Duoji, was only 12 years old, herding alongside his father on the grasslands. One day, the rebels stormed into their tent, brutally killing Cuan's father and seizing the yaks and sheep on which the family's livelihood depended. Terrified, Cuan Duoji hid in a haystack, witnessing everything and narrowly escaping with his life. When the rebels left, they set fire to the tent in the breathing light. His mother fled with him into the night. After rebellion was put down, Cuan Duoji's family, along with other herders, moved to Yanchu village in Nakchutom. There, he not only received a tent, several yaks and sheep, but also the chance to go to school. At that time, the People's Liberation Army were not only heroes defending their homeland. The PLA soldier also became teachers, teaching the villagers Chinese, arithmetic, and songs. They often came to the village to help, repairing houses, digging wells, building schools, patiently teaching literacy, and even showing films. Later, the village established a CPC branch, and Cuan Duoji was the first to submit his application to join the CPC. From September 1st to 9th, 1965, the first session of the First People's Congress of the Xizang Autonomous Region was successfully held in Lhasa, and the official founding of the Xizang Autonomous Region was proclaimed. When the news reached the village, Cuan Duoji was so excited that he could not sleep the entire night. He thought, "If only my father were alive to see this day, how wonderful that would be." Determined to develop the village, Cuan Duoji and several other CPC members formed a cooperative group to lead collective herding and labor. At the time, Yanchu village was extremely poor. Even basic clothing was hard to come by. The children's winter's cries of cold pained him deeply. Fortunately, the CPC's policies were good, and the state often sent grain and clothing to the herders. But Cuan Duoji believed one could not rely on the state for everything. They must use their warm hands to become prosperous. He thought, if he can help everyone earn money, they can truly live behind the days of hunger and cold. So he gathered several young men from the village, drove their yaks loaded with wool, and set off for Lhasa to sell it, hoping to improve the lives of the village. You're listening to the program is Music Shangri-La of Hello Xizang, English service brought to you by China Xizang Radio and TV Station. I'm your host, Tsering Tiki. We know since 1951, Xizang has seen 75 years since its peaceful liberation and 61 years since the founding of the autonomous region. At that time, the National Highway 109 was still a dirt road. The journey from Nakchu to Lhasa took a full week on foot. If they were lucky, they might catch a ride in a Beijing jeep or squeeze into the second floor of a Jiefeng truck among the cargo. Even so, each trip to Lhasa took over a month. In winter, heavy snow blocked the roads, and when trucks could not pass, they would lead their yaks, carrying tents and dry rations, over mountains and ridges. On the way, they ate zamba when hungry and drank melted snow when thirsty. Once, they were caught in a blizzard and lost in a sea of snow. Cuan Duoji and his companies quickly herded the yaks together for warmth and endure an entire day and night in the ice and the snow. Luckily, the storm cleared the next day and they found their way out. After that, Cuan Duoji always carried extra zamba and dry rations to ground against such dangers. You're listening to the program is Music Shangri-La of Hello Xizang, English service brought to you by China Xizang Radio and TV Station. I'm your host, Tsering Tiki. We know since 1951, Xizang has seen 75 years since its peaceful liberation and 61 years since the founding of the autonomous region. In this edition, I'm going to introduce you Zhexi's family has lived through the fastest developing 60 decades in Xizang's history. In the late autumn of 1970, Zhexi was born in Yanchu village, Nakchu town. At the time, Nakchu Administrative Commissioner's Office had just been renamed Nakchu Prefecture. His father was Tibetan. His mother was Han. His mother has grown up in the inland and came to Nakchu as a cadre supporting Xizang. Once, during a county-organized culture exchanges activity, Cuan Duoji, fluent in Mandarin, was assigned to receive and explain to visiting guests. It was then that he first met Zhexi's mother. They were drawn to each other's sincerity and kindness, sharing endless stories in those days. Gradually, their hearts drew closer, and they married. Cuan Duoji named their son Zhexi, meaning auspiciousness and good fortune. Well, his mother gave him the pet name, He Ping, meaning peace, wishing him a life of safety and in remembrance of Xizang's peaceful liberation. From an early age, Zhexi grew up listening to his father's story of the past. The heroism of the People's Liberation Army and the care and kindness of the CPC took root in his heart like seeds. At school, Zhexi was a diligent and studious child, working hard in Chinese, Tibetan, and mathematics alike. The village primary school had a high

시바니 외숍잠데 튠두 초시 참게기 신쿠당 조쿠네 테갈 좀시 시에나 참슈지 강라시나 비진당 상하이당 광주소 총기치제기 슈뉴 랑기 슈뉴 랑수 테갈 리키수 뷰클시 학삼수미 장밤 양나 급지 고톰네 테갈 리베 총기치 슈뉴식이나 테갈 시시 차탁주 세규 중앙 탑시 유구제주 뛰는데 티네 체답당 심주 로마르 규주배 민암 타나 태가르 자군 슈배 민토네 샤춘부 킬르 팡바신도 규치시 태가르 지통기 사편 뜻여장 서미 부주 샤네 저와 띠네 메시바티니 총순난도 포무식 규배 민르 샤팡스르 시배 루치다 진나 캐바르마치 태가르 뒤배 레수 인친 로추창링 레니치그랑 주바다 레트 티란 균식 제 강불 집에 접근이 레로다. 균아 치슈니 레로. 균아 떼네 매방 레로. 근데 유배 명 레로 레미. 시가 투민당 편준 천미 양나 겐데 캥바지에 강인로. 나차 균미 힘바티니 신가 찍나 깨바다. 추당 륜유 찍바 둘린 집에 가라. 니마 찍기 외난 폭배 러푸 당자. 밀라라 로카난 리베 님 티네송. 큐기 나 통면 뛰라. 내장 결항 통면 뒤에 주기 로주창낭 편준월 계좌 미슈미 내딩도 휴부강도 계가를 부태기 감태양 펑지충중 직낭 냠도 조교시 태둔 콜칸 직비 레로와라 랑주 개비 슈누네 작가불 출비 개비 팔다 창고 딜싱 고판 토외 슌튜네 르부 슈달 쿠비 개비 팔도 편준 매당 부채바 대불 결진 파르초아키 모톤르 미캬 야구체네 다뇨 메메 파르초아키 아마타 나메 와르키치와타 당고 야그리 게비메 갸타 컨트 규미소 창마 벤디난도 주휴 파르초 가웨 급상라 키나 마니바타 파르초라 교시에 중지 과도 조나 치카라 튜네메도 술세 담자 마워치 라고 규동 쿠마르 주네 듄투 조신 규메 듄초네 미티리 당 체트 yueba xinzi, dagba gigi tang, mingi namkar daxin, halam kayin su chengxi chepkin yueba dar lagyu tang jie duntu gyueba shi. Gubgar tili chaku chung yuyang yueti, isab machung war xiangki gangbar duzi timne, minga tang jie sal kubu tuki. Meli, ndola dimne chakchun gyume chepar za. Gyungur mentun kandu gyewe, maka zimne mare yu. Pianzun zhong dene mebe pachua ti, 튼 강시 겐키 군이와 단대 네법수 줄바 나사니 지심 급티르 저와 춥춥강 진대 메도 와도 껴바다 모톤토 스르랑고 좀 예베 가츠룽 엄카르 카난키 손남강 용수 치르뇌신도 지심 메도 기 짐을 27신 되라 심띵의 혀로에 개문

생의 남초 남을 행기에 내 원점 체면 루얀 시베 내 진신심 나 와닌 하고내 토전한 시국이 내 샌디 케이기니 명이 톱세토대로 와유라 원점 체면 루얀 시베 내 샌디 생의 니로 쇼로나

0: 판더니 비진키 최종 아바닥다지
1: 샴라 롱친 되어가라 징주 도제타 콩게 보라시바디 세로나

0: 보게산 다른 거 산다 천좀 그 긴다데 샤즈인다. 천좀이야 따경 야고 치마도.
1: 레스발라. 발라 심제 나무고. 다 부식기로이나 범식기로이나.
0: 기라니리야 복범 가르쳐 보이네. 나저 김장디 앞서라래. 단단은 지존님보다 적마래. 지존님보다 진입이나 나저 채버쳐야 보고 깨부다가 보파다다. 보면 마다인스 제제. 밤에 미군 대제. 파츠 부규제 채버지 줄래요 말이. 이네 다신 적마래. 지소 사브래. 어제자. 당에서 좀 예배 두드려 내셔. 다시 알롱진나네 싱주 요산지고레스 제제 양스시에도와. 보. 니에르 리우드 직투슈다.
1: 레스발라. 제주교 대유.
0: 야주. 나지 년고유.
2: 安杰，搿种级别中，仓仓全做二天送兵，甚至于三千年，确认他只干七八年。然杰第一，基础人力的停热间组织全球开创的。然杰第二，基础人力的基础人力也开始多。还是不晓得嘛？我们这马子，哪只跟这些东西是多？
0: 哪是多是多？也马家，也第二也哪是第三？也马家其实。现在培训技术结果了。 보랑게 북을 잡대한다 간발리 대지 잡디게 파 천좀살 개규다 드네 천좀랴 야구제 떼셔아
1: 레스발라
0: 니야 종배 아무서질라 개여슈루스 깨단가 친구 오리 먹으셔야다 조모조야디게 니야 제시하고 다 보랑 여지 교시
1: 레스발라

0: 아든데 컨테스트 해오래다.
1: 보라, 굴로마나다. 나를 덥시 제쳐.
2: 봐라, 봐라. 더 굴로마나다. 진주도 주소서 사무시탄 주션.
0: 호야든도 사무단야 가려래. 미겐베 칼라니. 자신베 졸드스 제브리. 볼르레나 고문 칭아 제바지. 다그라베 미스도 지다.
1: 보라, 다기랑 도제마나다. 나 탄도 로춘주리. 니가 갈래겠지? 보내디게 제토부치기니.
0: 보르란 제바다. 꾸부 우즈 켜리니.
2: 봐라. 다소마나다. 부에 심바기부 요마리.
1: 보라. 레가 가리니 고조디. 리주 갸지갸 용부스. 수이네 켈린 투마리. 잠니토가 착제민의 망부치. 바제 창미다. 강에 망부 규제. 랍지 차샤 주부샤다시. 나조 강에 중세 체바. 할래 요마시.
0: 가래. 다데 주제 무슨 주네 돈도 삐딤난 깨지깽깽 해야 되지. 난저 뎁날 초하게 요마르다. 난저 주저 응어날 초하게 거래. 부징주도지 다 하고스메.
1: 니 하고스 보라.
0: 다 오늘 랑게 너도 너면도 아.
1: 니 너면.
0: 가르게. 돈도 너면 쓰기베.
1: 보라. 다리기 판고디 니 매진난 그 롭젠 당고디. 이내 민예 로돔 냠미라 녀포삼레 유구티메
0: 쇼스게다 단달라괴나글레게디 쿤큐그민두겐 돈도 푹삼이나지 하 게마말로
2: 다티스티스 푸잔게 총가디에 두샤네 큐니 욘스마리 보라리에 토가민두 탄도앙은제 보라게 셰르마냠제 다디 근데 치고메디 선이랑바라 조스네 로피그디 두디앙은조 깨지 야고 시도
1: Yeah, put on the other. Let's amla.

0: 계사 가상의가 보는 친구한테 다 로스문도 조치합니다 돈도 추조하면 누구야 경서 쌤제면에 나양 쌤제 누가
1: 봐라 검증하디 부친주 도지 나스네 의강래야 보는 최사자 돈도 양 의빈 사업이 야도가
0: 와다 미디 있는 요샤 다양 보는 그저 야도 경서 강과라 제매매네
1: 말해봐라 다리 비우면 걸어 티십지 야도
0: 아 레나 티십주 에 베스도 메다
1: 발라 두대만 하다 다사 비우신베 알레 주가 두샤 알레 주가 대 갱궁에 소스제 주가 대 나란주의 돈안기 주중이 레드나도 갱자링기 제장 뮤빈 티게 알레 주가 기 추제 뉴룹 제하솔 단샤 규지시 제두 론이나 뮤빈 티게 창마 제투그레스비
0: 돈을래나 고음을 치십주 론니날 퓨그리스 에
1: 퓨 보는 카직 제사샤
0: 리베 땅군에를 봐 기랑주 나 기행거래야 상하지그 요마를 봐
1: 봐라 퓨 니엘 보랄 상하지로마도 등은의신 보랄 양 무빈 예교야 무두능 말했어
0: 야야 잡진 커이는 다 이는 예 차오디 오네 체부 차도가 하하하하하하하
1: 봐라 다시 퓨즈베 신비 알레르바디 나란즈 존난기 신베켈레 안 담고데레스기 종위다 존스슈니 통진다 개주시다 난스기
0: 디샤 디샤 내 차원 전부 중 지조 님베걸 이미나 나란즈 님미미다 참미 키제미요 주네 또 저거 잡지에서 요말라 글로 드브제 고야 요말레 다른 능신제 나즈 신베 부줄이야 고자자 지지 구보 고와용레 당원의 지도 서비스 니에드 그진 전부 시다르도 와
2: 징그 도지라 노피베 그제 추소 저 제스라 나란 저 랑교 조진데 싱들 톱중아 제스리 제스리 전에 야구 중그리 딩원의 나도 요구 싱베 알레 루가게 롱아 따다 갈레 기베 제부시 나란스 모두 배준 체비는 간에 탄도 모두지 시주기 잡교 전부 두고
3: 나란도 시비 알레 루가디 휴레기 피해줘 단 야부 팀비 다리
2: 워시 반도 상스 슝기 캄프사브 야야 레트퍼게 미당 주제 차상부 총수에
3: 차상부 총수 난다미 제스니에 비게 리윤을 야 다가 침비긴 최근게 겐키부어레
2: 레트 신탁 니 주긴 제도
3: 어다 구르샹기 중앙수와 디지리 숨주 소지니 어 단다 지리 주고 수에 차샤 어 뷰제 텔라 난다 민돌 어다 피게 겐데 제시 중주가 키돌 어다 도레 겐 피돌라가 키요리 종 신쇼 총레 레데 로산 게데 비긴 캉벨 레데 타샤니 차조 유산 디시라 심제 난고야 메라
2: 조제스라 야우시우 총샤
4: 喂喂 다손도고주인다 녜리녜헨게리아 담산치슈긴 나란즈이킬레라 장교조진베 원튼 샹종킬레 제년톱스 딩아란즈킬레 겐구민의 창매 배준 휴미제베 제부시리라 공생강공기 레미숨경업중어 숨게 후다바다제베 제부시리 녜공시 직접진리직응원에 공시 공허상마 도치치슈긴이라 저시디리슈긴다 Nyelnye, ale ruga gyaki dengyu chersi dige ji shugin. Chersi tangu di, nganzu yugu xingbe ale ruga di, nguesu yugu xingbe ale gongseya gyurgyu ta, togui mengu gomu ti nige dongyu. Niba di, rinba tangu ale zugjun gu topdang kenlin la gi shugyu. Sumba di, xingbe lemi ka ji la, ale lakzen nazo gu zhongda zaya da, ka ji tando megen nangsa lobjong lu danya. Siba di, 蒙古国提加塔松竹当街社区水果所列着推介卡机牛竹企业大个能行公司用本年罗这里国母吃酒端街刚刚预备金藏给不住罗这钱摩当压给装置的朋友给撒过卡机了行走南苏企业铁路当压给全市所要建议

0: 제제소소라서로
1: 야보
2: 너
1: 다다 전 조사스 아니 시시실 주게
2: 젤보라
1: 다보라지 떠다 제대전에 대비나 난졸롱부터 갸침부 건드면도 아
2: 슈자 제대전에 대나 난졸롱배 사업자 대비랑 하르샤 보라 녀도스터드 난저 요구상대야 슝람 캐네스는 가유보다 가바신조나 수체제 능린스는 가유바 총저 정법 추가르디 추미 캐네 치는 가유보 창마 세세팅디 통기
1: 쇼노네 쇼노라 아르샤 레번 다스민도가 보니 총 집에 두네 리디즐야 다저주가 팅크제 용용마레 이는 안저 롱슐 대제 자가 산르다 로도 야르데 마도 진제 삼로 고뉴메다
2: 보라 팅산치도 니신 야게 주고요리 나란즈 롱고 이네 조레타 신레 지고게 또 디마시
1: 컨데스 롱부 삼은 조레야 신레다 조레 마제나 한 소 컨데스 지어레
2: 신레다 조레다 모두 지어지 이네 디가리아 소레 지어다 보라 인제 제비는 나란즈 롱고 신베 추부 지어지

0: 군베네튼실루도당와롭저타면칸소지초기지구례망초기초와태가페버토소냠레남찬티웨마와식산네티게망초기섬유레데베피게기촘제수교신유베문진체규시종지우장람키골링급바게티골프이 남찬티 키르기스덴기 벤조 피게타 서쿠키 핀춘지투르쇼킨스무티규인베 문진체브시 이제 우메 우규도 네바타 리구마웨 키르기스덴 김문의 준나 딤주키 멍시 지구 투구창도 침바티 계급티 피게기 명원베 돕슈 나르웨 뚜베 톱네 이샤타 유럽 지투 지베 딤주 차게 추 누베티 웨치와 뚜베 톱교로 펜토 유베 문진체 규브시 바게티 굴루후이 장람티니 서구의 미망기 폐계기 로와주세 짐주이키 파츠침부식인비 유럽타 이제야 감사침유 짐주이차와 나르웨 투구창토다네 서구탄 기급러 티웨 뜻디 긴진주람두교시 장람주인시니 콜교제지 키르기스덴키 솔레 폐계타 총툰 폐계러 구슈누규마세 레슈기 고급 망부두교시지 주교시 바게티 굴루후 이데나 짐주 소짐타 장도 뉴교 정시진 직된 라제소 키르기스덴 탄 중국 중교로 냠레기 명문배 뚝슈 최슈소 교교타 라바르토 신뢰 캡콘수 계급니뷰 라제사베 꾸주 냠레기 둘럼 갸첸부 휴브시 콘키 계급니뷰 캡콘카키 냠레 균체메바 띵섭도 쳔부탄자 계급니뷰 지초기 인내 능추 나초 비리가 군체미바 띵섭도친네 펜춘 시도타 망추 자초 군체미바 섭도친디 키르기스덴타 중국정와 유진 대변관 피게 주교로 지초기 멍시 티웨 덴토 주교 시에지 주교부시 싱글링게 콘셀레 체인년 중슈 켄종아인 랭게네 모투
1: 中央农村年轻几个里矿，表格车轮头估计需要来存些大能，存着难说。地摊你，既然去社交订阅，八十个月子你安大的视频呢？就这团圆团，是不是给车子塞不通突变？落地不难瞧。节目对战吧，恰当阿是农场隔壁呢？地摊你也偏到钥匙。地摊你，既然去社保多月。
2: 希腊区别吉利亚，恐怕也比你们吃人逻辑用途不值。
3: 那个独自咱把干活的兄弟呢，吕军用外马车很多呀，让国人改变你这类阅读不值的。
2: 地摊你，既然去吃哪月？
4: 看你一万钱呢，通过人家的偏学动图。
2: 结果姐姐隆重央视前呢，地摊了偏多钱不要写。
4: 地摊你，对他那么贵都托囊钱贵的，千万细心。
3: 吕军给干了，我将给军心给。
5: 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用去。平江农村年轻离婚的，中央民办关键农村离婚的，培养人才，居家切菜。
6: 谈到你，毕竟去出租业务大事。
7: 全球农村年轻离婚率覆盖农村年，看到全球三九两家的前数据。全球农村年轻离婚率覆盖农村年，看到全球三九两家的前数据。三八五天见，公康上，今天你碰到这边车松塘。
8: 今天个别菜区批，热沙大瓦热。
9: 听地里在那，小姑娘听早呢。第六前途，江阳去人卡当真出他，价钱当月来七不错。习近平去当做江广播，老乡他老大儿顶十千呢。当做江前的习近平猛西点土当为国他。年冬下面这周六，中国电器小区从头北京土就这瓦塘，让中去牛总操办。
10: 调查不拉，培养起小区充电空白钱不充足，我们把它拆别过了。
11: 俺九儿别蹦起，三腿边角不打空白招呼，我们就去组队去这边去这里参加。
12: 台山托三块去，从你口里连锁单位，
13: 从过马镇里干，有些街上明白过小区。
14: 平常那些路边去，俺们去特朗普学习跑大车的。
1: lakze changchu pe